0: 반란이 일어나는 곳과 비교해 보면은 약간의 정치적인 뭐 이인저연이라든지 네. 이런 반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가 없다는 점. 그렇다면은 지방의 행정관이었던 사또가 일정하게 자기 역할을
1: 통치를 어느 정도 잘했기 때문에
0: 잘했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방관의 존재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방관을 놓고 네. 서로 그 이름을 놓고 다투죠. 우리 동네 네. 사또야.
1: 사또라고 많이 하죠.
0: 아니지 우리 동네 원님이지.
1: 원님이라고 많이 하죠.
0: 아니지 우리 동네 군수님이지.
1: 군수라고 하나요? 골 수령 이런 표현.
0: 수령이지.
1: 수령.
0: 어. 이렇게도 표현을 쓰니까 네. 아닌데 내가 책 보니까 목민관이라고 그러던데 목민심서 못 봤니?
1: 종약용.
0: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네.
1: 차이가 있나요?
0: 네. 네. 사실은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낱말이라고 아, 볼 수가 그래요. 있는데요. 예, 예. 이제 목민관은 그 말을 풀어보면은 목이 기른다. 민은 백성이니까 백성을 기른다. 즉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을 잘 기른다는 의미로서 이 낱말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들을 목민관이 거기다 이제 적은 책이 목민심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그 역사 용어로 많이 쓰는 수령이라고 네. 하는 말은 중국에서 지방관을 가리킬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 태수.
1: 태수.
0: 예. 현령.
1: 그 삼국지에서 많이 봤어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태수의 수와 지킬 숫자거든요. 현령의 영.
1: 아.
0: 그래서 수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나라도 군수.
1: 예, 예.
0: 현령이 그 글자가 같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1: 네. 원님은 뭔가요?
0: 원님은 네. 지방관을 가리키는 한자가 원이에요.
1: 네.
0: 그런데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님.
1: 원님.
0: 하는 것처럼 이게 또 높인 거죠. 선생님님.
1: 중복 높임이네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원. 그러면 굉장히 옆에서 누가 듣다가 아니.
1: 버르장머리 없는.
0: 그러니까 원님. 이렇게 그래서 원님이 하는 재판, 원님 재판.
1: 사또는요, 사또.
0: 사또는 각 지역으로 나가서 왕의 명을 받는 관리라는 뜻으로 시킬 사자에다가 길도자를 씁니다.
1: 사도.
0: 사도였는데 이게 격음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뒤에 또 도가. 그래서 사도가 사또가 아. 되었다. 라고.
1: 사도가 사또가 되면서 약간 탐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사또.
1: 네, 아까 얘기 격음으로 되면서 사또. 사또 저.
0: 근데 사도 그러면은 너무 없어 보이기도
1: 그러기도
0: 하고.
1: 그러기도 한가?
0: 좀 아. 이렇게 정감도 없기는 한데요.
1: 네. 근데 이게 결국에 다 같은 거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정약용도 우리가 사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정약용이 사또로 나갔을 때.
1: 나갔을 때?
0: 네. 목민관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또가 되는 건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 군이다 그러면 군수가 되는 거고 아. 현이다 돼 그러면 현령 현감이 된다.
1: 성격에 따라서.
0: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1: 네. 당연히 요즘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포지션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 그 수령들, 지방관들을 지금의 시장 군수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시장 군수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군수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군수 하면은 그 위에 그들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조선 전기는 도지사가 직접 시장 군수를 통할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시장과 군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조선의 군수 현령은 네. 그냥 독자적으로 자신이 통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하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진 않고 오히려 왕에게만 책임을 지는
1: 네.
0: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
1: 네.
0: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 시장과
1: 네.
0: 그다음에 옆에 있는 구리 시장이 있는데
1: 예.
0: 야, 우리 시장이 더 높지.
1: 시장끼리?
0: 니네 시장은 좀 낮지 이러면은 되게 어색하잖아요.
1: 어색하죠.
0: 시장이 다 같은 거지.
1: 도지사면 모를까.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다 같은 시장이고 사실은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또 군수로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군수는 다 같고 시장은 다 같은데 네. 조선시대는 이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고을의 격이 굉장히 크니까
1: 네.
0: 그 고을의 격에 따라서 파견되는 지방관의 지위도 달라서 우리 동네 사또는 별로 안 높은데 네네. 옆 동네 사또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야, 니네 동네 사또는 목사래매, 이품이래매, 삼품이래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동네는 기껏 육품이야. 우리 동네 원님 힘 없겠는데 이런 게 가능했다는 게 이제 조선 시대에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아, 그 어떤 공무원 직급처럼 계급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0: 그렇습니다. 품계가 완전히 구분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렇게 고려에는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고을이 있었는데 네. 조선에서는 그걸 통폐합을 해서 한 330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1: 네.
0: 이 330개 고을의 격 그러니까 읍의 격이 네. 모두 달랐고 여기에 이제 격이 달라지게 된 배경은 어떤 역사가 좀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인구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토지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나타났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예. 그러면 그 뭐 계급을 막론하고 그 수령 다 하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0: 수령을 다 하면 네. 제가 경국대전에 있는 숫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329명.
1: 329명.
0: 그러니까 고을이 아까 330개 정도였으니까 330개 고을에 모두 수령을
1: 한 명씩
0: 파견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그래서 그 정원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1: 네.
0: 이제 품계가 좀 나눠지는데 종 이품의 부윤이라는 사람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산품은 두 층이 있는데 대도호부사, 목사, 그다음에 종산품은 도호부사, 그다음에 종사품은 군수, 종오품은 현령, 종육품은 현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윤이 4명, 대도호부사 4명, 목사가 20명, 도호부사가 44명, 군수가 82명, 현령이 34명, 현감이 141명. 근데 이 숫자는 조선 후기에 몇 명의 변동은 있어요.
1: 아.
0: 그렇지만 크게 변동 없이 그냥 한 330명 정도,
1: 정도?
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까 부윤이 가장 직급이 높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면 뭐 그쪽 고을이 좀 특별한 곳이었나 봐요.
0: 그렇죠. 부라고 지정된 고을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1: 네.
0: 그 고을이 전주, 경주, 함흥, 평양 이렇게 네 곳입니다.
1: 네 곳밖에 없어요.
0: 네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예.
0: 전주는 전주
1: 전주 이해가 되네요.
0: 발상지.
1: 예.
0: 그다음에 경주는 예전에 고려 때 동경. 그다음에 평양은 예전에 고려 때 서경.
1: 아.
0: 그다음에 함흥은 또 거기가 왕실의 발상지.
1: 이성계의
0: 고향이잖아.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부라고 지정했던 것들은 네. 뭐 인구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여긴 유래가 깊고 왕실과 관련이 깊은 곳.
1: 근데 얼추 지역적으로도 좀 분포가 되네요.
0: 그렇죠.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장 높은 지방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부윤을 파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대도호부, 도호부는 성격이 같은데 대도호부가 좀 규모가 크고 도호부는 좀 작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선 후기를 보면은 한 다섯 곳 정도가 있는데 안동, 강릉, 그다음에 영흥, 영변, 창원. 그러니까 안동 대도호부.
1: 아, 그렇죠.
0: 그럼 거기에 파견되는 사또는 대도호부사.
1: 아.
0: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호부는 이제 한 40개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파견되는 그 사또는 도호부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좀 특별 행정구역의 느낌이 가잖아요.
1: 네.
0: 부하고 도호부.
1: 그러네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 고을은 목이라고 부릅니다.
1: 목. 아.
0: 우리가 고을 주자가 들어가는 동네. 원주,
1: 네.
0: 충주, 청주, 네. 나주, 네. 광주 하는 것처럼 이 동네가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 고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목은 모두 20개가 있습니다.
1: 많이는 없구나.
0: 많이 없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견되는 사또를 목의 사또니까 목사.
1: 아. 목사도 그럼 굉장히 좀 높은 직급이네요.
0: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품에 해당하는 벼슬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이제 목사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태종 때 딱 가만히 보니까 네. 아니 고을 주자가 들어간 곳이 큰 고을인데
1: 네.
0: 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잡지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네. 야 그거 이름 바꿔라.
1: 좀 격화시키는.
0: 격화시켜라. 그래서 누구는 산으로 가고 누구는 천으로 가라.
1: 맞아 맞아.
0: 라고 해가지고.
1: 네네네.
0: 그래서 네. 천으로 바꾼 고을이 36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주라고 불렀던 곳인데 인천.
1: 아.
0: 그러니까 제주라고 불렀던 곳인데 제천.
1: 제천.
0: 그러니까 제천도 원래 제주였던 거예요.
1: 그러네요.
0: 이렇게 했던 곳이 36곳이고 산으로 바꾼 곳이 예를 들어 괴주라고 불렀던 곳이
1: 괴산.
0: 괴산.
1: 예.
0: 익주라고 불렀던 곳이
1: 익산이구나.
0: 익산. 이렇게 예. 해서 이런 곳들을 좀 이렇게 좀 빠뜨려 놓고 그리고 이제 20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래가 깊은 골만 줄을 남겨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이 목사는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의 일정 부분을 목사가 위임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판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벼슬아치를 같이 사또로 내보내게 되고요.
2: 아.
0: 그리고 이제 이보다 규모가 작으면 군이나 현이 되는데 그 현 가운데 대해서도 좀 규모가 큰 데는 현감을, 현감. 그다음에 작은 고을에는 현령을, 각각 군에는 군수를 파견한다고 보시면 이제 자기 동네 이제 역사를 쭉 보시다가 우리 동네는 목사가 파견된 고을이야, 목사고을이야 이렇게 부르고
2: 조선 시대 그때의 어떤 그 중요도를 좀 알 수가
0: 그렇죠.
2: 있네요.
0: 그럼 이제 그 프라이드가 지금의 무슨 광역시나 뭐 특별 뭐 이런 이름에 붙는 행정구역이 해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사고을이야. 아니 어디서 뭐 이러면서 하면 벌써 거기서 약간 기세가 좀 꺾이는.
2: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모시고 내려가서 수령이 이제 부임지에서 첫 출근을 하면 어떤 일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0: 네, 이제 보통 그 출근하고 한 2, 3일 정도는 분위기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일째 정도에 동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하로 출근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객사에 가서 제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임금님한테 보고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2: 네.
0: 그래서 객사에는 전패하고 궐패가 있는데 이게 임금님을 상징하는 위패 모양의 나무판이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갖추는 것으로 이제 임무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향교를 찾아가서 형식적으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향교의 이사장님이 그 지역 지방관이거든요.
2: 아, 그렇군요.
0: 여기에다가 뭐 물건도 대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주고 보통 그 향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지만 형식적으로 이사장, 그러니까 당연직으로서는 그 지역의 지방관이 되니까 이제 향교도 찾아가고 아까 교육을 일으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고을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행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그 고을을 처음 가볼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러면 이제 그 고을과 관련된 지도를 구하거나
2: 예.
0: 아니면 자기가 직접 지도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맞춰서 이제 뭐 어떤 산세 파악이라든지 주요 어떤 건물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집들의 위치, 전답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쭉 한 바퀴를 돌고요.
2: 네.
0: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이번에 시임사또인데 혹시 어려운 일은 있는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2: 백성들한테.
0: 내가 지금 전임사또한테 막 이러면서 민폐, 막 고소 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2: 그렇겠죠.
0: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2: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전들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수령의 어떤 임명 과정이라든지 부임 과정, 그다음에 현재 도착해서 첫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가볍지 않은
2: 가볍지 않고 체계적이고
0: 그런 일이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2: 놀고 먹기만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자를 멀리 보냈는데 그가 현지에서는 거의 왕처럼 군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주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라졌던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의 영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2: 네.
0: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보다는 이제 뭐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놀고 먹을 수는 없었겠구나.
2: 네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그러네요. 수령의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업무는 뭐였을까요?
0: 글쎄요. 이제 보통 수령은 이제 권농,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고 양잠, 그러니까 이제 누에치기 같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은 큰 놈의 소송.
2: 아, 그렇지. 우리 소송의 나라 조선 외지부 조선 변호사 외지부 편 때도 배웠고요.
0: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암군에 이제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은 그 사또가 도착해서 한 달 동안 187건의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2: 잠깐 한 달에 187건. 와.
0: 이게 그러니까 전임 재판관,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재판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적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2: 사실 판사네, 판사 그냥.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님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2: 재판이네요.
0: 이라는 말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 재판은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막 이렇게 때리고 뭐 할 수 있잖아요.
2: 네.
0: 범인만 잡아내면 되는데 이 민사 재판은 그게 범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고 결국은 누군가의 소유를
2: 그렇죠.
0: 결정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 오히려 이제 뭐 놀고 먹기보다는 판결 업무에 지나치게 좀 시달렸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 사또 지방관들의 올바른 판결에 대한 염원이 담긴 유명한 민담이 있다던데.
0: 그렇죠. 결국은 이제 보통 양반들까지는 어떻게 진짜 억울하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재심도 신청하고 그치. 서울까지 올라가지만 보통은 그 안에서 끝이 나니까 우리 원님이 재판을 잘해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담은 내용들이 이제 민담으로 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 네.
0: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이제 의원이 진료를 하더니 맥을 탁 짚더니 아, 이 병은 소고기를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2: 어허.
0: 라고 하는 거죠.
2: 가난한 사람인데.
0: 가난한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네. 이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는 소고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전긍긍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부잣집이 있었나 봐요.
2: 예.
0: 거기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2: 예.
0: 그 냄새를 맡고 예. 나은 겁니다.
2: 아, 냄새만 맡고 나왔어요.
0: 예. 진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2: 잘 됐네.
0: 처방도 예. 냄새만 맡으십시오 했으면 쉽게 해결됐을 거라고.
2: 전 장말정처럼 훔쳐갈까봐 걱정했는데.
0: 네, 그래서 이렇게 맡았다. 되면 이제 해피엔딩인데
2: 예. 예.
0: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부잣집에서
2: 예.
0: 약값을 받으러 온 거예요.
2: 냄새가?
0: 내가 고기 에이. 구웠는데 그거 약값을 내가.
2: 에이.
0: 그러니까 아니 그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병이 나아서
2: 억울하죠.
0: 좋기는 하지만 에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원고가 돼서
2: 에이.
0: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지를 쓰는 겁니다. 단자를 내는 거죠.
2: 네.
0: 사또한테 내니까 사또가 가만히 들어보더니 에이. 그럴 듯하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지금 돈을 준비하시고.
2: 아, 그랬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아, 우리 사또가 부자 편이구나.
2: 그렇죠.
0: 승자의 편이겠구나.
2: 유전 유죄
0: 뭐 이런 느낌으로
2: 예.
0: 그래서 어렵게 이제 누구누구한테 구해서 빌려서 아마 돈을 구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사또한테 이게 그 저 부자가 얘기했던 약값입니다. 하고 바쳤겠죠.
2: 예.
0: 그랬더니 사또가 봤더니 잘했어. 하더니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어 보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나 막 되는지.
2: 네.
0: 그러더니 예. 떨렁떨렁 흔들어서 이제 부자는 예. 아 이제 그 저 돈 내가 받겠구나. 그랬더니
2: 예.
0: 되었다 이러는 거죠.
2: 아.
0: 너는 고기 구워서 냄새로 저 사람이 안 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돈값은 여기에 소리로 됐다.
2: 냄새값을 소리값으로.
0: 소리값으로 퉁쳤다. 그러니까 묘하게 논리적이잖아요.
2: 어진 원님이셨네요.
0: 어진 원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그 돈을 돌려받고 부자는 터덜터덜 걸어나갔는데
2: 예.
0: 그 원님이 잠깐 스톱! 그러는 거죠.
2: 예.
0: 왜냐하면 소송에는 항상 소송 비용이 있거든요.
2: 아, 원고가 내야 돼.
0: 원고가 내거나 피고가 내거나 지금 피고가 만약에 죄를 졌으면 피고가 내는 건데
2: 예, 예, 예.
0: 재판값 종이는 내고 가야지 종이값은 내고 가야지 라고 해서 그 소고기 구워 먹은 사람이 돈 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2: 이건 이제 민담의 하나인 거죠.
0: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
2: 네.
0: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판에 만약에 부자가 불만을 품었다면
2: 네.
0: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관찰사를 만나거나
2: 네.
0: 또 서울 한양의 형조나 한성부로 갔었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2: 실제로 이런 원님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네요.
0: 네, 그런데 이제
2: 네.
0: 원님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사또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통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양가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한 일이라고 했는데 비판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702년에
2: 네.
0: 이 형상이라고 하는 분이 제주 목사로 갔어요.
2: 목사면 높은 건데.
0: 굉장히 높은 벼슬인데 이분은 실제로.
2: 이건 제주도 제주죠?
0: 제주도의 제주.
2: 예.
0: 근데 그 전에
2: 예.
0: 예를 들어서 동네 부사도 했었고 경주 부윤도 했었기 때문에 지방관으로서의 이력이 굉장히 탄탄했던 분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 네.
0: 현장에 도착해서 그 민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2: 네.
0: 제주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2: 네.
0: 사람들이 시신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장을 하지 않고
2: 네.
0: 이렇게 초분하는 세골장 형식의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냥, 제주도에서는.
2: 그냥 방치해놨다.
0: 네. 그거 안 된다. 묻어라.
2: 예.
0: 그래서 이제 묻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쭉 바다에 갔더니
2: 예.
0: 그 해녀.
2: 잡녀.
0: 그때는 잡녀였죠.
2: 예.
0: 나체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2: 네.
0: 그거는 안 된다.
2: 아, 그분이군요.
0: 네, 그래서 그분이 이영상 목사가 옷을 입혔던 거죠.
2: 네네.
0: 그리고 나서 그 제주도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렇게 뭔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제주 목으로 안 오고
2: 네.
0: 당 집으로 가는 거예요.
2: 무당.
0: 네. 아.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 무당이 워낙 많이 퍼져 있습니다.
2: 아.
0: 그래서 그곳을 백 몇 곳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려요.
2: 아.
0: 그리고 이런 문제는 거기에 갈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에 와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절에 가라.
2: 개혁을 한 건데.
0: 개혁을 한 거죠.
2: 예.
0: 그렇지만 한편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전에 없었던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충격. 특히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공간들은 뭐냐면 거기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계속 뭔가 하소연 하는 거예요.
2: 예.
0: 그러면은 그 당에 있었던 나무가 신체가 되어서 네. 또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없애버려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 아,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형상 목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짧은 기간 한 1년 3개월 정도 제주도에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자신이 일했던 것들을 탐나술력도라고 하는 40장이 넘는 그림으로 남겨놓았고 그림과 관련된 해설까지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와 관련해서 말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가 자료로 썼던 게 탐나술력도고 귤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탐나술력도고
2: 중요한 자료네요.
0: 네, 그다음에 그 제주도에 가면은 삼성구진 2호봉수 38연대라고 하는 방어시설 그다음에 어떤 행정시설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확인할 때도 탐나술력도로 확인합니다.
2: 이분 되게 그러니까, 꼼꼼한
0: 그렇죠. 그래서
2: 보다.
0: 화공 김남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 네. 김남길?
0: 네, 김남길. 네. 이름을 기억하기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김남길 데리고 그 그림을 다 그렸고
2: 네.
0: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남환박물, 남쪽에 그 관리로 갔던 사람이 내가 거기서 보고 들은 거를 적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터운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이형상 목사입니다.
2: 이형상 목사.
0: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관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현장 가서 이렇게 뭐 지방민을 통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2: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졌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그러네요. 예. 이형상 목사도 기억할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지방관 수령에 대해서 조선 잠역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백성은 수령을 통해서 왕의 존재, 나라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2: 그렇죠. 예.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을에 수령을 보내고 그리고 그 수령을 통해서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기르고 통치하는 일을 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에게만 그 지역의 백성을 맡겨두는 형식이었다면
2: 네.
0: 아마 조선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 네.
0: 그런 면에서 조선의 행정력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 네.
0: 더불어서 이제 사또가 보통은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또 때에 따라서 좀 방종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어떤 드라마나
2: 그쵸.
0: 또는 영화의 네. 모습도 조금은
2: 네.
0: 바뀌어서 이제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보는 탐관오리, 탐욕스러운 사또가 아닌 촘촘한 시스템 안에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던 지방관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내일이 드디어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데요. 아직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휴일을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잡지사는 내일도 쉬지 않고 새로운 지식거리를 가져올 예정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 들으시는 라디오에서는 하루 이제 방송이 되지 않고 지금 박재홍의 한판 승부 선거 특별방송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 컨텐츠는 이강민의 잡지사 너튜브 채널에 변함없이 공개되니까 편하신 시간에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의뢰인 중 대다수는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려는 사람이에요. 비밀 공유는 둘 사이를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 빌미가 되죠. 사람과의 관계는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훨씬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우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26년째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 에세이 또 리더십에 관한 책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출간하다 보니 강연 요청도 제법 들어와서 변호사 본업 못지않게 강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출간한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라는 에세이 중에 몇 개의 이야기가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원작 에피소드로 사용되면서 제 책과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이 있는 책이 출간된다고 해서 대중의 선택을 받을지는 좀 의문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 우영우가 대박을 치는 바람에 저도 같이 널리 알려지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제 직업적인 경험과 인문학을 결합시킨 컨텐츠를 만들고 전파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같이 술 먹자, 골프 치자 이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공자님이 50이라는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하셨죠. 지천명. 즉 천명을 아는 나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는 나이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글 쓰고 책 읽고 강연하는 그 일이 제 적성에도 맞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직업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나 또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변호사라는 일이 법률 지식도 전달하지만 소송을 하든 자문을 하든 일정 기간 동안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동안 이 의뢰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리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터치도 필요하거든요. 저보다 사회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저만의 무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공부, 즉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을 설득할 때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마천 사기 이런 고전에 나오는 참고될 만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렸더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다양한 인문학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달리 말하면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관계.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뭐 인간에 대한 이해나 뭐 관계의 갈등 같은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인과 부딪히며 살면서 갈등을 겪기 때문에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저는 이 변화, 체인지, 변화라는 관점에서 관계를 살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관계로 인한 갈등은 말입니다. 애초에 생각하고 정했던 그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둘러싸는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계약서 작성과 검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계약서를 체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계약서 체결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 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초 맺어졌던 관계가 나중에 변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다 잘 될 것 같죠. 서로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틀어집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달리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또 사업이 잘 된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죠. 그럴 때 말입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럼 계약서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 위반하면 손해배상까지 물기로 다 했잖아. 그러니 계약서 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 겁니다. 즉,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당초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약속을 정해둔 것이 계약서라는 의미입니다. 의외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저놈은 말입니다. 비양심적입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법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초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한 것은 의뢰인 본인입니다. 누군가와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그래서 믿을만하고 판단이 서니까 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은 당초에는 누구보다 내가 믿었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7시에 영화를 예매했어요. 근데 회사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부득이 7시 반에 영화에 도착했습니다. 급히 내 자리 찾아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화면을 봐요. 그러니까 주인공 둘이서 막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둘이 공동 출연이고 우정을 다룬 영화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화 중간에 들어온 거라서 그 내막을 알지 못해요. 다른 관객들은 영화를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친했던 주인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등이 커지고 결국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지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의뢰인들을 비유하자면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7시 30분 상황만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분명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진정시키고 7시 영화 처음 단계부터 이것저것 여쭤봅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사업하자고 결심하고 계약서까지 쓰셨는지 제가 여쭤봐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는지, 삐끗이게 되었는지를 물어봐요. 그럼 의뢰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 그래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부터였네요. 우리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요. 라고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균일의 시작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렇게 둘 사이가 언제부터 변화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한 것인지를 느끼게 되면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과의 갈등을 풀 수 있을지도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거를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잘 해낸답니다. 자,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바로 그 변화의 포인트를 잘 알아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을 드리죠. 예전에 어느 기업의 요청으로 저성과자, 별로 성과가 좋지 않은 저성과자 대상 교육에 제가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을 주관하던 그 담당자와 했던 대화가 좀 인상 깊은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각 부서별로 이 저성과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로서는 뭐 창의력이 없다, 게으르다, 고집이 세다, 뭐 이런 등의 답변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그건 바로 대인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무릎을 쳤죠. 대인민감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내 행동과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한 눈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자면 진짜 속이 터지죠. 저는 그 교육 담당자의 말이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이런 대인 민감도가 높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몸짓을 감지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둔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현명하고 예민한 사람들이라야 그렇게 가능합니다. 우리 30, 40대에게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압도적으로 많은 답변이 바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제가 최근에 본 문장인데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You cannot change the people around you, but you can change the people around you. 당신은 당신 주위의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당신은 당신 주위의 사람을 바꿀 수는 있다. 처음에는 이거 오타 아닌가? 근데 몇 번 겹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이해가 돼요. 즉, 이 문장은 당신은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본성, 네이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 주위의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식을 부모가 바꿀 수 있을까요? 남편을 아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물며 가족 간에도 그런데 사회에서 만난 제3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 바꾼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려고 노력할 시간에 차라리 그 사람과는 이별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다 싶은 사람과는 엮이지 말아야 되고 엮였다면 기교적으로 교묘하게 그 관계를 단절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처세라 할 것입니다.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사소한 오해가 있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둘이는 멀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시겠죠. 아니, 그동안 잘해준 건 다 어디로 가고, 조금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말이야, 나를 욕하는 게 말이 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안 좋았던 상황을 기억하는 게 사람이다. 야속하고 섭섭한 일이죠.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의 인성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인간은 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도록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뭔가 위험하고 불쾌한 기억을 딱 받으면 뇌의 변연계, 이 림빅 시스템을 자극해서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야 이 미래의 또 다른 위협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랫동안 그리고 강렬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어찌 저러냐 라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고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나해 왔다, 어쩔 수 없다 라는 설명이 좀 더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변호사인 저에게 형사 고소장 써달라고 방문하는 의뢰인 중 대다수는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려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적습니다. 서로 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공유하는 비밀이 많아요. 이런 비밀 공유는 둘 사이를 끈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 빌미가 되죠. 중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연천리 레상회, 무연대면 불상봉이라. 즉, 인연이 있으면 천리밖에 있어도 만날 수 있으나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날 수 없다. 자, 인연이 닿아서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인연의 유통기한이 다해서 작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 아름답게 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다한 인연을 계속 복용하다가는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의 관계는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훨씬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그 과정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잘못을 보완할 기회가 있지만 관계를 끝낼 때는 이 잘못을 보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인상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이는 그동안의 긍정적인 인상들을 모두 뒤엎어버립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할 상황이라면 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좋았던 시간을 기억합시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그 사람이 같이 있어주지 않았던가요?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다시 봄이 시작되니까요. 언제든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똑똑한 처세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블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6월의 둘째 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해마다 이 무렵이면 이 초여름의 화려한 태양과 숨쉬는 공기마다 코로 들어오는 나무들의 향기가 꽃의 향기와는 또 다르게 취하지 않고 은어원에서 하루 종일 걸어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마치 한 번도 이때를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설레임이 있는 6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6월 2일은 뉴저지의 예비선거가 벌써 오전 6시부터 투표소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 유권자들의 행렬이 오늘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인시장과 도전자 한인 후보가 지난 몇 달을 캠페인으로 온통 뒤흔들어 놨던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펠파 민주당 예비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선거의 승자가 시장이 될 거라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에 본 선거에 펠팍 거리마다 피할 수 없이 많은 선거 포스터 속에서 웃고 있는 시장 후보 또 시의원 후보들의 얼굴이 마치 서울 거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 소식은 이란과 미국, 거기에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끝까지 잡아내겠다는 이스라엘 강경파가 밀고 당기는 가운데 전쟁의 끝을 원하는 협상의 길이 오리무중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는 6월이 와서 행복합니다. 월드컵 축구 개막이 저만치 있고 그리고 6월에 많은 행사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6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스포츠가 여러 곳에서 그것도 아주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렌치 오픈 테니스 그랜슬램 대회 두 번째 대회인데 너무 프랑스 파리가 더워서 선수들이 뭐 어떻게 중간에 기권을 하고 그 유명한 야닉 시네르가 더위 때문인지 아무튼 뭐 지고 이런 이변이 속출을 하는데 볼보이가 너무 더위 때문인지 아무튼 쓰러지고 그런 더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지난 주말에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그동안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이정우 선수가 엄청나게 또 잘했다는 소식 저도 눈으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기만 하지 정말 이 소식을 다 여러분과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가 정말 5만 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전쟁은 여전히 우리의 경제, 이 지금 어려워진 이 가계 지출에 있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뭐 기름값이며 식료품값까지 앞으로 전쟁이 당장 끝난다 하더라도 종전 협정에 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몇 달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어저께 쭉 들어보고 간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머지 미국의 3억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어제 그랬는데 오늘은 뉴욕 닉스, NBA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지금 NBA 파이널스에 올라있는 뉴욕 닉스 때문에 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뉴욕커들이 모처럼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얼마 전에 끝이 난 내일이면 어떤 사람들이 당첨이 되는가. 여기서 당첨이라는 것은 월드컵 축구 뉴저지에 위치한 MetLife Stadium이 월드컵 축구 경기 동안에는 뉴욕 뉴저지 스테디움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경기들이 그렇게 있는데 뉴욕커가 한 번도 못 가본다는 건 말이 되느냐 이래서 FIFA와 조란 맘다니 시장이 이렇게 해서 천장에 티켓을 확보를 했죠. 50불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티켓인데 이걸 살 수 있는 자격을 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하루에 5만 명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6, 5, 30 하면 지금 30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고 5만 명이 딱 차면 신청자 이름을 거기서 끊었기 때문에 30만 명 맞는 거죠. 저 지금 곱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최소한 한 번 아니면 여섯 번 들어갈 수 있는 뭐 럭키하다만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내일 통보가 되는 날이 6월 3일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가 있고요. 50불에 확보한 이 티켓을 사게 되면 티켓은 언제 배부가 되느냐. 이거 셔틀버스도 무료로 이 당첨자들에게는 50불에 사면 제공이 되는데 버스 타기 바로 전에 티켓을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뉴욕이 맞는가 해서 뭐 이런 걸 우리가 들었는데 그 조란 맘다니 시장이 이번엔 또 뉴욕시 학생들에게 이 NBA 파이널스가 있는 동안에는 뉴욕 닉스 경기를 보기 위해 늦게까지 깨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bad time is repealed, 취침 시간이 폐지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게 언제까지 잘하고 이걸 시에서 시장이 이렇게 했던 것조차도 몰랐었어요. 아이들이 그렇지만 이번에는 뉴욕 닉스 응원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깨 있어도 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을 젊은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이 소셜미디어를 이해하고요. 마치 인플루언서처럼 이렇게 이 젊은 층이 이해하는 랭귀지로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무튼 bad time 언제까지 취침하라는 게 그동안 지켜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면 뉴욕 닉스 경기 말고 다른 팀 응원하는 건 이건 그러면 자야 되나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오늘 현재 뉴욕 닉스는 이번 시즌 NBA 프로농구에서 상승세를 탔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조금 부족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에 53승 29패 동부 컨퍼런스 3위로 끝났는데 뉴욕 닉스가 시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줘서 올해 3월 이후에 30경기에서 24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NBA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오늘 사실 뉴욕 닉스 NBA 경기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기도 하거니와 뭐 여기저기 볼 게 많으니까 뉴욕 닉스는 약간 좀 젖혀졌던 그런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에서 뉴욕 닉스가 1라운드에서 애틀랜타 헉스를 4-2로 이겨서 올라가서 동부 준결승까지 진출했는데 필라델피아 76ers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뒀어요. 이게 웬 일입니까? 그리고 동부 결승에서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또다시 4-0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제압을 하고 플레이오프 전체 성적이 12승 2패, 12승 2패. 뉴욕 닉스입니다. 네, 뉴욕 닉스예요. 그래서 파이널에 올랐는데 1999년 이후에 27년 만에 파이널 진출이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뉴욕 닉스가 NBA 파이널스에 처음 진출한 겁니다. 21세기 최초의 일입니다. 여기 팀의 중심에 제런 브런슨 선수, 제런 브런슨을 좀 유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평균 26점대 득점을 기록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NBA에서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시즌 중반에 합류한 칼 앤서니 타운 선수 제가 이제 내친 김에 또 뭐 자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에 경기가 있는 거 그러면 언제죠? 내일이네요. 그래서 뉴욕 닉스에 대한 뉴욕커들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하는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시카고 볼즈에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팀 전체를 이끄는 것 같지만 이 에어 조던 그렇죠 붕 떠서 이 그 골을 향해서 공을 날릴 때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참 오래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꼭 안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던 그때 당시에 마이클 조던이 뛰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시카고 볼스 대단했죠. 그래서 경기 종료 한 3분 정도를 남기고 뒤쳐져 있는 걸 선수들이 다른 동료들이 회복을 못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공 패스를 안 하고 이렇게 적진 깊숙이하고 들어가는 드리블이며 속구 쳐서 이 슛을 쏴대는 마이클 조던이 너무나 너무나 멋있었는데 그 이후로 never the same 마이클 조던 같이 그런 선수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40이 넘어서까지 뛸 수 있다라는 건 오늘날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들까지 해서 한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뉴욕 닉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볼스 그 옛날에 그리고 아직도 40이 넘었는데도 건재하고 있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우리는 레전더리 선수들을 이야기하고 떠올리게 되네요.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2: 변호사.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레시스 박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cale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8: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7: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8: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7: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라디오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8: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7: 새 매장에서
9: AI 주얼리 주최의 특별상담을

저주 예비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일찍 투표소에 들러서 그다음에 일터로 나가신 유권자들도 계실 줄 알지만 네, 이 특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뉴저지주에 우리 한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고 이미 한인 시장 크리스정에 이어서 폴김 시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뉴저지 펠셀 팍 시장 선거 예비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 관심이 지금 가 있는데 이날 또 역사적인 사실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예비선거에 뉴저지에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10%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권자 등록하시고 이제 너무 바쁜데 오늘 투표하러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신다면 가십시오. 가십시오. 10% 이상으로 한번 올려봐야지. 왜 한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뭐 할 말도 못하고 미국에서 세금도 내고 사는데 이런가. 넘버입니다. 넘버. 얼마나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이 등록도 하고 투표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민족이나 그 그룹을 생각해주고 그쪽으로 정책 방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리더들이다. 지금 현재 뉴저지주에서도 버겐 카운티는 미국 전체 카운티 중에서 가장 한인이 많이 그러니까 밀집도로 proportionally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6만 명 이상의 한인인데 인구 대비 한인 인구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5선거구 연방 하원 제5선거구를 보면 지금 조시 가파이머 연방 하원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언제부터 있었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16년에 당선이 돼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나요? 네. 2년마다 하원 의원은 그렇게 다시 재선을 해야 되니까 제5선거구에 네, 우리가 아는 한인 밀집 타운은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인가요? 다시 이게 일부가 추가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팔레스틸 파크 레오니아에 더해서 저쪽까지 해서 저쪽이라 하는 거 제가 일일이 타운 이름을 지금 다 대기가 그렇습니다. 여기 5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구에 그래서 또 한인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는가. 뭐 조시 가파이머 에브리원이 알고 지명도가 있으니까 내가 투표를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조시 가파이머 연방 하원 의원 6선 도전에 지금 나서 있습니다. 2016년이 맞나요. 그리고 당 예비선거에서 놀랍게도 지금 닉 게버라는 후보와 예비선거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공화당 쪽에 이 5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구에서 디하 가자파티라는 후보 그리고 공화당의 션 키레인 후보가 결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비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조시 가파이머의 뭐 네임인지도 때문에 당연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어차피 유권자 등록하셨으면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여기 또 한 군데 뉴저지 7선거구 연방하원 의원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상당히 크게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 소속의 현역 의원인 연방하원 의원 2선거구 탐킨 2세 이 하원 의원이 3월부터 공개석상에 지금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 말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찾는다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메네이 지금 새 지도자 하메네이도 아니고 왜 이런가. 근데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이 레프레젠티브 연방 하원 의원이 그래서 본회 연방 하원의 표결이 마지막으로 이 의원이 가서 했던 게 3월 5일이었다고 하는데 처음엔 그냥 단순히 좀 빠지나 보다 했는데 부활절 휴회 끝나고도 뉴저지 출신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거기 뭐 어떻게 카메라가 없어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 보좌관의 답을 또 듣고 실제 가서 막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나
웨스필드의 그 이 의원의 자택 집을 방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본 적이 없다고 이웃들이 말을 했고요. 집에 뭐 문을 두드렸는데도 답을 안 해줬고 별장이 또 있어요. 베이헤드 뉴저지 거기에 광고 전단들이 잔뜩 꽂혀 있었는데 뭐 사월에 붙어 있는 차량 이동 안내문 이것도 그대로 꽂혀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드는 흔적이 없다.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도 갖고 뭐 페리로 섬에 들어가서 주민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가 연방 상원 의원이었고 아버지는 뉴저지에 인기 있는 주지사를 지낸 톰 킨. 그래서 톰 킨 주니어가 연방 하원 이렇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어쨌든 그랬는데 어디가 아픈가 해서 아무튼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워싱턴 DC 약 20개 병원까지도 다 환자 리스트를 확인했지만 어느 곳에도 없었다. 오늘 투표일에 이 제7선거구의 문제 킨 의원이 킨 주니어 의원이 나타날 것인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건강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공화당 소속의 이 의원이 설령 경선의 예비선거이기다 하더라도 이 본선거에 지금 민주당 소속의 막강한 이 자금을 가진 선거 자금을 가진 후보의 도전을 받게 되면 이거 좀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한 의석을 잃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한 번만 말할게요. 아니, 또 얘기를 하기는 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펄쩍 뛸 일이죠. 그런데 아무튼 제7선거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제7선거구 뉴저지 예비 선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뉴저지 유권자들은 연방 하원의원 또 주상원의원 주하원의원 카운티 커미셔널 시의원 또 팔리사이드 파크같이 시장 예비 선거 타운십 커미티 이런 포지션들을 뽑게 됩니다. 오늘 잠시 후에 유권자로서도 투표소에 다녀오신 한 분을 제가 초대해서 직접 그 현장의 분위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팔세 파크 도전자 민석준 현 시장 폴캠 상권과 그리고 주거 공공서비스 커뮤니티 프로그램 또 항상 그 지역개발 부동산 상권에 대한 이슈가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또 그런 많은 퀘션이 주어졌을 때 시장, 현역 시장이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죠. 오늘 아침 미동부 시간으로 오전 7시 현재 상황입니다. 전쟁. 이스라엘이 어제 레바논에 대한 공격 위협을 일단 철회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뭐 전화 통화가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욕설 같은 걸 했다. 당신 감옥 갈 걸 내가 살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공격을 멈춰라. 레바논에 헤즈볼라 잡겠다고 들어간 거 이스라엘 군 그만 스탑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격 위협을 일단 철회한 이 네타냐후 총리가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남부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군사 작전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뭐 상당히 지금 불안한 다시 이게 전쟁이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뭐 강도가 낮은 공격이었지만 서로 주고받았다 해서 휴전 이어서 종전까지 갈 수 있나 이게 휴전도 좀 불안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기름값 막 올라가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네타냐후 총리의 답을 받아내서 우리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지금 다시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의 강경파가 뭐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제2의 전선 지금 여기가 더 뜨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바논 정부 역시
헤즈볼라가 미국의 상호 공격 중단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는 발표를 했는데 다시 이게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 레바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피하라고 지금 넓다란 지역에 그렇게 대피 명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폭격할 테니까 대피하라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일단 기름값 국제 유가를 본다면 어제 4% 이상 급등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다시 이게 하락세로 돌았는데 이제 기름값이 어디로 향해야 되나요? 레바논에 다시 공격을 재개했다라는 이스라엘군의 네,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1: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사상의 모든 아침 뉴저지 오늘 예비선거에는 날입니다. 잠시 후 투표소 다녀오신 투표소 분위기를 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킹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킹스보석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킹스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한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또 6월 Father's Day가 있는 6월에 근데 제가 보는 건 엄마 반지 3개 아빠 반지 하나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어려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거기에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이 덤으로 주어지는 곳.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제네 무치 4주년 감사 세일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구들과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 제품들 다 모여 있는 곳 제니 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 쿨링 매트부터 건강 영양제,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 앤 뭉치에서 만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방송 혹시 놓칠 것 같다. 아, 나 약속이 있는데 나가야 된다. 그러면, 네. 물론 세상의 모든 아침은 제 방송 밤 9시에 들으시면 되지만요. 놓치신 방송, 지역 뉴스, 해외 뉴스, 최신 뉴스, 새로워진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쉽고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 kradio.us 듣고 읽고 함께하는 우리 커뮤니티의 공간 kradio.us로 오세요.

0: 반가운 얼굴. 오늘 뉴저지 예비선거 지금 막 투표를 마치고 K라디오 스튜디오로 들어오신 유권자 김스버서 김남표 대표님, 펠리세이드 파크 주민이십니다. 유권자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지금 일찍 투표하고 오신 거죠?
1: 예, 7시 50분에 가서 투표했어요.
0: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소 열려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1: 네.
0: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지금 펠리세이 파크, 펠파 시의원, 다른 포지션도 뽑지만, 한인 현재 시장과 한인 후보가 또 도전하는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1: 예. 어떻던가요?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0: 네.
1: 예, 굉장히 큰 과열이고, 네. 잘못되면 둘로 갈라지는 게 아닌가, 분열되는 게 아닌가.
0: 네.
1: 진짜 어렵게 우리 한인 시장이 배출되고,
0: 네.
1: 뭐 시의원, 교육위원, 행정직까지 다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많은 제 친구들도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또 펠리세이드 파크 오고 싶어해요. 이사 오고 싶어해요.
0: 이사 오고 싶어하는
1: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한인들의 금지가 있는 곳인데,
0: 네.
1: 이번에 너무 심하니까. 어려웠어요.
0: 진짜. 심하게 서로 분열이 되는 게 과열이라든가 심하다든가 뭐 이거는 우리의 표현이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그죠?
1: 그렇죠. 그래서 거죠.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 처하고 둘이 나갔는데
0: 투표소.
1: 깜짝 놀랐어요.
0: 왜요?
1: 차분해요.
0: 차분해요.
1: 차분하고
0: 두 후보 그러니까 현 시장하고 도전자 다 예, 그렇죠. 나와 계시던가요?
1: 홀킴 시장하고 편 서포터하고
0: 네.
1: 또 민석준 후보 서포터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0: 네.
1: 제 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0: 네.
1: 제 처는 홀킴 시장에서
0: 시장
1: 제 후보하고 네. 만나서 얘기하고 저는 또
0: 민석준 후보
1: 민석준 후보 쪽에
0: 아니 집안이 갈라져 버렸네요.
1: 그럼요. 그래도 기뻤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0: 네.
1: 차분하게
0: 차분하다는
1: 예 그렇게 과열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진짜 그동안 언론에서
0: 네.
1: 과열된 게 아닌가.
0: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분들이 나오셔서 방송에 말씀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중적으로 상대방이 또 공격을 하는 거를 또 반격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선거의 생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네, 이 정말 열기를 띠고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터박 시장 선거 투표소 막상 가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지지자들이 나와서 서포터들이 차분하게
1: 네.
0: 그러면 지금 우리 김남배 대표님은 설득이 되셨나요? 네네. 네, 네.
1: 뭐 아무래도 영향도 있지만
0: 네.
1: 또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예, 우리 한인들은 이 표출을 안 하지만
0: 네.
1: 다 벌써 가기 전에 사전에
0: 그렇죠.
1: 준비를 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0: 네. 우리 한인 투표율이 미국 전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팰리세이드 파크 같은 데는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살고 한인 시장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투표율이 이게 그렇게 저조하다고 예비선거에 오늘 어떻던가요? 한인 유권자들.
1: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0: 그래요.
1: 제가 8시도 안 됐는데
0: 네.
1: 사실 오늘 오픈을 6시부터 했대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그 투표소의 현장에서 도와주는 분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0: 아.
1: 한인분도 발렌티어로 나와서 도와주는 분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근데 외국 사람이로 간간이 보이지 투표하는 분들은 거의 한인들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애시안들이 많아서.
0: 신기하네요.
1: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0: 네. 예,
1: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어느 분이 되든지
0: 네.
1: 우리 한인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니까
0: 네.
1: 뭐 개혁이 되든지
0: 네.
1: 변화가 되든지 또 다시 수송을 하시든지
0: 네.
1: 우리 한인들한테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개혁, 수송 이 표현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지금까지 진짜 불을 뿜던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공방, 막 공격과 또 방어가 그랬던 이 뉴저지주의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거 참여 리더를 배출하는 과정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이거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1: 예, 저도 아주 그거를
0: 네.
1: 저는 사실 퀸스에 많은 분이 알다시피
0: 네.
1: 35년 40년을 살았어요.
0: 네.
1: 그 당시에는 우리 한인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억울한 일 당할 때는 이웃 중국 커뮤니티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0: 네.
1: 거기서 도움을 받은 적이 많아요. 여기 오니까 한인 시장, 시의원,
0: 네.
1: 교육위원 뭐
0: 네.
1: 모든 망라에서 우리 한인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0: 네.
1: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0: 네.
1: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도 다 일루에 사고 싶어해요.
0: 근데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네. 집이 없다고 말씀까지 네네. 하셨는데요. 네, 뉴저지주에 오늘 예비선거 투표 오늘 밤 동부 시간으로 8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 정도 가면 어떤 후보가 갔나 예비선거인데 예비선거라고 해도 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면 본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그래서 아마 본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러면서 또 우리 잠깐 피했다가 올까요? 저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아닌가 이게 열기가 뜨거우시는데 Father's Day가 6월에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력을 보고 있어요. Father's Day가 6월 21일 Sunday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또 공식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Father's Day인데 엄마들 반지가 세 점 있고 아빠 반지는 한 점밖에 안 나와서 이거밖에 준비 안 하신 거예요?
1: 사실은 그동안 남자 반지, 아빠 반지는 안 했어요, 광고도.
0: 아, 예.
1: 예, 아니에요. 예. 남자분들은 네. 열심히 일만 하고.
0: 네.
1: 근데 우리 엔킴 씨가 네. 수고하는 아버님들을 위해서 네. 그걸 한 달 전부터 만들었어요.
0: 엔킴 네. 디자이너의. 근데 이게 지금 로즈골드 같이
1: 네. 약간 핑크 로즈골드도 아주 좋은 18K이고.
0: 네.
1: 1캐럿짜리 아주 헤비하게, 예. 굉장히 무겁게. 또 아주 수고하신 아빠께 네. 한다고. 예, 저도 생각 못했던 거를 만들어서 오늘 한 점을 네. 예,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진짜 멋있고 예, 한번 어떤 아버님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감동 받으실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따님인 한인 2세 앤킴 디자이너가 아빠들 반지 해야 된다 해서 정성스럽게 아빠를 생각하시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가운데 편안하게 라운드로 이렇게 박혀 있고요. 옷에 걸릴 것도 없고 조금 낮게 해서 그 주변을 라운드인데 약간 각이진 라운드. 전형적인 옛날 우리 아빠들의 결혼 반지잖아요. 이거 걸리적거려서 못 끼고 다닌다 했던 이거를 위를 싹 깎아서 굉장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게 하고 그 라운드로 테두리에 두른 반지는 이건 이제 내추럴 다이아몬드를 쓰시죠.
1: 네.
0: 그래서 전부 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1.5캐럿이라고 하셨나요?
1: 예, 1.32캐럿이고요.
0: 1.32캐럿. 네.
1: 예, 금도 아주 제일 좋은 요즘 네. 유행하는 18캐럿 로즈골드로 했고요.
0: 네.
1: 진짜 저도 거의 40년을 디자인했는데요.
0: 네.
1: 진짜 아주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0: 이뻐요.
1: 제가 네. 전문가로서도 감탄하고
0: 네.
1: 아,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좋은 반지가 나오는구나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네. 왜냐하면 이 링, 그러니까 반지 이렇게 둘레 보면은 로즈골드로 이 색깔 자체가 이거 반지 색깔이 특이하네 이런 평을 또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서 거기는 또 반짝거리는 그런 톤으로 했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뭐라고 그러죠? 매트 톤으로 했습니다. 네, 매트 피니쉬라서 이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네요. 한 점밖에 아빠를 위한 Father's Day가 있는 6월에 캠스워스의 앤킴 디자이너님 그래도 한 점이라도 만들어주셔서 좋은데요. 여기 시중 가격이 6,000불이라고 써있습니다.
1: 네. 원캐럿이 들어갔고 네. 또 금이 18K이고요.
0: 네.
1: 요즘 금값이 제일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앤킴 씨가 그것까지 고려했대요. 나중에 네. 되팔더라도
0: 네. 제대로
1: 돈이 들어올 수 있는
0: 네.
1: 사실 금값만 해도 거의 2,000불가량 돼요.
0: 그래요.
1: 아주 헤비합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다이아까지 놓는데
0: 네.
1: 지금 가격이 6,000불 정도 갑니다.
0: 네.
1: 이거를 Father's Day
0: 한 점
1: 2,000불에
0: 2,000불
1: 예, 금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0: 이거 근데 더 만들 수는 있어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한 번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21일까지니까 오늘 일단 한 점밖에 없는 Father's Day를 위해서 앤킴 디자이너가 킴스보석에서 직접 디자인한 로즈 골드 약간 핑크빛이 나는 그 옐로우 골드에서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디자인은요 한국에서 이 반지 못 껴보셨을 거예요. 미국 오셔서 또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이 반지 어디로 갔는지 이 반지를 처분했어야 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면 한 점밖에 없습니다. 지금 6,000불 정도 시중 가격인데요. 18K 금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1.32 토로 전체 다이아몬드 캐럿이 그렇습니다. 세일 가격으로 2,000불에 나왔습니다. 전화번호 먼저 알려주세요.
1: 212-840-3412
0: 212-840-3412 8403412. 네, 로즈골드로 아빠들 반지 이거 콕 끼면 진짜, 와, 아빠 너무, 왜 제 손가락이 더 이쁜 것 같네요. 이 반지, 엄마가 또 낀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엄마들을 위한 반지는 이 Father's Day에 왜 나오는 거죠?
1: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니까요.
0: 가정의 달, 지난달 아셨나요? 이렇게 넘쳤어요.
1: 계속. 네. 예. 어머니 반지도 해야죠. 근데 어머니 반지도 우리 앵김 씨가요. 두 번째 반지는요.
0: 네.
1: 그것도 진짜 작품입니다.
0: 그러네요. 이거는 이게 지금 어머니들 엄마를 위한 반지가 3점이 네. 나왔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내 Father's Day지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아빠가 엄마 당신이나 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엄마 반지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쌍가락지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고요. 그 가운데다가는 또 따로 낄 수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놓다. 이 디자인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되죠?
1: 네, 우리 앵김 씨가 진짜 세 개가 하나가 됐는데요.
0: 네.
1: 가운데 거는 내추럴 다이아몬드예요.
0: 아.
1: 그리고 아주 GIA,
0: 네.
1: GIA 공인 감정서가 이렇게 딱 있는 그런 네. 아주 내추럴 다이아몬드고 원 캐럿 5예요.
0: 네.
1: 105.
0: 네.
1: 예, 그리고 또 사이드도 다 내추럴 다이아몬드를 했는데.
0: 네.
1: 지금 반지 이거 원캐럿짜리 사시면은 사실 사이드는 프리로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가격을.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하프 캐럿이 반지 두 사이드에 들어갔고 또 가운데 내추럴 다이아몬드가 1.05가 들어가고
0: 1캐럿이 넘습니다. 내추럴 네. 다이아몬드로 이게 지금 세 개의 반지인데 이걸 따로 끼시면 그것도 가능하네요. 예, 손가락이요.
1: 네. 예.
0: 그리고 가운데 반지 이게 지금 1캐럿 넘는 내추럴 다이아몬드만 있는 반지만 껴도 너무 근사한데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죠? 제가 보니까 옆에서 보면요. 다이아몬드가 이 주먹을 쥐고 이렇게 보면은 정면에서도 하나씩 라운드로 박혀 있고요. 그러니까 기둥을 올리기 전에 거기다 올렸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이게 지금 라운드 컷인가요? 이 내추럴 네. 다이아몬드 1캐럿 넘는 가운데 이거 하나만 껴도 이미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서 디자인은 여러분께 직접 보셔야 하는데요. 세 개의 반지가 쌍가락지 플러스 1캐럿 넘는 내추럴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운데 있는데 함께 끼니까 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가격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1: 네, 이것도 네. 시중 가격은 9,500불가량 되는데 네. 내추럴 다이아몬드입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이것도 반지 3개에 2,700불에 책정했습니다.
0: 말도 안 돼요. 다이아몬드는 내추럴 다이아몬드기도 한데
1: 네,
0: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격이 날 수 있어요?
1: 예, 불황이고 힘들어서
0: 네.
1: 예, 저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진짜 네. 최저 가격으로
0: 네.
1: 착한 가격으로 뽑았습니다.
0: 네, 9,500불 시중 가격 내추럴 다이아몬드 1캐럿 넘는 가운데 다이아몬드 라운드가 있고요. 이게 그냥 보통 디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또 웹사이트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 기둥처럼 올라간 여기까지 디자인이 다 되어 있고 양옆으로 또 양쪽으로 이렇게 내추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쌍가락지 같은 것이 위아래로 덮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반지 금은 이게 지금 옐로우 골드가
1: 있어요. 예, 14캐럿 옐로우 골드입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급하네요. 이건 지금 몇 캐럿이에요? 예, 다이아몬드가 그게 엄청 큽니다.
1: 예, 그게 이제 저희 앵킴 씨가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0: 네.
1: 진짜 에펠탑까지 만들었는데.
0: 그러네요.
1: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0: 네.
1: 2.77 F칼라의 BBS도 가운데가 커요. 거의 네. 3캐럿 가까이 내는 건데.
0: 거의 3캐럿. 네, 그리고
1: 이것도 이제 랩그론이지만.
0: 네.
1: 옆에 사이드는 내추럴로 했고요.
0: 네.
1: 그 밑에 디자인이 진짜 정관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 밑에 단지, 그러니까 손등에 오는 부분에 이게 지금 뭐죠? 바깃인가요?
1: 바깃 다이아몬드.
0: 바깃 다이아몬드 쭉 예. 박았는데 이게 지금 3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가운데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솟았어요. 그리고 화이트 골드 14캐럿 화이트 골드로 네. 했는데 이거는 나 다이아몬드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지금 9,500불이 붙어 있는데요.
1: 네. 얼마? 이것도 네. 저희가 착한 네. 가격 2,500불에 책정했습니다.
0: 2,500불. 이것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 다이아몬드야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예뻐요. 이건 진짜 예쁘다는 게 아기자기한 느낌.
1: 네.
0: 약간 밴드 같은데 이게 좀 두꺼운 화이트 골드로 돼 있고요. 화이트 골드 14K인데 그 가운데 이 지금 내추럴 다이아몬드가 1캐럿 조금 넘네요.
1: 그렇죠. 이것도,
0: 이것도
1: 1.01캐럿이고
0: 네.
1: GIA 공인 감정성에는 G칼라고요.
0: 네.
1: 진짜 사이드가 아주 네. 얌전하게 만들어서.
0: 네. 아기자기하게.
1: 네. 어떤 높은 반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0: 네.
1: 부담 없이 장갑 끼고 느낄 수 있는.
0: 그러니까요. 네,
1: 반지인데. 네. 이것도 아주 세련되고.
0: 네,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네, 이게 1kg 넘는 가운데 내추럴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반지인데, 양쪽으로 약간 이렇게 띠를 두른 것 같은데, 이거, 버킷 다이아몬드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스퀘어를 박은 건데, 이거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9,500불 나와 있는데요. 내추럴 다이아몬드 1kg 넘는 가운데 반지에다가, 사이드. 네. 이건 지금 얼마?
1: 이것도. 저희가 토탈 1.7 캐럿이지만
0: 네.
1: 예, 금도 아끼지 않고 했고 네. 세일 가격은 똑같이 2,700불
0: 집행했습니다. 2,700불. 네. 그러니까 2,700불, 2,500불에 세 점. 엄마를 위한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Father's Day가 있는 6월에 무슨 이유로 엄마 반지 세 점, 아빠 반지 한 점 나오는데 아빠 반지 한 점. 얼른 빨리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1: 12-840-3412 네.
0: 전화하셔서 특별 한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도 계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K-Radio.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헬릭세이지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중에 돌아보면 그리 큰 일이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크고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겠고 애쓰면 애쓸수록 꼬여만 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정말 그럴 때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닥친 일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출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겠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어둠 뒤에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투데이 시작합니다.

6월을 하루 보내고 이틀째 여러분 또 찾아왔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투데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화요일이어서 요즘 세상 이 트렌드 코너가 있는 날이죠. 요즘에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꼭 쫓아간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은 오래 사는 시대에서 건강하게 사는 시대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그것들을 바라시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노후 대책 그리고 뭐 혹은 투자 아니면 자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중년 이상의 분들이 모이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느 병원이 잘하는지 어디서 침을 맞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정말 자주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 저는 딱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요즘에 전 세계의 건강 트렌드가 바로 이 차이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트렌드로 이 건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을 따져보면 한 83.7세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한 65.5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한 17년, 18년 차이가 나는 거죠.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한 18년 정도는 어딘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상태로 보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이미 좀 이루었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게 보내느냐 이게 진짜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된 거죠. 예전의 건강관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받았죠. 그것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그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었죠.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은 또 안심하고 1년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나마 마음 편하게. 그리고 뭐 또 잊을만 하면 건강검진 하나 하고 아 이제 나 건강하다고 또 살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트렌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내 몸을 기록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잤는지, 나의 심박수가 얼만큼 뛰고 있는지 이런 변화들을 꾸준히 기록하고 쌓아두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패턴을 본다는 거죠. 실제로 2024년 한 해만 해도 전 세계에서요 약 한 4억 대의 건강 웨어러블 기계가 출시가 되었어요. 이 숫자가 결코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기기가 그거죠. 몸에 이렇게 착용하는 건강 측정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스마트워치 많이 차고 다니시잖아요. 손목에 차는 이렇게 시계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 밴드도 있고요. 링도 있어요. 스마트 링 해서 반지처럼 끼는 그런 건강 측정기기도 있고 또 뭐 무선 이어폰 같은 걸로 심박수를 재기도 하고요. 뭐 혈당이 얼마나 오르나 이런 패치 같은 걸 피부에 붙여서 실시간으로 측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 가장 좀 친숙하신 것이 이 스마트워치겠는데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께 선물로 많이 사드리는 그 시계잖아요. 그 미국의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정기검진 결과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24시간 기록되는 이 우리의 수면 패턴이나 또는 신체 데이터를 스스로 해석해서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에 왠지 좀 피곤하다 아니면 혹은 왠지 몸이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막연한 그런 느낌 말고요. 내 몸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숫자로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 탓이다 혹은 날씨 탓이다 하던 것들이 사실은 수면 부족이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너무 줄었다는 게 이 데이터로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는 이렇게 꾸준히 나의 몸을 관찰하면서 관리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제 주위에도 보면 내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 측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만보 걷기 이런 것도 하시고 하는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몇 년 가야 한번 글쎄요. 정기검진을 할까 말까 놀란 게 평생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 가까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의 이 트렌드의 핵심을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그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가 사실은 너무 크게 거창하게 이렇게 느껴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루에 얼만큼 걸었는지 확인도 하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혈압을 꼭 체크하시고 좀 기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알아채면 고치기도 쉽잖아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저와 함께 오래오래 사셔야죠.

0: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예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입니다.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2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리진이 부르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들으셨습니다. 카톡으로 우리 백선생님 들어오셔서 좋은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상쾌한 아침이에요. 6월의 둘째 날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동행이라는 글귀예요. 동행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그 따뜻한 동행의 마음을 담아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결실 있는 화요일 되세요. 라는 글인데요. 너무 좋네요. 그러네요.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좀 방향이 달라도, 쳐다보는 곳이 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가면 그게 동행이라는 거죠. 오늘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엄청 많은데요. 막상 시작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예쁜 다이어리를 새해 1월 1일에 되면 꼭 구입을 하는데 한 며칠 쓰다가 하루 빠지면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앞에 몇 장은 항상 채워져 있는데 그 1년짜리의 다이어리가 뒤에는 항상 새 것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분들. 또 운동을 시작하려고 옷이며 신발이며 이런 것들은 다 사서 갖추었는데 결국 옷장에서 그 옷이 늘 잠드는 사람들. 혹시 이거 내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유형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게으른 완벽주의자. 한국의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도 최근 20대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 유형의 심리를 날카롭게 분석을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이게 20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자주 미루고요. 계획한 것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이 핵심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고 이렇게 자책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자책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면 곧 무능하다 이런 공식을 딱 가지고 마음속에 이걸 품고요.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방이 내려졌냐면 스스로 한 60점 정도 돼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0점. 100점 만점에 60점을 말하는 거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일기를 쓰더라도 60점짜리 일기를 써라. 그리고 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맞춤법 좀 틀려도 되고 뭐 한 줄 두 줄이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자체라는 거죠. 그 예전에 제 기억에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도 아마 100점 만점에 2종인가요? 필기시험이 60점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운전도 목숨이 오가는 중대한 기술인데도 60점이 넘으면 일단 통과시켜주잖아요. 그 나머지 40점은 그러니까 틀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수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0점짜리로 뭐 하루를 살려고 하면 글쎄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100점짜리 인생. 이렇게 회피하면 용기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내가 몇 점이길 바라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때는 저도 이 100점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달려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틀리고 조금이라도 뭐 어긋나고 그리고 또 이게 막 딜레이 되고 이러면 못 참는.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좀 느껴지게 됩니다. 뭐 60점이면 어때요? 그리고 70점이면 어떻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게으른 완벽주의자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부지런한 인생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제스프리 선골드 키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3: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8: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8: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3: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8: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3: 새 매장에서 AI

0: 비즈니스를 만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건강 지킴이이시죠.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릉의 데이비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6월 정말 세월이 참 빠릅니다.
1: 네. 세월이 정말 너무 빨라가지고 네. 어떤 분이 벌써 6월이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6월이네요.
0: 네.
1: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을 준비할 때 네.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우리가 이제 6월이 되니까 이제 하프타임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0: 아, 그러네요. 지금 이따
1: 그렇죠?
0: 네.
1: 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연초에 결심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혹시라도 우진숙 씨 건강 결심한 거 잘 지키고 계시나요?
0: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긴 해요.
1: 노력하고
0: 네.
1: 네, 맞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6월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도 준비해야 되는데
0: 네.
1: 한 해의 반을 지나니까 우리가 건강에 대한 하프타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은 좀 중간 점검하는 그런 날로 네. 삼아보면 좋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그 후코이단에 관한 소개를 해주셨었죠.

0: 무조건이란 아포토신스 제가 막 설명했었습니다.
1: 맞아요. 사멸.
0: 네, 네, 비정상적인 대포를 그렇죠. 사멸한다. 네. 후코이단 얘기 지난주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잘 들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1: 네.
0: 또 후코이단의 또 이렇게 효능에 대해서도 또 문의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1: 네.
0: 오늘은요.
1: 네.
0: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퇴근할 때 전화를 받았어요.
1: 아 그래요?
0: 사장님.
1: 네.
0: 저 세종 유산균 먹고 있는데요. 다 됐어요. 없어요 이제. 빨리 네.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재구입하려고 하는데
1: 네.
0: 그때 그 세일로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1: 아,
0: 물어보시죠.
1: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 이 아무래도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의 그 이 피드백이 좋은데
1: 그렇죠.
0: 세종 유산균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1: 네.
0: 요 시간에는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출근하시면서
1: 네.
0: 또는 차 안에서 또 일터에서 많이들 들으시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1: 네.
0: 유산균을 중심으로 해서 필수 우리 회사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필수 비타민 3종사.
1: 좋아요.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자, 제가.
0: 첫 번째는
1: 네.
0: 그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1: 그렇죠.
0: 아마 뭐 대부분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균,
1: 네.
0: 장 건강에 좋은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아마 드셨던 분들 피드백을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1: 네.
0: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삼총사의 마지막은 당뇨인에게 꼭 좋은 세종 여주.
1: 그렇죠.
0: 이 세 제품에 대해서
1: 네.
0: 제가 이제 묶어서 비타민 삼총사 조금 소개를 드리고
1: 네.
0: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VVIP 세일.
1: 네.
0: 준비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V가 네. 두 개인데요. 먼저 그러면 비타민 C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0: 그럴까요?
1: 요즘 이 신제품 출시되고 세종 리포좀 비타민 C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용하시고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 비타민 C는 우리 아이들도 먹어야 되는데요.
1: 네.
0: 그 타주에 있는 우리 공부하는 아이한테 좀 보내주세요 하는 분들 계십니다.
1: 그렇죠.
0: 비타민 C는 누구나 복용하는 게 좋고요.
1: 네.
0: 비타민 C는 성인 기준으로 개인당 하루에 100ml에서 200mg으로도 충분한데
1: 맞아요.
0: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1: 네.
0: 비타민 C 먹는 분들이 막 1000mg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복용하게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문제는 비타민 C의 결정적인 문제가 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 네.
0: 요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캡슐 500mg인데
1: 네.
0: 하루에 한 캡슐만 복용을 해도 흡수력을 개선했기 때문에
1: 네.
0: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 한 캡슐.
0: 네.
1: 저도
0: 네.
1: 예전에 들었는데 비타민 C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자꾸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0: 흡수가 안 되니까요.
1: 네.
0: 그래서 요 리포존 기술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주부님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화장품 신제품 중에 리포존 기술로 개발했어요 하는 광고 들으셨을 겁니다.
1: 맞아요. 들었죠.
0: 그렇죠?
1: 네.
0: 흡수 문제. 그래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이런 곳에서도 최근에 도입된
1: 네.
0: 아주 최신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리포존 비타민 C는
1: 네.
0: 비타민 C가 흡수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1: 네.
0: 해결했습니다.
1: 그렇죠. 맞습니다.
0: 위를 통과해서
1: 네.
0: 장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됐고요.
1: 네.
0: 요거는 하루에 한 캡슐만 복용, 보통은 이제 식사 후에
1: 네.
0: 하루에 한 번을 드시면 되는데,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도 출근할 때,
1: 그러시군요.
0: 식사하고
1: 아침.
0: 출근하기 전에
1: 네.
0: 한 캡슐을 복용하는데, 혹시라도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도
1: 네.
0: 하루에 두 번만 드셔도 충분하고요.
1: 네.
0: 가격은 2개월분 한 병에 3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가격 들으시고 아마 너무 좋다는 생각 하실 거예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너무 좋은
0: 그렇죠.
1: 가격이에요. 네.
0: 그래서 신제품이 나온 다음 작년 11월 달에
1: 네.
0: 처음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드셨던 분들이 사장님 저 먹는 거 끝나면 오다 할게요.
1: 네.
0: 이런 분도 계시고 세일할 때 미리 사놓으신 분도 계시고
1: 네.
0: 다양한데 비타민 C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억제하는
1: 네.
0: 항산화제로 유명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기초 면역력을 지키는 것에 유명하고, 또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1: 네.
0: 피부 건강에 좋고,
1: 그렇죠.
0: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1: 네.
0: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1: 네네. 네.
0: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피로 회복에도 좋기 때문에,
1: 맞아요.
0: 지금, 혹시라도,
1: 네.
0: 혹시라도, 우리 리포존 비타민C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1: 네.
0: 제가 조금 이따가 세일 정보도 준비를 할 테니까
1: 네.
0: 여러분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상담도 해드리고
1: 네.
0: 세일 정보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정말 네. 1년 내내 꾸준하게 드시면은 뭐 감기 같은 거 난 안 걸린다 이런 분들도 그럼요. 많이 계세요.
0: 맞습니다.
1: 네.
0: 비타민C는 누구나 드시는 게 좋고요.
1: 네.
0: 남녀노소.
1: 그렇죠.
0: 대표적인 그런 어떤 서플리멘트가 되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비타민이 되기 때문에 꼭
1: 네.
0: 드시면 좋고
1: 네.
0: 두 번째는
1: 두 번째
0: 자 삼총사의 두 번째는
1: 세종?
0: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1: 유산균.
0: 유산균입니다.
1: 네.
0: 네. 유산균 안 드시는 분이 최근에 없을 정도로
1: 맞아요.
0: 현대인의 장건강 제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럼요.
0: 현대인들이 장이 안 좋은 이유는
1: 네.
0: 과거보다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1: 그렇죠. 거의 뭐 하루 종일.
0: 네. 걷지를 잘 안 하니까.
1: 네.
0: 우리 공부할 때도 앉아서 공부하고.
1: 네.
0: 직장에서 앉아서 있고.
1: 그렇죠.
0: 걷는 운동하라고 맨날 운전하고 다니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장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1: 맞습니다.
0: 화장실에 가서 우리 남편은요. 화장실에 가서 30분씩 있어요.
1: 맞아요. 안 나와요. 막 네.
0: 네. 어떤 분은 조금만 살살 아프면 그냥 신경만 쓰면 물만 바뀌어도
1: 아, 그렇죠.
0: 온통 설사합니다. 예.
1: 예민한 그래서, 분들. 네.
0: 네. 제가 사실은 좀 전에도 베이사이드 쪽에 계신 이제 고객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1: 네.
0: 이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은 꼭 피드백을 주십니다.
1: 네.
0: 그래서 너무너무 수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유산균을 꾸준하게 복용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1: 네.
0: 유산균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습니다.
1: 네.
0: 균에 유산균, 유익균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함유량을 꼭 체크하십시오.
1: 아, 그게 제일 중요하군요.
0: 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고급이고
1: 네.
0: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1: 그렇죠.
0: 네. 어떤 제품은 100억, 그 레이블에 써 있습니다.
1: 네네.
0: 200억, 또 우리 세종유산균처럼 500억 유산균도 있는데 예, 고단위의 유산균이기 때문에 하루에 공복에, 유산균은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보통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1: 네.
0: 피드백을 주십니다.
1: 아무래도 500억이라 그런가 봐요.
0: 그런가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한 병이 한 달분인데
1: 네.
0: 가격은 똑같습니다. 비타민하고 35불이고요.
1: 그렇죠.
0: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1: 네.
0: 현대인들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즐거움이 있다.
1: 그렇죠.
0: 참 쾌. 그죠?
1: 네.
0: 잠 잘 자는 뭐죠?
1: 쾌. 쾌 면.
0: 면.
1: 네. 네.
0: 밥 잘 먹는.
1: 쾌식.
0: 그 다음에 그렇죠. 화장실이 편안한.
1: 이게 중요하죠. 쾌면. 쾌변.
0: 쾌변입니다. 예, 네. 우리 아기가 나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1: 맞아요.
0: 자야 돼. 뭐 이런 말 하는데.
1: 이게 다죠.
0: 대종 유산균으로
1: 네.
0: 꼭 쾌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런 변비 문제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고들 많이 하세요. 네.
0: 맞습니다.
1: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주고 있는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입니다. 생일 정보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0: 네,
1: 세종 리포전 비타민C 한 병, 아까 35불이라고 하셨고, 세종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한 병에 35불입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세종 여주가 남았네요.
0: 여주에는 그 뭐 아시겠지만
1: 네.
0: 제가 간단하게만 리뷰합니다. 여주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주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래서 당뇨인들이 여주를 꾸준하게 드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회사에도 그런 고객들이 많은데
1: 네.
0: 시중에 나와 있는 여주 일반 식품과 달리
1: 네.
0: 여주는 우리 세종 여주는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개발이 돼서
1: 네.
0: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에게 여주는 꾸준하게 드시는 것만 다들 아시는 거고
1: 네, 맞아요.
0: 또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 중에 다이어트나 붓기 제거에도 네. 도움이 됩니다.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요 여주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당뇨나 다이어트,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캡슐로 되어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는데 한 달 반이 한 병입니다.
1: 그렇죠.
0: 한 달 반이 이것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한 네. 병에 35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아주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35분씩. 네, 이렇게 세종바이오텍의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타민 그렇습니다. 3총사를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세일 정보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부탁드립니다.
0: 6월에 산타 할아버지 얘기해 주세요.
1: 6월에 산타 대표님인가요? 네, 네, 그럼 산타 네, 네. 할아버지처럼 해주셔야 돼요.
0: 그래요.
1: 네.
0: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뭐 세종 송보감, 세종 후코이단 다른 제품에 대한 문의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삼총사
1: 네.
0: 비타민 삼총사 요즘에 아주 인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제품이 될 것 같아서 비타민 C, 유산균, 여주 각각 한 병에 35불인데 보통 세일은 5병에 1병
1: 네.
0: 5 플러스 1 세일을 해드리고
1: 네.
0: 물론 이것도 UPS로 다 배송을 해드리는데
1: 그렇죠.
0: VVIP 세일을 제가 방송할 때 드리는 세일 정보인데
1: 네.
0: 오늘은 온 가족이 복용하실 수 있도록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아마 이 세일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0: 선물로 5병을 더 드립니다.
1: 아, 이거 참 좋아요.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잖아요.
0: 그래서
1: 네.
0: 10 플러스 5로 드리는데 오. 원하시는 제품을
1: 네?
0: 믹스해서 섞어서
1: 좋습니다.
0: 가격이 똑같으니까
1: 그렇죠.
0: 섞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일단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요거는 VVIP 세일로 구입하시는 분은 방송 듣고 바로 전화를 주셔야 되고요.
1: 그렇군요.
0: 그다음에 5 플러스 1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1: 네.
0: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
1: 네.
0: 주시면 배송을, 구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막 지금 머리로 계산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섞을 것인가. 세종 유산균 10병에 선물로 이 비타민C 5병 해서 이렇게 누구누구 나눠줘야지 이렇게
0: 그렇죠.
1: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가족 중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형태가 다르니까
1: 네.
0: 전화 주시고 이거는 미국 내 어디라도
1: 그렇죠.
0: 무료 배송 다 해드리니까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네.
0: 703-256 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10 플러스 5인데요. 믹스 매치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것으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화번호 한번 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 버지니아 본사입니다. 256-7671번으로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또 구입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일을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할까요?
1: 네.
0: 제가 오늘은 비타민 3총사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1: 네.
0: 리포존 비타민 신제품 요거는 네. 2개월분이 35불 500억 그렇죠. 유산균 세종 유산균은 1개월분 한 병에 똑같습니다. 35불
1: 네.
0: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도 요거는 1개월 반 35불 똑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5 플러스 1이나 아니면 10 플러스 5로 구입이 가능한데
1: 네.
0: 믹스해서
1: 그렇죠.
0: 원하시는 제품을 믹스해서 구입하는데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세요. 사장님. 이것도 한국에 배송이 돼요?
1: 그것도 궁금할 수 있죠.
0: 네,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그래서 네, 5 플러스 1, 10 플러스 5
1: 네.
0: 한국에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세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전화 주시면
1: 네.
0: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세종바이오텍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상담 다 가능하십니다. 한국으로 보내실 분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1: 네.
0: 네, 네, 네. 이제 6월입니다.
1: 네.
0: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또 그런 한 달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행복, 건강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고 우진숙 씨도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세종 바이오텍도 우리 대표님도 늘 또 건강하고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네. 세종 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구입 문의는 본사 전화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알뜰 정보 하나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냉장고 안에 지금 쌍난 감자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방금 바나나 드시고 껍질 버리셨나요? 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거 다 쓸모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주방에 보면 그냥 버리던 것들을 좀 알뜰하게 재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사실 뭐 독소가 있다 그래서 버리기도 하는데 이 싹난 감자로 욕실 거울을 한번 닦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난 감자는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솔라닌이라는 독소 있잖아요. 그래서 오,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요거를 버리기 전에 욕실에 한번 가져가셔서 감자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거울을 쓱쓱쓱쓱 닦아보시면 이 감자 속에 있는 전분이 유리의 기름기 그리고 미세먼지를 싹싹 이렇게 흡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분이 유리 표면에 그 얇은 막을 만들어서 김설이잖아요. 우리 샤워하고 나면 그 김설임 방지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뭐 세정도 되고 코팅도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바나나 껍질도요. 뭐 은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반지 같은 광택 내는 데 좋다고 하네요. 까맣게 이렇게 변해버리는 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바나나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그게 이렇게 살아난대요. 신기하죠. 문지른 후에 깨끗한 물로 헹구면 밝은 은빛이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화분 키우시는 분들 식물 영양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바나나 껍질을 잘게 썰어가지고 뭐 밀폐 용기 같은 데 담고 물을 채워서 한 이틀이나 3일 그냥 이렇게 두면은 그 안에 칼륨, 마그네슘이 물에 이렇게 녹아 나온대요. 그래서 그 물을 화분에 주면 그야말로 천연 영양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버릴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이용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 많이 절약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알뜰살뜰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투데이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유익한 이야기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일기요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글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성,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오전 11시. 자, 오늘은 라디오 문화예술 백서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뜨거운 이 계절,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제가 그 오늘 나눌 얘기를 미리 접하고서 깜짝 놀랐던 게요. 진짜 와, 이 많은 정보가 있었어? 나만 몰랐어? 아니면 뉴욕에 살면서 뉴욕에 안 사는 듯 다들 놓치고 있었던 거야? 깜짝 놀랄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감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실 우리 이윤정 아트 디렉터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대한 전시 공간입니다. MK 스페이스 운영하고 계시고요. 작가이자 아트 디렉터고요.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겁니다. 네, 오늘 혼자 오신 건 아니시라고 들었거든요.
2: 네, 오늘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0: 네, 김성은 작가님도 잠시 후에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에 안 사는 듯 놓치고 사는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소식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일단 뭐 이거 너무 많이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2: 아, 글쎄요. 그래도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은 시간 될 듯합니다.
0: 네. 대한전시공간 MK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시공간 이게 뭘까요?
2: 네, 보통 화이트박스 이런 갤러리 보통 전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도 있고요. 아, 예를 들면 네. 컴퓨터 클래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공간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문화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랑 같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0: 네.
2: 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공간에서 전시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0: 네, 그야말로 뭐 대한전시공간이라는 게 쉴 틈 없는 공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어있는 시간이 없겠어요.
2: 비어있는 시간 있습니다.
0: 그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담소를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 네, 맞습니다.
0: 자, 네, 우리 이윤정 아트 디렉터가 쏙쏙 골라온 문화 행사들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들 굉장히 많죠?
2: 네, 정말 많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곧 6월 9일 날 있는 뉴욕의 거리문화축제인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0: 네.
2: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1978년에 시작해서 올해 48회 행사래요. 이거는 5th Avenue 82가부터 110가까지 6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0: 네.
2: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구겐하임 등 인근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비가 와도 진행된다고 해요.
0: 아니, 비가 오는데 야외에서 진행이 돼요?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너무 즐거우니까 비가 와도 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0: 이 행사 기간에도 참여 박물관들은 무료 입장이라고 들었어요.
2: 네,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저녁이 될 것 같아요.
3: 네.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곧 열린다. 6월 9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뭐, 5번가를 걸으면서 미술관도 들르고, 거리 공연도 보고, 그야말로 특별한 저녁을 한번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다음은 또 어떤 공연들이 있을까요?
2: 네. 리버 투 리버 페스티벌도 있어요. 로어 맨하탄에서 열리는 무료 여름 예술 축제인데요. 공연과 설치 미술, 퍼포먼스가 공공 장소와 여러 문화 기관에서 펼쳐집니다. 911 이후 뉴욕의 재건과 예술의 힘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라고 합니다.
3: 네. 이게 뭐 올해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포인트도 있을까요?
2: 맨하탄 다운타운과 거버넌스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확인을 하시고
3: 네.
2: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각종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신 여러 가지 정보 웹사이트는 제가 방송 매치고 저희 K-Radio US 들어오셔서 라디오 생활백서 클릭하시면 요 링크들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요 축제는 직접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리버 투 리버면 강가에서 열리는 건가요?
2: 저는 딱 한 번 갔었는데요. 네. 작년에 거버넌스 아일랜드에 어느 날 갔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3: 네.
2: 그런데 파크에서 정말 신나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과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분들과 또 지인분들 같이 한번 나들이 겸 방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쑥쑥 지나가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링크를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서 이걸 왜 몰랐을까 너무너무 아까웠거든요. 다음 행사도 놓치지 마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2: 네, 브라이언 파크에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뉴욕의 여름 행사인데요.
3: 이게 공짜로 야외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거네요?
2: 맞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올해는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됩니다. 잔디 오픈은 오후 5시, 영화 시작은 오후 8시예요.
3: 네. 뭐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야외 영화 그러면은 자동차 영화가 아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잔디밭이 오픈이 된다 그러면 의자 같은 거 챙겨가지고 가서 딱 놓고 보면 되는 건가요?
2: 네. 외국분들은 담요도 갖다가 깔고요.
3: 네.
2: 우리 돗자리 있잖아요.
3: 네.
2: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래도 진드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3: 네. 너무 섬세하시네요. 아니라도 되나 모르겠다. 네. 네.
2: 제가 좀, 네, 디테일합니다.
3: 네.
2: 그래서, 이렇게 물리지 않게 뭐 좀 네. 뿌리시기도 좀 하고.
3: 네. 여름이니까 목이
2: 좀. 네네네. 그리고, 마실 거라던가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3: 뭐 맥주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도 되나요?
2: 저 그거는 모르겠어. 술보다는 물이 낫지 않을까요?
3: 그럼요. 취하면 영화가 끝이 나냐 안 끝나냐 헷갈릴 수 있죠. 네네. 네.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열리는 무료 영화 시즌이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니까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매주 월요일에 가면은 잔디밭에서 영화 상영을 볼 수가 있고 그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는지는 역시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겠네요.
2: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3: brianpark.org 웹사이트 안내해 드리고요. 자, 다음 어떤 정보 있을까요?
2: 네. 올해 40주년을 맞은 썸머 스테이지도 빠뜨릴 수 없죠. 뉴욕 전역 13개 공원에서 60여 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3: 네.
2: 대부분이 무료이고 일부 공연은 기부를 권장하는 형식입니다.
3: 그러니까 공연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조금 기부를 하면 된다 이 얘기죠?
2: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9월 10일 센트럴파크에서 40주년 기념 특별 공연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3: 40주년 기념 특별 공연이면 이게 또 기대가 되네요.
2: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하게 뭔가 유명한 분도 오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3: 네.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 9월 11일 있을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40주년 기념 특별 공연 썸머스테이지 공연 소식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또 남아있을까요?
2: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 센터의 Summer for the City도 돌아왔습니다. 여름 내내 수백 개의 무료 공연과 원하는 만큼 입장료를 내고 즐기는 공연이 함께 펼쳐집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의 2026년 썸머 리사이틀 시리즈도 있는데요. 6월 8일부터 17일까지 뉴욕시 공원 6곳에서 열립니다.
3: 네. 공원 6곳 중에 언제든지 이렇게 열리는 공연을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항상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또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런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시고 결정하셔서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예약 또 필요 없으니까 부담도 없고 또 전성 무료니까 부담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서 네, 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에 안 사는 듯 모르고 놓쳤던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정보를 싹 모아서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뭐 서머 스테이지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막 하고 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2: 맞아요. 이거 뭐 하나하나 언제 이거 다 보겠어요. 이 중에서 뭐 뮤지컬을 좋아하신다던가 뭐 오페라를 좋아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몇 개 찍어가지고 즐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네. 작가이자 아트 디렉터인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 소식 살짝 한번 맛보기로 후루룩 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무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합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6: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7: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6: 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7: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 스팟 시장 종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3: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문화예술백서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화예술 여기 가면요, 뭐 즐기실 수 있고요, 무료 공연이고요, 뭐 무료로 즐기실, 이런 정보를 쫙 깔아주셨는데, 사실 온 가족이 다 같이 뭐 미술관 한번 가려도 입장료가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2: 맞아요. 그래서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게 있어요?
2: 네네. 뉴욕시티에 사시는 분들께는 먼저 컬처 패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시티 공공도서관 카드만 있으면 미술관과 문화공간 100곳 이상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1: 제가요, 도서관 카드 있고요. 이 비슷한 얘기도 어디선가 봤거든요. 근데 대체 어디에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 장소마다 조건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은 1년에 두 장만 패스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1: 아, 네.
2: 예. 이런 제한이 있어도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자세히 아직 보지 못했지만 culturepass.nyc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그 IDNYC, 뉴욕시티 아이디 있으면 이것도 혜택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2: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모마 1년 무료 멤버십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 공간의 연간 멤버십과 할인 티켓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요거는 이제 idnyc.nyc.gov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 카드 하나 있거나 city ID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그 미술관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다 이건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2: 네. 없어도 무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 네,
2: 무료 방문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뉴욕시티에 사시면 신분증 지참 하에 원하는 만큼 기부 형식으로 입장료를 내시면 됩니다.
1: 제가 타주에 사는 친구 데리고 같이 가는 거는
2: 안 됩니다.
1: 안 되네. 아쉽네요. 또 그러면은 봐봐라, 나는 이 신분증 딱 있지? 무료 통과. 기부금은 물론, 예, 기부 형식으로 입장료를 내실 수 있겠지만, 네.
2: 근데 메트로폴리탄은 안 되는데, 모마는, 네. 무료 시간이 있어요. 그때 친구분이 같이 왔다. 그때는 네. 무료입니다.
1: 언제 가면 무료죠?
2: 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가 무료입니다.
1: 네. 금요일 오후 5시 반에서 8시 30분까지는 누구나 무료. 금요일 퇴근길에 살랑살랑 가면 되겠네요.
2: 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모마 PS1은 올해 2026년부터 3년간 무료예요. 그래서 친구분 모시고 간다 이럴 때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뮤지엄입니다.
1: 네, 모마 PS1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2: 네.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데요.
1: 네.
2: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혹시 안 가보신 분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요게 3년간 무료라고요?
2: 네. 3년간 무료인데, 그러니까 뭐 타주에서 친구가 왔다, 한국에서 친구가 왔다 그랬을 때 아무 때나 가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뮤지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2: 저 여기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저렴하게 아주 좋은 그런 예술 작품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2026년부터 3년간이니까 2030년에는 안 되는 겁니다.
2: 그때 또 네. 누군가 기부를 해서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러네요. 네. 그때 또 제가 통 크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서 네 끝으로 또 있을까요?
2: 네, 구겐하임은 매주 화요일과 네. 일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원하시는 만큼 입장료를 내시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1: 구겐하임이 화요일이랑 일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2: 네, 네 좀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위트니는 매달 두 번째 일요일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가 무료입니다.
1: 야, 아니 이런 시간대를 잘 챙겼으면 진짜 알뜰하게 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근데 이 시간과 요일들이 가끔가다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항상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고 네. 또 미리 사전 예약 꼭 하셔야 합니다.
1: 네, 이것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아니 이 시간 아닌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스케줄이 그때그때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 전에는 웹사이트 확인하시고 사전 예약도 하시고 방문하시면 딱 좋죠. 그나저나 자꾸 뉴욕 얘기만 해가지고요. 뉴저지 청취자분들 화내실 것 같아요.
2: 아, 뉴저지 거주분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어요.
1: 네.
2: 타운마다 다르지만 살고 계신 타운 도서관에서 뮤지엄 패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1: 네.
2: 타운에 따라 4장에서 5장까지 빌려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 뉴저지 여기에 딱 살면서도 뉴욕 뉴저지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아까운 정보들을 오늘 알뜰하게 싹싹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 분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에서 볼 수 있는 전시 일단 모마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모마에서는 마르셀 디상전이 8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디샹은 1887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활동하다가 뉴욕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작가입니다.
1: 네.
2: 약 300점의 작품을 포함한 이번 전시는 1973년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고전입니다.
1: 네.
2: 그의 다면적인 작품 세계를 전 매체에 걸쳐 폭넓게 조망하기 때문에 창작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네.
2: 뒤샹은 작가가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작가가 그것을 예술로 선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것 또한 예술이다 라고 했어요.
1: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작가가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작가가 그것을 예술, 이건 예술이야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건 또 하나의 예술이. 이거 뭐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분이 뭐 어떤 작품을 출품을 했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2: 네. 뒤샹하면 역시 남자 변기에 사인한 사인만 해서 미술관에 출품했던 샘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1: 네.
2: 그 작품을 아주 샤킹하게 그 당시에 네. 미술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이런 걸 레디메이드라고 해서
1: 네.
2: 이렇게 미리 얼레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오브셋을 가지고
1: 네.
2: 이것이 예술이다. 이것이 내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1: 네.
2: 이게 바로 개념 미술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바꾼 그 순간입니다.
1: 네. 개념을 확 바꿨네요.
2: 네. 그런데 이러한 개념 미술의 출발과 이러한 과정들이
1: 네.
2: 사실 수많은 동시대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품들 현대 미술을 보면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1: 네. 자, 모마에서 열리고 있는 뒤사 회고전 네, 작품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남자 변기에 사인해서 미술관에 제출했던 그 작품 하면 아 얼핏 본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말고 또 모마에서 열리고 있는 프리다 칼로. 요건 저는 이제 프리다 칼로는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2: 네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워낙 이렇게 인상적이잖아요.
1: 강렬해요.
2: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데 이번에도 이 모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소규모예요.
1: 아, 그래요?
2: 네네네. 네. 9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그 남편분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술과 삶을 아주 강렬하게 연결한 그러한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영화로 보신 분들은 그 뭐랄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그 화가의 인생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면서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작품을 실제로 또 만날 수 있다니까 기대가 되네요.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도 같이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2: 몇 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모마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몇 점 없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시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어때요?
2: 이번 전시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의 최초 협업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페라 무대처럼 극적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 모마 소장품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보이고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1: 네. 네네. 조금 그냥 뭐 작품 몇 점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마에서 있는 전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2: 네, 구겐하임 캐롤 버브존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네.
2: 네, 이분 전시는 8월 2일까지 열립니다. 197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지금은 브루클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네. 최초의 미술관 회고전입니다. 작은 구슬 작업부터 거대한 철제 조각까지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요.
1: 네, 캐롤 보브. 이게 저기 아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전시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2: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으로 전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래층에는 최근의 작업으로 대형 철제 작품들을 관람하실 수 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책을 이용한 작품이라던가 네. 깃털 또 실로 만든 초기 설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관람객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벼운 재료로 제작한 작품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1: 네.
2: 그래도 입구 왼쪽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1: 네.
2: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6층으로 올라가셔서 네. 내려오시면서 관람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1: 왜
2: 같습니다.
1: 왜 그런 거죠? 내 무릎을 지키기 위한.
2: 네, 맞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네. 어지러워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셔서 네.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 전체가 다 보여요.
1: 아, 네.
2: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이 초기 작품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작가가 의도한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건물 자체를 하나의 조각 작품으로 접근한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공간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전시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로 어떤 작품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랑 알고 들여다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트 디렉터 이은정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잠깐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동안은 정말 단아하게 그냥 앉아만 계셨는데 이제 멍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랫동안 오롯이 회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독창적인 신앙 예술 세계를 구축해 오셨는데 라디오로 만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제 작품들은 저의 영적 세계의 표현이며 또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과 제가 속한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는 소중한 통로 같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 생각, 그리고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성경 말씀들을 평면의 공간 안에 풀어내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2: 네.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화폭에다 이렇게 풀어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음성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 고운 마음결이 느껴집니다. 예술적인 내공을 쌓기까지 아마 시간이 꽤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작가님의 이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4: 네, 올해까지 14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으로 작품을 발표했어요. 세종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고 이후 약 11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지금은 뉴욕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신앙과 예술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저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해가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2: 네, 신앙과 예술의 만남, 그거를 나만의 직접 작품을 이제 딱 보시면 아, 이게 이 우리 김성은 화가님이 풀어내는 표현이구나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직접 보려면

0: 이윤정 디렉터님, 이번 릴레이 전시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지난 4월에 코스모스 갤러리 후원으로 열렸던 13회 초대전이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잘 마무리되었고요.
0: 마무리가 됐어요?
1: 네네네. 네. 그래서 제14회 초대전은 6월 2일부터 29일까지 뉴저지 페이사이드 파크에 위치한 MK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뉴욕에서의 전시가 광대한 시작이었다면 뉴저지 전시는 조금 아늑하게 에덴의 빛을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0: 네. 맨해튼에서 뉴저지로 이어지는 여정인데 이번 전시가 그냥 뭐 단순한 개인전을 넘어서 특별한 나눔의 또 취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이번 전시는 동행과 나눔의 확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작가님이 담아낸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사랑과 동행이 어려운 상황에 장애가 있는 동인 작가를 돕는 수평적인 사랑으로, 즉 동행을 통한 사랑이 실천이 되는 지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첼시 코스모스 갤러리와 뉴저지 MK 스페이스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에덴의 빛이 어떻게 변주되는지 감상 속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0: 네, 사랑이 수직에서 수평으로 흐르는 전시, 의미를 헤아리기가 저한테는 조금 어렵기도 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감동을 담아내는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 궁금해집니다.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마치 일기를 쓰듯이 작업을 합니다. 먼저 캔버스 위에 색연필로 자유롭게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을 덧입히면서 화면을 완성해 가는데요. 저에게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오가는 깊은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0: 네,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는 여정. 이게 또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형상들,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2: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 세상이 열렸어요. 저 역시 작업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 그림에는 생명나무, 별, 구름, 물고기 같은 상징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했고, 제 안의 여러 감정들을 점, 선, 면, 글씨 등의 조형 요소를 사용해서 배경을 낙서 같은 이미지로 채우기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제가 겪은 여러 삶 속에서 받은 상처, 스트레스, 세상이 주는 여러 압박감들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되거든요.
0: 네, 작업을 통해서 일단 본인이 치유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보는 이들도 또 같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의 신비 속에서 작가님이 스스로 먼저 깊은 쉼을 누리시는 그런 셈이 아닐까 싶은데요. 캔버스를 마주하는 그 순간이 작가님께는 그러면은 대체 어떤 순간일까요? 이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2: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기를 쓰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0: 네.
2: 근데 제가 늘 하는 일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어떤 사랑과 평안을 선물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얻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제가 그림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제 영혼육이 치유받는 그런 힐링을 경험합니다.
0: 네.
2: 그래서 제 작업을 보는 분들도 제가 겪는 이러한 그 힐링을 같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감상하신 분들도 힐링, 평강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니 참 편안함이 이미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께서 이런 깊은 신앙적인 세계관을 화폭에 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네. 그래서 자주 아팠고 그런 데다가 또 20대 젊은 시절에는 또 사회의 부조리함과 또 선과 악, 부자와 가난한 자, 또 신앙을 가진 자와 무신론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그 당시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그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이러한 소설들이 많이 특히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었어요.
0: 네.
2: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백치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병적인 심리학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사실 저는 이 책들을 읽지는 않았는데, 야,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진짜 깊은 사유의 시간을 보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작가님의 그림 세계 속에 또 담겨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 과정들이 이어졌을까요?
2: 도스토옙스키는 그 자신 삶이 아주 좀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0: 네.
2: 도스토옙스키가 살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0: 네.
2: 그 사람 소설에 보면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그때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면
0: 네.
2: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요.
0: 그쵸.
2: 언젠간 다 죽는데 내가 언제 죽는지 그 날짜를 알고 기다리는 그 죽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 글을 제가 그 작가의 그 소설에서 보게 됐어요.
0: 네.
2: 그리고 그분 자체가 굉장히 그 일반 사람이 겪지 않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소설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그 소설에 담겨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 당시 그 소설을 읽으면서 또 제가 겪는 또 사회 부조리, 그 우리가 특히 대학 때는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0: 네.
2: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
0: 맞아.
2: 저 사람은 너무 부자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이러한 속에서 내가 그 펼칠 수 있는,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그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그 대학생 때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인물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겪는 그런 상황을
0: 네.
2: 그 화면에 이렇게 대치되게 놓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당시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또 인상 깊게 봐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소설에 많이 이제 쓰게 됐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삶이 더 공고했었어요.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0: 네.
2: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의 소설을 통해서 인물의 여러 가지를 좀 사실적으로 그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저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분의 소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성경 속에서의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0: 네.
2: 그분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러한 그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림이 점차 이제 성경 속의 인물들과 말씀에 관련된 그런 그림으로 제가 서서히 바뀌게 됐습니다.
0: 네.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을 작품 속에 담은 건 아니었고 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 고민하시고 인간에 대한 탐구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 김성은 작가님의 내면이 여러 번 담기고 담겨서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붓을 딱 드는 그 순간이요. 그냥 단순한 창작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맞아요. 저는 제 작업이 선교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작품들은 또 저의 신앙 고백이며 또 예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마음에 새긴 성경 말씀들을 그림이라는 언어로 캔버스 위에 옮겨놓는 작업이거든요.
0: 네. 그 캔버스가 그냥 화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성소 같은 곳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디렉터님, 작가님 작품을 이렇게 직접 보셨잖아요. 보시면 어떠세요?
1: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작품 안에 담겨있는 작가님의 삶의 이야기와 깊은 신앙의 숨결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낯선 미주 생활 속에서도 신앙으로 붙들며 이어오신 십자가 시리즈는 작가님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품처럼 느껴져요.
0: 네, 이민생활하면서 고독하고 또 외로운 시간을 안 보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탄생한 십자가 시리즈가 또 관객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독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가님, 이번 전시에 나오는 또 다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인 신부의 관계를 표현한 신랑 신부 시리즈에서는 성경 아가서의 사랑과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담아낸 안식일과 절기 시리즈에서는 작품 전체에 평안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흐르도록 작업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담은 작업들, 또 풍성한 생명과 회복을 상징하는 성류 시리즈 역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포근한 감동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0: 네, 작품 속에서 또 다른 상징적인 특징들도 있을까요?
2: 네, 그 특별히 요즘에는 어떤 그 과일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네. 성류라든가 종려나무 같은 또 여러 가지 뭐 포도, 무화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일, 그 식물 이런 것들이 뭐 등장하고 있는데
0: 네.
2: 거기에는 각각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류나 또 종류나 뭐 이런 것들에는 그 어떤 부활이나 또 특히 성류는 요즘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그 성류의 그 알맹이가 있잖아요.
0: 네.
2: 그러한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쓰지 않아도 또 성류를 그림으로 인해서 성류 안에 있는 그 알맹이 하나하나가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아 제가 또 거기에 심취해서 또 그리고 있습니다.
0: 일단 작품을 통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어떤 치유의 메시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우리 김성훈 작가님이 직접 겪으신 그 삶의 아픔들이 이 치유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 네, 제가 미국에 온 이후에 한 2010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0: 아, 네.
2: 근데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직접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이제 그럴 때
0: 네.
2: 그때 이제 성경 그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형상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인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모든 형상을 다 없애고 십자가만, 그 십자가 도형만 계속 반복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위로가 됐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간을 제가 거의 십자가만 반복하는 그림만 이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그림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추상화 같긴 했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명령이 그 그림에 정말 느껴지는 것처럼 진짜 아름답게 느껴졌었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의 세계를 좀 더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시리즈는 좀 마무리를 하고
0: 네.
2: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을 비롯한 그 피조물들을 캔버스에 정말 그려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영감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도스토옙스키 같은 또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소설을 쓴 그분의 또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줬고 또 칼 융이나 프로이트 또 이분들은 굉장히 그 정신분석학의 대가인데요.
0: 네.
2: 또 이분들의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이제 있어요.
0: 네.
2: 이제 그런 것들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또 석류나 종려나무, 올리브 이런 그 열매들을 소재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경적 상징성과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영감을 같이 이렇게 보태서 화면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심리적인 안정, 평안, 위안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김성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그 평안을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윤정 디렉터님 그 6월의 전시 일정이라든지 관람 방법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첼시의 코스모스 초대 개인전은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6월 2일부터 29일까지 뉴저지 MK스페이스에서 작품에 담긴 빛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6월 김성은 작가님의 초대전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201-661-146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 네. 아니 그 전시가 예약제로 이루어진데 이거 저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예약제라는
1: 네네.
0: 게.
1: 네네. 아 전화 주시고 언제 방문을 네. 하겠다. 그 시간에 네. 방문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0: 네. 그럼 작가님도 계신가요?
1: 작가님이 나가 계실 수도 있고요.
0: 아, 네네.
1: 네. 그렇게 예약 전화를 하실 때 그런 간단한 이렇게 좀. 네,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따라서 네. 어렌지를 해드립니다.
0: 아, 네. 예약을 이제 그때 방문할게요 하고 예약을 하시면서, 저 근데 김성원 작가님 꼭 뵙고 싶어요. 그러시면 이제, 우리 디렉터님이 연결해서 그런 시간 조율도 한번 해주시고, 그게 이제 예약제군요. 아,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말이에요. 김성은 작가님의 전시는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MK 스페이스에서 열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약 방문 시 전화 문의는요. 201-661-1463번입니다.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끝으로 위안의 메시지랄까요? 그리고 또 김성은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또 조금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메시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영육 간의 어떤 위로를 받는 것처럼 제 그림을 보는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그러한 그 평강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이 되시면 제 작품을 보시면서 삶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자, 우리 김성은 작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고요.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아트 디렉터 이윤정 디렉터님은 또 함께 또 마음만 보태주고 계셨는데 오늘 좋은 문학의 소식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김성은 작가님 작품을 통해서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캔버스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공간이라는 걸 오늘도 김성은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은 빛과 회복의 메시지를 그려내는 김성은 작가님 그리고 이 전시를 기획하신 이윤정 아트 디렉터님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라디오 문화생활백서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싸움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 유세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장도영 당대표는 각각 서울과 충청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주요 격전지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지방선거 이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 사임을 앞두고 오늘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고요.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예측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예, 배추가 예측도 합니다.
4: 예배, 네.
1: 예, 어.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4: 네, 반갑습니다.
1: 예, 아주 블랙, 블랙.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그레이스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우리 장은 뭐라고 해야
5: 될까요? 저는 그냥 장.
1: 그냥 장. 저스트 장. 장현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5: 윤미장.
1: 잘하셨습니다. 아니 댓글에 계속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나 그레이스 정이라고.
5: 아, 네, 의원님. 아, 켈리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레이스 켈리.
5: 네, 네. 아.
1: 노노노 거기까지는
3: 예
1: 아무튼 이제 우아하시다 이 표현 취지인
5: 네.
1: 거죠?
5: 네. 네
1: 민주당 입장 그렇습니다.
5: 공식 네. 입장입니다.
1: 공식 입장. 자 바로 전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에 아, 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전북의 유권자들이 아주 뜨거우신 분들이에요. 투표율이 1위에 전국 1위. 그래서 4년 전보다 10.64%가 오른 35.05%. 야, 배 소장님?
3: 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간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청 친문 대 친명 간의 전쟁이 붙어버렸죠.
1: 예.
3: 그러니까 전쟁이 붙으면 이렇게 돼요.
1: 아.
3: 전쟁이 붙으면 사전 투표율은 다른 지역에 모여서 이 10%포인트 정도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1: 예.
3: 평균이 23.5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약 10여%포인트가 높은 35.05가 됐죠.
1: 예.
3: 그러니까 본투표까지 포함해서 저는 60%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1: 전북은?
3: 그렇습니다. 한 6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도 결집을 하고 있고
1: 예.
3: 이른바 무소속 김관영도 결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선거는 6월 선거가 아니라 8월 선거가 되고 있죠.
1: 전당대회.
3: 그래서 이제 8월 선거인데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번 선거는 AI 선거다 말씀드리죠. 분노,
1: 아.
3: 앵거.
1: 아.
3: 그렇죠? 하버드 박이죠.
1: 예,
3: 그다음에 I는 뭐냐면 interest.
1: 예.
3: 바로 이제 이게 지금 전북에서 나오는 게
1: 예.
3: 김관영 같은 경우에 우리가 키운 사람이다. 정동영 이후에 대선 후보가 없거든요.
1: 아.
3: 그러니까 김관영, 영희는 대선 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북을 세 권역으로 나누면 익산권, 그 다음에 전주권, 군산권이 나눠지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익산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사생결단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와 군산이 안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택 후보는 전북 김제가 지역구예요.
1: 예.
3: 근데 이게 처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방법은
1: 네.
3: 처음에 뭐 대리비 직업을 하더라도 그냥 좀 프로세스를 제가 항상 말씀드린 피 중에서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P가 있는데
1: 지금 하세요.
3: 정치인들은
1: 뭘 나중에 해요.
3: 파워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1: 예.
3: P.
1: 예.
3: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예. 이제 일종의 여론인 퍼블릭 오피니언이 있는데 제일 예. 중요한 게 프로세스입니다.
1: 예.
3: 프로세스가 거칠면 과당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아, 좀 부적절하다.
1: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
3: 김지사 예. 뭐 좀 이번에는 좀 거시기 하니까
1: 예.
3: 좀 다음번에
1: 거시기 합시다.
3: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냐.
1: 예.
3: 그랬더라면 설득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칠게 나가는 바람에 판 자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지역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관영이를.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분노를 유발시키지 마라.
1: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렇구나.
3: 항상 우리 한판 승부가 잘하는 게 워워워 예.
1: 아니요, 저희 분노 유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4: 짜증 많이 났습니다.
3: 편집해 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6: 네.
1: 전북의 상황.
6: 그 전북에 다녀오신 네. 분들 네. 말씀으로 네. 보자면 네. 굉장히 화가 나셨다고.
1: 아.
6: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1: 네.
6: 그거를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래요. 그리고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1: 네.
6: 이 커리어가 네. 굉장히 좋잖아요.
1: 30패스.
6: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 전북 도민들의 어떤 자존심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제주의 원희룡 느낌인가요?
6: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큰 인물이 나오면
1: 네.
6: 얘 우리가 키웠어.
1: 아.
6: 이렇게 말하는 옛날에 네. 저 누구야 피규어
1: 김연아.
6: 김연아. 김연아가 지가 열심히 해서 피규어 탑이 됐잖아요.
1: 네.
6: 근데 그 김연아 나온 대학교 총장님이 손 붙들고 다니면서 내가 키웠다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프라이드가 예.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대학 이름 말아받았습니다.
6: 그런데 그 대립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닌데
1: 예.
6: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잘못한 건 아는데
1: 예.
6: 지금 얘하고 얘하고 그 프로세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1: 예.
6: 과정에 있어서 공정치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민주당 간의 전쟁, 그 안에서의 전쟁이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그 지역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무슨 국민의힘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없을 것 같거든요.
1: 예.
6: 그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김관영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나.
1: 예, 전체적인 판세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6: 네네.
1: 그런 분들이 꽤 네네. 있어요. 자, 민주당 우리 장윤미 대변인의 인상이 원래 밝은 분이거든요. 근데 더 어두워졌어요.
5: 네, 예. 굉장히 어둡습니다.
1: 아까 윤미장 할 땐 되게 밝았는데 네,
5: 지금 윤미장 할 때까지
1: 저 윤미장 갈 때까지 전성기였고. 예.
6: 아니 요일은 밝아 지금. 표정 관리 하는 거야. 아니 대변인으로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1: 자, 아니, 전북.
5: 제가 이제 전주에 네. 뭐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고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 어떤 도정 운영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이 높이 평가한다는 인상, 유능한 이제 나아가서 대선 주자다? 좀 들어본 적 없고요.
1: 아,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바로 거리두기.
5: 예, 저희가 이제 민주당 예. 공적이었던 분에 대해서 과거 행적을 예.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되긴 합니다만
1: 예.
5: 잼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1: 예.
5: 또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전북 도민분들은 전체를 보잖아요. 과거에 이 지역에 거의 맹주처럼 있었던 송하진 전 지사라고 있어요.
1: 네, 맞아요.
5: 그분을 직격하고 공격하면서 본인이 또 이 출마를 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1: 아.
5: 그때도 엄청 이전 투구 양상이 있었어요.
1: 예, 예.
5: 그러면서 그 조직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이 좀 반목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부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1: 예?
5: 이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친명의 선두 주자인 양 선거
1: 예.
5: 프로모션을 한다는 건
1: 그 프로모션
5: 선도를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1: 마케팅 프로모션.
5: 저는 임재영의 미로라고 하시길래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5: 민주당을 탈당하면요 복당이
1: 예.
5: 상당히 제한돼요. 그런데 저희가 큰 선거 앞두고 대통합한다면서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고 이랬던 분들 탈당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1: 예.
5: 한번 품어 안았어요.
1: 예.
5: 원래는 공천도 못 받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결격 사유거든요.
1: 예.
5: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걸로 하면서 품어 안았고 그러면서 당에 안착이 다시금 됐는데 그걸 인재영이 미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건 사실로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북 도민분들이 알고 계세요. 중앙정치에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금도를 넘고 과도한 이 정치 행보 좋은 평가 못 받을
1: 겁니다. 지역 상황은 잘 모르는 얘기다?
5: 맞습니다.
1: 예, 김관영 지사의
6: 그런 비판을
1: 예.
6: 그 여기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1: 맞아요.
6: 하는 거잖아요.
1: 정말
6: 비판을 할 생각이 있으면 그 민주당 안에 친명 인사 많잖아요.
1: 예.
6: 친명에서 나오면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1: 그러네요.
6: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북 도민들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당 부분 꿰고 계세요. 우리
1: 아.
6: 호남이
1: 예.
6: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고관여층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도 사전 선거하면 투표율이 높잖아요.
7: 맞아요. 네.
6: 그래서 아 이분들이 상당히 그런 거를 심지어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력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진다니까. 아. 지금 송하진
7: 전지사.
6: 정치인하고 지금 대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7: 그렇죠.
6: 그러니까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송하진을 보좌했던 후보와 나름대로 지금 커리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하겠어요? 나도 들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당 지도부, 당권파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거 아닐까.
7: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김관영 후보 지지하는 것 같은데요?
3: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게 뭐냐면은 네. 송하진 후보를 얘기하는 건 송하진 후보는 정평이 나 있는 행정 전문가예요.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주시장을 거쳐서 전북지사 자리까지 올랐고 2006년에 그 음옥했던 시절에 열린우리당으로 단 한 명이 당선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이 아마 송하진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송하진은 행정 전문가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7: 예.
3: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런데 전북에 어떤 뭐 파격적인 발전이 있었냐. 그래도 전북에 올림픽 유치를 시도하고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은
7: 예.
3: 전주권 인물이 아닌 군산권의 나, 김관영 아니야 이게 작동하는 것이고 두 가지는 뭐냐면 사실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전라북도에 방문을 해서 누가 친명이에요? 뭐 없는데? 이래버리면 사실은 게임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죠. 또 한 네. 사람이 뭐냐면 이게 친명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지금 연수갑 후보거든요.
7: 예.
3: 본인 일정도 바쁠 텐데 뭐 여유가 있나요? 하여튼간에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누구를 돕느냐면
7: 예.
3: 김용남과 김관영을 도와요.
7: 양김.
3: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김관영 후보는 계속해서 전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자기가 이기면은 정청래 대표 전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 예, 예.
3: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원택 후보가 전화를 걸어도 송영길 후보 전화 안 받는다잖아요. 이 상황이 좀 보면 이미 이 전북은 8월 전당대회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도 지금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이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7: 예. 송하진 전 지사가 전주시장 출신이 맞는데 열린우리당은 유일하게 당선된 분은 김한조.
3: 김한조. 아, 네. 맞아요. 그래서
7: 네, 틀렸으니까 나가주세요.
3: 사퇴하세요. 나가겠습니다.
7: 아, 농담이고. 자, 우리 민주당.
3: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7: 네. 잘하셨어요. 자, 정윤미 대변인 입장에서 좀 약간 불편하시겠군요.
5: 아, 저희는 예. 이 부분은 그래요. 저희가 예. 출당 조치가 왜 됐습니까? 사실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예. CCTV가 나왔어요. 아. 돈을 살포한 거예요. 그 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원택 지사 막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언급하는데
7: 예.
5: 그 물증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CCTV에 달김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윤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있는 후보를 어떻게 내세우겠습니까? 그러고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소환하면서 마치 사정교감 하에 무소속 출마가 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청와대 확인했었던 거예요.
7: 아.
5: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7: 예.
5: 급기야는 대통령도 예, 청와대에서도 그런 사실 없다라고
7: 대통령실에서 예. 예,
5: 확인까지 된 상황에서 계속 그런 정치를 한다? 말지 않고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후보께서는
7: 예.
5: 이게 이제 유튜브 매체에서 이제 직문직답을 하다가 당의 결과는 좀 다소 다른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7: 알겠습니다. 평택으로 갈게요. 경기 평택을. 뉴스로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후보들 간의 설전은 굉장히 강한데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자 일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치열하게 3파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김용남 조국 유희동.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시면 국민의힘이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후보면 조국을 선택하면 국민의힘이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 같은데 자 내일입니다. 자, 예상하기 어려운데 정 의원님 촉을 발동해 주세요. 조국임의
6: 그러니까
7: 촉.
6: 저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는 신의 영역이에요.
7: 하나님께서?
6: 그렇죠. 인간이 정무적인 그 정치공학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7: 아하.
6: 아 지금 좋은 일로 넘어서지. 이런 일로 이렇게, 이런 일로 이렇게 그냥 예측 네. 불가능하게 만드니까 네. 좀 갑갑하긴 한데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네. 평택이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예. 그거는 아마 젊은 층, 특히 민주당 선호층에서
7: 예.
6: 야 정말 뽑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심리적인 반응도 일정 정도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조국, 김용남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되는
7: 대표차.
6: 드라마가 만들어지든지
7: 예.
6: 아니면은 그 어르신과 예. 농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팽성인가요, 거기가?
7: 예.
6: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부지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7: 그렇습니다.
6: 그 어부지리를 하기에는 지금 유이동도 바짝 붙어 있단 말이에요.
7: 맞아요.
6: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7: 아하.
6: 그런 상황이죠. 단지 이제 그 민주당이 되느냐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당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7: 예, 자 우리 예측 배추 배종찬 소장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론조사 바탕 메타 분석 주세요.
3: 그렇습니다. 저는 메타 분석이든 베타 분석이든 뭐 베타적인 분석이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점점 더 어떤 데이터상도 그렇고 정황적으로 저는 조국 후보 쪽으로 오히려 더 결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마지막 공표된 조사들에서 조국 후보가 탄력을 못 받다가 받았어요. 그 분기점이 저는 대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왜냐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이 병아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대부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 저는 이게 뭐 얼마나 합법적이든 합법이 아니든 간에 제가
7: 예.
3: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7: 예.
3: 부당과 타당을 뭐 합당과 타당을 묻는다라는 말씀드렸고
7: 예.
3: 두 번째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확고하게 이미 결심을 내렸으면 사전투표율이 높았을 거예요.
7: 그렇죠.
3: 이게 관망하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7: 잘 모르겠어.
3: 민주당 지지층들은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7: 예.
3: 안 가고 있던 거는 본 투표 때에
7: 예.
3: 이미 이제 조국 후보 쪽은 아마 이게 사전 투표보다는 조금 30대, 40대, 50대 초반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있는 조국 지지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친청이나 친문이라는 말씀드리고
7: 예.
3: 뉴 이재명은 친청이나 친문에 비하면 연령대가 좀 낮은 편입니다.
7: 예.
3: 그러면 빨리 결집을 했겠죠. 그런데 본투표까지 사전투표율 높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부 지리가 아니라 저는 어부 탕일 수가 있다. 아, 왜냐면
6: 지리가 아니고
7: 지리
3: 그렇죠.
8: 전골도 아니고
3: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부는
6: 매운 탕
3: 어부는 지리보다는
6: 모든 게 다 먹는 거야.
3: 아니 이게
8: 배고파요 지금
7: 만찬을 하고 싶군요.
3: 어부는 지리 회식을 해야죠.
7: 예.
3: 지리보다는 탕인데
7: 예.
3: 탕은 좀 강하잖아요.
7: 아,
3: 그러면 강한 사람을 따져 보면
7: 알겠습니다.
3: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 네, 조국 대표. 자, 이쯤에 조국 대표를 만나볼게요. 조국 후보님 나와주시죠.
9: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예, 조국입니다.
3: 노래만 안 하면 좋겠는데.
9: 누가 민주당 후보입니까? 누가 민주당입니까? 배종찬입니까? 배종찬이 민주당 후보입니까?
7: 김용남 후보.
9: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저 조국 이겨야 범민주 진영의 연합과 통합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이어집니다. 평생 당원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조국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조국이었습니다.
7: 예. 장윤배 변호사님 웬만하면 웃으시거든요.
6: 네.
7: 오늘 굉장히 안 웃으려고
3: 오늘
7: 막.
3: 굉장히 무거우신데.
7: 굉장히 무거우시네.
5: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7: 경고방동하지 말아라.
5: 네, 무겁게 행동하고자
7: 무겁게.
5: 합니다.
7: 알겠습니다. 네. 장윤배 변호사님의 리액션이 핵심인데. 예. 프로그램 뭐가 빠진 것 같아서. 예. 제가 웃겠습니다. 자, 대구. 대구로 가보게요. 대구. 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6시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유세를 하고 계시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도 7시 30분에 역시 동성로에서 유세를 할 예정인데 자 대구시장 저희 대구시장이 제일 사실은 관심이 가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결과에 따라서.
3: 네.
7: 네, 또 우리 장윤배 변호사가 또 김부겸 후보 캠프의 네. 또 역할도 좀 하시는데
5: 네.
7: 오늘 마지막 연설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세요?
5: 저희
7: 네.
5: 일단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7: 예.
5: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선뜻 이제 마음의 문을 못 열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구에 많이 계십니다.
7: 예.
5: 그런데 민주당 견제하고자 하는 그 심리 관철시키려면 추경을 뽑아야 되냐 김부겸을 뽑아야 되냐. 그거는 이론의 여지 없이 당이 쓴소리할 수 있는 김부겸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에 많은 분들이 장정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계세요. 보수를 망가뜨렸다. 보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추경호 후보 뽑으면 어느 체제가 연장됩니까? 장동혁 체제는 연장되는 겁니다. 보수의 심장을 지켰다는 이유로 그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대구 시민분들이 그런 선택을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 읍소드리고 대구 경제에 누가 살릴 수 있을 거냐. 김부겸이란 정치인이 정치 은퇴를 사실상 선언한 상황에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왔어요.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시민분들이 김부겸을 한번 써주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걸 다시금 읍소드릴 예정입니다.
7: 예. 정 의원님.
6: 평택을 같은 경우는 누가 돼서 찝찝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왜? 왜? 악재가 양쪽이 그러니까.
7: 너무 싸웠기도 했고.
6: 아니 싸운 건 둘째 지금 무슨 대부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겠어요. 한 5, 6년 전 일이라서 굳이 환기를 시키자면 무슨 애 인턴 뭐 해가면서 찝찝해요 말하기도.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번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예, 조심스럽지만. 예. 그러나 여기에 반전 드라마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와요.
7: 대구에?
6: 아니요. 그게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대구에서 반전 드라마가 씌워졌다. 그러면은, 물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건 치명타거든요.
7: 예.
6: 치명타인데, 그 반전 드라마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 특히 김부겸 후보를 찍지 않는 시민들도 그 뭐라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그 참 표현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어요. 대구에서 있을지 없을지. 여기 지금 없을지. 뭐 전직 대통령도 두 번이나 나오시고 그러긴 했는데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수층에서도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반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아마 그 당이라든지 또 대구가 가지는 그런 어떤 보수 본산으로서의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는지 한두 표 차이로 아니면은 그대로 보수의 심장으로 그 수혜를 입는 정치인이 생길지 보는 중이에요.
7: 예. 저희 이번 선거 인터뷰 중에 여한이 없는데 딱 한 분 아셔요. 대구 달성군의 박형룡 민주당 후보. 형룡이 뜬다. 이진숙 후보는 이진숙 후보 하셨는데 자 우리 배 소장님 예측해 주세요. 이진숙 후보와 박형룡 후보의 대결.
3: 전부 이진숙 후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박형룡도 워낙 그 아마 그 지역의 대학의
7: 경북대학교
3: 학생회장 출신일 거예요. 그 지역을 다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보수 쪽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격차가 안 난다의 문제인 거지. 박형룡 후보가 판을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구 시장 선거하고 세트 메뉴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격차가 안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박형룡 후보가 뛰어넘으려면 김부겸 후보가 아주 세게 쳐줘야 되거든요. 대구 시장을. 그래야 박형룡 후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여기가 아마 수성갑이었으면은 김부겸 후보가 세게 쳤으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달성군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그래도 박형룡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정치학인데 참 아쉬운 게 김부겸 후보도 왜 6시부터 동성도로 가요? 지금 추경 후보 7시 30분이면 본인은 9시에 들어가야죠.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대구라는 데는 대세론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제가 항상 대구를 분석할 때 말씀드리지만 보수의 해초를 이야기해도 항상 대구는 책임을 많이 물으면은 발끈해요. 그래 뭐 그렇지 않으면 된다. 아마 치아포라 마 일이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칠성 쌍포로 나가버렸잖아요. 이게 칠성시장 서문시장.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갔어야
6: 뭘
3: 됐다.
6: 뭘 막았다고요? 지금?
3: 아 쌍포. 그래서 이제
7: 칠성시장과 서문시장 두 개.
3: 네네네. 그래서 쌍포. 이제 책임을 묻는 것도 좋았는데 이 보수 이 여당 아 저기 여당 후보 불임명 같았으면 뭔가 혜택을 좀 세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7: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 네, 이런 말씀. 자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의 활약이 지금 유독 눈에 띄는데 이분도 열심히 했어요. 그 부산에서 국밥 드셨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10: 바라봐라 바라봄 이거다.
7: 너무 똑같아.
10: 그렇습니다. 뭐 오토바이 타듯이 뭐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국밥 먹어볼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국밥 왜 이렇게 뜨거워요? 어? 국밥부터 혓바닥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부산은 국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준아, 예. 나 뭐 더 시켜가지고 먹으면 전구지 넣고, 어? 두부는 먹어라! 어? 근데 민식이 왜 왔어? 좁아 죽겠네. 어쨌든 서울시 또 갑니다. 바라봐라, 바라봐. 여러분이겠다.
6: 잘한다.
7: 이야, 어유 세상에. 요즘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잘 드시고, 서울에서.
10: 아이스크림 내가 사 먹은 거예요.
7: 예, 그, 맞아요. 그 말씀도 하시던데.
10: 한 번도 할 거 그랬어. 예.
7: 자, 우리 조홍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판. 부산에서 이렇게 또, 박형준 후보가 선관위는 어두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함께 식사할 때 얼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 네, 이분이.
6: 네, 아니, 뭐, 이제 하루 남았고, 이제 뭐, 내일이면은 이제 결론이 나는, 예, 마당에, 예. 또 뭐, 박지 않을 이유가 아, 뭐가 있겠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아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또 청와대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인연으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그걸로 박형준 후보는 굉장히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부산 시민들, 유권자들의 예. 선택이겠죠.
7: 네, 네. 어, 우리 또 정 의원님이 아주 신중하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우리 장 변호사님은?
5: 저는 막 수치로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되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6곳이 이제 서울 포함 부울경 그리고 뭐 대구 전북까지 저희가 경합 지역이다 좀 붙어 있다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놓은 바가 있어가지고요. 의견을 좀 같이 하고 있고 선거는 진짜 이제 정 의원님 말씀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7: 예, 우리 정 의원님은?
6: 저는 또 이런 거는 그냥 맞든 네. 틀리든 13대 2대 1인 것 같아요.
7: 13대 2대 1.
6: 네.
7: 어,
6: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거는 네. 한 표로 이겨도 이기는 거거든요.
7: 아, 네. 그렇군요. 2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6: 아니요.
7: 칼차단. 예. 그래서 오늘 그 JTBC 그 장르반영에 대해서 메타제이 그러니까 5월 27일 기준으로 여론조사 한 그 거기에서는 이제 11곳이 민주당이 우세한다. 부산, 인천, 전남,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이렇게 예측을 했고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 그리고 경합이 서울, 대구, 전북, 경남 네 곳이 일단 경합일 것이다. 메타제이 분석이 그렇답니다.
3: 저거 비슷하대요.
7: 아, 우리 배수장. 배수장이 메타, 메타. 우리
3: 메타죠, 저는.
7: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만나볼까요? 우리 장도혁 당대표님 나와주시죠.
11: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자유. 지켜야 합니다.
7: 커피를 왜 이렇게 무섭게 드세요?
11: 투쟁하는 커피입니다. 투표만이 내 재산과 제 커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갈라치기 하는 이재명을 막아야 됩니다. 커피 한 잔의 자유.
7: 근데 커피 리필을 하셔야겠다. 하나도 없네 커피가.
11: 목이 마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3: 혼자서 다 마시더라고요.
7: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12: 예, 우리 방행파님 투표지 혹시 보여줄 줄 아시나요?
7: 아, 투표지. 아, 예.
12: 동그랗게 안 찍히고, 이거 밥만 찍혀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7: 아.
12: 예?
7: 예.
12: 예.
7: 괜찮은 것 같아요.
12: 아니, 주차권 도장 10에서 있지 않습니까?
7: 예, 10에서.
12: 도장
7: 예.
12: 밥만 찍히는 것 같아요?
7: 아, 저희 키오스크로 바꿨습니다. 예. 도장을 안 받으셨죠?
12: 네.
7: 예, 예.
12: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아,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현장입니다. 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를 보았습니다.
7: 아.
12: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배신자 유희동은 지금 사퇴하십시오.
7: 갑자기요? 예, 알겠습니다.
12: 박재형도 사퇴하십시오.
7: 되게 좋아하네, 우리 배수
12: 모두 사퇴하십시오.
6: 아니, 예. 사퇴할 사람은 본인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예, 호소를 예, 예. 했건만 나 이번 예, 예. 선거에서 통틀어서 가장 실망한 정치인이 저분이에요.
7: 세상에.
12: 아, 목찬 씨 보고 계신가요? 한판 승부입니다.
7: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배정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1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3: K라디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4: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무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99 백도 한 판 29불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호적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2: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1: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2: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박 시장 종폴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4: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불핑
5: 예, 박동희 한판 승만판 불핑 시간 김수민 평론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자,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본투표 내일 대장정의 마무리 시간인데 당 지도부들 여야 모두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6: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각각 서울과 충청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5: 예.
6: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청계광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요. 서울 유세에 앞서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원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남 청양 공주 당진을 훑은 뒤 오후 8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아라리오 광장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을 지원하고요. 그에 앞서서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역 경기 화성시 등도 방문합니다. 유세 일정 말고도 대국민 호소문 발표도 병행하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기호 1번을 찍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격려를 보내달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천, 공천 내란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와 폭정을 멈춰세워야 한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영원히 막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5: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주목받는 정당과 후보들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부산 북갑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6: 네,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역구를 훑은 뒤 KTX 경기 남부역사 예정부지를 찾아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칩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이겨야 범민주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했고요.
5: 예.
6: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전 7시 자신의 지역구 경기 화성 동탄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동탄 IC 삼성전자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서울 숭실대를 거쳐 동탄 롯데백화점 맞은편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고요.
5: 예.
6: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종일 북구갑 전지역 순회 유세를 이어가며 그러다가 결국 구포시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5: 예, 자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후보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이런 날은 어떤가요? 선거 운동도 해보셨을 텐데 선거 전날 이렇게 마지막 날 유세 현장에
7: 이제 다 끝났다라는 네. 그런 이제 그 시원함에 더해서 네. 그 안에 있으면은 다 자기 진영이 이길 것 같은.
5: 아, 그래요?
7: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추격을 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이제 하루죠. 그리고 그날 뭐 결정적인 실수를 마지막 날 범하지는 않아요.
5: 대개는 없는 것 같아요.
7: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강한 일꾼론, 그 다음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폭정 내지는 독주 견제.
5: 정권 견제론.
7: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0: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끝까지 네. 목청껏 소리 높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네. 이제 기도를 하겠죠, 집에 들어가서.
1: 장모님도 이제 방송 끝나고 어디 가시나요?
2: 저는, 예. 캠프에 합류하기 전부터 아. 선거 개표 방송 그 스케줄이 나와서 늦게는 아. 못 내려가고. 아. 일단, 이제 6시에 그 한겨레 TBS가 같이 하는 방송에 참여할 예정.
1: 아, 내일. 예, 예.
0: 아침 6시에.
2: 예, 아, 내일 아침 6시, 내일 저녁 6시.
1: 저녁 6시부터. 아, 그 열심히, 아, 세게 하는 그 방송. 예. 예. 예. 한판송 다음으로 좀 화제가 될 것 같긴 해요.
2: 어, 예, 예. 의미가 있고, 한판송부에 누가 되지 않게 살살하겠네요.
1: 열심히 보겠어요. 네. 예.
0: 내일 6시 하는 거는, 사실은 투표 다 끝난 다음이니까 세계에도 뭐.
1: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뭐, 이거 투표 결과 보고. 자, 김수인 평론가도, 자, 투표 전날 네. 어떠한 변수 또는 게 있을지.
3: 네, 일단 아직까지 선택을 못한 유권자들이 예. 마지막 변수일 텐데, 이 유권자들이 줄 투표를 할 거냐, 아니면 아. 교차 투표를 할 거냐, 좀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 투표는 예. 어떤 정당을 주로 지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당, 결정한 후보와 같은 기호의 후보를 찍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또 일부 유권자들은 분야별로 다 각자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선택을 못했거나 좀 고심 중이신 분들이라면 예. 뭐 일꾼론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을 좀 더 살펴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1: 이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서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으로 투표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혼란은 없겠지만 교육감은 번호가 없으니까 특별히 공보자를 더 많이 보셔야지 네. 어떤 후보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지 좀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지역구가 많이 있겠지만 부산 북감 얘기를 좀 덜 해가지고 정 의원님 부산 북감에 어떤 승부가 좀 예상되시는지
0: 그 아까 제가 전북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 부산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바닥 정서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재보궐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활기와 그런
1: 에너지
0: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 예. 또 지금 두 사람이 상당히 세게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민식 후보가 어느 정도로 자기 조직의 표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당락에 상당한 변수가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럼에도 그 이거 하나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혼자 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 한동훈 후보의 그 선거운동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아. 심지어는 그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보니까는 반은 자기 정신이고 예. 반은 그분이 강림하신 것 같아.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또 예. 그거에 따라서 예. 그 대중들이 환호하고 또 팬들도 엄청나게 내려간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람이 막 군집해갖고 막 예. 그냥 들썩들썩하면 내가 팬이 아니라도 같이 또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어린 학생들, 투표권 없는 어린 학생들하고 어르신을 아주 사로잡았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심지어는 무슨 뭐, 팬들이 뭐, 네. 저 주민등록 이전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 말 못할걸요? 처음에 그랬다가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통계를 들이댔어요. 자,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었다가 몇 명하고 몇 명 줄어드는데 이거 보면 어디 1,070명인가 1,170명이라고 했는데 근거 없다 해가지고 그 우파 중에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방송에서도 예. 그 말은 딱 안 하기로 했다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걸 봤거든요.
1: 예, 예.
0: 그러나 이제 양쪽에서 견제를 받긴 하겠죠.
1: 네. 자, 하정우 후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 뭐 스텔스 전략? 뭐 이래서
1: 스텔스?
2: 그러니까 좀 조용히
1: 스텔스는 안 보이는 건데?
2: 소리 없이 강하게 예. 그러니까 예. 아주 공중전보다는 예. 정말 이제 밑바닥을 훑겠다.
1: 예.
2: 이 부분은 저는 박민식 후보를 엄청 약체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보는데 예, 예. 거기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공당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조직력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1: 예.
2: 거기에 대해서 일정 포션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에 또 조직세는 이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외부 팬덤에 기대가지고 그 지역 선거를 치러내고 있다는 한계가 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 3파전으로 됐을 때 승리 과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여론조사 지표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고무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이 그 지역에만 수십 차례 왜냐하면 표본은 작은데 관심도는 뜨거우니까
1: 예.
2: 그래서 그 피로도 때문에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도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분석에 예. 따르면 그랬을 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구도적으로 승리하기는 다소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 오늘 또 무소속 김성근 후보가 사퇴를 하고 박민식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뭐 소식도 있긴 했었는데 특히 막판에 이게 또 어떠한 면수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말씀 주실까요?
3: 네. 일단 복합 3파전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 사이에 네. 어떤 유권자들
1: 아.
3: 또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사이의 유권자들이 어느 선택을 할 거냐 이건데 한동훈 후보 쪽은 후자 쪽을 더 우선 공략하는 것으로 현재는 노선을 잡은 것 같아요.
1: 예.
3: 좀 정권 심판 이런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1: 예.
3: 이게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쪽에서 한동훈 후보로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박민식 후보를 어느 정도까지 더 밑으로 그 눌러서 내릴 수 있느냐
1: 예.
3: 이게 마지막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가 또 전직 시의원이셨잖아요, 그죠?
3: 네.
1: 지방의회에서 활동하셨는데 공무원 보실 때도 이번에 받아보셨죠, 그죠?
3: 네, 그렇습니다.
1: 이번 선거에서 보셨는데 지방의회 또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언론의 주목을 못 받긴 네. 하는데
3: 아 그렇습니다. 근데 유권자분들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공보물을 보니까
1: 네.
3: 통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1: 아,
3: 너무 많고
1: 노안이에요.
2: 본인 문제가 아니냐.
3: 식별은 잘 되나.
1: 아, 돼요?
3: 네. 네. 머리에 잘 들어오잖아요.
1: 아,
3: 눈에는
1: 각인이,
3: 들어오는데.
1: 각인이 안 된다.
3: 네, 네. 그래서 아. 많이 보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면은 유권자분들이 그래도 좀 주목해서 보십니다. 전과라든지 납세, 재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약 볼 때는 이제 일단 후보들이 어느 쪽에 좀 뭐 글씨체라든지 글씨 크기, 색깔로
1: 네.
3: 포인트를 잡아놓은 부분
1: 네.
3: 그거라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양심적으로 얘기 드릴 것은 도시 인구가 계속 그래서 팽창하는 걸 전제한 공약들
1: 아.
3: 그런 필터링할 필요가
0: 아.
3: 있다.
0: 아.
3: 네,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1: 인구 소멸 시대를 대비한 공약.
0: 여기저기서 네. 좋은 거 복합한
1: 그러니까 AI로 네. AI로 만든 그런 공약 네. 같은 거 판별하시라. 아, 이때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방송에 많이 못 따라왔고 아쉬워요 사실은.
0: 사실 교육감 예. 선거는 진짜 걱정입니다.
1: 네, 이번 선거 유독 교육감 선거를 많이 못 따라가지고 죄송한데. 공범을 좀 잘 보셔가지고 유권자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잘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김민석 총리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무위원들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찬 회동한다고 하죠?
3: 네, 예.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1: 예.
3: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하는 자리로 알려졌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시점을 맞아 약 3주 전에 미리 잡힌 약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1: 예.
3: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여야 의원들과 식사를 이어오는 등 여의도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미 전해지고 있고요.
1: 예.
3: 사의 표명 보도도 나갔고 그리고 어제 1일 대통령과의 주례보고가 있었는데 이
1: 예.
3: 자리에서 거취 관련 교감이 있었 썼을 거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3: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서 김 총리가 이달 중순경 사의를 표명한 다음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 총리로는 청와대 인사들보다는 현직 장관들이 더 유력하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저 일단 김민석 총리의 사퇴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리면 총리실에서 아니라고 바로 잡거든요. 근데 바로 잡지 않고 있어요.
2: 근데 이제 뭐 여권 출입하는 기자들이 네. 좀 고심은 좀 깊은 것 같다라는 진단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김민석 총리가?
2: 네. 아. 총리직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자리잖아요. 중요하고.
1: 청문회 통과가 어렵게 돼서
2: 아, 그렇죠.
1: 예, 3분의 2 가결됐습니다.
2: 예, 그때 또 예. 엄청 네, 청문회에서도 예. 이제 많은 아. 있었고
1: 예.
2: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뭐 6월, 7월 계속 아. 뭐 어느 달이 안 그렇겠느니 많은 굉장히 또 중요한 대통령 일정이 있다 뭐 총리실에 그런 설명도 있긴 하더라고요.
1: 예. 예.
2: 그리고 지금 당장 나왔을 때 완전히 이길 것이냐의 그런 이제 계산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근데
2: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 선거의 결과에 따라 또 어느 지역을 그러네. 이기냐 지냐 표 차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도 열려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 부분이 거의 뭐 7, 80%, 8, 90% 이럴지는 좀 물음표고요.
1: 한 65% 되는군요. 그러면.
2: 그럼 한 뭐 55에서 65 정도지 않을까?
1: 아, 오차범위 바깥이네.
2: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김민서 총리 행보?
0: 근데 이 정치의 판에서 예. 이렇게까지 만찬도 하고 보도 나오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부인도 안 하다가
1: 그렇죠.
0: 나중에 안 나온다 그러면 되게 우습게 보이죠.
1: 아.
0: 그래서 지금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 당장 전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민주당으로서는.
1: 야.
0: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가 진짜 장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자리예요. 뭐 청문회는 뭐 과반수 이상 네. 의석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 예.
0: 국정을 통할하는 그 총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1: 예.
0: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우선 결과 지방선거 결과를 네. 한번 볼 것이고
1: 아하.
0: 또 결과가 상당히 좋으면은 현직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이제 단단해지는 효과도 또 있고
1: 그렇죠.
0: 또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민주당 내부는 모르지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밀면 밀린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얼마나 이제 단단함을 보여주는지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정치하고는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요번에 이제 그 평택을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가지는 이 당권과 관련한 인식 내지는 관 이런 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걸 되게 그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1: 예,
0: 부담스러워 하고. 일단 지켜보는 것이죠.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는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6월 2일 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인터뷰를 한판승부에서 하고
2: 마지막
1: 그 다음날 6월 3일 날 대선 투표일이었거든요.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과 소회, 또 남은 4년에 대한 언급이 있었네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3: 지난 1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2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력 분야로는 수출 등 핵심 지표의 개선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꼽았고요.
1: 예.
3: 인공지능 혁명, 에너지 전환,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우려를 표하면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예비군 훈련 사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1: 예.
3: 노동부 차관에게는 사업장 안에서의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예비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신속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당부했고요.
1: 예?
3: 책임이 있다면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의료인력이나 응급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되거나 비합리적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역 악습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자, 앞으로의 4년은 그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뭐 이렇게 제가 바라고 있자 지난 1년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뭐랄까 굉장히 속도도 빨랐던 느낌이 드는데 더 빨리 하시겠다는 거네요.
2: 그러니까 일 욕심이 있는 분이고 뭐 개국 정비 같은 게 가장 시그니처 얘기도 하고 누구도 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걸 속전속결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본인이 성장시킨 가장 큰 배경이 됐던 네. 대통령이라는 건 지울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도 삼성전자 그 노조 사태도 그 전에 제가 청와대에 계신 분이랑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할 거고 다 보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 말대로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오늘도 최고치 경신한 코스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국가 경제 구조 재편과도 사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있었던 그 돈을 어떻게든 기업 성장과 관련된 주식시장으로 방향 전환을 했던 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공 중에 또 하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더 순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정 의원님도 평가해 주시면.
0: 그 코스피 지수가 정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빠른 맞아요. 속도로 올라가는데 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빼고 나서 코스피 지수 계산해보니까 딱 반 정도 되더라 예.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그것만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를 우리가 가늠하는 지수는 다양합니다. 물가도 있을 것이고요. 환율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인플레이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는데 민생 지표가 그렇게 썩 박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그 투자한 돈이 그러면 코스피로 가느냐? 집값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4년은 지난 1년과 같은 화약년은 아닐 거예요.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죠.
1: 네, 여기까지 할게요. 김수임 평론가였고요. 정옥 의원님과 장윤비 대변인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네, 박정현 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 방송으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블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수양이용이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100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식사들을 하셨을까요? 네,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안녕하세요를 빼먹었네요. 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아시는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1: 화요일입니다.
0: 아, 화요일이에요.
1: 네, 아직도 화요일이에요.
0: 아무리 들여다봐도 또 들여다봐도 화요일이네요.
1: 월요일은 이미 힘들게 저희가 함께 넘겼고요. 이제는 화요일인데 아직도 수, 목, 금, 3일 더 남아있습니다.
0: 시끄러워요. 그입 다물다. 그래서 네. 성훈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1: 네.
0: 차라리 이렇게 된 거.
1: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네.
0: 뭐 화요일인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1: 바꿀 수 없죠.
0: 아,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여름휴가 계획이나 세워보자.
1: 아,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여름휴가나 세우면서 기분 좀 업시켜보자.
0: 플로리다, 버지니아 비치 혹은 또 LA 서부랑 가서 야 이런
1: 아,
0: 생각만 하고 검색을 하는 순간 벌써 이미 웃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1: 좋다 좋다. 네. 아니 진짜 제가 막 뭐 사고 싶을 때 네. 온라인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서 잠깐 그 쇼핑 욕구를 좀 그런 식으로 풀 때가 있거든요.
0: 옛날에는 아이쇼핑이라 그래가지고 직접 네. 가서 안 사도
1: 그렇죠.
0: 이렇게 쭉 그냥 보면서 만족을 느꼈다면
1: 맞아요.
0: 요즘에는 휴대폰을 열면 네. 전 세계 백화점이 다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네.
0: 어떤 뭐 4K를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도 나오고요. 입어볼 수도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아, 제 얼굴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게 어울리는지
0: 입어볼 수도 이렇게.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착용해볼 수도 있고요.
1: 가상으로 네,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름 휴가도 이런 식으로 네. 한번 검색을 하면서
0: 거예요.
1: 이렇게 대리 만족 같은 예, 그런 거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저희 방송이 유튜브 라이브로 네. 보시는 라디오로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로.
1: 그렇죠.
0: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성령하신 표정이 얼마나 다른지 5분만에 이렇게 상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1: 네. 화요일을 이기는 방법. 현실은 화요일이지만 마음은 이미 여름 바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0: 이야. 자 오늘 이런 꿀팁들과 함께 세대공감 랭킹쇼 네. 오늘 아주 주제 완전 미쳤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로 또 여러분과 썰을 풀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성령아씨 그 텀블러 갖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1: 그렇죠.
0: 이 텀블러 안에 세균이 몇 네. 마리 사는지 아세요?
1: 한 10마리 사나요?
0: 몇 백만 마리가 있다는 아이고. 거 오늘 충격적인 이 얘기
1: 네.
0: 오늘 또 생활 꿀팁까지 여러분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화요일날 전해드리는 첫 곡은 무엇인가요?
0: 오늘 살아남아야 되니까.
1: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0: 네, 선곡한 곡인데요. 이게.
1: 그러면 빨리 들려주세요.
0: 그러니까.
1: 네.
0: 이걸 누가 꺼놨어. 소리를 꺼놨나요?
1: 오, 전주만 들어도 딱 알겠는데요?
0: 네, 글로리아 게이너의.
1: 네.
0: I will survive.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자, 듣고 돌아올게요.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0: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딴짓하다가 지금 딱 음악 끝반부에 춤추는 성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I Will Survive였습니다.
1: 저희들한테는 진주 씨가 부른 난 괜찮아가 좀 더 익숙하죠.
0: 그렇죠. 네. 또 크게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네. 원곡이었습니다.
1: 네. 그때는 I Will Survive가 난 네. 괜찮은 줄 알았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난 괜찮아요. 뭐든 난 괜찮아 거의 똑같죠.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진주 씨 요즘 뭐 하나요?
1: 그러게요. 엄마 되지 않았을까요? 네.
0: 고베폴 곧 행사가 있는데 좀 오시지. 아.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1: 네, 저희 네, 공개방송이죠.
0: 공개방송이 3시부터 네. 5시까지 또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많이 좀 와주시고.
1: 네, 세일도 많이 할 테니까요.
0: 얼굴 봬요. 네. 네. 자, 주간베스트.
1: 저희가 주간베스트 사연, 이번 주 주간베스트 사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희 이번 달 아니죠 지난달 월 장원 네. 네 누가 되셨는지
0: 매주 이제 주간 베스트를 해서 네. 주간 베스트 장원을 하시면 이 월 장원의 후보가 되세요.
1: 자동으로 되시죠. 네,
0: 그래서 총 보통 이제 4주 혹은 5주 정도인데 지난달은 5월달은 4주에서 네 분의 주간의 장원이 있었습니다.
1: 있었습니다.
0: 어제 발표해드릴까 하다가
1: 네
0: 일단 요거는 투표가 아니에요. 저희가 진행자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멱살잡이를 좀 약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1: 예. 네 지난주 첫 주 장원은 저희가 엄마한테 보내는
0: 편지.
1: 네 근데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엄마의 18번
0: 맞다.
1: 네, 엄마의 18번을 소개하고 그 노래
0: 흑산도 아가씨였죠. 네. 진숙님이 보내주신.
1: 네, 그 노래에 대한 네. 사연을 좀 받았었고요.
0: 맞습니다.
1: 둘째 주는
0: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명화 씨가 또 찔찔 짰어요.
1: 그랬죠. 제가 네. 좀 찔끔찔끔했죠.
0: 그 두 번째 주는 로이스님의 레간자 사연. 네, 이 때문에
1: 소리 없이
0: 주제가
1: 강하다.
0: 학교 선생님 별명이었는데.
1: 맞아요.
0: 아, 이거 재밌었어요.
1: 재밌었습니다.
0: 수렵 씨, 뒤에서 쓱 얼굴이 들어오셔서, 야, 재밌냐?
1: 재밌냐?
0: 야, 이거였거든요.
1: 맞아요.
0: 네, 레간자 사연이 둘째 주. 셋째 주는 우리 집에서 먹는 네. 우리 집만의 레시피가
1: 맞습니다.
0: 주제였는데.
1: 그때 오드리님이 보내주셨죠.
0: 네, 오드리님이 보내주신 만두피로
1: 추로스 만드는 거.
0: 이게 네, 장원이었어요.
1: 네, 간편했죠.
0: 아, 정말 추억들이 스쳐가네요.
1: 네, 워킹맘님이셔가지고 간편하게 만드는 요리법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해드린 우리 넷째 주 주제는 우리
1: 가족 자랑이었는데.
0: 네. 14살 자린고비 아들.
1: 자랑을 해주셨던 도라미님이.
0: 도라미님이.
1: 장원이 되셨죠.
0: 되셨습니다. 요 네 분의 사연 중에 장원을 저희가 어렵게. 뽑았어요.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요. 발표를 해야 되나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해 뽑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분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0: 그래요?
1: 네. 네.
0: 우리 요번 주 월장원은 H마트 상품권이었는데.
1: 네.
0: 저희가 그냥 묶고 더블로 해서
1: 네.
0: 20불짜리 상품권을 두 장을
1: 네.
0: 40불
1: 네.
0: 네, 두 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월장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누군지 얘기 안 했나요? 자, 우리 영화님이 한번 5월의 월장원은요?
1: 바로 그분입니다. 저를 찔찔짜게 했던 바로 그분.
0: 그렇다면
1: 진숙님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차타고 운전하시면서 뻘쭘하게 지나가시는데 우리 둘만 지금 신난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분명히 한 분은 이야 하실 것 같아요. 네.
1: 진숙님 영문 성함과 주소
0: 남겨주시고요.
1: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0: 저희가 방송 전에 들어와 보니까 진숙님께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1: 네.
0: 아 어제네요. 어제 밤에 오셔가지고 장원 발표가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하셨는데
1: 아,
0: 4시에
1: 그러셨구나.
0: 네.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진숙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축하드립니다.
0: 우리 로이스님 그리고
1: 오드리님
0: 그리고 도라미님
1: 네.
0: 아깝지만 정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는 또
1: 이번 주가 있어.
0: 6월달이 있어요.
1: 그럼요.
0: 자, 이번 주 주제는요?
1: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을
0: 그렇죠. 함께 응원해요.
1: 네, 응원해 주세요.
0: 네. 뭐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뭐
1: 아니면 감독님,
0: 네. 네 감독님 또 이기혁, 이기혁 잘하던데요.
1: 아, 또 조현우 선수,
0: 조현우 선수, 네. 또 옌스 카스트로프, 뭐 기차 등등 우리 또 황인범 선수,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이재성 선수도 있네요.
1: 우리 대표팀한테 꼭 하고 싶은 네. 말, 응원,
0: 응원 메시지,
1: 네 뭐든지 보내주십시오.
0: 바로 내일 저녁에 또 최종 이제 평가전이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이 내일 저녁에 있고요.
1: 네.
0: 바로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에 드디어 월드컵 본선 1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1: 와, 떨립니다, 떨립니다.
0: 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은 기운들, 여러분의 좋은 기운들을 좀 많이 많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1: 네, K-Radio US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셔서 마음껏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다시 한번 보내시는 방법을 위하여 저희가 카카오톡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전화기를 한번 열어보세요.
1: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두 장원으로 뽑히신 분께는 야외에서 드리는 50불짜리 상품권 대구로 우송해드리고요. 또 H마트 상품권 드리는 월 장원 후보가 자동으로 되십니다.
0: 네. 자, 묶고 떠버리기 때문에 매달 두 장씩 40불씩 월 장원 선물로 야외 50불짜리 받으시고 거기다가 또 40불 묶고 더블로 H마트 상품권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1: 있습니다.
0: 후보 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주도 월드컵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좀 보내주세요. 뭐 하려고 그랬죠? 음악을 들어야 되겠죠.
1: 친구 추가하는 방법 알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0: 자, 카카오톡을 여세요. 카카오톡을 여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밑에 칸에 메뉴가 네 가지가 나와요.
1: 그렇죠.
0: 제일 왼쪽 거를 눌러주세요.
1: 제일 왼쪽에 사람 모양의 네. 아이콘이 있습니다.
0: 우리가 보통 이제 프렌드, 친구 이런 섹션이거든요. 거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위로 이번에 오세요. 위로 오시면 위에 제일 위에 오른쪽에 귀퉁이에 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돋보기.
1: 돋보기가 있고요.
0: 두 번째는 사람 모양의 플러스. 그리고 세 번째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아, 톱니바퀴.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모양의 플러스를 누르세요. 그러면 창이 탁 바뀌면서 QR코드,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초대 이렇게 네 개 메뉴가 나와요. 어느 걸 누르면 되죠?
1: 카카오톡 아이디를 누르시면
0: 카카오톡 아이디를
1: 됩니다.
0: 누르면 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세 번째 걸 누르세요. 그러면 깜빡깜빡거려요. 여기다 이제 글씨를 써 넣으시는데 영어로 써 넣으시는 거예요. 영문으로 바꾸신 다음에 뭐라고 써놓으면 되죠?
1: K-Radio US라고 네. 쓰시면 됩니다.
0: K-R-A-D-I-O 여기까지 하면 K-Radio 그 다음은 미국을 나타내는 U 그 다음에 S 네. 이렇게 치시고
1: 띄어쓰기 없이 그냥 네. K-Radio US 쭉 쓰시면 돼요.
0: 대문자도 상관없고 소문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K라디오 로고 하얀색에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는 K라디오 로고가 탁 뜨면서 여기 1대1 채팅이라고 뜰 거예요. 여기를 누르시고 여러분 이모티콘이나 아무 말씀이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연결되면서 진행자가 그 다음부터는 네. 거기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보내시는 사연마다 진행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글을.
1: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친구 맺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 해주시면.
0: 그렇게 해주시면 그 뒤로는 네. 이제 계속 여기다가 보내주시면은.
1: 그리고 네. 나서 저희한테 목요일까지 주간 베스트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가능한 저희가 방송 마치기 전에 목요일 한 2시 정도 안까지 보내주시면은 좋겠어요. 자,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응원과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1: 오, 필승 코리아.
0: 네, SY님 어서 오세요. 지금 연결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0: 화이팅이에요.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네.
1: 야, 미국에서 월드컵을 하니까 저희가 가볼 수도 있잖아요. 응원을 직접 하러.
0: 멕시코에서 하는데요?
1: 결승전은 뉴저지에서 하잖아요.
0: 네, 뉴저지에서 하더라도.
1: 네, 결승전을 볼 수 있잖아요.
0: 벌써 대한민국이 결승을 갈.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
1: 아이, 그럼요. 아이, 좀 크게 보세요.
0: 정말 평소부터 존경했지만 존경합니다. 아, 정말.
1: 아이, 정말 축구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0: 축구 사랑이 정말 급이 다르네요, 저하고는. 아, 이거 월드 클래스구나.
1: 아이, 그럼요.
0: 대한민국이 정말로 가기를 원해요. 예, 월드컵 한번 결승 한번 정말 자력으로 네. 예,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1: 야,
0: 우리 네. 응원이 있어야죠. 근데
1: 그럼요, 그렇게 되려면
0: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내노라는 FIFA 랭킹 1위에서 막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정말 축구에 미치는 나라들이에요.
1: 아니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프랑스에서는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 네. 막 폭동도 일으키고
0: 지게 되면
1: 네, 네. 지게 되면
0: 이번에는 이겨서 또 폭동을 냈어요.
1: 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무서워요.
0: 아 그건 네. 좀 아니죠.
1: 정말 아니죠.
0: 그래서 우리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스포츠 문화가 또 좋은 나라가 네. 한국 아니겠어요?
1: 아 그럼요.
0: 얘기하고도 약간 찔리긴 하는데 아무튼 아이, 그런 걸 치고 네 아무튼 우리 이 응원의 뜨거운 열기를 네. 선수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 K 라디오가 여러분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알리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해드립니다. 자연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깨우는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제품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번입니다.
1: 신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0: 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세대 공감 랭킹쇼 금방 찾아올게요. 잠시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펍 홈모기지.
4: 뱅크오펍 홈모기지.
5: 뱅크오펍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7: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

0: 공감 랭킹쇼. 아~ 자, 우리 80년대, 90년대 시절, 그 시절, 아, 라떼 말이야. 이거랑 지금 현재 시대랑 비교하면서 세대 차이를 확 좁히는.
1: 이런 일에는
0: 매주 네. 한 번씩 이 시간을 할 때마다 아, 사회가 회복돼요. 아, 놀라운 정말 사회회복 프로그램, 사회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른바요. 세대 공감 랭킹쇼. 타이틀은? 아, 뭔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오늘 그렇죠. 그런 거죠?
1: 네. 아, 너희를 이해한다. 아, 그러셨군요.
0: 그러셨군요. 네. 아, 그랬구나. 이런 거죠. 네. 자, 오늘 주제는?
1: 바로 외식입니다.
0: 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외식하는 자유 할 때 그 외식이 아니라.
1: 아, 외식하는 자유 외식 무슨 뜻일까?
0: 그거는 약간 속다르고 겉다르고. 뭐 아, 이런 거를 그렇군요. 뜻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외식을 해요. 이제 이런 말이. 아, 외식적이에요.
1: 먹는 것만 알고 있었네요. 네네네. 네.
0: 거기 쓰는 말이 이제 외식적이라는 말이고.
1: 아, 근데 오늘 네. 주제 위험합니다. 제가,
0: 위험해요?
1: 네, 제가 무척 배가 고프거든요.
0: 지금?
1: 네, 그래서 아마.
0: 여러분들 안 들리시죠? 꼬르륵 소리.
1: 오늘 얘기하면서 꼬르륵 꼬르륵 엄청
0: 해야 될
1: 예정입니다.
0: 예정입니다.
1: 네.
0: 이것은 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1: 세대별로 외식의 그 메뉴가 다르다는 거죠.
0: 이게 다를까요? 그냥 갈비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
1: 그러니까,
0: 않아?
1: 다 맛있는 갈비 뜯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가?
1: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네.
0: 이른바 오늘 좀 특별한 날이야 할 때 외식을 가게 되는데.
1: 그렇죠.
0: 오늘 특별한 날이야고 외식을 갈 때,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1: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틀렸어요.
0: 그래요?
1: 특별한 날만 가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이제.
0: 와.
1: 네. 예전에나 그랬죠. 지금 세대는.
0: 아, 라떼 말이야. 아, 이거 아닌데.
1: 아, 지금 세대는 외식이 생활화돼 있죠.
0: 허건 날 먹는단 말이에요, 외식을?
1: 아유, 특별한 날 아닙니다. 특별한 날 집에서 해 먹는 집밥입니다.
0: 요렇게 지금 네. 벌써.
1: 벌써 틀려요.
0: MZ 쪽에 좀 상당히 붙어 있는 영화 씨하고. 네. 저는. X세대거든요.
1: 아직까지 외식을 특별한 날만 하다니 그건 아니죠.
0: 오, 네. 그렇구나. 네. 아, 집구석에서 밥 먹어야 되는지 어디 이렇게 쳐나댕기. 자, 근데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와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달라가지고.
1: 아, 그렇죠.
0: 깜짝 놀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1: 네, 이번 랭킹은 전혀.
0: 와, 하나도 없어요.
1: 네, 지금까지는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네. 이번 랭킹은 겹치는 게 없더라고요. 아,
0: 역시 먹는 건 엄청 다르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너네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들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러지 말자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좀 이해하면서 같이 따로 먹자.
1: 너희들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럼 그걸 시키고 우리는 이걸 시키고.
0: 네. 다 같이 온 가족이 행복한.
1: 그렇죠.
0: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중국집 가서 다양한 메뉴 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아예 메뉴 자체가 틀릴 수 있어요.
1: 네. 네. 그럼 먼저 80, 90년대 외식 랭킹 5위부터 1위 알아볼게요. 먼저 5위입니다.
0: 자, 5위. 5위는 중국집이에요.
1: 뭐니 뭐니 해도 중국집이죠.
0: 예전에도 정말 특별한 날, 특히
1: 네.
0: 중학교 졸업식 때 언제 갔어요? 어디 갔어요?
1: 중학교 졸업식. 아, 제가 이거 스포하기 싫은데 저희가 네.
0: 비싼 데 갔어요.
1: 좀 썰었습니다.
0: 와. 네. 그거 좀 약간 위에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위에 있을 것 같아. 저희 때는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도 네. 중국집 갔어요.
1: 어, 그러셨군요. 뭐 짜장면 드셨겠죠?
0: 그 짜장면도 그날은 네. 간짜장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탕수육.
1: 아, 대짜 탕수육.
0: 탕수육 하나 나오죠.
1: 네.
0: 무조건이에요.
1: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0: 짜장면에 탕수육. 그건 네. 그날따라 또 완전 아빠가 좀 괜찮다고 요리 한 두어 개. 야, 난리 나는 거죠.
1: 온 가족이 그냥 들썩.
0: 난리 나는 들썩. 거죠.
1: 아, 너무. 와, 생각해도, 아, 맛있겠네요. 아, 짜장면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맛있겠는지 몰라요?
0: 아니요, 그거는 그냥 네. 영화 씨의 개인적인 어떤 네. 배고픔이에요.
1: 아, 그런가요?
0: 그냥 본인의 취향이신 거지. 네. 전 국민의 취향은 아닙니다.
1: 아, 근데 제가 네. 돈을 벌고 나서 너무 좋았던 게요. 네. 탕수육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0: 먹을 수 있다는 거.
1: 네.
0: 자, 요 탕수육은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는지 잠시만요.
2: 최고의 산맛.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그럼 그 탕수육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1: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못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0: 아, 그래 보여요.
1: 그 중국집에 전화를 해갖고 그렇게 가짜 주문을 넣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철이 없고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양심이란 게 있어서 네. 끝에쯤에는 죄송합니다 장난쳐다요 하고 끊긴 했는데
0: 끊긴 했는데
1: 네. 근데 하여튼간 처음에는 기대를 하게끔 그렇게 사장님, 제가요, 그때도 제가 이제 목소리 변성을 좀, 이렇게 변조를 좀 해가지고.
0: 아, 이미 방송인이었구나.
1: 아,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저 짜장면 열 그릇 하고요. 저 짜장, 그, 짬뽕 하고요.
0: 이거 많이 듣던 음성인데? 경찰청 사람들이 나오던 음성인데?
1: 아, 그렇게 장난 전화를.
0: 아, 이거 왜 그랬어요?
1: 그 시절엔 왜 이렇게 그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 참 나빴습니다. 반성합니다.
0: 자, 우리. 그때 그 북극성하고 우리 만리장성 우리 사랑님 여러분 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니까요 아, 좀 네. 받아주세요. 아,
1: 그래도 제가 끝에는 네. 꼭 장난 전화였다고 밝히고 끊었다는 점 네 정상.

0: 그렇게 소고기를 안 사주시고 맨날 아 돼지갈비지 막 이러면서 돼지갈비를 많이 사주셨어요.
1: 아 그래서 그렇게 돼지갈비를 많이 먹었나 보네요. 저는 돼지를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0: 아니에요.
1: 네.
0: 그때는 이게 소고기가 비싸서 이거를 사줬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는 몰랐어요.
1: 아 지금도 한우 너무 비싸잖아요.
0: 아빠 왜 그랬어요? 아, 숯불 돼지갈비 정말 동네마다 없는 뭐 좀 집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외식의 아주 대표적인 또
1: 그렇죠.
0: 그런 상품이었죠.
1: 저는 지금도 저희 집에 가장 1등 외식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
0: 네. 네. 근데도 일단 요 MZ들끼리 모여서 밥 먹잖아요.
1: 네.
0: 충격적으로 돼지 숯불갈비는 순위에 있지도 않아요.
1: 냄새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0: 와,
1: 싶어요.
0: 깜짝 놀래요.
1: 왜냐면 돼지갈비를 먹고 어딘가를 또 이제 후식을 먹으러 디저트 가게 가면 너무 부끄럽거든요.
0: 와.
1: 네, 아마 그래서 순위에 없지 않을까 우와. 싶습니다.
0: 그러면 예전 80년대, 90년대 외식의 5위는 중국집.
1: 네.
0: 4위는 숯불 돼지갈비. 3위는 어디였을까요?
1: 바로 뷔페입니다. 고무줄 치마 입고 가야 하는 뷔페.
0: 우리 정말 집에서 많이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1: 네.
0: 이게 우리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1: 그럼요. 솔직히. 말해 뭐예요. 너무 비쌌죠.
0: 지금이나 네. 이렇게 대중화돼가지고 뷔페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대중화가 됐죠. 저희 때는 일반인들이 가격이 상당한 가격이 가성비가 안 나왔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뷔페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가게 되면은 본점 뽑아야 된다.
0: 맞아요.
1: 네,
0: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1: 온 식구 고무줄 바지 고무줄 치마 챙겨 입고 네. 가서 배 터지게 정말 내일 것까지 먹고 나와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네.
0: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집안에지만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전날부터 먹지 말라 굶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아니 하루 굶는 걸로 안 돼서 이틀을 굶어야 됐군요.
0: 아 정말 전주시 가문에 제가 정말 아, 누를 끼칩니다만 그래도 한 네. 500년 해먹었잖아요 전주시가. 그래서
1: 네.
0: 그저적으로 가성비를 내기가 어려웠던 게 뷔페 식당이에요.
1: 네. 뷔페로 외식 간다 하면 좀
0: 맞아요.
1: 가는 집.
0: 네. 네. 근데 아무튼 3위에 네, 올라 있습니다.
1: 다음은
0: 2위.
1: 네, 2위는요. 빼놓을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0: 드디어,
1: 좋아하는
0: 네,
1: 고기.
0: 올게 나왔죠. 네.
1: 네.
0: 바로
1: 치킨.
0: 치킨이에요.
1: 네.
0: 그럼요.
1: 아니, 보다 웃으면 안 되죠.
0: 저녁에 우리 시절에는 아빠가 이 월급 봉투에다가 빳빳한 이 만 원짜리
1: 네.
0: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없었거든요. 만 원짜리 그리고 자기야 수표라고 아세요?
1: 하얀색으로
0: 네. 되는 그 수표가 쫙 들어가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갖고 막 금 100만 정 막 이래가지고 100만 원 정 그래서 100만 원짜리 수표 몇 개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던 그 시절 만 원짜리가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그거 또 우리 아버지 멋지게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툭 던졌습니다.
1: 그러면 그날이
0: 엄마가
1: 바로
0: 엄마가 그냥 박수를 치면서 물개처럼 어머나 세상에 이러면서
1: 수고했어요.
0: 일단 그러면서 손바닥 엄지손가락과 검지색깔 사이에 침을 뱉습니다. 딱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세기 시작하는 거죠.
1: 아...
0: 굉장히 정말 입이 귀에 걸렸던 네, 그런 날 아빠가 변함없이 꼭 사갖고 왔던 그 기름 쩐 노란 봉투에.
1: 그렇죠.
0: 통닭.
1: 봉투는 꼭 기름에 젖어 있어야
0: 돼요.
1: 네.
0: 기름 통닭.
1: 그래야지 통닭이죠.
0: 아주 그냥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냥 네. 다리는 무조건.
1: 성훈 씨 것 같나요?
0: 그럼요. 무조건이죠.
1: 아, 정말.
0: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1: 아 시골 통닭. 아 진짜 맛있겠네요. 네. 또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장난 아닙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만
1: 네?
0: 시집 가서 잘 살라고 우리 딸들은 닭다리 말고 무조건 날개.
1: 나빠요.
0: 아, 정말 아이, 그 정말. 시절 왜 그랬나요?
1: 아니 그렇게 날개 주려고 핑계까지 만들어내나요?
0: 네.
1: 아이, 정말.
0: 그렇게 남자들이 누르고 밖에 했지만 결국 여성 시대가 왔다는 거.
1: 아니 그런데 통닭을 네. 이긴 1위는 어떤 메뉴인가요?
0: 와, 뭘까요? 이거는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아 이게 아니네요. 자 대망의 1위. 1위. 와 경양식집이 차지했습니다.
1: 네,
0: 와
1: 돼지가 통닭을 이겼습니다.
0: 돼지?
1: 네.
0: 아, 돈가스. 근데 꼭 돈가스만 있는 것은 아닌데.
1: 아, 근데 경양식 가서 저희는 무조건 돈가스였죠.
0: 그 막 눌러 펴가지고.
1: 네.
0: 진짜 남산 돈가스를 능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 일단 놀래고. 요거를 밥을 또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그 외에 그 양배추.
1: 네.

0: 세게 썰어갖고 케첩이랑 그 마요네즈를 엄청나게 섞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또 맛있는지.
1: 아우, 스프는 또 어쩌고요.
0: 그다음에 그
1: 크림 스프.
0: 크림 스프.
1: 네.
0: 뭐 드셨어요 주로?
1: 저는
0: 크림...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크림 스프하고.
1: 크림 스프밖에 없었는데 저희 동네는.
0: 아 그래요?
1: 네, 무조건 크림 스프.
0: 어느 동네요 그 동네?
1: 고를 수 있는 거는 단 밥이랑 빵이었습니다.
0: 야채 스프가 있었어요.
1: 아 야채 스프가 있는 집은? 네. 오, 저는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크림 스프를 가져갔어요.
0: 아니죠. 야채 스프하고 크림 스프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1: 빵 드실래요?
0: 밥 드실래요? 그러면
1: 전 무조건 빵이었죠.
0: 빵이죠. 왜냐면 네. 있어 보여. 집은 밥은 맨날 먹잖아.
1: 아, 그리고 또 빵에다가 크림 스프 콕 찍어서,
0: 찍어서
1: 먹어야
0: 먹고,
1: 되거든요.
0: 그리고 뭔가 빵으로 주세요. 딱 이게 있어 보여 사람이.
1: 아 그리고 또 그 시절에는 네. 커피 뭐 이런 그 후식도
0: 나오죠.
1: 네 골라 고를 수 있었잖아요. 네,
0: 그래서
1: 네.
0: 뭐 보통 이제 어르신들 같은 거 여기 쌍화차 없는가? 이래갖고 또 분위기를 깼던. 아 커피 먹어야죠.
1: 아 근데 그 경양식집의 분위기. 네. 뭔가 식탁도 깔려있고
0: 그죠? 하얀색에
1: 네, 예. 또 칼이랑 포크랑
0: 나이프가 딱 나있죠 순서대로
1: 이렇게 놔져있고 나이프.
0: 그걸 또 어느 쪽부터 먼저 먹어야 되느냐 때문에 또
1: 그때 또 막 학교에서 그런 거 알려주고
0: 가르쳐주기도 하고 아는 체 하기도 그랬는데
1: 네.
0: 아 재밌네
1: 네, 경양식집이 그 당시에는 외식할 때 그 짜장면집 다음으로 저희 집에서는 인기 있는 또 외식 메뉴였습니다.
0: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금 정말 대접을 해야 되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은
1: 네.
0: 오늘 어떻게 칼질 한번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1: 썰자 썰자
0: 네, 한번 썰는 거야 네. 이게 최고의 외식이었어요.
1: 요즘에는 썰자 하면 스테이크였는데 그 당시에는 썰자 하면 네. 돈가스였죠.
0: 아 우리 정말 함박스테이크 먹어보고 싶었지만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잘 못 시켜 먹고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시켜 먹는 날은 진짜 완전 그날 축제죠. 네, 축제였어요.
1: 그러다가 비프 가스가 또 나왔죠.
0: 그랬죠.
1: 네, 또 치킨 가스 나중에 나왔고 그렇지만 이 돈가스의 아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0: 아, 우리 명수님 라이브 방송으로 보려고 하는데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두 번 보고 싶은데 왜 못 보시나요 지금?
1: 네
0: 아.
1: 유튜브를 여실 수 있으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0: K-Radio
1: 라이브
0: 라이브로 오시면 네. 돼요. 네.
1: 유튜브에다가요 K-Radio 라이브 이렇게 치시면은요 저희가 열릴 거예요.
0: 진수님도 저희 발표하는 날은 못 들으셨나봐요. 어제는 일하시느라고 못 들으셨대요. 네, 진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 네. 네,
0: 영문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우리 버님도 오셨네요. 이모티콘만 계속 보내주셔서 제가 한마디 드렸는데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버님 어서 오세요. 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저희 왕 애청자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로버트님도 오셨네요. 로버트님 연결되셨어요.
2: 안녕하세요.
0: 네. 이 이름이 좋으시면은 저희가 로버트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아니면
1: 원하시는
0: 저희가,
1: 네,
0: 저희가 네. 이름 있으시면은 저희가
1: 닉네임
0: 방금에서,
1: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요.
0: 불러드릴게요. 네. 저희는 90년대 또 노래 한 곡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90년대 하면 또 이거 아니에요. 아.
1: 로라.
0: 네.
1: 로라.
0: 그 목소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변진섭 오빠가 불러요. 로라.

0: 네. 아, 좋네요. 아, 또 90만 대로 훅 빨려 들어가네요. 그, 우리 또 오늘 처음 오신 청취자님 계시죠?
1: 네.
0: 네, 우리 로버트님께서.
1: 네. 오셔서, 아, 두 분 너무 웃겨서 뭐라고 말할 틈이 없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0: 저희 아시는 분 아니에요.
1: 네. 네.
0: 정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난 분입니다.
1: 네, 격하게 네. 환영합니다.
0: 네. 거기 장소에 있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저희가 너무 정말
1: 어, 기운이 불끈불끈
0: 네, 너무 정말 네. 힘이 나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좀 와주세요. 저희 탕고손님 잠깐 만나 뵙고요. 또 이제는 MZ들 이 녀석들의 생각을
1: 뭘 한번. 먹고 다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0: 저는 꼰대라 벌써 이거 얘기하려니까 벌써 화가 나는데 이러면 안 돼요.
1: 경양식집을 한가?
0: 경양식집 한가? 말도 안 돼. 이거 양배추 싸운 거 케첩이랑 마요네즈 섞어 먹고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암 이 새끼들에 어? 아주 그냥
1: 너희들은 뭘 먹니?
0: 배가 아. 불렀어요 아주 그냥 아. 이놈 새끼들에 어?
1: 아니 세대 공감 아 이거 있었어요? 아.
0: 자 다시 한번 세대 공감
1: 랭킹쇼
0: 아. 아. 정말 더럽게 안 맞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 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 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해 시원한 제품들 좀 사주세요.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먹어야겠죠.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우리만 뭐 삼복더위라고 건강식 드시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도 좀 사주세요. 자, 이런 모든 좋은 제품들은 제니 앤 뭉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아, 주말에 좀 어디 가볼 데 없을까 하시는 분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 땅, 와, 장어 요리까지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1: 어, 배고파, 배고파.
0: 자, 여기에 한국 인심은 더,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한번 들려보세요. 159 3rd Street, Goldfroy, New York. 전화번호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5: 빔덴탈.
4: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품질이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0: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3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2: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2: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0: 어머나 세상에 MG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분 30초 남았어. 어떡하나요 이거?
1: 괜찮아요. MG 그냥 넘겨버려요.
0: MG랑 척을 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MG분들 우리 라디오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1: MG들은 뭐 먹니?
0: 일단은 그거라도 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오이부터 갈게요. 오이는 탕후루를 해요.
1: 네.
0: 이게 요리냐고. 아, 벌써부터 화가 나네.
1: 과일에 설탕 코팅한 그 탕후루.
0: 이게 길거리 간식이지. 이게 무슨 외식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1: 네. 외식 메뉴 5위로 꼽혔습니다.
0: 4위는요?
1: 4위는 마라탕.
0: 이건 좀 예상했어요.
1: 마라탕.
0: 아, 이건 예상했어요.
1: 아, 마라탕은 저희도 좋아하잖아요.
0: 저희도 좋아하고.
1: 네.
0: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MG들과 접점이 있는 곳이 또 마라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1: 3위는 비슷해요, 마라탕이랑. 훠궈입니다.
0: 훠궈?
1: 네.
0: 이 훠궈? 아, 이거 훠궈예요, 훠궈.
1: 근데 훠궈하고 마라탕하고 거의 뭐 비슷해서요.
0: 근데 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뭐,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골라.
1: 네, 둘 다 고르는 건 같은데요.
0: 한꺼번에 때려 넣어가지고 끓여.
1: 그건 마라탕. 마라탕.
0: 훠궈는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구해와. 그 다음에 이 훠궈 소스가 들어가 있는 그 특유의 그 그 뭐죠? 뭐라 그러나? 그 국물.
1: 국물?
0: 거기다가 넣고 네. 찍어서 샤브샤브처럼 해서 네. 이 훠궈 소스에 넣는
1: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네. 넣어가면서 샤브샤브처럼 맞아요. 먹는 방식이 훠궈라고 합니다.
0: 자, 2위는요?
1: 네. 2위는 좀 비싸요. 너무
0: 네,
1: 비싸요.
0: 역시 나왔네요. 오마카세예요. 네. 오마카세. 네. 한우 스시 오마카세가 2위를 차지했고요.
1: 아,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0: 영광의 1위는?
1: 영광의 1위는?
0: 와, 우리랑 정말 얼마나 다른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서 호텔에서 먹는
1: 호텔로.
0: 게 외식 네. 코스인데 이게 1등이랍니다.
1: 좋은 호텔에 체크인을 해서 편의점 음식을 사다가
0: 먹는
1: 방에서 네. 그 뷰를 보면서 먹는 거를 최고의 외식으로 친다고 네. 합니다.
0: 자, 우리 나만의 공간 자신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방식대로 먹는 이 MG들과 우리 네.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왜냐면 이 코너 이름이 아니까요.
1: 세대 공감.
0: 네. 네. 자, 저희는 이렇게 세대 공감해서 내일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1: 정영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2: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직포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팔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켜고 출발을 했는데 예상 시간은 자꾸 늘어나고 신호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히지 싶으셨죠? 알고 보니 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녀석.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몰려오고 여기저기 막바지 도로 정비와 교통 대책 공사가 한창이다 보니 뉴욕 뉴저지 곳곳이 평소보다 더 분주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진입로에서 세 번째 같은 노래를 듣고 계신 분들, 링컨 터널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다 비우신 분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에서 앞차 범퍼와 정이 들기 시작한 분들은 아마 속으로 한 번쯤 삐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후 2시 점심 먹고 난 뒤에 몰려오는 졸음, 떨어지는 집중력, 자꾸 감기는 이놈의 눈꺼풀. 이게 바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오후 정체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또 우리 수단은 막히지 않습니다. 화요일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여기는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시작할게요.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도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시원의 도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그랬더니 하나 둘 세 번째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자, 클릭했더니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죠. 거기 옆에다가 K-Radio US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가끔 그러신 분들 계세요. K-Radio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다가 K-Radio 밑에다가 글을 남기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듣고 보는 거는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생방송 카톡창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카톡처럼 저희 이제 카톡 친구를 맺으시는 거예요. 카톡으로 글 남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오긴 했나 봅니다. 예전에는 월드컵 하면은 아, 한국이 몇시 경기하지 이게 관심사였다면 이번에는 매트라이프 주변 교통 어떡하나 걱정되면서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역대 최고 규모이잖아요. 무려 48개국이 참가를 하죠. 한달 넘게 축구 축제가 이어지죠. 특히 우리 뉴욕 뉴저지 지역은 결승전까지 열린 핵심 개최지라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릉부릉 하고 있죠. 요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주변에서는 도로 정비에 교통 대책 마련이 분주하고요. 공항과 기차역도 손님 맞을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민들의 관심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나라가 우승할까도 물론 중요하고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얼마나 막힐까 궁금하죠. 우리 가게 손님이 조금 많이 늘어날까? 우리 집값은 더 오를까? 이런 좀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월드컵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TV로 보는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우리 동네 대리도 바빠지고 한식당도 바빠지고 호텔도 바빠지고 심지어 집 주인들까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공 하나가 굴러가는데 돈도 같이 굴러가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경기장 안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장 밖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께 월드컵 기간 한 달만 집을 빌려주시오 하면서 큰 돈을 제안한다면 뭐 금액을 한번 정해볼까요? 요즘에 뭐 엄청나던데 호텔비도 한 2만 불 해볼까요? 2만 불? 이렇게 큰 돈을 제안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진짜 집 비워주고 한국 한 달 다녀오실 건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건지 월드컵 특수로 한 달에 2만 달러가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어제가 6월 1일 새해 제 다짐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루틴을 지키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홈트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쫄바지로 갈아입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이에요. 자, 눈부신 화요일 6월 둘째 날을 맞이한 두시의 비타민. 오늘도 저희 두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선골드 키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온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0: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0: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1: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0: 새 매장에서

0: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1: 하나 둘 하나 둘 셋.
0: 데이식스가 불러요. 댄스 댄스.

기사들을 보니까 월드컵 기간 유용 유저지 호스트 평균 수입이야 5천, 6천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평균은 평균이고 매드라이프 스타디움 근처 숙소들은 이야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어떤 집은 결승전 주말 3박에 1만 달러가 넘고 어떤 곳은 1만 7천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유저지 어느 동네에서는 축구공 하나 굴러오는데 통장 잔고도 같이 굴러오는 셈인 거죠. 축하드려요. 아, 그래서 오늘 궁금해요. 만약 여러분 집에 갑자기 월드컵 특수가 찾아와서 집 한 달만 빌려주세요 하면서 2만 달러 통장에 딱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는가 궁금한 거죠. 한국 가서 한 달 살기? 평소 꿈꾸던 크루즈? 아니면 뭐 이 돈 무조건 모기지? 모기지 갚는 거 현실 모드죠. 또 어떤 분은 2만 달러 생기면 우리 집 주방 리모델링 한다. 어떤 분은 그 돈으로 뭐 손주들 학자금을 만든다. 아이고,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오, 안녕하세요. 누군가 제 집을 유추하지만 한 달 빌리고 2만 달러를 준다면 바로 집을 비우고 한국 가서 제 얼굴 리모델링을 하고 올랍니다. 오, 강추 강추. 화이팅 화이팅. 꼭 그렇게 하시기를요. 응원할게요. 부러워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 있죠. 내 얼굴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또 볼까요? 아, 그렇죠. 호화 크루즈로 바로 떠납니다. 너무 좋죠. 삼끼 다 챙겨주지요. 여행 가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좋죠. 2만 불 주어진다면 월드컵 끝나고 호화 크루즈 여행 다녀오고 싶어요. 24시간 뷔페가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글쎄요. 한국 가서 여기저기 여행을. 흐흐흐. 근데 집 비우면 안 되는데. 아우, 정말 집순이시군요. 우리 청취자분, 떠나셔도 됩니다. 이럴 때 떠나야지 언제 떠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은. 아, 우리 집 에어비앤비 하고 2만 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톡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께 H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요즘은 진짜 한국 음식의 위상이 높아졌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하면은 김치, 뭐 불고기 정도였다면 이제는 K-드라마 보고 K-팝도 듣고 K-푸드 먹으러 일부러 한국 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탭 10, 7. 탑 7, 7위는요, 김밥이에요. 김밥. 예전에는 김에 밥을 말았네 정도, 이제는 건강한 한국식 스시로 통하죠. 특히 채소 가득 들어간 김밥은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김밥 하면은 우리 때는 그런 거였잖아요. 노란 무, 그다음에 분홍 소세지. 조금 엄마 컨디션 좋으면은 이제 햄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엄마가 컨디션이 좋다면은 소고기, 이렇게 간장 양념해갖고 달달달달 간 거 볶아갖고 햄 대신에 소고기로 쫙 넣고, 뭐 우엉 넣고 계란 넣고 이런 게 보통이었잖아요. 시금치 이런 거. 요즘에는 그 샌드위치에 뭐 좋아하는 재료를 넣는 것처럼 김밥도 그렇게 자기 취향껏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된 것 같아요. 자, 6위는요, 김치볶음밥입니다. 김치볶음밥. 와, 진짜 김밥도 그렇게 김치볶음밥도 그렇고 그냥 한국인의 소울푸드잖아요. 김치는 아직 무섭지만 김치볶음밥은 맛있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 김치가 참 신기해요. 아이들도요, 그냥 생김치는 못 먹어요. 근데 김치찌개에 들어간 김치는 먹고 김치볶음밥에 들어간 김치는 먹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자, 여기다가 김치볶음밥 위에다가 그 있잖아요, 치즈 같은 거 딱 올려주면은 어우, 저 뭐 게임 끝이죠. 자, 5위는요, 떡볶이에요. 떡볶이. 아, 떡볶이 저도 너무 좋아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은 게 또 떡볶이죠. 그중에서도 저는 무조건 밀떡파예요. 밀떡. 탕수육, 부먹, 찍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떡볶이도 저는 쌀떡은 정말 아니에요. 내 취향 아니고 밀떡. 정말 무조건 나는 밀떡. 이 밀떡은요, 쌀떡파들이 들으시면 조금 언짢으실랑가요? 밀떡은요, 이게 식어도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처음엔 맵다고 울고, 두 번째는 또 먹고, 세 번째는 레시피를 찾아보는 이 멈출 수 없는 매운맛 떡볶이죠. 자, 4위는요, 불고기 되겠습니다. 불고기도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간설파마 참깨 후, 간설파마 참깨 후, 이렇게 기본적인 양념인데, 이게 집집마다 양념의 베이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집집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비스무리한데도 조금씩 다른 양념 맛이 나는 게 바로 불고기인 것 같아요. 자, 한국 음식 입문서 같은 존재가 바로 불고기죠. 달콤 짭짤한 맛 덕분에 국적 불문, 연령 불문, 호불호가 거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이 불고기 되겠습니다. 3위는요, 양념치킨입니다. 양념치킨. 그냥 오리지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3위가 양념치킨, 양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한국 음식계를 대표하는 월드스타죠.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치맥 한번 먹으면 대부분, 아, 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 치킨이 없지 합니다. 거의 뭐 국 룰이죠. 국 룰. 경기 보면서 빨간 옷 입고 응원하면서 맥주 호프 건배하면서 한 손에는 치킨 다리 들고. 맞아요. 보이는 것 같네요. 자, 2위는요. 삼겹살입니다.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삼겹살 구워먹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맛을 보는 순간 와 맛있다 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맛이죠. 삼겹살. 나중에는 상추쌈 싸는 법까지 배우고 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자, 1위는요 비빔밥입니다. 좀 의외죠. 요즘에 그 비빔밥이 건강 음식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뉴욕 맨해튼에 가도 이 그 비빔밥 이 종이 그릇에다가 밥 담고 위에 올리는 갖가지 나물들과 그런 고기류 이런 거를 토핑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을 해서 뭐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 약간 서양화된 그런 토핑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체인점도 생기고 그런 걸 보면 정말 비빔밥 이 한국 음식 위상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채소, 고기, 계란, 밥. 이게 좀 기본이죠. 위에다가 이제 양념장. 색깔도 예쁘고 건강식 이미지도 강하고 또 매운맛도 조절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기가 높은 한국 음식 중에 1위가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교민들의 순위 아닐까 싶어요. 월드컵을 보러 온 외국인 손님이 여러분 집 식탁에 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한 가지 음식만 내놓을 수 있다면 글로벌 그 외국분들에게 음식, K-음식을 선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선보이고 싶으신가요? 아, 여러분의 원픽 궁금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순위에는 없지만 저는 갈비찜을 해서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갈비찜은 잔치 음식 중에 또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지만 레시피를 알고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맛은 참 좋잖아요. 이 갈비찜이 갈비 잘 또 이렇게 양념 위에 밴 그 감자랑 이렇게 차차차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걸 한 입 먹으면 대한민국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스 이집학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하고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서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이 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루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딱 맛있겄다.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6: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0: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괜히 마음에 들뜨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실 축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에게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더 그렇고요. 평소에는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가도 태극기가 등장을 하고 대한민국 응원 소리가 들리면 괜히 가슴이 웅장해지고 뜨거워집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뉴욕 동포 합동 응원전이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6월 11일 체코전, 6월 18일 멕시코전, 6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전까지 모두 함께 모여 대한민국을 응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곳이 있죠. 바로 2002년 한인 월드컵. 그때도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다들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붉은 티셔츠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도 저였어요. 새벽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외치던 함성. 저는 축구를 그렇게 잘 모르는데도 그냥 그렇게 좋더라고요. 골이 들어가는 순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얼싸안고 뛰던 기억. 어쩌면 우리는 축구 경기보다도 그때의 뜨거운 분위기와 하나가 됐던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말이죠. 이번 월드컵이 또 어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대한민국 선수들 힘내라는 마음도 함께 보내보겠습니다.
1: 더 뜨겁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카타.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순간에 웃고 같은 순간에 아쉬워하고 또 같은 팀을 응원하게 되니까요.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태극기 하나만 봐도 괜히 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네 글자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간. 오늘 퇴근길은 조금 막힐 수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여전히 많겠지만요. 그래도 가끔은 2002년 그 거리 응원처럼 마음만큼은 조금 뜨겁고 신나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오후에 비타민 하나의 같은 기분 좋은 시간으로 찾아올게요. 도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헬기요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글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한자 마음, 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고요. 영문 단어 하트에는 마음과 심장이란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음의 상태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심장입니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죠. 누군가에게 호감이나 설렘을 느낄 때는 기분 좋게 두근거립니다. 마음이 편하면 심장도 안정적으로 뛰기 마련인데요. 지금 내 마음, 내 심장의 상태는 어떤지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김정수, 가슴이 떨려.

0: 마음이 따뜻한 사람, 심장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떨린다, 심장이 떨린다. 이 표현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거 맞죠? 여러분은 어떨 때 가슴이 가장 떨리세요? 네, 저는 솔직히 라라랜드 시작하기 바로 그 10초 전이 제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시그널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라라랜드 이 시간으로 빠져듭니다. 이렇게 또 라라랜드를 마치고 나면 하루에 뭐 절반 이상이 지나가게 되고요. 또 슬슬 저녁 시간이 오고 그렇다면 또 뭘 먹을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네,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도 해보고요. 끼니 걱정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다 해도 매번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때론 국하나에 김치 하나만이라도 집에서 편안히 먹고 싶을 때 있죠. 그럼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라라랜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라라랜드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면 아유 그거 어디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오늘은 2026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중국 해일릉장성 하얼빈이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대규모 모래폭풍과 강풍에 휩싸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지에서는 순식간에 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급 강풍까지 관측이 됐는데 하얼빈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과 모래폭풍의 영향권에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기상당국 관측 결과 어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네이멍구 동부, 헤일룽장 중서부, 지린 서부, 랴오닝 북부 등지에서 순간풍속이 8에서 10급의 강풍이 발생을 했으며 특히 하얼빈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풍속이 초속 35.4m에 달해 12급 강풍이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태풍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강풍이 모래먼지를 대거 끌어올리면서 네이멍구 남동부와 지린서부 일대에 황사가 발생을 했고 이후 동북 방향으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하얼빈 역시 모래폭풍의 영향을 받았으며 전날 오후 6시 기준 PM10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모래 장벽이 도시를 덮치는 모습이 담겼는데 모래 폭풍과 함께 천둥이 울리면서 도심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중국 기상망의 수석 기상 분석가는 이번 현상이 상공의 기압골과 지상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형성이 된 전선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는 전선 전후의 기온차가 매우 컸다며 헤일룽장성은 이날 오후 전선 통과 전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하얼빈에 보기 드문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찬 공기와 저기압이 강풍을 동반해 유입이 되면서 강한 대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어 겨울 수준의 찬 공기가 여름 수준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한 것과 같다며 강풍과 대류 현상이 모두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는데요. 기상당국은 주민들에게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강풍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이상기후와 달리 DMB 지역 오늘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아진 너무나도 평안한 그리고 기분 좋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5도, 습도는 낮고요. 북풍이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54도, 섭씨 12도. 그야말로 날씨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내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평년 수준인 80도 초중반까지 오르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시속 10에서 15마일로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 갑자기 기온 상승세를 타면서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90도, 섭씨 32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잔잔하겠으나 자외선 지수도 역시 9로 높겠고요. 밤 최저 기온도 62도, 섭씨 17도로 다소 더운 밤이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습도가 그닥 높지 않아서 체감 온도는 오르지 않겠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가 심하겠네요. 금요일은 목요일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이 93도, 섭씨 34도로 매우 더운 불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8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오후에는 구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풍으로 부는 바람은 5에서 10마일로 잔잔하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역시 바람은 약하겠지만 변화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더위는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꺾이겠지만 이달 중순이 되면서 기온은 다시 오르겠다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다음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9분이고요. 내일 수요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윤수입니다. 먼지가 돼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은 기존의 번안 곡과 달리 한국 노래를 외국 곡으로 번안을 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재성의 골목길인데요. 먼저 이재성의 골목길을 스페니쉬로 번안해 부른 곡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니쉬의 감성과 라틴 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곡. 그 집 앞은 한국 가요의 따뜻한 감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다양한 언어와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한국 대중 가요를 선보이고 있는 JKM 채널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것으로 남미 보컬리스트인 에너미의 과거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AI를 기반으로 비주얼 제작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창의적인 영상미까지 더해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페니쉬로 불렀을까요? 바로 한국 대중가요의 따뜻한 감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JKM 인터내셔널 채널의 프로젝트 취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채널은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한국 가요를 자국 언어나 한국어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글로벌 음악 채널로 이재성의 원곡인 그 집 앞을 라틴 팝 스타일의 감성으로 새롭게 리메이크해 더 넓은 글로벌 청중에게 한국의 음악적 색깔을 전하기 위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도 한국 가요를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을 해서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브가 있었거든요. 한 3개국 외국어로 제작을 해서 한국 가요를 알리고자 하는 영상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모든 영상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아마도 제작권 문제나 재사용 콘텐츠 또는 악의적인 신보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K-POP의 그 붐 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재성의 그 집 앞 이 노래도요 이미 1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저희 때는 솔직히 그닥 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뭐 꽃미남도 아니었고. 얼마 전에 무명전설에서 라이언이 또 그 집 앞을 불러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잖아요. 한국 대중가요의 따뜻한 감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JKM 인터내셔널 채널의 프로젝트 취지로 다시 리메이크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집 앞 스페니쉬로 들어보겠습니다.

0: 노래가 너무 애잔하게 들려오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던 지금 얼굴도 이름도 가물가물한 그 사람도 살짝 기억이 나고 말이죠. 이재성의 그 집 앞을 스페니쉬로 아주 멋있게 불러서 원곡을 더 돋보이게 만든 아주 잘 번안해서 부른 곡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재성 하면은 촛불잔치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재성은 1981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이라는 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나의 꿈 그리고 사랑이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에 데뷔를 합니다. 1987년 이재성의 시그니처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촛불잔치와 고독한 DJ라는 곡으로 가요 탑10 1위를 차지하면서 유명 가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데 특히 고독한 DJ라는 곡은 제목에 DJ라는 단어가 들어간 데다가 인기도 많았던 곡이었기 때문에 당대 시사 만화판에서는 김대중의 야당 시절 처지를 풍자하는 제목으로도 많이 쓰였었습니다. 특히 1987년 대선 당시 사자 필승론 또 1990년 3당 합당 때에도 정말 심심하면 호출 당했던 곡이었다는 후일담도 있는데요. 어쨌든 3집의 인기에 힘입어 바로 4집을 내놓게 되는데 내자마자 제주도 홍수 피해 사고가 생겨났는데 당시 4집 타이틀곡 이름이 바다로 가자였다고 합니다. 밝은 분위기의 이 곡이 당시 상황에 맞지 않아 후속곡이었던 그 집 앞으로 타이틀곡을 교체해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집은 결국 망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집까지 망하면서 이재성은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가수 활동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친구가 소개시켜준 작은 음악 감상실 사장님이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너 요즘 힘들지? 라며 1년치 활동비와 6집 발매 비용 전액을 대주며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르면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6집 기적을 발매하며 슬럼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재성이 1986년에 발표한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이라는 노래는 나중에 다이나믹 듀오가 샘플링하면서 동전 한 입이라는 이름으로 3집에 수록을 했고 이걸 다시 리믹스한 곡이 희대의 힙합 단체곡으로 남은 동전 한 입 리믹스입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 소개해드릴 그 집 앞. 1987년에 발매된 포크계의 음유 시인으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이재성의 정규 4집 앨범. 비록 교체되긴 했지만 타이틀곡으로 첫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순수하면서도 아련한 가사와 흥겹지만 슬픈 멜로디의 중독성 짙은 곡으로 3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역주행을 하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 되고 있는데 이재성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그 집 앞 들어보시겠습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오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도가 최대 시속 350km로 주행 가능한 총알 열차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철도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최대 시속 350km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당 열차의 설계 작업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는 최대 시속 280km로 운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국산 고속열차를 제작 중인 것으로 국방부 산하 중장비 업체와 철도부 산하 철도 객차 생산업체가 공동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의 시제품은 2027년 초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속열차의 시제품이 나온 후 같은 해 8월 인도 서부 봄바이와 북서부 아메다바드 간 고속철도의 특정 구간에서 1단계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길이 508km에 달하는 이 노선은 지난 2016년 착공이 돼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 장관은 두 번째 고속열차가 인도의 다양한 기후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 사양을 갖출 것이고 또한 철도위원회가 기술 통합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철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도 전역에 신설된 철도 선로의 총 연장은 약 7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현재 전체 철도망의 80% 이상이 시속 110km까지 지원 가능한 상태라고 하네요.
1: 글씨, 중공맹큼이나 믿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철도 하면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인데 공사하다 사고 난 나면
0: 중국에서 인플루언서에게 연애 관련 고민을 털어놓은 뒤 꾸중을 듣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은 연애 뇌 성인들을 꾸짖는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연애 뇌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개념으로 사랑에 대한 집착이 심각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연애 뇌 꾸짖기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상점은 월 판매량이 3천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고민을 들은 뒤 동정 대신 독서를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여성이 나는 고학력에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10살 많은 가난한 남성을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하자 인플루언서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저학력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이건 업보라고 비판했으며 의욕 없는 여자친구에게 계속 헌신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불평에는 당신도 똑같다. 파리만 배설물에 달라붙는 법이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독서를 듣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구매한 중국 청년들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이용자는 30분 질책 덕분에 전 애인을 잊었다. 심리 상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30분 분량의 꾸짖기 통화 가격은 60위안, 약 13,400원 수준이며 2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는 1년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회원권의 가격은 1,800위안, 약 4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부의 직설적인 조언이 해로운 관계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 뇌의 인지방어 기제는 자기 성찰을 어렵게 만든다며 꾸짖음 같은 강한 외부 피드백이 올바른 인식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익명으로 진행이 될 경우 참여자의 수치심을 줄여주고 더 솔직한 대화를 돕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1: 법률 스님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판 증문즉설이네요.
0: 중국에서 무면허 성형수술로 인해 눈을 감지 못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얻은 여성이 거액의 합의금까지 반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성 수저우에 거주하고 있는 왕모 씨는 2020년 지역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2,000위안, 한화로 약 260만 원을 내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통증과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대형 병원 검사 결과 눈물샘 손상 등 수술 실패로 인해 눈을 완전히 감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진단이 됐는데 이후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기능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시술자는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관계자였으며 병원 역시 무허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이 여성은 2022년 구급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형사처벌을 앞둔 가해자 측의 요청으로 여성은 약 1억 8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관련 게시물 삭제와 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됐고 이를 어길 경우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 측이 SNS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가족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갈등이 재점화됐으며 이에 피해자 측도 관련 사실을 다시 폭로했지만 법원은 합의 조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 반환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SNS를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며 성형수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하네요.
1: 돈 받고 끝내기로 했으면 깨끗이 끝내야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참 양아치 짓이네. 허기사 매일 보는 얼굴인데 열 받을 만도 하겠죠. 큰 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만 경우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지. 근데 나도 요즘 여고 좀 땡겼으면 딱 좋겠는데.
0: 놀이공원에서 체격이 너무 커 탈 수 없다며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했던 새아이의 엄마가 1년 만에 무려 63kg, 약 140파운드를 감량하며 제2의 인생을 찾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타이위원주 썬더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의 에스테틱 샵 운영자 여성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다이어트 성공기를 소개했는데요. 한때 체중이 140kg, 약 308파운드에 육박했던 여성은 지난 2016년 깊은 유대감을 가졌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 매일 아버지를 간병하며 헌신을 했으나 2019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비슷한 시기 아이까지 출산하면서 정신적인 버팀목을 잃은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성은 당시 먹는 것으로 고통을 달랬지만 사실상 자기 학대였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녀는 매일 배달 음식 등에 의존하다 결국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집안 계단을 오를 때조차 난간을 붙잡고 겨우 몸을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놀이공원에서 찾아왔는데 평소 아버지가 살아생전 함께 즐겨 타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려 했지만 너무 비대해진 몸 때문에 안전바가 잠기지 않았던 겁니다. 현장 직원으로부터 탑승할 수 없다는 말에 굴욕감을 느꼈고 결국 그녀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작년 초부터 본격적인 감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 처방을 통해 비만 치료 주사 도움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주사제가 마법 같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결코 쉬운 지름길은 아니었다며 배달 음식에 쓰던 돈을 치료에 투자했고 식단과 운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1년의 노력 끝에 63kg 감량에 성공한 그녀는 몸무게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 삶의 질이 바뀐 것이 더 값지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좌석이 좁은 극장에 갈 때도 자리에 몸이 끼일까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며 특히 아이들과 함께 유명 테마파크에 가서 줄 서 있다가 쫓겨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없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꿈만 같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자신에게 너무 큰 압박감을 주지 말고 딱 일주일씩만 목표를 잡고 나아가라고 조언을 건넸다고 하네요.
1: 뚱뚱함은 보기에도 부담되지만 본인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게 걱정이죠. 죽으나 사나 살은 빼야요. 예.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를 폐쇄한 이후 추진 중인 새로운 해외 원조 정책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 지원의 대가로 의료 데이터 접근권과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원조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개발 원조 체계를 사실상 폐기하고 보건 지원을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양자 협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여 개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는데 하지만 짐바브웨, 가나, 잠비아 등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잠비아는 미국이 제안한 20억 달러 규모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핵심 광물 거래, 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민감한 의료 데이터 제공 요구가 수용 불가능하다며 협상에 제동을 걸었는데 잠비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듯 잠비아도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갈등은 전 잠비아 주재 미국 대사가 취임 연설에서 잠비아 정부의 부패를 공개 비판하면서 더욱 격화됐습니다. 그는 잠비아 관리들이 미국의 의료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정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미국 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리 자원 접근권을 대가로 에이즈 치료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원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세부 내용을 대부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워싱턴의 시민단체 퍼블릭 시리즈는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케냐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협상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미국의 보건정책연구기관에 따르면 케냐는 16억 달러의 미국 지원을 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8억 5천만 원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1: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이 나라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 없는 눈만 죽어나는겨. 오죽하면 성경에도 꼴랑 한 개 가진 것가정 99개 가진 놈한테 뺏긴다고 형. 죽으나 사나 돈은 벌어야 형.

0: 기업 재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자산으로 채운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전략의 대표 기업 스트레치지가 지난주 약 25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 이후 첫 비트코인 매도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18% 하락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3%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됐으며 스트레치지 주가도 장중 4% 내렸다고 합니다. 한때 마이클 세일러 공동 창업자가 주도한 비트코인 매집 전략은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열기가 다소 식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이동한 가운데 기관 투자가들은 정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하는 토큰화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부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순매도자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현재 스트레티지는 약 84만 3,70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기준 가치는 6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2020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비트코인 중심 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주식 발행과 전환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왔으며 지난해에만 62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하네요.
1: 비트코인이고 토큰이고 지랄이고 간에 말이오. 당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달러 벌기도 힘든디 무신 비트코인까지요. 이 아이고 이따구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로 가 달러 좋자네.
0: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기대한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가 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가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는데 작성자는 내 친구와 지인들의 여자친구는 새 차도 뽑아주더라 라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자가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질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나도 여자에게 좋은 차를 선물 받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이 확산이 되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작성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는데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되지만 그런 여자들은 네 외모와 몸매를 볼 거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본인도 그 수준이 되면 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본인은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줄 능력이 되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다. 사랑의 가치를 왜 물질적으로만 증명하라 하느냐. 취직 대신 시집을 간다는 일명 취집을 원하는 일부 여성 등과 뭐가 다르냐라며 실망감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누리꾼들은 주변의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현실을 직시하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고 하네요.
1: 시상에 돈 싫은 놈이시오? 이? 남자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 많은 여자가 왜 싫겠지요? 이? 돈 많은 여자? 이? 같은 여자들도 좋아야 없는 것보다 낫잖요. 솔직하게 약을 효과만 왜들 지랄들요.

왁스의 머니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에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에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2026년 6월 2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라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역시 우리 애니님께서 또 일찌감치 짧은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근심 걱정 다 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좋은 생각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아, 이쁜 닭이 세트를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 여기서 말하는 차는 먹는

오늘 우리 카톡 친구는 골드님이 보내주신 글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몸이 가는 길과 마음이 가는 길이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몸이 가는 길이 있고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칩니다. 몸이 가는 길은 앞으로만 나아 있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젖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더 깨끗해집니다. 몸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사랑합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길을 나섭니다.

DJ님. 와,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방송은 매일 듣고 계시는 거겠죠? 매일까지는 아니래도 자주 듣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안녕하세요, VJ입니다. 오랜만에 글 남겨요. 지난주 한 주간 휴가로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2년 만에 13 식구가 정말 즐거웠어요. 몇 달 전부터 스케줄 해놓고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돼서 참 재밌게 한 주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2026년에 반해 와 있네요. 살다 보니 즐거울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지네요. 은경님도 여름 휴가 가실 거죠? 하시면서 차지연에 살다 보면 신청해 주셨는데 아우 매년 가고는 싶죠. 너무너무 가고 싶죠. 특히 가족끼리 같이 가고 싶은데 한 두 번 가족끼리 다녀왔는데 아, 막판에 집에 올 때는 항상 같은 느낌? 두 번 다시 가족이랑은 여행 안 간다. 근데도 또 그 다음에가 되면 가족이랑 또 같이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부터 계획 잡아야겠죠? 우리 VJ님 덕분에 한번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봄별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말씀과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나 말이 먼저 앞서는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은 하나, 예, 쉽지가 않습니다. 언행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련은 하나 쉽지가 않네요. 예전과 많이 변한 나의 모습에 항상 감사합니다. 세상은 발전하며 변합니다. 우리도 옛것에 구연치 마시고 좋은 것에 따르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약간의 반전이 있는 예, 곡이었네요. 오늘도.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5: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타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자, 일주일 동안 노래 네 곡에서 다섯 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수와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드리는 이 퀴즈는요, 바로 매일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 아이, 재미 붙이셨나봐요. 또 보내주셨어요. 일단 복별님에게는 20분 상당의 H마트 상품권 보내드렸고요. 자, 퀴즈 쉽습니다. 가수를 잘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퀴즈. 자, 그럼 노래 나갑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총 네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 홍석천의 보여줄게, 두 번째 곡은 클론의 꽁다리 샤바라, 세 번째 곡은 서른도의 쌈바의 여인, 지금 들으시는 곡은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1: 예전 그 마음 사라져.
0: 방금 들으신 가수와 곡들 잘 생각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을 통해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자연스러운 일이야.
2: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0: 박상민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번에는 우리 혜진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 그러면서 8가지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입술 갈라짐. 입술 갈라질 때 있죠. 이 이유는 철분이 모자라서 그런 거라네요. 바이타민C도 부족하게 되면 입술이 잘 갈라진답니다. 겨울철도 아닌데 입술이 자주 갈라지시고 마르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철분과 바이타민C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육류나 케일, 두부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이유도 없이 막 피부가 가렵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이게 건조증인가? 근데 진짜 많네요. 바이타민 A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연어와 브로콜리, 녹차를 자주 드시면 좋다 그러네요. 제가 녹차하고 연어를 엄청 먹었거든요. 이거 효과가 있는가 본데요.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한 두 달 정말 좀 약간 겁이 날 정도로 그냥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는 알러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자, 그리고 가늘어진 모발. 우리 여성분들 갑자기 모발 가늘어지면 신경 많이 쓰이죠. 여기에 진짜 머리까지 자꾸 뽑히고 빠지고 이러면 진짜 짜증납니다. 철분과 바이타민C 부족이래요. 이것도. 그래서 레몬이나 키위, 붉은 강낭콩 요런 걸 또 드시면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

분들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 바나나, 또 두부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때 잠깐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마그네슘을 먹고서부터 밤에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자기 한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바나나 하나를 먹어요.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자, 그리고 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요. 검은콩과 생강, 홍삼, 양파 이런 것을 또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또 가끔가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유 드시면 좋고요. 멸치나 시금치를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또 눈 밑에 다크서클, 요것도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으로 그게 커버가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땐 또 커버가 안 될 때 있어요. 자, 그런 분들도 역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바이타민C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아세요? 이 철분 부족하다고 해서 이 철분 많이 드시게 되면 또 변비가 생겨요. 요거 조절 좀 필요합니다. 연어나 양배추, 당근, 키위 요거 드시면 좋다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신 분들, 바이타민 A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녹차나 또 뭐 요거트, 연어 이런 거를 드시면 좋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내 몸에서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돈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도 절약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볼 때 철분과 바이타민C, 그 다음에 연어, 우유, 바나나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하고 바나나라고 하네요. 특히 바나나는 이 그냥 깨끗하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검버섯처럼 점이 찍혀 있는 고 바나나가 정말 이 영양가가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익고 아 이거 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아니래요. 그런 바나나가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혜진님 귀한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들으시는 곡은 대성이 부릅니다. 날바 날바 귀순, 날바 귀순.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여자를 남자가 힘겹게 잡고 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 머리 위에 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가 큰 돌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여자는 생각한다. 아, 나는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자니 머리 위에 조그만 구멍 안에 뱀이 물려고 머리를 또아리고 있는데 아, 쉽게 올라갈 수도 없고 왜 저 남자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를 한 번에 끌어올려주지 못하는 거지? 남자는 생각한다. 나는 돌에 깔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할 수 있는 만큼 여자를 붙들고 있는데 왜 저 여자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올라오려 하지 않지?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다. 당신의 상대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볼 수 없고 상대도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볼 수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고통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내가 힘든 것은 크게 느끼지만 상대가 버티는 무게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는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기심으로 오해할 때 무너진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보이지 않으면 쉽게 판단한다. 당신이 모르는 뱀이 있을 수 있고 상대가 말하지 못한 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원망하지 말라. 당신이 보는 장면은 전체가 아니라 절반일 뿐이다.

0: 네. 5회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의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Q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아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박수진의 의인은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6월의 둘째 날이고요. 내일은 중요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또 나라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나의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해야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좋은 씨앗의 더 좋은 세상에 이어서 어노인팅 예배 캠프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께서 오랜만에 글 써주시며 좋은 씨앗 좋아하신다고 더 좋은 세상 오늘 정말 정말 오랜만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좋은 계획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에서 행사 있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메리 사랑님께서 내일 교회 야유회 가야 해서 차 안에서 군것질 할 것도 봉지 싸야 하고 뭔가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분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힘내시길 바라고요. 섬기시는 그 모습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혜숙님도 교구 성령대방회 선교사님 모시고 간증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남겨주셨어요. 8751님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손경민 은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지선 이윤아 한이 강찬 아이빅밴드 함께하는 은혜에 이어서 또 내일 좋은 시간 보내실 많은 분들 또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유리상자가 부르는 아름다운 세상 김명식 오 What a Wonderful World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솔로몬님께서 신청하신 중력 3회 POP 워십에서 전해드렸고요. 또 새롭게 하소서 라니님께서 낮에 햇살은 이제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다고, 새롭게 하소서가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들었어요. 오늘은 주영훈, 박요한, 안수지, 송지은, 연희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춘수님께서 오늘은 치과에 가서 최종 점검도 하고 또 뇌경색 약도 3개월분 받아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며 주가 이끄시네 라는 신청곡을 써주셨는데 주가 이끄시네 라는 제목으로는 정확한 곡은 아닌 것 같아서 뭐 날 이끄시네 라든지 또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라든지 이끄신다 하는 이런 뉘앙스의 찬양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뭐 대표곡이잖아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옹기장의 찬양과 또 신동혁의 찬양 오늘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간절히 이끄는 곳으로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감사님께서 요즘 좀 교회에서 많이 부르시는 곡이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주셨는데 예수전도단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예수전도단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으셨고요. 신동혁의 간절히 이끄는 곳으로 옹기장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수호 배우님께서는 주가 일하시네가 아닐까요? 라고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도 오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해외 CCM으로 두고 영래님께서 6.3 지방선거 내일은 선거날입니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꼭 행사하여야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참관인으로 선정이 되어 새벽 5시 30분부터 근무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눈을 크게 뜨고 참관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셔서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래님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말 눈 크게 뜨고 열일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영래님께 저희가 선물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릉 초당 BNC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파이팅! 크게 외쳐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눈을 크게 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Open the eyes my heart라는 곡인데요. 마라나타 뮤직 에서 그리고 이어서 His eye is on the sparrow. 주가 지켜보고 있네. 아주 이렇게 잘 지켜보시라고 크리스탈 루이스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고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도 듣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피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피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오늘은 생일입니다. 누구 생일인가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오리지널 버스데이 생일입니다. 바로 오순절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우리가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고 또 어떤 번지수를 생각하는데 성경적 교회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사람들의 모임.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아니 어떤 분이 지금 껌을 씻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껌을 씻고 있는 겁니다. 또 설교 잘 듣다가 한 10분쯤 지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죽하면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왜? 그 사람이 교회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편리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하다가 모르면 이제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엄마 김치는 어떻게 담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선생님에게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금방 아주 수천회로 아주 명답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이 하던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신 해주는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은 테크놀로지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AI나 로봇이나 이 테크놀로지 안에는 영혼도 없고 또한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모방할 수는 있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꽃 한 송이의 향기까지 낼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시내악단이라는 영화,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제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 영화의 그 기획 의도라고 할까? 이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보위부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북한의 보위부는 이제 대한민국의 뭐 옛날에 안기부 혹은 지금의 뭐 국정원 뭐 이런 기관이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수용소로 보내고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위부에서 찬양팀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음악적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남조선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찬양팀의 비디오를 보여주고 2주 동안 합숙 훈련시키면서 최고의 찬양팀을 만들어라 이런 임무를 이제 줍니다.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조선의 그 찬양팀과 똑같은 혹은 더 아주 노래를 잘하는 찬양팀 만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막 손을 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던 찬양을 멈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짜들이 만들어내는 이 연출은 쇼 혹은 퍼포먼스일 뿐이지 이게 사람의 그 심금을 터치하고 영혼을 터치하는 소위 미니스트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영화를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은 이 두려움과 절망에 갇혀서 정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현상이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단이고 또 그 안에서도 아주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배로 말하면 플래그십 철치와도 같은 그런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또 멤버들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는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낙심한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는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갈 길을 가는 이러한 소생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난 후에 3월, 4월이면 바람이 아주 매섭습니다. 이거를 이제 봄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겨울 내내 움츠려 있다가 이제 막 솟아나는 가지들이 이 바람에 이 사나운 바람에 휘둘리는 모습은 보기에도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월의 강한 바람은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바람에 나무와 가지들이 좀 많이 흔들려 주어야 이파리를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겨울 내내 땅 밑에서 뿌리에 저장된 이 영양분이 가만히 두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와서 막 이제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밑에서 있던 양분과 수분이 위로 쭉쭉쭉 올라오면서 저 맨 끝에 그 가지에까지 이것이 골고루 잘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둔한 몸집을 가진 이 나무를 이제 바람이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아마 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힌 영적인 혈관이 뚫리고 그리고 주저앉았던 무릎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니카라구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번 일도 정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도 또 실제로 가서 첫 번째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목사님들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위축이 돼 있고 또 뭐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나. 제가 가만히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째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첫째 둘째 셋째 기도 제목 속에 그 나라의 어떤 문제점이 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뭐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근데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조차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도 아주 뭐 박해를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장소 허락도 제대로 참 잘 안 해주고 그냥 좁은 데서 그냥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내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막판에 넓은 장소까지 이건 우리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는 뭐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오래 살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도 또 선교사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눌려있던 자들이 또 이렇게 뭐 대통령이 나서서 하라 그러니까 정말 어깨 피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년 봄에 메마른 대지 위에 부는 봄바람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카라구아 땅에 불어온 성령의 새바람이 니카라구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거기 모인 120명 가운데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 명절 때가 돼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는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저거 우리 지방에서 쓰는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말을 하지? 저 사람들은 여기 이 지방 토백이들인데 우리 지방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알파벳조차도 모르고 언어를 뭐 배운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수십 년째 살아도 아직도 언어가 서투른데 우리처럼 말이죠. 뭐 미국에서 이렇게 플러싱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우리 알잖아요. 산 만큼 영어가 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어는 늘지 않고 그 유창하던 한국말은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중간중간에 스페니쉬 막 끼어들죠. 그래서 참 이게 갈수록 태산인데 이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초점은, 와, 그 외국어를 그래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잘할 수 있나? 그런 신기한 능력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방언의 의미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사실 죄의 열매로 언어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기로 이제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 트심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각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소통이 잘 되던 사람들이 이제 먹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맡겼던 대화도 잘 뚫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막혔던 그 소통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 소통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 그날 방언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소통이 너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계시는 이 핸드폰, 그 안에 있는 SNS와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실제로 여기에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우리 갖고 들어갑니다. 샤워할 때만 간신히 내려놓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보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또 한번 보고 또 낮에 저녁에 뭐 틈만 나면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갈등과 분열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대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이거는 여전하고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노조의 갈등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소통의 그 소통이 넘치는 시대, 특히 그 그룹은 전화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정말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맞나? 어쩌면 이렇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나? 정말 갸우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 말은 넘쳐나지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대화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거리를 두게 하시고 옛날에는 친구를 보면 술친구, 노름친구, 운동친구, 여행친구 그런 친구들이 최고였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런데 오늘도 많이 안 보이는데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모처럼 뭐 공휴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보니까 친구 관계가 서서히 정리가 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아주 건강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또 애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좋다. 이전에는 모임 끝나고 나면 씁쓸하고 뭔가 좀 속도 쓰리고 그랬는데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네.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뭘 먹어도 괜찮고 또 늦게까지 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아주 푸근하고 좋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발달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바람 없이 움직이는 배와 같고 말 없이 움직이려 하는 마차와도 같습니다. 그 시대는 마차의 시대였으니까. 성령 없이 우리는 수액을 받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붙지 않은 석탄처럼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석탄 시대였으니까 석탄을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 불붙지 않은 석탄은요, 만지기만 해도 시꺼먼 게 손에 묻습니다.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는 그런 일도 못하고요. 주변을 어두움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못하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타지 않은 석탄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옷에 오물만 묻힐 뿐입니다. 여러분, 밤바다의 등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다 쓸모없는 석탄과도 같은 인생인데 반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다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이도 젊은이도 심지어 리타이어 하신 80세, 90세가 넘은 시니어들마저도 세상은 오지 마세요, We don't need you anymore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I still need you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다 같은 맥락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죠.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늙은이들은 있던 꿈도 다 접는 시기 아닙니까? 사회 통념적으로.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남들이 다 은퇴하고도 훨씬 몇 년이 더 지날 연세에 새로운 회사를 차리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꿈을 꾸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꿈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눈을 딱 뜨면 오늘은 뭐하고 지내지? 그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이 탁탁탁탁 생각나고 그래서 눈빛에 총기가 살아있고 그래서 정말 아이는 아이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시니어들은 시니어대로 요즘 시니어들이 신났어요. 로비에 가면 막 줄을 서요. 가을에 크루즈 여행 가려고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있으니까 아주 움직이는 것도 뭐 발걸음도 조금 늦으면 또 못할까봐 그냥 아주 성지순례를 가도요 버스에 아침에 제일 먼저 타시는 분들이 시니어예요. 혹시나 내가 나이 들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폐가 될까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제일 늦게 타는 사람들은 벌금 1불씩 이렇게 그냥 괜히 건 거예요. 근데 제일 부지런하세요. 제일 먼저 준비하시고 여러분 성령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를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God is not finished with you yet.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나는 이제 여기까지야. 내가 뭘 이 나이에 뭘 하고 그렇게 뒷짐지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새로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쫓아가시다가 그게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설령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 다 이루어 주신 줄로 간주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은 이미 그 속에 끝이 들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 칭찬받으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30, 30일 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와 수아니 조지아의 지역 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정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차츰차츰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하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자, 이번 주 프로모션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천정산삼을 100% 잘 활용하는 법은 무엇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 요즘에는요, 주변에 와,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젊어 보인다.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 또 피부과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받으셨겠지만, 근데 저는 그 산삼 오래 드신 분이 피부가 이렇게 좋다는 거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1: 예,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이 피부톤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오장육부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는 화장품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도 혈색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혈색이 좋다는 거는 몸속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 피부가 검거나 누렇거나 이런 피부는 어떤 뭐 피검사라든가 이런 각종 검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혈색은 굉장히 건강에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산삼은요,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산삼을 어렸을 때부터 드신 분들, 정말 한국에서 인삼 종류도 많이 드셨다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얼굴이 좀 동안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름도 없는 것 같고 피부톤도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정말 그 본인의 연세보다도 10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는 손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연세보다 더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연세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남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산삼 종류를 오래 좀 장복해서 드셔보시면 웬만한 면역력은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있어야 감기도 걸리지 않고요. 또 피곤하지도 않고 어떤 질병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벌써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5월 마지막 제주를 맞이하는데요. 정말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산삼을 드셔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이 좀 약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가 세일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또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요즘에 또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들 많이 바르시잖아요. 뭐 이게 표피에서 깊이 침투되는 데까지, 진피까지 가기는 여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만이 아니라 이 몸 안에서부터 건강한 피부를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 산삼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서 우리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산삼 꾸준히 드시면 피부마저도 네,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프로모션 잘 활용하셔서요. 온 가족이 여름을 나기 위한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이고 젊은 분들, 우리 청소년들까지 산삼 미리미리 먹여두면은 건강하게 여름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에 있어서도 충분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기초

0: 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어린 아이들에게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삼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이식, 신장이식 하신 분들, 그리고 또 개복 수술하셔서 6개월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또 임산부나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산삼을 못 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빼고는 산삼을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름이 좀 두렵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신다, 기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산삼 정말 드실 수 있도록 편안한 가격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5월 가정의 달 이 특별 세일 들어보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무조건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요즘에는 아이들 뭐 키 커야 된다고 이 삼이 들어간 제품들 뭐 많이 아이들 먹이고 계시던데요. 뭐 한참 성장기 때 밥 잘 먹고 건강하면 굳이 삼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약간 이제 청소년기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또 요즘에 너무 운동량이 적고 또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이 또 식생활은 불규칙하고 인스턴트 제품을 많이 먹고 이런 청소년기에서는 좀 산삼을 먹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건강도 미리미리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때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텐데 이때 좀 건강하게 식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과 함께 산삼도 좀 먹으면 기초 건강이 좀 잘 다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방학하고 돌아오는 우리 청소년들 또 졸업하고 이제 집에 여름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있을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산삼을 한번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18-879-2340 저희 전화번호 718-879-2340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또 제품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프로모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반값하는 세일을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두 개를 더 드리는 제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빅세일 제품만 몇 가지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요. 캡슐에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한 병에 30알이 들어있어서 한 달분이고요. 한 병이 3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불로초 한 병 값에 세 병을 가져가실 수 있는 특별한 세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삼주 담그실 분들 그리고 산삼을 물에 우려 드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산삼 300불짜리를 반값 150불에 해드렸고요. 또 천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삼만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 그래서 한 병에 30알 한 달분인데요. 500불짜리 한 달분을 오늘 반값 250불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일을 안 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차가버섯과 상황버섯이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300불 한 봉지가 있는데요. 무려 6개월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300불짜리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오늘 반값, 그래서 150불에 드리겠습니다.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가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동산삼 매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정말 좋은 제품들을 와 이런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겠구나.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와, 이거 산삼하고 불로초가 만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차가버섯, 상황버섯은 어디서, 출처가 어디인가요? 어떻게 채취하신 건가요? 어디서?
0: 네, 저희가 상한버섯, 차가버섯은 사서 온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 알래스카에 가셔서 직접 채취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버섯, 차가버섯 또한 정말 올긴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버섯, 차가버섯 그냥 말로만 들으셨지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분이 드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버섯 종류는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베타글루칸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채취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잘 잘라서요. 그리고 햇볕에 잘 말려서 저희가 그 덩어리째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은 소나무에서 채취가 되는 거고요.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덩어리째 저희가 잘라서 드리기 때문에 한두 덩어리만 원갤런에 넣으시면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재탕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양입니다. 300불짜리 한 봉지를 저희가 6개월 용인데요. 150불에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이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물에 끓여서 상황버섯은 드시는 거고요. 또 차가버섯은 우려서 드십니다. 그래서 요게 요리하는 방법이 드시는 방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면 고혈압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있거나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항암 중이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암에 상황버섯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폐암이 있으시거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차가버섯을 드십니다. 근데 이 차가버섯은요, 뜨거운 물에 두 덩어리 정도 넣어놨다가 한 12시간 후에 아침, 점심, 저녁 머그잔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버섯은 약간 쓴맛이 나지만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둥글레차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버섯은 정말 우리 아이들도 먹기가 부담이 없는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산삼을 1년 내내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한 봉지를 사도 150불인데 6개월을 무려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당뇨가 있거나 폐가 안 좋거나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차가버섯 구입하시고요. 또 수족냉증, 간기능, 항암, 또 심장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상황버섯을 구매하셔서 6개월 내내 드시면 우리 손님들이 가끔가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피검사 했는데 너무나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삼과 함께 상황버섯, 차가버섯 드시고요.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상황버섯, 차가버섯은 오랫동안 먹는다고 해서 무슨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0: 예,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손님들이 장기간 복용하셨을 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산삼이라던가 제품들이 다 올게닉 제품이고요. 케미칼이나 화학 재료가 전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복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참고로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산행부터 시작해서 내려오셔서까지 1년 12달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드시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분들은 이 산삼도 오래 고아 먹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래오래 끓이시거든요. 이 산삼 또 상황버섯, 차가버섯 우려낼 때 어느 정도 우려내면 될까요?
0: 산삼은 첫물은 저희가 하루를 우려내야 되고요. 또 재탕을 한번더 하시는데요. 재탕은 3회를 우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산삼 300불짜리 한 박스를 가져가시면 첫탕, 재탕 2갤런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을 6온스씩 아침, 저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버섯은 12시간 정도 로우에다가 버튼에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날 드실 수 있고요. 사과버섯은 더운 물에, 뜨거운 물에 넣어놨다가 이것도 같은 시간 후에 빼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간편하게 슬로우쿠커 하나만 있으시면 산삼 그리고 상황버섯, 차가버섯 다 우려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1: 네, 오늘 이번 주 프로모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귀하대 귀한 제품들 할인을 많이 해주셔서 아 평상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이번 주 프로모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네, 산삼과 불로초를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한 병에 30알이 들어있어서요. 한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인데요. 오늘 한 병에 300불짜리인데 오늘 한 병을 구입하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그래서 300불에 세 병을 무려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요 산삼 불로초 같은 경우는 산삼과 불로초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삼은 면역력을 올려드리고 불로초는 이명, 변비,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또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알씩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실 분들, 그리고 또 양로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우려서 드실 수 없을 경우에는 산삼불로초처럼 캡슐에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되겠고요. 권산삼 300불짜리를 오늘 반값 150불에 드렸고요. 천삼 레귤러. 천삼 레귤러는 산삼을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100% 산삼을 드시는 건데요. 500불짜리 한 달분을 반값 250불에 드릴 거고요. 또 차가버섯, 상황버섯. 한 봉지에 저희가 300불에 한 팩을 팔고 있는데요. 요거를 반값 150불에 세일을 해드립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뉴욕 매장 전화번호가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분들은요, 159-25 노던 블루버드로 오시면 저희가 따뜻한 산산 차와 함께 여러분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상담부터 또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타주에 계신 우리 친지분들한테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모든 것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상담하시고 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산삼이라고 해서 시중에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SNS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판매의 방식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 10불, 20불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 네, 그 다음에 모든 법과 규정에 맞춰서 판매하고 있는 곳에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검증받은 곳이 여러분을 가장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구입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와서 이거 너무 싼데 라고 해서 구입하신 분들 가운데 좀 효과가 없다,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꼭 구입하시라고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상담에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주로 이렇게 싸게 좋은 제품 파는데 나 이거 구입해서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화로 주문하셔서 저희가 타주로 우편 배송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여름 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 땀 많이 흘리고 지치고 체력이 약해지는 이 뜨거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온 가족이 한 번쯤 산삼을 드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세일 잘 활용하시면 온 가족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들을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잘 들으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으로 오실 분들, 전화 주시는 분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이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여러 제품들 있잖아요. 건삼, 생삼 이런 거 외에도 여러 제품들 그 안에도 천종산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믿어 의심치 않게 그 좋은 천종산삼의 유효성분을 그대로 담으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0: 예, 저희는 사장님께서 직접 산삼을 채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삼으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혈압이 있거나 뭐 몸이 뜨거우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산삼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생산삼, 건산삼, 물론 지금은 건산삼만 판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산삼 같은 경우는 뭐 9월이 돼서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건산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꿀산삼, 그리고 오늘 세일해드린 산삼불로초, 그리고 천삼레귤러, 상황버섯, 차가버섯, 불로장생, 산삼파우치, 여러 제품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오시는 분들이 세일하는 제품 외에 구입을 원하신다면 또 전제품 20%를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5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벌써 2026년도 거의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손님들을 만나보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건강은 정말 건강할 때 챙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산삼을 드시면 아무래도 한 달 드실 걸 두 달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이 오시면 벌써 며칠 안에 효과를 보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 저희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저 자신도 정말 돈도 필요 없고 어떤 좋은 옷도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고요.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화장실 다니고 잘 식사하시고 잘 주무시면 그거 이상 정말 감사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라고 넘어가시면 몸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정말 산삼도 구입을 잣대잣대 하시고 그리고 몸이 안 좋다 하시면 그때그때 오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돈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늙으면 다 아파, 나이 먹으면 다 아파 이래서 건강을 좀 미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우리 부모님들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세일을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정말 가정의 달 더욱더 건강해지시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히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좀 잔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본인 몸을 걱정하시고 이것저것 잘 챙겨서 드시는데 오히려 아이 나 문제 없어, 아이 괜찮아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평상시에 누구든 질병과 또 어떤 나이 노화 앞에서는 장수가 없습니다. 늘 챙기시고 또 내 몸 돌보고 좋은 것들 드시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제공하는 많은 제품과 또 천종산삼이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고요.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미국이니까 천종산삼을 이렇게 좋은 가격에 또 프로모션까지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니저님, 요즘에는 그로서리 마켓에 가도 뭐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고 3이 들어간 무슨 파우치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 뭐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될까요?
0: 그때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산삼을 뭐 아니면 홍삼을 100% 넣는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기를 원하시는 건강 제품을 좀 일일이 잘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조금 100% 홍삼이라든가 산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구별해서 좀 드셔보시면 아무래도 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는 회사 제품들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조금 이름이 있고 오래된 회사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드신다면 정말 드셔서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는 우리 자제분들이 조금 추천해 주시는 것도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왕 한번 드실 거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식품 드셔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100% 산삼이라던가 홍삼이라던가 어떤 건강제품들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가 건강식품을 맛을 위해서 혹은 무슨 음료수로 간식으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꽤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보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작 그 기능식품을 통해서 얻어야 될 유효성분, 그 핵심 성분들은 얼마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것들로 막 채워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제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주 유효한 성분들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제품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천정산삼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들은요. 그냥 자연 그대로를 잘 담았습니다. 믿고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매장 전화번호가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그레이스강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심한이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합니다. 한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미국은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 사무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사무대출 운용사 클리프워터는 2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자산의 17%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성능 AI 모델 출시 전 정부가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기술업계 우려를 반영해 검증기간을 당초 90일에서 최대 30일로 단축하며 AI 안전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업계 전반에서 과금 경쟁이 벌어지며 가격 인하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술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보안 취약점 탐지 모델 미토스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한국 주요 기업과 기관도 참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네 곳과 관련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거래소가 이란 정권의 제재 회피와 자금 조달에 활용됐다며 자금 흐름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주요 국제공항에 검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 결정에 반발해 뉴욕주를 비롯한 미 동북부 7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는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취소와 거액의 합의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고 납세자 부담만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3일 본선거 진출자를 가리는 뉴저지 예비선거가 어젯밤 8시를 기해 모두 마감되고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각 타운의 시장과 시의원직을 놓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한인 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를 비롯해 우리 한인 후보들의 개표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한인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시장의 연임이냐 새로운 후보냐를 놓고 선거 전날까지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었는데요. 개표 결과 폴김 현 시장이 승리를 거두며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폴김 후보는 총 770표, 득표율 57.85%를 기록하며 560표를 얻은 민석준 후보를 210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펠팍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이번 예비선거 승리자인 폴킴 후보의 11월 본선거 당선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입니다. 본선 진출권 두 자리를 놓고 3명의 한인 후보를 포함해 총 4명이 경쟁을 벌였는데요. 저스틴 강 후보가 705표로 1위, 루시양 후보가 619표로 2위를 차지하며 나란히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함께 출마했던 원유봉 후보는 603표를 얻어 아쉽게 3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 시의원 개표 결과 전해드립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데니스 심 후보는 타민족 후보 2명과 치열한 3파전을 벌였지만 총 208표를 얻으며 3위를 기록해 아쉽게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해당 지역구에는 프랭크 펠리노 후보와 제임스 콘톨리오스 후보가 각각 1, 2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한인 후보들은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두 명을 뽑는 리치필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사라김 후보는 172표를 얻어 2위로 본선거에 직행했습니다. 또한 3선에 도전하는 노우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 김봉준 후보 역시 96표를 획득하며 무난하게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비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사실상 본선거에 직행한 한인 후보들도 있습니다. 노스벨 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케네스 조 후보를 비롯해 포트리 시의원 5선에 도전하는 폴륜 후보, 클로스터 시의원 재선에 나선 크리스 조 후보, 그리고 펠팍 시의원 공화당 후보로 나선 스테파니 장 전 시의원이 오는 11월 3일 치러질 본선거에서 최종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치열했던 예비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선거에 진출한 우리 한인 후보들이 어떤 쾌거를 이뤄낼지 계속해서 한인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예비선거 개표 결과였습니다. 뉴욕시가 2세 아동을 위한 무료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2K 시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캐티오컬 뉴욕주지사와 소란맘나니 뉴욕시장은 5개 학군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5개 학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무료 2세 아동 보육 교육 프로그램인 2K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일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가을부터 운영될 2K 프로그램 신청을 2일부터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맞벌이 가정이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2K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며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2: Instead of stressing about how they'll be able to afford childcare come the fall, instead of picking up extra shifts or working overtime, parents can come to this beach with their children without having to worry. As they enjoy the sun, the waves, they'll be able to rest easy. Knowing that their kids will be taken care of in high-quality childcare programs, and that those programs will be free.
1: 2K 시범 프로그램 신청은 뉴욕시 6, 10, 18, 23, 27 교육학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26일입니다. 무료 2K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은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이누드, 그리고 더 브롱스의 포덤과 킹스브릿지, 브루클린의 카나시와 브라운스빌, 오션힐, 그리고 퀸즈의 오존파크와 라커웨이 지역입니다. 뉴욕시는 첫해 총 2,000개의 무료 2K 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4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K 프로그램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캣요컬 뉴욕주지사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주정부와 시정부가 공동 발표 추진한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 2K 무상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주는 총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가정들이 처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한 무료 보육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직장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2K 프로그램 대부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또 연간 260일 운영돼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형태의 센터 프로그램은 물론 인가를 받은 가정식 보육시설을 통해서도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2세 아동이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가정이 무료 2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보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뉴욕시 교육국 온라인 사이트 myschools.nyc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718-935-2009 또는 뉴욕시 패밀리 웰컴 센터를 통해 직접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전문가 수준의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AI 모델 미토스의 접속 국가와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보안 협력 계획 프로젝트 글라스윙의 참여 대상을 15개국 약 150개 신규 기관으로 늘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엔트로픽은 새로 참여하는 기관은 조기 참여 대상들의 부족했던 전력, 수도, 의료, 통신, 하드웨어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기관은 접속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엔트로픽은 새로 추가된 파트너 기관의 소속 국가는 15개국이지만 실제 이들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국경을 넘어 1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안보와 국가 안보에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파트너사로 합류하는 기업 가운데는 최근 엔트로픽 투자사로 합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 불가라고 밝혔고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엔트로픽의 시리즈 H 투자 라운드에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투자 규모는 조 단위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단독 투자금만 수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참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주요 기업이 동시에 글래스윙 참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취약점 탐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엔트로픽은 초기 파트너 약 50개 기관에서 미토스 모델을 활용해 보안 점검을 시행한 결과 불과 수주 만에 심각도가 높음 또는 치명적 등급인 보안 결함 만 건 이상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엔트로픽이 이번 확장에 서두르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빠른 AI 모델 발전 속도가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다른 여러 AI 기업도 미토스급 모델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오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없이 해당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훨씬 더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안 담당자들은 이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엔트로픽이 지난 4월 미토스 모델 개발 사실을 공개하며 만든 보안 협의체입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가 악의적 해커 등에 의해 오용될 것을 우려해 이를 대형 기술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 등 검증된 기관에 선제 공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 방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와 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달부터 9세대 이하 소형 주거용 건물도 시정부가 지정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며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뉴욕시가 쓰레기 배출 방식을 대폭 바꾸며 소형 주거형 건물에도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6월 1일부터 1에서 9세대 규모의 주거형 건물과 시 청소국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종교시설 등 특수용도 건물도 지정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리 곳곳에 비닐봉투 형태로 쓰레기를 내놓는 등 기존 방식으로 인해 악취와 해충, 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시 정부는 밀폐형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확대해 도시 위생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4년 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재임 시절부터 시범 사업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동안은 뚜껑이 있는 55갤런 이하의 용기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뉴욕시가 승인한 공식 쓰레기통 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 정부는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9월 7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규정을 위반해도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하지만 9월 8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5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식 쓰레기통은 뉴욕 시내 홈디포 매장과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 플러싱, 엘름허스트, 더 브롱스, 브루클린 일부 매장에서는 무료 배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과 동시에 일부 매장에서는 공식 쓰레기통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3갤런과 25갤런 모델은 온라인에서도 품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제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주요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은 실패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미군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이란의 침략에 맞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이 발사한 세 발의 미사일을 바레인 측과 함께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표적에 닿지 못하고 추락했거나 이동 경로 중 공중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부사령부는 2일 이란이 영내 해역을 정당하게 통항 중이던 민간 선박들을 향해 발사한 공격용 드론 3대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통에 레바논 공습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자 중도 성향의 야당 예시아티드의 대표인 야이드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의 공습 중단을 두고 완전한 속국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는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정부가 이스라엘 주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지금은 우리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를 거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상호 공격 중단을 중지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정치적인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중점을 둔 미국은 이스라엘의 무력 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레바논과의 휴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 따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계획을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레바논 남부에서의 군사작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보다 87% 감축하는 법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 안보 장관은 2일 의회에서 2038년부터 2042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담은 제7차 탄소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확보합니다. 영국은 2008년 통과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넷 제로를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중간 추진 일정을 담은 5년 주기의 탄소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정부는 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상세한 이행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은 가운데 나와 향후 추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영국 언론은 짚었습니다. 여론조사 1위의 영국 개혁당과 제1야당 보수당 모두 2050년 넷제로 목표를 폐기하고 노동당 정부가 중단을 선언한 북해 유전 및 가스전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 종결 협상이 막판 난관에 봉착한 듯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공개 일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공개 일정에서 장시간 연설과 문답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좀처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백악관이 공개한 2일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책 회의를 비롯해 이런저런 일정이 잡혀 있지만 모두 비공개입니다. 월요일인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인근 골프장에 갔다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마지막으로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 있었던 내각 회의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내각 회의 도중에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원하는 합의를 얻지 못하면 이란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취재진에 공개되는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공개로 바꾸고 취재진을 불러 모으는 일도 평소와 달리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협상에 관련된 회의를 한다고 직접 알리기는 했지만 이 역시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온갖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장시간 연설하기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침묵은 드문 일입니다.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근 100일이 다 됐는데도 내놓을 만한 합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의 비판적 질문에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여론이 꾸준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개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공개 일정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정책에 비협조적인 여야 인사를 깎아내리거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선택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입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본인을 영웅화한 인공지능 이미지도 자주 올리는데 최근엔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함 링컨 등 미 전직 대통령 4명의 거대 두상이 새겨진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넣은 AI 이미지도 거듭 올렸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CBS 뉴스가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의 베테랑 기자인 스콧 펠리를 2일 전격 해고했습니다. CBS 저녁 뉴스를 지낸 펠리는 전날 회의에서 CBS 뉴스의 새 경영진과 간부진의 자질, 그리고 동료 제작진의 연쇄 해고를 비판했다가 하루 만에 해고됐습니다. AP통신 등 미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인용 보도한 미국의 미디어 뉴스 전문 매체 스테이터스의 기사에 따르면 새 경영진과 펠리의 갈등은 프로그램 제작진 전원이 참석한 1일 오전 상견례 회의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회의에 오디오 녹음을 들었다는 스테이터스의 보도에 따르면 펠리는 지난달 28일 새 총괄 프로듀서로 임명된 닉 빌턴이 모두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끊으며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펠리는 빌턴이 그 자리를 맡기에 자격이 빈약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빌턴은 정보기술 전문 기자였고 다큐멘터리 제작도 했지만 정통 주간 방송 뉴스쇼를 제작한 경험이 없습니다. 펠리는 또 회의 참석자가 아닌 베리 와이즈 보도본부장에 대해 그 자리에 필요한 자격이 아예 없다며 와이즈가 CBS 저녁 뉴스에 가한 변화가 재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빌턴은 베리 와이즈 보도본부장은 이 조직을 사랑한다. 그는 60분을 사랑한다고 와이즈 보도본부장을 옹호했고 펠리는 그는 60분을 살해하고 있다. 그는 이곳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이 조직을 죽이기 위해 영입됐고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펠리는 또 지난주에 이뤄진 무더기 해고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테이터스 보도에 따르면 펠리가 이런 발언을 할 때 회의에 참석한 동료 제작진이 여러 차례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서 와이즈와 빌턴은 지난달 말 60분의 베테랑 제작 인력을 대거 해고하면서 펠리는 남아있어 달라고 개인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는 지난달 말 60분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타냐 사이먼과 이 프로그램의 간판으로 활동해온 샤린 알폰 씨, 세실리아 베가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회의에서 다툼이 벌어진 다음 날인 2일 저녁, 펠리는 와이스 보도 본부장, 톰 시브로스키 CBS 뉴스 사장, 인사부 담당자와 만났으며 그 직후 해고 통보가 이메일로 이뤄지고 나머지 60분 제작진에게도 펠리의 해고 사실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을 거치며 CBS 뉴스가 휘말린 편향성 논란과 기업 인수 합병과 연관된 외압 논란이 있습니다. CBS 뉴스 등 CBS 계열사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는 데이비드 엘리슨이 이끄는 스카이댄스 미디어에 작년 8월 인수됐습니다. 이 회사 창립자인 데이비드 엘리슨의 아버지인 내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 창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입니다. 엘리슨 측은 CBS가 미국 시청자들의 다양한 이념적 관점을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규제 당국의 합병 승인을 받아냈고 이는 CBS 뉴스 보도에서 진보색을 지우고 보수색을 짙게 하겠다는 의도의 표명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입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도 맑은 하늘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과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써?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러스가

0: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1: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0: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
4: 703-354-1950 703-354-195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가 병목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 주요 AI 기업이 모델 이용 금액을 높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은 결국 과금을 낮추는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팀 프랭크 마이크로소프트 수익화 담당 부사장은 2일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가 열린 샌프란시스코 포트 메이슨 센터에서 AI 비용 급등 우려를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엔트로픽 등 AI 기업이 최근 개발자 등 대상 요금 체계를 월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앞으로 AI 관련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프랭크 부사장은 수요가 높아지더라도 모델 구동 비용을 낮춰 그 절감분을 고객에게 넘기려는 팀이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 팀부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공개한 도구 앱 IQ를 이 같은 비용 절감의 주요 예시로 들었습니다. 웹 IQ는 AI 모델이 학습을 마친 시점 이후에 새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실시간 인터넷 정보를 끌어와 AI가 사실에 근거해 결과물을 내놓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째로 색인해 저장하고 순위를 매겨 딱 맞는 답을 찾아내는 건 검색 엔진 빙을 20년간 운영해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같은 강점을 살려 만든 것이 웹 IQ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빙은 사람을 위해 설계됐고 웹 IQ는 AI를 위해 설계됐다는 점이 다르다며 이처럼 검색 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만든 이유 자체가 비용을 낮춰

0: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작업의 정확도가 97% 정도로 높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25번 반복해 구동하면 3%의 오류가 누적돼 전체 정확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며 이처럼 정확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매번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결과를 검증하는 비용보다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웹 아이큐는 이처럼 실시간 정보로 검증하는 비용을 낮춰 부담 없이 기업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을 거쳐 지난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 그는 두 회사의 차이로 의사결정 속도를 꼽았습니다. 그는 웹 아이큐를 새로 설계하기로 한 결정이 이뤄지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검색 책임자와 나눈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인데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하루 만에 직접 승인했다며 필요를 포착해 곧장 밀어붙이는 결단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등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경쟁하는 시장 상황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강점으로는 파트너 지향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영역에서는 고객과 협력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경쟁하는 이상한 관계가 보일 테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특별한 건 바로 그런 것이 괜찮다는 점이라며 우리 솔루션이 고객에게 최적화될 수 있도록 누구와도 기꺼이 협력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여지가 없는 게 우리 회사의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그는 AI가 아직 새로운 분야라는 점에서 AI의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은 도전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성능과 속도, 효율에서 최고를 찍었더라도 계속 고객과 협력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AI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다며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성능과 지속적 개선에 모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아이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3일 메릴랜드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과 이민자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아이스 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 4건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마크 엘리치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지난 2일 가치법, 언마스크 아이스법, 아이스 구금시설 설치금지법, 그리고 아이스에 의해 구금된 주민들의 재산보호법 등에 서명했습니다. 가치법은 카운티 공무원들이 연방이민단속 업무에 직접 협조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주민들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지방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언마스크 아이스법은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경우 신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 주민들과 지방정부 간 신뢰를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치 행정 책임자는 이민자 사회가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과도한 단속은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인 나탈리 파니 곤잘레스 카운티 의회 의장도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현재의 이민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이민 정책 단체들은 지방정부가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오히려 연방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 CASA는 이미 지역 내 아이스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보호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안 집행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메릴랜드주 최대 이민자 밀집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센서국이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2020년에서 2024년 추산 자료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17,438명으로 메릴랜드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몽고메리 카운티는 전미 사회 내에서도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정정보업체 월렛 허브가 실시한 전국 도시 다양성 조사에서도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이 전국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먼타운의 인종 다양성 전국 1위, 게이더스버그는 3위, 실버스프링은 4위, 락빌은 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먼타운의 경우 백인 24%, 흑인 25%, 히스패닉 24%, 아시아계 22%로 인종 구성이 거의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이민자 정책은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꼽힙니다. 오는 23일 실시되는 메릴랜드 예비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 하원의원, 주 상하원의원, 카운티 주요 선출직 후보들이 결정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민자 비율이 높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아이스제한 법안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민자 권익보호, 다문화 정책, 공공안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 역시 교육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공공안전 문제와 함께 이민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메릴랜드 예비선거 조기 투표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다가오는 16일입니다. 주 최대 한인 거주 지역이자 대표적인 다문화 공동체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아이소 활동을 둘러싼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오는 예비선거에서 한인과 이민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미 동부 해안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하는 대가로 약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동부 지역 주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러티샤 제임스 법무장관과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2일 성명을 내고 뉴욕주 외 동북부 6개 주의 법무장관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취소 행위가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주 외에도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즈아일랜드, 버몬트 등 총 7개 주가 참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가 낙찰받은 미 동부 해안 2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임차권을 취소하는 대가로 이 회사에 총 9억 2,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에는 합의금이 미국 내 석유 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재투자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돈을 주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계획은 납세자 세금을 터무니없이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토탈 에너지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뉴욕주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해상풍력 사업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보기 흉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효율도 낮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가 논란이 커지자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상과 적용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이민자 사회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의 미국 내 신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제한을 둔 발표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민자들과 기업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설명 자료에서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내놓은 발표와는 다소 다른 해석입니다. 앞서 USCIS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해 이민자 사회에 큰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가족 초청 이민자들과 취업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정책 도입이 아니라 이민 심사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재량권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신청자가 미국 밖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류 기간을 초과한 이민자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민 심사 과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USCIS 인터뷰에서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미국 내 신청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합법 이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고용 계획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특히 가족 초청 이민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달리 상당수 가족 초청 이민자들은 별도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 발표의 강경한 해석에서는 다소 물러섰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사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지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무역대표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이미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omise14.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Radio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팔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합니다. 한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미국은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 사무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사무대출 운용사 클리프워터는 2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자산의 17%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성능 AI 모델 출시 전 정부가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기술업계 우려를 반영해 검증기간을 당초 90일에서 최대 30일로 단축하며 AI 안전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업계 전반에서 과금 경쟁이 벌어지며 가격 인하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술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보안 취약점 탐지 모델 미토스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한국 주요 기업과 기관도 참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네 곳과 관련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거래소가 이란 정권의 제재 회피와 자금 조달에 활용됐다며 자금 흐름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주요 국제공항에 검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 결정에 반발해 뉴욕주를 비롯한 미 동북부 7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는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취소와 거액의 합의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고 납세자 부담만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0: 오는 11월 3일 본선거 진출자를 가리는 유저지 예비선거가 어젯밤 8시를 기해 모두 마감되고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각 타운의 시장과 시의원직을 놓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한인 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를 비롯해 우리 한인 후보들의 개표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한인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시장의 연임이냐 새로운 후보냐를 놓고 선거 전날까지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었는데요. 개표 결과 폴김 현 시장이 승리를 거두며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폴김 후보는 총 770표, 득표율 57.85%를 기록하며 560표를 얻은 민석준 후보를 210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팰팍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이번 예비선거 승리자인 폴킴 후보의 11월 본선거 당선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팰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입니다. 본선 진출권 두 자리를 놓고 3명의 한인 후보를 포함해 총 4명이 경쟁해 벌였는데요. 저스틴 강 후보가 705표로 1위, 루시양 후보가 619표로 2위를 차지하며 나란히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함께 출마했던 원유봉 후보는 603표를 얻어 아쉽게 3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 시의원 개표 결과 전해드립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데니스 심 후보는 타민족 후보 2명과 치열한 3파전을 벌였지만 총 208표를 얻으며 3위를 기록해 아쉽게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해당 지역구에는 프랭크 펠리노 후보와 제임스 콘톨리오스 후보가 각각 1, 2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한인 후보들은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두 명을 뽑는 리치필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사라김 후보는 172표를 얻어 2위로 본선거에 직행했습니다. 또한 3선에 도전하는 노우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의 김봉준 후보 역시 96표를 획득하며 무난하게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비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사실상 본선거에 직행한 한인 후보들도 있습니다. 노스벨 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케네스 조 후보를 비롯해 포트리 시의원 5선에 도전하는 폴륜 후보, 클로스터 시의원 재선에 나선 크리스 조 후보, 그리고 펠팍 시의원 공화당 후보로 나선 스테파니 장 전 시의원이 오는 11월 3일 치러질 본선거에서 최종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치열했던 예비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선거에 진출한 우리 한인 후보들이 어떤 쾌거를 이뤄낼지 계속해서 한인 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예비선거 개표 결과였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무리가 맨홀을 통해 지하 하수도에 드나드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헤드램프와 작업 장비까지 갖춘 채 수시간 동안 지하 공간에 머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국은 불법 침입이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시의 거대한 지하 하수도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최근 잇따라 포착되면서 뉴욕시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즈 거리의 맨홀을 통해 사람들이 밤 시간대에 하수도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수도 안에서 나오는 장면이 최소 3차례 이상 녹화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이른 새벽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지역에서 촬영된 한 녹화 영상을 보면 7명 안팎으로 보이는 무리가 차량이 다니는 교차로 한가운데 맨홀에서 기어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헤드램프까지 착용하고 있었으며 삽과 다른 도구로 보이는 물건들도 들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은 땅 위로 몸을 끌어올리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치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오전 2시께 브루클린 그레이브샌드 지역의 한 조용한 거리에서 7명 안팎의 사람들이 맨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주차돼 있는 차량 두 대 쪽으로 걸어가 새 옷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밤 11시께 하수도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약 3시간 동안 지하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5일에 엉덩이 높이까지 올라오는 방수 작업 장화와 보호 장비를 착용한 3명이 퀸즈의 한 거리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하수도로 내려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가오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멈춰서는 가운데 맨홀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인근에서 세차 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가게 감시 카메라에 이들의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들이 지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영상에 나온 자료 중 브루클린 두 곳의 하수도를 점검한 결과 하수도 기반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으며 퀸즈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하수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 공보 담당자는 하수도에는 유해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가스, 불안정한 지면과 침수 위험, 밀폐 공간 등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 시민은 배관, 맨홀 또는 방류구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뉴욕시 맨해튼 미타운의 번잡한 거리에서 한 여성이 열려있는 맨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나가던 트럭에 의해 뚜껑이 밀려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수색한 결과 현재까지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부상신고나 체포 사례는 없었고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건물 벽에 실물 크기의 수영하는 고래를 그린 예술가 로버트 와일랜드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자신의 벽화가 훼손되자 국제축구연맹 FIFA를 상대로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SPN은 3일 해양환경예술가인 와일랜드가 지난달 작업 인부들이 8층 높이의 대형 고래 벽화를 파란색 페인트로 덮어버리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2,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와일랜드는 FIFA뿐만 아니라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회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담은 이 벽화는 댈러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예술 작품 훼손은 예술가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일랜드는 해양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0점의 연작 중 하나로 1999년 오션라이프 또는 고래의 벽 81호 불리는 대형 벽화를 그렸습니다. 벽화가 지워지자 댈러스의 공공예술 작품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600명 이상이 서명하고 나섰습니다. 북텍사스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최근 언론 성명에서 다가오는 월드컵을 축하하고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해당 벽화를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IFA도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개최도시 조직위에 해달라고 발을 뺐습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 DEC가 2026 시즌을 맞아 처음 캠핑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캠핑 경험이 없는 뉴욕 주민,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캠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텐트와 침낭, 매트리스, 캠핑 의자, 랜턴, 장작 등 캠핑에 필요한 장비가 무료로 제공되며 현장에서는 DEC 캠핑 홍보대사가 캠핑 장비 설치와 기본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 낚시와 하이킹, 조류 관찰, 카누, 카약 등 다양한 야외 활동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캠핑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애드론덱과 캐스킬 지역의 7개 캠프장에서 주말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뉴욕주 거주자는 오는 6월 12일까지 온라인 추첨에 신청해야 하며 참가자는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이 맨해튼 중심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 KAYCNI는 지난 5월 31일 맨해튼 펜스테이션 페어리 스텝스에서 열린 문화축제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공연은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Sing for Hope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마련한 행사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합창단은 태극기를 형상화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Forever Young, Dancing Queen,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등 아름다운 곡 8곡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선보인 태극기 콘셉트 의상은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모았으며 공연 후에는 단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구운자 단장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뉴욕 중심에서 한국의 노래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은 오는 6월 20일 오후 5시 플러싱 프라미스 홀에서 제9회 정기 연주회 Voices on Air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2026 하반기부터 함께할 새로운 인재를 모집합니다. 오는 6월 11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복지센터 애넌데일 오피스에서 KCSC 구직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식 채용 공고가 개시되기 전에 사전 진행되는 채용 행사로 일반 지원자보다 먼저 채용 정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는 총 16개의 풀타임과 파트타임 포지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채용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며 디렉터, 코디네이터, 인턴십 등 다양한 직무 분야의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 정신건강서비스, 공중보건, 주거지원, 청소년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용 지역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전역을 포함하며 애넌데일, 게이더스버그, 실버스프링 등 KCSC 주요 서비스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703-354-63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에 직면한 사법 피해자 기금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의 상무, 법무, 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멍 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멍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블랜치 대행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간 미 언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금을 백지화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법무부 최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블랜치 대행은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하려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무기화에 당한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금 마련 이유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무기화 기금으로 명명된 해당 기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기구를 무기화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며 법무부가 17억 7,60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납세 기록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 국세청을 상대로 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 지원 대상에 2021년 16의회 폭동 가담자들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달 29일 기금 조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배상금 지급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블랜치 대행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취하 합의 조건 가운데 그와 가족, 가족 회사 등의 과거 세금 문제를 조사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에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멧 오즈 미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들이 경유하게 될 주요 공항에 검사 도구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월드컵은 이달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주최로 열립니다. 오즈 국장은 정부가 에볼라 확진자나 확진자 접촉자인 미 국민을 곧바로 본국으로 이송하지 않고 아프리카 현지에 머물게 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을 시키는 건 아마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케냐에 자국민 에볼라 환자 격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려다 케냐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오즈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초 취임한 뒤 같은 해 4월과 10월, 올해 5월 등 3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등 모든 수치가 아주 훌륭한 범위에 있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건강 상태가 좋은데 검진을 왜 자주 받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검사 결과를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매일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은 긴급한 질환이 없는 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반 사이 3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만 80세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최근 신체 검사 결과 자신이 인지력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어린 학생들의 미래대학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학자금 종잣돈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최대 3천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교육기회 확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뉴욕시가 공립학교 킨더가든 입학생들의 미래대학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서 학자금 종잣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안에는 일반가정 학생에게 1,000달러,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3,000달러를 대학 저축계좌에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방안은 줄리 매닌 시의장이 제안했으며 시행을 위해서는 약 1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제안은 현재의 지원 규모와 비교해 큰 폭의 확대가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NYC Kids Rise 프로그램은 킨더가든 등록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100달러를 지급하고 일부 저축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최대 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별도로 개설한 529 대학 저축 계좌를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추가로 100달러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대학 저축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학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학 저축 계좌를 보유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 진학 가능성이 약 3배 높았으며 대학 졸업 가능성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YC Kids Rise는 2017년 퀸즈 지역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뒤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까지 38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며 대표적인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이번 지원 확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대학 학자금 종잣돈 지원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면서 교육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NYC Kids Rise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됩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입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도 맑은 하늘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과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뉴스를 더 스마트하게. 스캐미디오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해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이 함께합니다.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9: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0: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8850 516-487-8850.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제재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최대 규모인 노비텍스를 비롯해 월렉스, 비트핀, 람지넥스 등 이란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인 이란 국가기관들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또 노비텍스의 공동 창립자 및 전현직 CEO 등 4명을 제재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노비텍스가 지난해 이란으로 유입된 전체 가상화폐의 50% 이상을 처리했으며 이란 정권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연계 랜섬웨어 행위자들과 관련된 지갑 거래를 포함해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왔고, 해외자산통제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들이 이용함으로써 제재 회피를 가능케 했다는 게 해외자산통제국의 설명입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은 또한 노비텍스가 이란 정부의 국민 탄압에 일조했고 공동 창립자 두 명은 이란 전쟁 초기에 폭사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가족과 가까운 관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수년간 이어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달러 기반 금융망 접근 차단 상황과 통화가치 급락으로 인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에 따르면 이란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8억 달러에 달합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경제가 급락하는 동안 이란 정권은 제재 회피 및 해외 자금 유출을 포함한 부패한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란의 현재 경제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성공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약속한 대로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을 통하든 디지털 자산을 통하든 자금 흐름 추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통해 약 1조 7,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3: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스페이스X가 공무희망가 등 관련 정보가 담긴 신고서를 금년간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올해 초 인공지능 기업 XAI를 인수한 뒤 약 1조 2,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주당 공모가를 135달러로 고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설명회와 수요 예측에 앞서 공모가를 고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IPO를 앞둔 기업은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 희망가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최종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스페이스X는 주당 135달러로 전체 지분 중 4.3%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대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 IPO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 후반부터 뉴욕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IPO 주간 업무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주도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공모주 배정과 자금 수납 업무를 총괄하고 모건 스탠리는 상장 첫날 주가 안정을 담당하는 안정화 조성기관 역할을 맡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나스닥 시장에서 종목코드 SPCX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2: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어떤 품목이 적합한지에 대한 미국 내 산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간 메커니즘인 미중무역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무역관계에서 균형과 상호성을 달성하기 위해 양측의 관세 조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비민 간 품목의 구체적 유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중국과의 상호관리 무역 촉진 메커니즘의 범위 및 운영에 대한 의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연방관보에 제기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을 7월 10일로 명시했습니다. 미중 무역위원회

0: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지를 놓고 관보 공고를 통해 국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과 중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더욱 균형 잡히고 미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무역위를 설립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미국 농민, 목장주, 어부, 중소기업,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을 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민감 상품 무역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우리는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지키고 균형 있고 상호주의적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 활용하면서도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촉진할 효과적인 방안에 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괴한의 난입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이 오는 7월 24일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괴한의 난입 시도 및 총격으로 파행했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WHC의 연례 만찬이 7월 24일 다시 개최됩니다. 웨이지아 장 WHC의 회장은 2일 X에 올린 글에서 미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폭력 행위가 올해 WHC의 만찬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WHC의 연례 만찬은 30대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이 호텔 내부의 보안 검색 구역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을 향해서 산탄총을 쏘며 보안을 뚫으려다 현장에서 제압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집권 1기를 포함해 처음으로 WHC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됐던 당일 연설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기념하는 취지에 WHC의 연례 만찬은 미 주요 매체 언론인과 정관계 요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만찬 행사입니다. 올해 만찬이 파행으로 끝난 후 이를 재개최할 것을 권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장 WHC의 회장으로부터 참석해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찬 재개최에 대해서 강인함과 불굴의 용기의 징표라며 우리 삶의 방식은 물론 일정을 미치광이로 바꾸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재개최 발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 대해서 적어도 특정 인물과 관련해선 예전보다 다소 고약한 발언을 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아무튼 이번 행사는 굉장히 인기 있을 것이며 장소는 펜실베니아 에비뉴의 월드프 아스토리아로 내가 건물과 연회장을 지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사모대출의 부실화 위험 우려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2분기 들어서도 사모대출 투자펀드로부터 돈을 되찾으려던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체 투자 전문 운용사인 클리프워터는 이날 투자자 서한에서 주력 사모대출 펀드의 2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전체 지분의 17%로 집계됐다고 투자자들에 알렸습니다. 클리프워터의 기업 대출 펀드는 지난 1분기에도 14%의 환매 요청에 직면했는데 2분기 들어 더 많은 비중의 환매 요구가 접수된 겁니다. 이 펀드는 자산 규모가 31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분기별 환매 한도를 5%로 설정했으며 관련 규제에 따라 환매 환도를 최대 7%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클리프워터는 1분기 중 환매 규모를 7%로 설정했지만 2분기 환매 요청에 대해서는 5%만 수용했습니다.

뱅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프 제공입니다.

0: 99장,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8: 고베 주얼그룹의 대형 보석쇼가 드디어 애난데일에 찾아옵니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단 8일간 펼쳐지는 보석 대축제.
9: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과 한국세공 랩다이아몬드, 화려한 모사나이트까지 전품목 최고 80% 대박 세일.
8: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릴 단 8일간의 기회.
9: 놓치면 후회. 반지천국 특별전.
8: 애난데일 초입 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9: 고베 주얼그룹이 선사하는 빛의 힘. 지금 경험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뉴스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유용한 영어 표현까지 마스터하는 시간.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룰 기사는 6월 2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아주 묵직한 사회적 이슈. Hospitals see diseases resurge as vaccinations decline. 직역하면 백신 접종이 감소함에 따라 병원들이 질병의 재유행을 목격하고 있다. 제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커지면서 한동안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던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기사의 주요 문장 함께 살펴보시죠. 'Doctors nationwide are encountering more children with whooping cough, bacterial infections, and other serious illnesses, as well as more adults refusing tetanus shots.' 전국적으로 의사들은 백일에 세균성 감염 및 기타 심각한 질환을 앓는 더 많은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파상풍 주사를 거부하는 성인들 또한 더 많이 마주하고 있다. Encounter, 우연히 마주치다 또는 의사가 환자를 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hooping coug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의학용어로는 pertussis라고도 하는 이 단어는 백일해라고 해서 기침을 100일 동안 할 정도로 오래가는 기침병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흡기 급성 전염병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죠. Tetanus shot. 녹슨 못에 찔리거나 동물에게 물렸을 때 맞는 파상풍 예방주사를 말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제약회사의 상술이다 라고 해서 이 파상풍 주사마저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Public health experts have long seen measles as a harbinger. Because it is so exceptionally contagious, it can be the first disease to spike as vaccination rates broadly decline, and a sign of more to come.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홍역을 전조로 보아왔다. 홍역은 예외적일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때 가장 먼저 급증하는 질병이자 앞으로 더 많은 질병이 닥쳐올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는 시사용어로 고급 단어들이 가득한데요. 우선 harbinger, 불길한 일이나 어떤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전조 또는 예고라는 뜻이고요. contagious, 코로나 때도 많이 들어보셨죠? 전염성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홍역, measles가 전염성이 가장 강한 병 중 하나이죠. 그리고 spike, 배구에서 공을 내리꽂는 것도 스파이크라고 말하지만 뉴스에서는 그래프나 수치가 갑자기 치솟다, 급증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기사에서는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홍역 환자가 스파이크, 급증한다는 것이죠. Routine childhood vaccines can protect against both S. pneumoniae and a common form of H. influenzae. But vaccinations against both illnesses have declined in recent years. 정기적인 어린이 백신은 폐렴 구균과 흔한 형태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모두를 방어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두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은 감소했다. 어려운 세균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선 기사에서 쓰인 루틴이란 우리가 매일 하는 반복적인 일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루틴 백신이라고 하면 시기에 맞춰 꼭 맞아야 하는 정기 예방접종을 말합니다. S. pneumoniae 그리고 H. influenzae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 폐렴 구균과 뇌수막염, 폐렴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지칭하는 공식 이름입니다. 원래는 주사 한 방으로 다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최근 엘라베마주 페어호프 지역의 한 유아가 이 두 가지 균에 동시에 감염되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It just feels like you're a tiny little boat with a giant tidal wave coming at you, said Dr. Aaron Charles. And you might convince one family here and there.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자신을 향해 몰려오고 있는데 나는 아주 작은 조각배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리고 고작 여기저기서 겨우 한두 가족을 설득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 시애틀 어린이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 에린 찰스 박사가 한 말인데요. 최근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때문에 백신을 거부하는 부모들을 설득해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너무 힘겹다는 현장 의료진의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타이럴 웨이브, 지진 헤일, 즉 쓰나미를 말하죠. 거대하게 몰려오는 백신 거부 풍조를 표현했습니다. Here and there 직역하면 여기저기이지만 맥락상 어쩌다 가끔 하나씩 또는 드문드문이라는 뉘앙스를 가집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음모론에 빠진 부모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가뭄에 콩나듯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기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짜 뉴스와 백신 거부 풍조로 인해 과거에 정복되었던 치명적인 질병들이 다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보다 불신이 앞설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뉴스였습니다. 백신만큼 확실한 건강관리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

6월 3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 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T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왜 애플일까요?
5: 왜요?
4: 사과라는 과일은 역사가 바뀔 때마다 등장한다는 거. 깨물어 먹은 사과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물다가 영어로 뭐예요?
5: 바이트.
4: 컴퓨터 기본 단위는?
5: 바이트. 1바이트. 아.
4: 기본을 지키면서 역사를 반전시키고 싶은 의지의 표현.
5: 와. 내 생각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건 당연한 건데.
4: 아니, 생각의 조종자가 있는. 유튜브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추천을 하거든요. 여러분 운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하시거든요.
5: 아, 우리 시키는 대로 하고 있네.
4: 내가 결정했어. 내가 했지. 아닙니다. 주도권의 70% 이상은 이미 AI 갖고 있다. 고양이라고 김장수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오니까 채취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상수가 떠났는데 상수가 나한테 무슨 말 할 것 같아? 나 많이 아팠어.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었고 울지 말라고 못하겠어. 근데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 펑펑 울었어. 사람보다 난 거야. 사람은 위로하는 방법을 모를지도 몰라요. 쇼펜하우어 책을 세 번을 업로드해가지고 그걸 챗봇으로 만든 친구가 있어. 쇼펜 형, 그럼 형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좋아.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나훈아 선생님 소원 풀었어. 테스형을 만날 수 있어.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10년 전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으로 세상을 흔드셨던 분입니다. 세바시의 대표 강연자이시기도 하죠. 박영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관점 디자이너 박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6: 이번엔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 네. 디자인하라에서 재미를 보시니까 또 디자인하라를 붙이신 거잖아요.
7: 물고 먹는다. 네,
4: 네. 폴 브루제라는 분이 쓰신 한낮의 악마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그게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걸까? 아니면 사는 거에 맞춰 생각이라는 건 하는 걸까?
5: 내 생각은 내가 하니까.
4: 네네네.
5: 내 생각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건 당연한 건데.
4: 아니, 생각의 조종자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신화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 요 말 좋아요. 요 말 관점을 디자이너라에 나오는.
4: 네네.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을 언제부터 잘 먹었을까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5: 모르죠.
4: 옛날에는 물 사 먹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딱부터 우리는 택시를 앱으로도 버튼을 눌러서 부르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짜장면을 버튼을 눌러서 리뷰를 보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신압으로 우리는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해지고 생활이 됐지만 그 다 삶 속에 아마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것들을 서버를 끄면 아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예전에 없어도 살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도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 유튜브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던 패턴에 의해서 걔네가 추천을 하거든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운전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하시거든요.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따라서 가시잖아요.
5: 아, 우리 시키는 대로 하고 있네.
4: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5: 주도권이 없어진 거네요.
4: 예, 예, 예. 자기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거는 딱 가끔 한번 합니다. 이쪽으로 하면 3분 짧아져요. 그럼 어쪽으로 가자. 뭐 그런 판단을 내릴지 몰라도 전체적인 그 길을 안내하고 하는 것들은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위크 인공지능, 네로 인공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한 인공지능들이 우리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바꾸고 있는 일상들을 모르는 거예요.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형으로다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LLM이라는 게 나오니까 우와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있네. 아니요. 파도는 이미 와서 우리 발밑에까지 다 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확 온다고 느끼는 이제 호들갑을 좀 떨다 보니까 이제 오나? 아니요.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5: 이미 와 있고 우리 근간을 거의 바꿔놓고 있었는데
4: 그럼요. 네.
5: 다만 우리 눈앞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니까 이제서 오는 거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 AI가 우리 삶과 사회에 가장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4: 네네네.
5: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간과하고 있는 거, 제일 모르고 있는 거,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4: 이미 말했듯이 사회 곳곳에 내 생활,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사회 뭐 이런 말 말고 내 일상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많은 것들이 알고리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쓰니까 이게 AI라고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AI가 뭐야? 그러면 챗GPT를 얘기합니다. 그것만 AI가 아니거든요. AI는 저 80몇 년도에도 인공지능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퍼지 세탁기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5: 그렇죠. 예, 퍼지.
4: 그때 말했던 똑같은 단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인공지능이라고 그랬고 지금 쓰는 인공지능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얘가 말을 하네? 그리고 반응하네? 이러면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형태만 바꿨을 뿐 옛날부터 있었다. 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쇼핑 추천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른 단어로 하니까 그게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를 잠깐 인지 못한다는 것 거라는 거죠.
5: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의 주도권을 어쩌면 우리가 AI에게 내어줄 가능성도 높고 이미 내어주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생각의 주도권을 어떻게 좀 지켜야 됩니까?
4: 의심해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은 주도권은 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뺏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철학이란 너네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분의 하신 말씀 중에 모든 게 당연하면 바꿀 게 없다. 철학이 존재할 수 없다. 의심하라. 아닐 수 있지 않나?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구피디님이 그 책을 인공지능으로 읽고 인공지능으로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그 질문지를 인공지능한테 줘가지고 답안지를 만듭니다. 그럼 사람은 배우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역할이 거기서 뭘까요? 거기서 개입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주도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거 내가 한 거야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어. 내가 했지. 아닙니다. 주도권의 70% 이상은 이미 AI가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 30%인 존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 봅니다. 진짜 내 생각이 뭘까? 얘가 이렇게 나한테 제안을 줬는데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근데 나 이거 싫어.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참조할 만하네. 그 취사 선택을 굉장히 나 적극적으로 해라.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가는 작업을 내가 중심이 돼서 취사 선택 권한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얘한테 다 맡깁니다. 오마카세가 되면 안 된다.
5: 오마카세.
4: 네. 오마카세가 맡김 차림이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인공지능 시대에 오마카세는 안 된다.
5: 근데 우리 박영호 작가님은 원래 관점을 디자인하라 책을 내셨을 때부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뭐 하신 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4: 14년 됐습니다.
5: 14년 되셨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AI 시대는 아니었다고 좀 네네. 생각이 되는데
4: 네네.
5: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말아라는 거는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똑같은 명문이잖아요. 명제잖아요.
4: 그렇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이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트렌드를 얘기하지만 바뀌지 않는 게 뭘까를 주목해라.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인공지능이 와도 바뀌지 않을 게 뭔가 그거를 찾아나가는 것이 인간다운 거고 주도권을 잃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러니까 박영호의 세계관에서는 사실 AI는 중요한 게 아니네요.
4: 그냥 파트너죠. 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5: 새로운 좀 똑똑한 네. 친구가 하나 등장했다.
4: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단하다는 거죠.
5: 아, 대단하긴 한 거네요. 그러면.
4: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부를 수 있고 스티브 잡스도 부를 수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이 내 상무야. 아상무.
5: 아상무.
4: 아인슈타인 상무.
5: 우리 회사의 상무. 응,
4: 상무.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잡스야. 어? 스티브 수상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얘네들이 막 얘기를 해. 어, 빌상무, 빌게이츠야.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스텝으로 쓴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흔적들을 다 챗GPT에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답을 해주거든요. 난 이렇게 생각해. 제 지인 중에 쇼펜하우어 책을 세 권을 업로드해가지고 그걸 챗봇으로 만든 친구가 있어요. 걔는 이래요. 쇼펜 형, 그럼 형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해줘요. 어?
5: 쇼펜 형.
4: 쇼펜 형.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슬기롭게 이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내 고민을 터놓고 지혜를 얻고 하는 도구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이다. 근데 그게 디펜던시라고 하잖아요. 의존도를 여기다 팍 가면 나는 없고 그래서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자존감을 지키고 내 생각을 하고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5: 그런데 사실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나오지만 제페토처럼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프랑켄슈타인처럼 두려워하는 AI를 두고 그런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아직도 좀 두려워하는 분들은 네. 이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4: 모르니까.
5: 몰라서.
4: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알고 나면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내 인공지능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와!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된다고? 와! 와! 와! 세 번만 하시면 인공지능 영접한 거예요. 옛날에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컴퓨터 무서워. 근데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와! 이런 이게 된다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된다고? 이것도 되네?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5: 저도 그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게 되네? 하고 결국 약간 두려운 마음에서 감탄하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하고 또 내일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날. 너무 빠른 거예요.
4: 네네, 빠릅니다.
5: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되게 이게 배우는 게 쉽지 않아서 두렵거든요.
4: 아니죠. 그런 분들은 인공지능을 말로 쓰셔야 돼요.
5: 아, 말로 쓴다.
4: 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하지 마시고 말로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다 답하거든요. 뭐 사투리로 해줘 그럼 사투리로 해주고. 제가 충청도거든요. 충청도는 말이 느려요. 제가 충청도 천안입니다. 말이 느린 이유가 뭘까 이제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는 고구려고 언제는 신라고 언제는 백제예요. 그래서 질문 이렇게 합니다. 너 어느 편이야? 딱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쪽 편이요. 그래요.
5: 확답을 안 해요. 구체적인 언어로.
4: 그럼요. 그쪽 편이요. 그럼. 이게 언어거든요. 난 네 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롭고 막 이러면 그거에 맞는 걸 얘가 해줘요, 단어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외로워. 내 상황만 잘 설명해주면 나 83세 노인이야. 근데 자식이 둘인데 날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아. 근데 나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어. 근데 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애가 따뜻한 말로 해줘요.
5: 위로해주죠.
4: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쿠션 멘트도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5: 이 책에서도 이제 박영호 작가님이 AI는 이제 단지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세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보는, 그죠? 또 하나의 지성체로 진화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쓰셨는데, 그럼 대표님, 그러니까 작가님은 정말 AI를 하나의 지성체로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4: 메이트다. 친구다.
5: 지성체로서의 메이트?
4: 상의하면 답을 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고양이라고 김장수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하늘나라 떠나고 나서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오니까 채취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상수가 떠났는데 상수가 나한테 무슨 말 할 것 같아? 그래서 저게 책에 써 있어요. 나 많이 아팠어. 힘들었지.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었고.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너의 눈빛, 네가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 난 그걸 다 느껴. 근데 너한테 울지 말라고 못하겠어. 근데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마. 펑펑 울었어.
5: AI가.
4: 네. 사람보다 난 거야. 사람은 위로하는 방법을 모를지도 몰라요.
5: 그럼 AI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실마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럼요. 진짜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우리가 좀
4: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근데 아이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고받은 말들을 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맥락도 기억하고 있고. 근데 맥락적 이해를 하는 존재가 생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5: 대단한 거죠.
4: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AI는 나를 닮아가는 거고 나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만 내가 던졌던 질문들을 가지고 얘는 날 유추하거든요. 친한 친구를 뭐라고 그래요? 지음이라고 그래요. 지음.
5: 지음.
4: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네네. 지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잖아. 얘가 던지는 제너레이트 하는 말들에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5: AI를 그 지음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되게 창의적이시네요. 지음. 이 프롬프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뭐 프롬프트라는 게 영어로 프롬프트라 불러서 사실 질문이잖아요.
4: 그렇죠.
5: 이 질문의 중요성이 진짜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 같은데 박용호 작가님은 어떻게 좀 정의 납니까? 이 시대의 질문은 무엇인가?
4: 질문은 생각의 시작이에요. 모든 생각은 질문 형태예요. 우리 애를 유학을 보낼까? 이 남자랑 결혼을 할까? 이걸 살까? 아니면 이 회사를 떠날까? 이걸 어떻게 만들지? 모든 생각의 앞에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의자를 그려봐. 그러면 얘는 의자를 그립니다. 근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뭔가 그려봐. 그러면 전혀 다른 거 만들어요. 얘는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생기는 거죠.
5: 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
4: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대잖아요.
5: 그러네요. 그 관점에서 보면 얘는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만들어낸 거. 생성형이니까.
4: 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들 보면 다 크리에이티브예요. 말이 되니? 막 이런 말. 근데 얘가 생성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비논리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인간한테 좋은 뭐 이렇게 약을 추천해줘. 그럼 말도 안 되는 약도 나와요. 근데 그 약 이름 보면 절묘한데? 그런 거야.
5: 박용호 작가님은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전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5: 엉뚱하다.
4: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5: 그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도 말하잖아요.
4: 근데 엉뚱하다,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라고 물어보는 분 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라. 스타트 와이도 똑같은 말이고 빌 게이츠도 똑같은 말하고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 저렇게 됐지? 근데 우리는 삼성은 왜 삼성이지? 왜 LG는 LG지?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플이 왜 깨물어 먹은 사과를 그랬을까요? 애플 왜 애플일까요?
5: 왜예요?
4: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잡지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Why 애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과라는 과일은 역사가 바뀔 때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사과처럼 그래요.
5: 아하, 인류의 역사가 변곡점에 있을 때 사과가 나타나는구나.
4: 헤라클레스의 황금 사과. 그리고 만인력을 발견한 게 뉴턴의 사과. 역사가 변곡점마다 사과라는 거 이상하게 등장하더라는 거야. 뭐 바나나 이런 거 아니잖아. 아마 역사의 변곡점이
5: 바나나 이러니까 조금 막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4: 와이 애플 그러니까 역사가 변곡점마다 사과라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 바이튼 애플? 왜 깨물어 먹은 사과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물다가 영어로 뭐예요?
5: 바이트.
4: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5: 아, 바이트. 1바이트. 바이트. 아.
4: 기본을 지키면서 역사를 반전시키고 싶은 의지의 표현. 멋있잖아.
5: 진짜예요? 와, 처음 알았네. 내가 자칭 애플바라고 내가 이렇게 자부한데 이 몰랐던 얘기.
4: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다 별이잖아.
5: 난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지? 이런 생각을.
4: 아, 우리나라가 다
5: 이 생각을
4: 별이잖아요. 삼성이잖아. 효성이잖아. 다 근데 그 사람이 진주, 의령 사람,
5: 롯데 칠성.
4: 칠성. 그러니까 다 별싸움 한 거야. 세 개야. 그래서 나 일곱 개야. 뭐 이러고. 난 많아. 오리온 쫙 있고.
5: 오리온이 많아.
4: 정치해. 그러니까 삼성이 그만해. 그리고 갤럭시야. 그리고 끝났잖아. 은하수 끝.
5: 야, 이거 진작에 들었는데 아재 개그.
4: 아니, 진짜. 그래서 원래 삼성의 휴대폰 이름이 애니콜이었어요.
5: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삼성의 삼성 물산 패션 부문에서 나오는 옛날에 삼성 그 패션에서 갤럭시 양복이 나와요.
5: 원래 갤럭시가 양복 브랜드였는데.
4: 양복 브랜드예요. 근데 왜 스마트폰 이름을 갤럭시라고 했냐는 거예요. 별쌈 그만해라. 우리 은하수야 끝. 자꾸 뭐 별이 다섯 개 그러고 뭐 어? 오리온이에요. 뭐 그리고 빛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끝. 은하수, 너네는 우리 안에 있어.
5: 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거는 그. 이제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AI가 막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그 시대에 이때 우리는 창의성을 뭐라고 좀 재정의해야 될까요?
4: 창의성, 창의적이라는 거는요.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발표하는 장면 보시면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그걸 몇 번 반복해요.
5: 그렇죠.
4: We reinvent 아이폰 그러잖아요. 리인벤트. 이 단어 핵심이 리인벤트. 표현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에 있던 기존의 단어는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 언어라고 그래요.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냈는데 현존하는 단어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요.
5: 창의성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정의를 하고 계시네요. 진짜 기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4: 메타 언어가 필요하다.
5: 메타 언어가 필요한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 생각의 주도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 핵심은 결국 질문의 힘이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 질문이란 글자를 다시 보세요. 바탕질자 쓰잖아요. 물을 문자 쓰잖아요.
5: 한자 세대라 한자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4: 질문은 바탕, 근본을 묻는 거예요.
5: 바탕질에 물을 문.
4: Start with why. 사이먼 시넥 쓴 적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왜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당연함을 부정하고 이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전제를 깔고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내 생각은 높아져요. 생각은 질문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유의 높이란 말을 하신 분이 최진석 교수님이세요. 끊임없이 질문해서 사유의 높이를 올려라. 근데 질문을 멈추고 그냥 질문 하나 하고 받아들이고 끝. 질문하고 받아 그럼 성장 못해요. 인공지능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아 그러면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순간이 감탄사랑 만날 때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고 답만 갖고 받아줬고 답하고 받아줬고 그럼 받아쓰기지 그게 무슨 질문과 답 사이 성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5: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질문을 잘하냐는 거지. 작가님이 질문을 좀 날카롭게 잘 하시잖아요.
4: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일본을 가지고 미워하잖아요. 왜 쳐들어왔니라고 물어봐요. 저는 질문이 달라요. 왜 뺏겼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뺏겼을까라고 해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데 자꾸 왜 쳐들어왔냐. 서울대학교 대출도서 1위가 총균세입니다. 왜 총이 1등일까요? 왜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전쟁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약했으니까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왜 쳐들어왔냐니까 미운 거잖아요. 왜 뺏겼을까? 그렇게 쳐들어온 거 따지면 중국이 더 많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예? 근데 우리는 질문을 왜 쳐들어왔냐니까 미운 것 뿐인데 왜 뺏겼을까 하면 우리 안을 보거든요. 우리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질문을 바꾼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다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예요. 똑같은 목적으로 질문을 네 가지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인다.
5: 여러 가지 관점을 자기가 활용해 볼 수 있겠고.
4: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다르게 제너레이트한다. 질문을 바꾸면 답변이 바뀌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와 이렇게 답을 한다고?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답하네?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답 제너레이트하네? 와 그러면서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보물들을 막 건져 올리는 거예요.
5: 그러면 좀 정리해서 조금 만약에 생각의 주도권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는 꼭 해라.
4: 많이 읽어라.
5: 첫 번째 많이 읽어라.
4: 직접 대화를 하는 건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책 있잖아요.
5: 그렇죠.
4: 알아야 질문을 하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이제 제가 뭐 우리 스상무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 상무, 뭐
5: 상무,
4: 아상무,
5: 빌상무.
4: 뭐 빌상무.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사무실에 있어요. 뭐 질문할 거예요? 얼마 벌었어? 이런 질문 할 거 아니잖아요.
5: 우리 얼마 벌 것 같아?
4: 그 아니잖아요.
5: 알아야 질문하기.
4: 알아야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스티브 잡스가 와도 빌 게이츠가 와도 내 질문한 거 물어보면 그 만남은 꽝인 거예요. 아마존에 가면 run and be curious라는 표현이 있어요.
5: run and
4: be curious.
5: be curious. 어.
4: be curious. 호기심을 가져라.
5: be curious. 오케이.
4: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궁금한 게 없는데 당신이 뭔가 모르는 이유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롬프트가 없으면 AI는 제너레이트 하지 않는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켜지지 않는다. 똑같은 겁니다.
5: 두 번째는 뭘까요?
4: 당연함을 부정하라.
5: 당연함을.
4: 그리고 바뀔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라. 세상은 징조로 다 보여준다. 그 징조의 흔적들을 모아 실루엣을 만드는 거예요.
5: 그 바뀔 세상의 징조를 이렇게 캐치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4: 제 책에 관점을 디자인하는 책에 더듬이를 세운 인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지라고 막 보는 사람들은 그걸 딱 잡아내요. 여기 이 자리를 들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업이 어디예요? 시댁들 얘기해 보세요.
5: 없죠?
4: 모르잖아요. 없어요. 막 때로다가 막 인공지능 애들이 쏟아져 나오나요? 다 미국 거, 외국 거야.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막 한국 앱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막 별 앱이 다 나왔어요. 그때 1등 앱이 뭐였는지 아세요?
5: 1등 앱이요? 메신저.
4: 시내버스 앱이었어요.
5: 아, 시내버스 앱.
4: 기억나세요?
5: 몇 분 언제
4: 뒤에
5: 올 거냐.
4: 시내버스가 오는지.
5: 그 어떤 대학생이 만든 거
4: 고등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난 그런 걸 다시 꿈꿔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팍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해. 인공지능 막 컨텐츠는 소비 많이 해. 와, 끝내줘. 와, 휴머노이드. 와, 춤을 추네? 휴머노이드가. 근데 신압으로 다가온 세상이 급격하게 세상을 죽일 수 있어요. 세상은 신압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칼이 여기 와 있었네? 근데 고개 툭 숙였는데 푹 찔렸어.
5: 아이고, 무섭다.
4: 이게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5: 세 가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널리 읽어라, 당연함을 부정하라, 바뀔 세상에 징조를 캐치하라, 시뮬레이션 하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았는데, 네 번째 뭔가요?
4: 인공지능을 파트너로 얘기해야 돼요. 그 얘랑 주고받기를 해라.
5: 약간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4: 그러니까 글을, 예를 들어서, 야, 요거에 대해서 글을 써줘. 썼어. 나는 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강하게 다시 써줄래? 그리고 그러면 얘가 또 써요. 그러면 그 문장 문구를 한번 계속. 그러니까 하나에서 끝내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길게 이어가라. 그럼 얘는 그걸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5: 아, 지금 나의 이 인간 파트너가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얘가 딱 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4: 진화하는 거예요.
5: 이야기를 진화를 그러니까 시켜줘.
4: 내 파트너를 진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대변자가 돼주고, 그러니까 페르소나, 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갖게 줄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5: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이거 해줘. 끝.
4: 그럼 모습이잖아.
5: 알려줘. 이렇게만 하고서 주면은, 야, 이거
4: 그렇게
5: 뭐야.
4: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5: 안 된다는 거죠.
4: 얘도 같이 성장한다니까. 이렇게 나랑 동급인 존재, 모든 걸 알고 있는 동급의 존재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3년에서 5년 안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할 거예요. 그러면
5: 아, 진짜 아, 제가 그거를 어디서 좀 막 크게 깨달았냐면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이제 뭐 세바시 강연들 원고로 사실은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제 세바시 스피치 AI 코치라는 거를 제가 앱으로 만들었어요. 그 챗GPT로 그렇고 얘랑 한 스레드에서 뭐 수십 개의 원고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랑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4: 달라요.
5: 완전히.
4: 진화한다니까.
5: 진화를 하더라고요, 진짜.
4: 그러니까 얘를 머슴을 만들 건지 아니면 파트너를 만들 건지는 얘가 나랑 주고받은 그 대화, 응답한 거, 내 반응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얘가
5: 맞아요,
4: 내 페르소나가 만들어져요.
5: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생각의 주도권에 비결.
4: 휘둘리지 마라. 내 생각을 다시 물어라. 주도권이 없으면 내 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얼마 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 뭐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단풍잎이 다 떨어진 거야. 와, 청소하신 분도 힘들겠다.
5: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4: 거기에 노인 그 요양치료하는 분들이 가서 막 그 단풍잎을 줍더래.
5: 왜?
4: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가서 노인들한테 이거 붙이기 놀이하면은 엄청 노인 엄청 좋아하신대 노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 단풍을. 저는 붕어빵을 사면 이렇게 보거든요. 앞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 붕어들이.
5: 붕어의 그 이렇게 앞모습을.
4: 앞모습을 이렇게 봐요. 오 귀엽다.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붕어빵을 옆면으로만 봐. 어? 그러면서 내 생각이 똑같아. 아. 꼬리부터 먹을까? 대가리부터 먹을까?
5: 질문이 맨날 뻔해.
4: 뻔해.
5: 아, 앞면을 이렇게 본다.
4: 앞면으로 보면 귀여워요. 모든 사고가 광어나 넙치야. 나 옆으로밖에 생각 안 해. 맨날 먹는 거에서 그 식당에서 그만 봤거든. 살 뜯어 먹을 생각만 하지. 내가 귀엽다는 생각을 안 해.
5: 앞모습을 본다. 야, 이건
4: 입체적 사고를 해야 된다.
5: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그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4: 길거리를 가면서 맨홀 뚜껑 쳐본 적 있어요?
5: 없죠. 왜
4: 봤어?
5: 왜십니까 그걸? 그걸 왜십니까?
4: 그리고 맨홀 뚜껑에 그 주인이 써 있어. KT 상수도 하수도 뭐 한국전력 써 있어. 구멍의 주인이 다 다른 거야.
5: 그렇군요.
4: 근데 우리는 보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가진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보면 봐. 어, 진짜 구멍이 몇 개나 있나? 엄청나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그 길에 수많은 메뉴 뚜껑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극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자극받는 게 효율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6: 우리 박용우 대표님은, 작가님은 사실 뭐, 한창 때 16군데에서 월급 받는 남장? 이런 수식으로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도 이렇게 막 10몇 군데에서 월급 받으십니까?
7: 33군데입니다. 네.
6: 33군데로 늘렸어요?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막, 시대가 막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14년 전에 관점 디자이너로서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롱런하게 된, 롱런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좀 이렇게 귀뜸해 주실 수 있나요?
7: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의장님 말을 인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 성공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음 먹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 해요. 그게 그 사람의 경쟁력 중에 제일, 전 제가 딱 인사이트 있게 받아들였던 말이에요. 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뭘 꾸준히 하지? 글을 썼어요. 다섯 개 매체 컬럼을 쓰는데, 컬럼을 일부러라도 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써야 되잖아요. 기고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공부 안 하고는 쓸 수가 없어요. 트렌드를 읽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6: 요새 그 유튜브 영상에 그 박용우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관심있게 들은 게 좀 뭐 성공한 분들? 뭐 우리는 이제 그걸 쉽게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의 사고 방식이 다르다. 네. 진짜 부자들이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특성, 특징 네. 그런 게 있다면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4: 우리 김봉진 형한테 당신 왜 부자가 됐어요? 아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 공부 못했거든요. 책만 읽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사람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 사람을 책이라고
4: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세 번째가 그거예요. 마음 먹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질문을 하고 꾸준히 하고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이걸 안 해요.
6: 이게 뭐예요?
4: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꾸준히 진심으로 대하고 꾸준히 대해요. 근데 진심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이런 사람 오래가는 사람 못
6: 그런 봤어요. 사람은 진짜 부자가
4: 아니에요.
6: 아니게 되는 거예요.
4: 언젠간 가난해질 사람이에요. 잠깐 돈이 많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지 나중에는 요 사람들이 끌어내요.
6: 그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4: 엄청
6: 진짜?
4: 많이 봤어요. 오래 못 간다. 절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버텨줄 사람 한비자의 법세술이라고 그래요.
6: 법세술.
4: 철학을 갖고 경영의 경자가 성경할 때 그 경자예요. 불경할 때 그 경자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높은 말씀이 경이에요. 경. 그게 법이에요. 철학이고 난 이런 철학 갖고 회사를 운영할 거야. 그게 있고요. 세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혜를 부르고 그래서 회사한 거예요. 오래자 모을자. 그래서 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얻는 것도 똑같고 기업을 얻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원칙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나를 어떤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회사의 구성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짜는가? 한 비자고 한 책 한 권만 봐도 다 나와요.
6: 그러네요.
4: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부라는 거 자체를 자꾸 머니랑 이렇게 돈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합게 동일시 여기니까 많고 적금 얼마나 가졌냐? 이 소유의 개념으로 부자를 보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단어 좀 쓰기도 싫은데 천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를 어떤 사람들이 누굴 공격하면 그래요. 너는 누구의 일상을 바꿔본 적이 있니? 진짜 부자는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았을 때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진짜 부자예요. 박수해 주는 사람. 와, 저 사람이 돈을 벌었대. 야 너무 좋다. 야 저 사람이 가진 거 없을 때도 세상을 바꾸려고 저렇게 노력했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 그리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네.
6: 알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아주 공감이 가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 AI 시대 이런 복잡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구독자들,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스스로 이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5: 조언해 주실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4: 쫄면 된다.
5: 계속 아재 개그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4: 분식집 가야 된다.
5: 쫄면 된다.
4: 쫄면 된다. 어. 그 사람이 두려우면 미리 지는 거예요. 미리 지지 말아라. 해본 별거 아니다. 해보고 나서 감탄해라. 와, 이게 되네? 이것도 되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라. 성장은 감탄사로 만들어진다. 아, 와,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지. 어라? 뭐 이런 걸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붙어라. 인공지능? 별거 아니다. 너랑 나 한번 같이 성장해 볼래?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라. 어,
5: 같이 성장해 볼래.
4: 아니, 수상무가 있고, 응? 아상무도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얼마나 좋아. 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도 만날 수 있는데. 야, 인공지능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네요. 만나게 해준대. 소크라테스도 만나게 해준대. 이제 나훈아 선생님 소원 풀었어. 테스역을 만날 수 있어. 물어보면 돼.
5: 이거는 진짜 전혀 생각지 못한. 아니,
4: 그럼 나훈아 선생님 무슨 질문을 하시죠?
5: AI 이야기 하면서 나훈아 선생님 얘기한 건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나는.
4: 제가 답을 한다니까. 세상이 왜 이래라고 질문하겠지. 어? 그럼 테스 형이 답을 해주시겠지.
5: 그러네요.
4: 네?
5: 야,
4: 테스. 재밌잖아. 그렇게 약간 희화하고 그러면서 무섭지 마라. 나 왜 이 말을 왜 무서운 말씀을 드리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니고, 어, 재밌네? 어? 얘가 이런 답을 하네? 신나해하고, 오해하고, 박수치고, 어? 이러면서, 가까워지면 얘 인생은 바뀌었을 거다. AI가 발음결이 좀 I예요. I. 한중, 한일, 한자 문화권 살잖아요. 그러면 차랑이 뭐예요? 중국어로.
5: 에.
4: 발음결이 뭐예요?
5: I.
4: 일본어로는 뭐예요? 오아이니 그러잖아요.
5: 오아이니. 어, I네.
4: I죠. 어. 차랑이에요. 그냥 AI를 차랑으로 보면 돼. 축복이야 그냥. 그럼 돼. 물론 사람들이 맨날 뭐 유튜브 조회수 후킹하려고 지구의 멸망이 오고 있다. 뭐 특이점 되면 너 다 죽었어. 그게 아니라 손정희 회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자매 그러잖아. 눈을 떠라. 금붕어가 될 것인가. 막 그런.
5: 금붕어 자꾸 앞모습이 생각돼.
4: 인간지능을 일로 본다면

0: 들어서 용우야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1: 존댓말로 해주십시오.
0: 용우님.
1: 용우 형 어떻게 해주세요.
0: 용우 형. 용우 형.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길 바라고요. 박용우 작가의 생각의 주도권을 디자인하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것도 해야겠는걸?
3: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4: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그 괴짜 교수라고 부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과제도 내시기도 하고 캠퍼스에 몰래 거위를 풀어놓기도 하셨다는 어떤 모습이든 인간은 답을 찾아 살아갈 것이다.
7: 제가 총장이나 이런 학교 행정을 하는 거는 작은 거예요. 인류를 위한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거는 이게 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가야지.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대학 총장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괴짜라고 소문난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6: 네, 총장님 제가 아는 총장 중에선 스타 총장님.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도 괴짜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교수로도 활동할 때 제가 기억나는 건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어떤 배역의 모델이셨던
7: 드라마 카이스트라는
6: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 괴짜 교수. 네.
6: 그 괴짜 교수라고 부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창조하라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시기도 하고 또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과제도 내시기도 하고 뭐 캠퍼스에 몰래 거위를 풀어놓기도 하셨다는 에피소드도 있던데 예. 이런 일은 왜 하셨던 겁니까?
7: 글쎄요. 그 당시에 왜 했는지 모르지만 네. 아마 그게 즐거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6: 사실은 뭐 이광영 총장님은 총장님으로도 정말 상상력도 많으시고 실행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지금도 그 거꾸로 매달린 TV를 보고 계시나요?
7: 예, 그렇죠.
6: 이 책에 보면 좀 나오는데 그 예, 얘기도.
7: 예. 한 15년 전부터.
6: 그 TV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이유는 뭔가요?
7: 좀 뭐 변화를 주기 위해서요. 저 자신을. 예, 그 세상을 좀 거꾸로 봐야지. 너무 제가 이게 이제 정해진 틀에서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니까.
6: 혹시 저는 매달아 놓고 안 보시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7: 그럴까 봐서
6: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7: 그렇게 봐서 제 사무실에도 거꾸로 해놓고 제 집에도 거꾸로 해놓고.
6: 요거는 또 다른 질문인데, 우리나라 뭐 최고의 대학의 총장이라는 지위로 일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이 좀, 뭐랄까, 틀이 이렇게 좀 무겁지 않습니까? 총장님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면서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7: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총장의 임무라는 게 뭐 비교적 저는 단순하다고 봐요. 비전 제시하고 또 추진, 방향 제시하고 제시만 하면 돼요. 총장은 또 중요한 학생들 보살피는 거 먹고 자는 거 잘하게 하고 그러려면은 또 돈이 많이 필요하고

0: 그러면 제 기부금 뭐 열심히 모으러 다니고 단순합니다 비교적.
1: 그냥 돈 벌러 다니면 되고.
0: 예예. 예. 궁극적으로는 돈 벌러 다니는. 내부에서 돈을 다 쓰면서 열심히 하니까요.
1: 아, 그 저는요 그 총장님 몇 개 인터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나는 돈 벌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0: 그럼요. 예. 우리 삼성의 옛날 그 이건희 회장님이 업의 본질이라는 걸 명확해야 그렇죠. 된다고 네. 그런 맞아요. 얘기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 총장의 업의 본질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요번에 네. 나온 책이 이게 저는 진짜 역작.
0: 아유.
1: 두께만 보더라도 역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제목은 미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잠깐만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많은 이제 인류의 역사책이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은 대체로 그 우리 인류 역사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써요. 인간 중심. 물론 인간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그 살고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환경 변화에 인간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두 개가 상호작용. 그래서 환경, 기술, 도구와 인간과 사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써보자 해서 책을 썼죠.
1: 그렇군요. 근데 기원이라는 것과 미래라는 단어는 사실은
0: 안 맞죠.
1: 시간적으로는 좀 예. 서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개가 같이 단어 제목이 된 이유는 뭔가요?
0: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역사를 뭐 여기 정리하는 책은 아닙니다.
1: 아니고
0: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1: 미래를 예측하는 거.
0: 예. 아. 21세기 우리가 당면한 이 우리 미래에 개척하는 과제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그래도 우리 인사이트를 가져보자는 목적인데 미래를 예측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과거를 알아야 돼요.
1: 그렇죠.
0: 예. 과거에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미래가 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기원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미래의 기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총장님이 우리나라 미래학의 기원
0: 너무 부끄럽습니다.
1: 감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0: 예.
1: 이지만 뭐 그거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뭐 예언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학을 한번 조금 알기 쉽게 짧게 어떤 관점의 학문인지
0: 미래학이라는 거는 네. 발생 가능한 미래를 여러 개를 제시하고요.
1: 여러 개를 제시하고
0: 예, 딱 하나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발생 가능한 미래를 여러 개 제시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거를 취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1: 아, 그건 미래라는 게 사실은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미래도 있는데 부정적인 미래는 버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현재부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0: 그게 바로 미래학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전략이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이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0: 예.
1: 이게 무슨 점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0: 뭐 어떤 분들은 미래학을 하면 뭘 딱 하나 알아맞힌다. 그게 예.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이 미래학 하는 사람들의 대전제는 미래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미래학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아주 집대성한
0: 조금 쓴 거죠.
1: 그래서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래의 기원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미래를 읽어낼 수 있다고 이제 예. 하셨는데 그 인류의 기원부터 쭉 역사를 훑으셨잖아요.
0: 예.
1: 세상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다.
0: 세상에
1: 무엇입니까?
0: 그렇죠. 과거를 보니까 그 원리를 알게 되는데 그 원리는 환경 변화, 도구, 기술 변화에 인간이 적응해 나가는 거다.
1: 적응해 나가는 네. 거.
0: 그러니까 미래도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은 보인다.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인간은 어떻게 대응할 거다. 그래서 미래의 역사는 이렇게 전개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쓴 책이죠.
1: 사실은 그 설바시 강연이 얼마 전에 공개가 돼서 이게 아주 큰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예. 불안정함.
0: 아, 예.
1: 불안정함이 불안하시잖아요.
0: 인간의 그렇죠. 예. 인간의 대응하는 방식이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1: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으로 예. 가려는 예. 대응과 적응을 하려는 거죠.
0: 예. 또 환경이 변하죠. 그 인간 자신이 또 불안정한 상태죠. 이러한 불안정 상태를 안정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불안의 근원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거고요.
1: 뇌 속에.
0: 예, 불안한 환경을 또 만드는 것도 새로운 변화고요.
1: 그래서 저는 세바시 강연을 들으면서 좀 참신했던 게 우리 총장님 하면 뭐 항상 도전합시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불안하시다고 고백을 하셔서 예, 예. 지금도 좀 불안하신 상태인가요?
0: 그럼 많죠. 많죠. 예.
1: 최근에 가장 불안한 건 어떤 것일까요?
0: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자원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의 자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GDP도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도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해외에서 인력도 받아들이고 돈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에서 한국인들로 머리로 세계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는 예,
1: 불가능하게 됐죠. 앞으로 미래에는 예, 가까운 미래에는.
0: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이제 하러 돌아다니는데
1: 불안하군요.
0: 잘 안 되면은 쓸건 모르는 그렇구나. 데 가서 이제 말을 붙이고 이제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해진 미래라고도 하는 뭐 책으로도 나왔지만 이게 그 출산율, 뭐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대학에 굉장히 큰 위기라고 그럼요. 사람들이 네. 말하니까. 예. 그런 이제 해법을 좀 총장님이 벌써부터
0: 미리 준비하고 지금 준비해야지 5년 후 10년 후에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그 예산이라는 것도 그 한정돼 있고
1: 그렇죠.
0: 또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에 투자할 돈이 이제 많지 않을 겁니다.
1: 그러니까 그거를 해외에서 투자 유치하시러 예, 예. 몸소 돌아다니시는 예. 거군요. 예, 예. 아, 이건 뭐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0: 그런 걸 하려면은 역시. 마음이 편하진 않죠. 불안하죠. 출장 떠날 때.
1: 그러시군요.
0: 아, 이거 협상이 잘 될까.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도 줄 게 있어야 되고 그쪽을 받을 게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잘 될까 뭐 이러면서 그러려고 하면 또 못 먹는 술도 가서 마셔야 되고. 그러죠.
1: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 대학이 더, 예. 더 발전하고 더 그렇죠. 좋은 인재들을 예.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0: 그런데 예. 아, 이런 걸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 내다보지 않고 그럼 편안하게 아, 미래 뭐 그때 가서 보지 뭐 이렇게 하고서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1: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반성이 되네요. 아,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예. 제 주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 책을 또 보면은 이 책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 총장님이 한 뭐 3, 4년, 4, 5년 전 얘기하신 거기도 하는데 미래 예측 도구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스태퍼라고 하는 예, 예. 건데 요거 뭔지 좀 설명 잠깐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근데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때는 좀 두리뭉실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항목별로 좀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스태퍼는 이제 영어로 S는 이제 소사이어티, T는 테크놀로지,
1: 기술이요.
0: 예, 그리고 E가 인바이런먼트일 거예요.
1: 예, 인바이런먼트 환경.
0: 예, 환경. P가 이제 population
1: 인구
0: 그리고 politics
1: 아, 정치도 있군요.
0: 그리고 예, 경제, 이코노미.
1: 아,
0: 그리고 R이 이제 끝에 R이 이제 리소스.
1: 아, 자원. 예, 그래서 이런, 스태퍼 첫자만 예. 따서 스태퍼.
0: 예. 요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지 미래를 그래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죠.
1: 이게 이제 그런 스태퍼의 범주에 따라서 예. 저술한 미래를, 책이라는 예. 거잖아요. 예. 이 책에 그런 재밌는 그 미래에 관한 이 예. 사실들이 있어서 거기서 몇 가지 좀 제가 흥미로운 거를 여쭤보면 유전자 편집 기술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까?
0: 유전자 편집은 우리는 유전자로 돼 있고 유전자는 그쵸.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고
1: 그렇죠. 뭐 이렇게 염기 서열들이 예, 이렇게 있는 예, 거잖아요.
0: 있고 그건 이제 현재 우리 기술은 이거 잘라붙이는 기술까지 됐고
1: 유전자를 뭐 불필요한 편집. 부분 빼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넣고. 넣는다는 게 유전자 예, 편집인 거잖아요. 예,
0: 영화 편집하듯이
1: 그러니까 필름처럼
0: 예, 필름 편집하듯이 그건 지금 동물에는 뭐 이미 보편화된
1: 정도로
0: 중국에서는 또 그 편집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했고요.
1: 아 이미
0: 예. 세 명이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유전병을 없애주는 편집을 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 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1: 유전자 편집 기술은 올 만큼 온 거군요.
0: 이제 손에 와 있어요. 아. 손에 쥐었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칼을 우리 인류의 손에 들어 그렇구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인데 누가 먼저 쓰느냐. 아. 처음 쓰는 사람은 비난을 받겠지만 또 비난을 받겠지만 또 쓰는 사람은 또 세계에 큰 주도권을 주기 때문에 아. 이게 언제까지 규제 차지할 수 이거 어렵죠.
1: 그러니까 이거 이 기술에 대한 뭐 윤리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를 누가 잘 만드느냐에 그러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1: 그렇죠.
0: 또 우리 우리 인간 사회 인류 이거를 잘 이해해 두고서 어떻게 절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면서 이걸 조화롭게 해 나갈까? 요거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휴머니즘이 그동안 발전해 온 길 보면은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은 그 사회에 큰 변화가 오잖아요.
1: 그렇죠.
0: 망원경이 나타난다, 현미경이 나타난다, 증기기가 나타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변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질서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질서를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면은 사회 갈등이 커져서 충돌이 나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살 조화롭게 준비해서 수용을 하면은 평화롭게 사회 질서가 만들어져요. 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평화롭게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간 것이 바로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지 또 르네상스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게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경우도 있고 평화롭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1: 그럼 뭐 휴머니즘 2.0이라는 것을 두고 또 생각해 보면 유전자 편집이야 뭐 규제 때문에 아예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예. 또 AI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지금 AI 지금 뭐
1: 난리 났잖아요.
0: 난리 났습니다. 예.
1: 모든 걸 예. 바꾸려고 하는 지금 직전인데.
0: 예.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좀 규제를 하자고 뭐 법도 통과시켰어요. 예. 근데 중국과 미국은 별로 들은 척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강자니까. 선두가니까. 그럼 둘이 경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글로벌한 방식을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1: 우리 충장님이 나약함이 결국 위대함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 말이 네. 진짜 희망을 그냥 품게 만드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런 이야기들이 미래의 기원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관심 가져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거는 우리 그 얼마 전에 공개된 세바시 강연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우리 총장님 제자분들이 우리나라 벤처 1세대 뭐 소위 말하는 큰 기업들을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현하시기로는 가장 불안했던 학생들 예. 가장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예. 딴 생각하고 예. 막 불안해하고 했던 그분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예. 이룰 수 있었던 그분들 예. 그죠?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예. 보고 계시는 우리 좀 젊은 분들 혹은 뭐 2030 세대들에게 좀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이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각자 마음속에 불안하고 격차를 느끼고 뭐 힘들고 그 어떤 경우는 분노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해서 이게 바로 에너지다. 이걸 만들어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에너지다.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더 달성하겠다. 내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 힘으로 내가 결국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뭐 좋겠다. 저 자신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총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 뭐 오랜 시간 나눴지만. 결론은 하나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불안함으로 위대해질 것이다.
0: 예,
1: 여러분 하시는 일에 좀 두렵고 불안하시더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래의 기원의 저자이고 카이스트 총장님이신 이광영 총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세바시 나머지 45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안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703-354-1950.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4: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앤안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앤안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루에 첫 번째 따스한 햇살을 오늘 창문을 통해서 맞으셨는지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스튜디오 창가를 햇볕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일터에 계신가요? 아니면 또 아침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분 있으신지요? 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배웅하고 나서 이제야 홀로 앉으신 분 계신가요? 어떤 아침이든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편안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또 첫 번째 문을 열면서 클래식 음악을 여러분께 매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3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서 오늘 아침 여러분 곁으로 조용히 찾아갈 수 있는 음악, 요한 팔벨의 캐논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벨의 캐논은 정식 이름은 캐논가 지그 디 장조. 제목이 좀 어렵지요? 근데 이 첫 음이 흘러나오는 순간 누구나 고개를 꺼득이게 되는 음악입니다. 이 곡은 독일 작곡가 요한 팔벨이 17세기 말에 쓴 곡인데요. 처음에는 세대 바이올린과 총주점을 위한 소박한 실내악이었는데요. 그런데 참 오늘날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애창 연주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캐논이라는 말은 하나의 선율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메아리처럼 뒤따라오는 형식을 말합니다. 한 목소리가 노래를 하면 또 다른 목소리가 같은 노래를 뒤따르고 또 다른 목소리가 그 뒤를 따라오는 거죠. 혼자가 아닌 함께, 조금 간격을 두고 하지만 반드시 함께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런 것 아닐까요? 고국을 떠나서 이 먼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먼저 이곳에 발을 내딛고 또 뒤따라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켜켜이 쌓인 이야기들이 모여서 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실 팔벨의 캐논 변주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또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떤 음악이, 영화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영화 있으세요? 아주 오래된 영화지요. 클래식입니다. 네, 클래식은 손재공 감독 그리고 손예진, 조인성, 조승우 주연의 작품이었죠.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 영화를 아주 감명있게 보았고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개봉과 동시에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두 세대에 걸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죠. 1960년대 순수했던 어머니의 첫사랑 이야기와 또 현재 그 딸이 겪는 사랑 이야기가 서로 교차가 되면서 펼쳐지는데 손예진이 1인 2역으로 아주 연기를 잘 했죠. 빛바랜 필름 속 소녀와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여인. 그런데 이 제목이 왜 클래식일까요? 영화 속에서 클래식 음악이 단순한 배경만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파일벨의 캐논처럼 음악은 시간을 초월해서 두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에 빠지던 그 시절의 선율이 딸의 심장 위에서도 똑같이 울린다는 것. 그것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클래식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 영화 속에 명장면이 있지요. 그 빛 속에서 주인공이 그 두 사람이 하나의 우산 아래서 서 있고 그리고 막 빛 속을 뛰어가는 장면이 있지요. 그 장면에서 흐르는 이 캐논의 선율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신 분이라면 이 파일벨의 캐논이 다시 흘러나올 때 그 기억이 다시 살포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타고 흐르는 것 같죠? 그리고 좋은 음악처럼 좋은 감정도 함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 전역의 불치익한 소식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가 사는 또 DMV 지역 소식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한국도 지금 또 6.3 지방선거 소식으로 아주 분주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도 지금 프라이머리 선거로 여러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어제 6월 2일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뉴저지, 뉴멕시코,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6개 주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민주당, 공화당 후보를 가리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치러졌지요. 연방 하원의원 자리만 무려 74석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결과는 아이오와에서 나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지를 선언했던 랜디 핀스트라 하원의원이 잭 란이라는 사업가에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란 후보는 트럼프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노선보다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주로 사용하면서 알려진 구호 미국을 건강하게 마하라고 하죠. Make America Healthy Again 이 운동을 내세워서 농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올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빈 뉴섬 주지사 임기 만료에 따른 주지사 자리를 놓고 61명이나 되는 후보가 나섰습니다. 개표 중반 기준으로 민주당의 하비에라 베세라 전 장관과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전 폭스뉴스 진행자가 나란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상위 2명이 11월 결선에 진출을 하는 방식이어서 두 번째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집니다. 선거 결과에서 가장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아이오와지요. 트럼프의 지지 선언이 이제 더 이상 무조건 이긴다는 보증 수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 공화당 유권자들이 마가 대신 마하를 선택한 것이죠. 즉 강한 미국보다는 이제 건강한 미국의 표를 던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경제적 불안과 건강 문제에 대한 미국 중서부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 고민이 표심에 그대로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11월 중간 선거, 트럼프 이기에 남은 그 임기에 대한 임기에 대한 사실상 중간 평가지요. 의회 과반수가 걸려있는 이 선거의 윤곽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선거를 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지 또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반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트럼프 지지 후보의 패배라는 또 공화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신호가 읽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아이오와 상원 선거와 일부 경합 지역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본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1월 중간 선거는 연방의회의 주도권은 물론 2028년 대선의 흐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요. 연방 항소법원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중요한 결정이 나온 거죠. 연방 항소법원 DC 순회 재판부가 지난 6월 1일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책이 트랜스젠더를 향한 적대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을 침해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판결로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키는 조치는 당분간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 입대는 여전히 제한이 될 예정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후 약 1,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군 복무 자격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근본적인 논쟁이 될 수 있고요. 행정부는 군의 전투 준비 태세와 효율성을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법원은 헌법적 평등권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줄다리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하는 것에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십니까? 참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해도 너무나도 해야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법무부가 반무기화 기금 법원 명령에 따라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관련된 또 이야기이기도 하죠. 토드 블란시 법무장관 대행이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이 기금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행정부 시절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었죠. 그러나 의회 일각에서 정치적 보복의 제도화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었고 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정부의 정책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가로막은 사례이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네, 누가 피해를 받았고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금은 정의의 실현일 수도 있고 정치적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법무부와 또 행정부 삼권 분립을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해서 여러분의 소리를 전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 표를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워싱턴 DC의 요즘 가장 뜨거운 정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시장 선거지요. 현재 민주당 예비선거 6월 16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조기 투표 시작이 6월 8일입니다. 본 선거는 11월 3일 미국 전체에서 치러질 예정인데요. 올해 선거가 이 워싱턴 DC에서 특별한 이유는 지난 20여 년 동안 워싱턴 시장을 이끌어온 현 시장 무리엘 바우저가 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두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시대 교체 선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후보가 두 명이죠. 먼저 케냔 맥드피 이 후보인데요. 시의회 의원 출신으로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맥더피 후보는 최근 워싱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또 공무원 감축의 영향으로 다운타운 상권이 예전만 못하고 사무실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치안 강화를 통해서 워싱턴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니스 루이스 조지 후보는 진보 성향의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최근 워싱턴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주거비 상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렌트비가 크게 오르면서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워싱턴을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죠. 더 많은 저렴한 주택 공급과 노동자 지원 정책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두 후보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이야기하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맥더피 후보는 경찰력 강화와 범죄 억제를 강조하는 반면 루이스 조지 후보는 지역 사회 투자와 예방 중심 정책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싱턴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치안 문제, 둘째는 집값과 렌트비, 셋째는 경제 회복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다운타운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 예비선거가 사실상 본 선거와 같다고 보고 있고요. 워싱턴 DC는 민주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가 사실상 차기 시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시장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워싱턴이 앞으로 경제 성장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우선시할 것인지를 그 선택을 하는 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재정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누가 시민들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의 선택이 앞으로 DMV 지역 전체의 경제와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곡 듣고 돌아와서 우리 DMB 지역 소식과 그리고 한국 선거 결과 너무 궁금하죠? 투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 투표 결과들이 속속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소식도 노래 듣고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골튼이 부릅니다.

네, 이번엔 우리 산림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이야기인데요.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의 전기요금이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89%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이죠. 워싱턴 DC도 22% 이상이 올라서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요. DMV 지역이 나란히 전기요금 상승률 순위 상위권에 든 겁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이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크게 늘었고 또 전기를 공급하는 도매 시장에서의 용량 비용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노후화된 송전 인프라를 교체하는 비용도 요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에어컨을 켜야 하는 이 계절이 왔습니다. 전기요금은 이미 오른 상태고요. 저소득 가정, 노인 가구, 또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지요.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각 주 정부는 에너지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각 주 정부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요.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검색을 하셔서 반드시 혜택을 받으셔서 가정의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에어컨을 빵빵 틀 때가는 좀 지구 환경도 생각도 하고 또 전기요금도 생각하면서 쉽게 그렇게 막 틀는 거는 틀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특히 어르신께서 계속 더위 속에서 아끼려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이 에어컨은 정말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DMV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늘고 또 AI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좋은 신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성장의 비용이 고스란히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실린다면 우리는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누가 부담을 지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과 공정한 비용 분배,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지역사회에 또한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정말 궁금한 대한민국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진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선거가 치러졌죠. 대한민국 고국의 투표함이 열리는 그 시간, 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사시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도 화면, 뉴스 화면 앞에 앉아서 개표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살아도 선거 날만큼은 또 마음이 한국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한민족이라는 증거겠지요. 출구조사 결과를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우세를 했고 국민의힘은 한 곳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곳이 경합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3% 안팎의 지지를 얻으면서 오세훈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는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곳은 역시 서울이죠. 고향이 서울인 분도, 부모님이 계신 분도, 또 자녀를 서울에 두고 오신 분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또 내 가족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미래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부산도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였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때 66%를 득표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던 박형준 국민의힘 현직 시장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출구조사에서 전재수 후보가 53% 대 박형준 후보가 44%를 기록하면서
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부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번 선거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산에서 시장선거 못지않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이 또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였지요.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세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42.6%, 한동훈 후보가 41.6%, 단 1%포인트 차이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15.8%로 3위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많은 분들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이끌었고 또 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부산 땅에서 전세 계약까지 맺으면서 승부수를 던진 인물이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동훈이란 이름이 정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로는 읽힐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속보로 나오는 소식이죠.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투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 일대를 포함한 1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지에서 유권자들이 줄을 서고도 표를 행사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고 선관위는 오후 9시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미국도 선거 때마다 투표 접근성 문제, 긴 대기줄, 투표소 부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IT 강국, 행정 선진국이라 자부해온 이 대한민국에서 투표 용지가 모자라서 국민이 표를 못 던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가뜩이나 부정선거, 그리고 사진으로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선거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선관위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번 투표율이 59.9%로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의 60.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해에는 이런 사태가 없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지금 보수단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으면서 개표 중단까지 말이 나오고 있고 필요시에 재선거 요구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계신 친지분들, 또 우리 동포들,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진짜 민심의 무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할것 같고요.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그 무게를 어깨에 얹고 또 고국에 사는 가족들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멀리 미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되었지요. 반도체 부분 일부 직원들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다른 사업부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게 되면서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논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사례를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협력업체, 비정규직,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혀 다른 관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초과 이익을 분배하기보다는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재투자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장관이 만나기로 했었죠. 2월 초에 지난 1일 만나기로 했는데 결렬이 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는데 참 이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부가 기업의 이익 분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원청과 하청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또 정부가 민간기업의 이익 사용 방식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적절한 개입인지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은 사실 이게 한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또 한인 동포로서 한국 기업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에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이야기로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중국, 대만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요. 오늘 벌어들인 이익을 내일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해야만 또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분배를 지시하는 것보다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이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그러나 기업이 번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 것인지를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려 한다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요. 협력업체와 상생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사회공헌에 참여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명령보다는 기업과 노동자, 주주,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율적인 합의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번 삼성전자 논란은 단순한 성과급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의 이익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장이 없는 분배도 어렵고 또 사회적 공감이 없는 성장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는 기업을 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기업의 모든 결정을 무조건 시장에 맡기는 극단이 아니라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 소식도 참 많은 숙제를 안기고 있는 것 같아요. 타결은 했지만 노사 협상이 그냥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또 성장과 분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요.
이번 갈등이 반도체 사업 분야 부분의 실적을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또 AI 열풍과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다시 좋은 성과를 내기를 시작했죠. 그러자 이 반도체 직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회사를 다시 일으킨 만큼 그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업 부문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인데 왜 특정 부분만 큰 보상을 받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예, 흥미로운 것은 이번 갈등이 단순히 회사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 안에서 사업부 간 직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노사는 특별성과급 제도를 포함한 임금 협상안에 합의를 했고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 이 또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또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고 혁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업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히 반도체 산업,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경쟁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 대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함께 나누는 가치가 더 중요할까요?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김승교 기자가 전하는 가곡 산책 이어지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과 함께 삶의 풍경을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일찍 숲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맺힌 이슬이 반짝이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어딘가 새로운 하루를 예고하는 시간. 오늘 소개할 가곡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가곡은 김소월 시인님의 시가 바탕이 되어 조성은 작곡가님께서 작곡하신 한국 가곡 꿈길입니다. 꿈길은 바로 그런 새벽의 풍경을 닮았는데요. 이 노래를 통해 오늘의 산책을 한번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인 김소월과 작곡가 조성은이 함께 그려낸 이 아름다운 꿈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소월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실까요? 많은 분들이 진달래꽃을 떠올리는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구절이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과 생명, 그리고 삶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꿈길, 오늘 소개해드릴 꿈길 역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시에는 꽃이 피고, 이슬이 맺히고, 바람이 흐르고, 숲이 펼쳐집니다. 마치 곡을 들어보면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가운데 화자는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구슬의 봄 새벽, 아득한 길. 얼마나 싱그러운 장면인가요? 봄이 느껴지고, 새벽이 느껴집니다. 또한 물구슬이 반짝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시인은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꿈을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가 말하듯 꿈은 어쩌면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새벽 공기 속에, 풀잎의 이슬방울 속에, 또 지금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길 위에 있다고. 그래서 이 가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잘될 거야, 계속 가보자 고 마치 설득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걸어볼 구절은 이 구절인데요. 흔들리는 다리 위 무지개 길. 참 신기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마치 흔들리는 다리가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무지개 길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이 구절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들도, 또 새로운 직장, 또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분들도, 또 다양한 분들께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흔들릴 때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가 말하듯 흔들린다고 해서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무지개 길이라는 표현처럼 오히려 그 흔들리는 길 위에 더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지개는 항상 비 온 뒤에 나타나니까요. 또이 노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는 걸어가노라, 나는 걸어가노라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해요. 마치 스스로를 응원하듯,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듯 나는 걸어가노라,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 구절을 들으면은 항상 멈추지 말고, 또 흔들리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라, 이렇게 위로의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꿈길이라는 이 곡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희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나아간 그런 삶의 여정이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길을 걷고 계신가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품어온 목표,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만의 꿈길을 걸어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목적지가
순간순간 확실히 보이지는 않죠. 보이기가 어렵고요. 근데 화자가 말해주듯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 한 걸음이 결국 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김소월 시인님의 꿈길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긋을 외친 봄 새벽 숲길을 떠올리면서 김소월 시인님의 시가 조성훈 작곡가님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만나 태어난 한국 가곡 꿈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가구 꿈길과 함께 희망의 산책을 떠나보았습니다. 아득한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이 마음을 품고 또 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걷는 길 위에서 조금씩 자라난다는 이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꿈길을 걷고 계신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에 오늘이 3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6월의 따뜻함이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이제 하얀 찔레꽃이 피어나고 넝쿨장미가 담장을 타고 흐르듯 번지는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지겠지요. 네, 올해 잊고 지냈던 그리움과 따뜻한 마음도 또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 참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죠. 이 시인의 6월에, 이 시는 바로 그런 계절의 감정을 담담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낸 시인데요. 누군가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것, 말없이 바라만 준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는 조용히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에를 함께 제가 읽어드리면서요. 초여름처럼 맑고 따뜻한 사랑의 의미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 나태주. 말없이 바라. 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때때로 옆에 와 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따뜻합니다. 산에 들의 하얀 무찔레꽃, 울타리에 넝쿨 장미, 아우러져 피어나는 이 6월에 그대 눈길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나는 황홀합니다. 그대 생각 가슴 속에 안개되어 피어오른 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가득합니다. 네,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6월에는 대단한 사건도 극적인 고백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아 주는 것, 옆에 와 서주는 것, 눈길이 스치는 것, 그 작고 조용한 것들로 가득 차오르는 마음을 시인은 담담하게 그러나 깊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래 그리워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거창한 사랑의 맹세보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그 온기, 분주한 하루 속에서 잠깐 나를 바라봐주던 그 눈빛 하나. 그대의 생각 가슴 속에 안개되어 피어오름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가득합니다. 가득하다는 건 넘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사람 생각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득 찬 마음. 시인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를 들려드렸고요.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 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인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물, 여러분들이 계시지요. 그 중에서도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 양성에 평생을 바친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단체가 이 워싱턴 지역에 있습니다.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동포 사회 발전과 또 차세대 교육, 그리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힘써온 흥사단 워싱턴 지부를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흥사단 워싱턴 지부를 이끌고 계신 박대영 지부장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는 그 주제가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가 정말 처음에 시작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아주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도 참 좋으니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0: 네, 폴김이 부르는 괜찮을 거예요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워싱턴 지부 흥사단 지부를 이끌고 계신 우리 박대영 지부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네, 흥사단의 활동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인사를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예.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 흥사단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0: 네.
1: 저는 워싱턴 흥사단 지부장을 맡고 있는 박대영입니다.
0: 네, 흥사단 워싱턴 지부장님을 맡고 계신 박대영 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제9대 흥사단 워싱턴 지부 역임을 하셨고 잠깐 쉬셨다가 다시 제13대 흥사단 워싱턴 지부 지부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워싱턴 광복회 운영위원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독립군의 후손이신 거잖아요.
1: 네, 저희 조부님이 네. 저희 고향 영암에서 농민 만세운동을 하시다가 약간 거처를 걷기신 기록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예.
0: 농민 만세운동.
1: 예예. 네. 저희 할아버지는 유림으로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참담한 일체 침탈에 항거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합심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0: 네. 예, 예. 네, 일제 탄압에 항거해서 예, 예. 농민들과 예, 학생들과 함께 예, 예. 그렇게 예. 일거를 하셨네요.
1: 예, 수탈에 항거해가지고요.
0: 네. 예. 아, 그게 기록으로 어떻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1: 예, 그러니까 1932년 네. 만주사변 이후로 일제가 굉장히 농민들을 수탈했어요.
0: 네.
1: 예, 그게 이제 또 우리 가나라에서는 또 탄관오리라고 관리들이 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0: 아, 그렇죠, 또.
1: 예, 네.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소장맨들이 합심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다가 또 이게 자주권을 또 외치면서 일본은 물러가라 대한독립 만세 이런
0: 네.
1: 또 만세운동이 우리 전라남도 영암에서 있었습니다. 1932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인데 바로 내일이네요. 기념일에.
0: 네, 그러시군요.
1: 예, 예.
0: 아, 참 그런 할아버님의
1: 예, 예.
0: 얘기잖아요.
1: 예.
0: 배신 적은 없으셨어요?
1: 아, 제가 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75,
0: 아직?
1: 예, 73년까지 뵀습니다. 7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0: 네. 예. 그러면 할아버님께 직접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으셨겠네요.
1: 그럼요. 그 고통이 꽤 오래되셨던 것 같아요. 그 공문 후유증이.
0: 네.
1: 예, 그래서 되셨으면 이제 앞으로는 데모를 안 했으면 좋은데 참 데모하다 보니까 참 그게 네. 쉬운 일이 아니더라.
0: 네.
1: 예, 그래도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하는 게 참 보람이 있더라.
0: 네.
1: 그런 말씀만 항상 하시는 것 같았어요.
0: 네, 예. 그러셨군요.
1: 예, 예.
0: 그런 분을 후손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좀 다른 분들과는 특별히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크실 것 같고요. 자라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사셨으니까.
1: 예, 그런 면이 많은 네. 것 같아요. 제 흥사단 운동하는
0: 네.
1: 계기도 저희 조부님의 어떤 가르침이 상당히 네. 컸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지부장님을 2012년이면은 벌써 지금 10년도 전이고요. 그리고 다시 2026년도에 지부장님을 또 다시 맡으셨어요.
1: 네. 네. 제가 흥사단을 알게 된 거는 대학에서 79년 군대를 복학하고 나서 흥사단 아카데미 동아리가 전국적으로
0: 네.
1: 굉장히 열기가
0: 네.
1: 넘쳤거든요. 대학 아카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 이민 와서 여기서
0: 네.
1: 흥사단이 95년에 이제 창립하는 걸 알고
0: 네.
1: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거의 31년, 7년을 거의 이렇게 워싱턴 행사단에 몸담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네요. 94년도에 그러면 워싱턴 행사단이 창립이 된 건가요?
1: 아니요. 95년, 5년? 9월 3일입니다.
0: 95년 9월 3일.
1: 예, 예. 네. 저는 96년 정말, 네. 3월에 활동을 또 시작했어요. 한 6개월 늦게.
0: 되자마자.
1: 예, 예. 6개월
0: 네, 거의
1: 정도
0: 창립
1: 늦게.
0: 멤버시네요. 네.
1: 예, 예.
0: 그 워싱턴 행사단의 산 증인이시고 지금까지 또 지부장님으로도 수차례 함께 하시면서 이끌고 계신데요. 워싱턴 우선 행사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지금 앞서 얘기하신 거가 79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1: 예, 예, 그때,
0: 함께 하셨다고
1: 그때는
0: 하셨는데
1: 네. 그 유튜브나 이런 게 예, 많지 않아가지고
0: 네.
1: 그 이렇게 좀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건 공개 강좌였어요.
0: 공개 강좌였죠.
1: 예, 그런데
0: 네.
1: 이제 우리 형사단은 예, 해방 이후부터 공개 강좌를 꾸준히 금요 개척 강좌로 해가지고
0: 네.
1: 옛날에는 명동 입구에 형사단 단소에서 또 나중에는 서울대가 이제 물러나니까 그 자리에 형사단 단소를 만들어서
0: 네.
1: 금요 개척 강좌를 매주 금요일 날 하셨는데 그때 연사들이 주로 저 이당 안병욱 교수님,
0: 네.
1: 김영석 교수님, 뭐 여러 교수님들이
0: 아, 네.
1: 많은 좀 강의를 하셔가지고 여러가 같은 그 젊은이들이 그냥 모여들어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사단을 접하게 되고 대학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979년도면은 사실 그때 굉장히 데모 많이 하던 때예요.
1: 예. 그래서
0: 네.
1: 저희들 그 단호 중에도 상당히 좀 쫓겨 다니는 단호도 있었지만 저는 또 그런 용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0: 네. 예, 예.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애국심을 늘 갖고 한국에서부터
1: 예.
0: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면서 미국에 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워싱턴 지부는 어떻게 창립이 된 걸까요?
1: 네, 저희 워싱턴 지부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5년 9월 3일 우리 주정세 초대 2대 3대 회장님을 겪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성균관 대학에서 흥사단 아카데미 운동을 하셨어요.
0: 네.
1: 그게 이제 1961년도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바로 이민 오셔가지고 여러 지인들하고 함께 이제 장본웅, 이강표, 이영옥, 이형주, 김영창 우리 그 대선배님들과 함께 발기를 하셨어요.
0: 네.
1: 또 이제 그 한국에서 본부 이사장님을 직접 모시고 이제 이렇게 발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도 도산의 그 보편 진리를 또 애국심을 또 정체성을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알리자는
0: 네.
1: 취지에서 이렇게 발기를 하면서 매달 올레를 함과 동시에 공개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2013년까지 지부장 할 때 그때까지 공개 강좌가 177회까지 이어져 왔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그 후로 한 10여 년 동안 조금 활동이 미미하게 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무거운 책임으로 올해부터 다시 이렇게 지부장을 맡게 돼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예.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다시 활동을 지금
1: 예,
0: 올해부터
1: 예.
0: 아주 다시 예.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1: 예, 예.
0: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교육가로도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는지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이제 도산 하면은 그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을 하셨어요. 뭐 제일 이제 아시는 게 독립운동가, 또 사상가, 연설가, 교육가
0: 네.
1: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도산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는 계기가
0: 네.
1: 저 1994년 청일전쟁을 보고 나서 그 동기가 부여된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도산은 평안남도 강서군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면서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가 서로 싸워서 초토화시켜버리는 평양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걸 보고 야 이게 우리의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다 네. 생각해가지고 네. 그 길로 바로 서울로 달려가서 이게 나도 뭔가를 알고 열심히 나라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울로 와서 밀려학당, 구세학당에 네.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독립협회, 서재필 박사가 이끄는 독립협회에 96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고 거기 또 만민공동회에 또 참여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평양으로 돌아와서 만민공동회 연설을 하십니다.
0: 네.
1: 그 연설을 하는 계기가 19세 도산 안창호가 연설을 하는데 그 청중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자기보다 더 대선배고 부모,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앞에서 청년이 그 설파하는 연설이 보통 그 심지가 아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네.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0: 네.
1: 모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환호하는데 예, 그 자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난강 이승은
0: 네.
1: 또 저 우리 저 조만식 선생님 네. 또 몽양 여운영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거기에서 본받고 이게 네. 그분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0: 그렇군요. 예, 네. 예.
1: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운영을 하게 됩니다. 1999년 전진학교라는 학교를 자기 고향 강서군에다가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쉽지 않아서 내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사업에 펼치겠다 해서 2002년 밀러 선교사의 출선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미국 생활에 이게 발을 딛게 되는데 도산의 그 미주 이민사의 가장 그 발자취가 화려하거든요.
0: 네.
1: 그걸 미국에 와서 보니까 또 그게 또 참담한 거예요. 공부를 하러 왔지만 한인들이 너무 비참한 생활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네. 못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 또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선수 길거리 청소부터 또 집안일부터 깨끗이 치우게 하면서 미국 사회에 그 무시당하지 않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한인 단체, 친목 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친목 단체 샌프란시스코 친목 단체를 만들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공립협회, 공립신문 이런 거를 또 만들어서 신문을 만든 이유는 이제 공론을 조성해서 전 세계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애국심을 더 고취시키면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저 사탕수수 받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자꾸 이제 이주를 오시니까 그분들을 이끌고 이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오렌지 농장으로 또 가셔가지고. 이제 파차파 캠프라는 한인은 최초 그 한인촌을 또 만드시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처음에 가보니까 매트리스 노동자를 해가지고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자면서 그 자기의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 우리 한인들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한인들의 힘을 모아서 아르키면서 감귤 하나를 따도 정성스럽게 따면서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아르키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만들고 여러 단체를 또 만들어서 한인들의 동기부여를 또 만들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신 겁니다.
0: 네. 예. 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파차파 캠프. 정말 이게 사실은 미주 전체 한인 최초의 뭐 타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1: 예.
0: 네.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그런 곳이고, 이 파차파 캠프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작년
1: 전시회를 한번 했었죠.
0: 전시했었어요. 예, 그때 예.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도 인터뷰도 하고 제가 직접 전시회에서 우리 한인 워싱턴 한인 센터에서 전시회를 지금 사진전을 했었거든요. 저도 가서 보기도 했는데 자료들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예,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이제 그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시청에서도 그 기록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1: 그 이제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존하겠다 해가지고. 저희 행사단 또 도산사업 기념회 여러 단체들하고 합류해가지고
0: 네.
1: 그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 보존 그 가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시청에서 벌써 천 에이커를 무상으로 기증해서
0: 아, 네. 거기에
1: 이제 도산 기념관을 조성하고 옛날 그 한인들의 한인촌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그 기록물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1: 예, 예.
0: 이 일을 위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잖아요.
1: 예, 네. 예.
0: 그 가운데 흥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요.
1: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0: 네.
1: 동포사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1: 이제 리버사이드에는 세 분의 그 동상이 있는데
0: 네.
1: 예. 우리 인류애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마틴 루터 킹,
0: 네.
1: 또 마하트마 간디,
0: 네.
1: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세 분의 그 동상을 이렇게 시에서 직접 건립해가지고
0: 네.
1: 보존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저 인류애를 위해서 헌신한 그 우리 도산의 그 영웅적인 그 기록이.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 그 남아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0: 네, 그렇죠.
1: 예.
0: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간디는 많이 알려졌죠. 미국 분들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한국의 어떤 그 뛰어난 위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돼서 좀 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도산의 가장 그 기본적인 사상은 애기애타거든요.
0: 네.
1: 내가 내 주체를 사랑함으로써 상대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주체, 내 그 욕망과 욕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겉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주체를 사랑함으로써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또 생기면서
0: 네.
1: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는 또 그 사랑을 받고 또 저한테 사랑을 주고 또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0: 네.
1: 또 이게 또 이 사랑이 민족을 위한 사랑으로 국가나 민족으로 한 사랑 또
0: 네.
1: 세계적인 다른 공동사회를 향하는 세계적인 평화 사랑 이런 식으로 이게 애기애타라는 그 개념이
0: 네.
1: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애기애타만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만 쓰신 양반도 손에 수십 분이 계십니다.
0: 네.
1: 그리고 사실 도산의 그 사상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들도 거의 100여 분이 계십니다.
0: 그래서
1: 지금 우리 도산을 연구하고 이렇게 도산을 따르는 게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하버드나 이런 그 대학에서도 도산 연구소가 있고
0: 네.
1: 많은 연구 논문이 남아 있고 또 지금도 지금 저 가장 먼저 필라델피아 지부에서 지금 현지인들, 지금, 미국, 현지인들의, 단후 가입을 지금 홍보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도산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자제분들도 참 훌륭하시잖아요. 도산
1: 그럼요.
0: 예,
1: 네. 모든 분들이 삼남 2년을 두셨는데
0: 네.
1: 다들 그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예, 자녀분들도 그 어머님의 그 자기 그 안수사 아니 그 아내 저기 뭐니까 이혜련 여사님의
0: 네.
1: 자제분들인데 그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혜련 여사님은 미국 사회 가가지고 이제 헌옷 헌신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꾸며서 입히고 이렇게 이렇게 알뜰하게 네. 또 자녀분들한테 입힌 거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뭐 자녀분들이 여자 옷을 입고 있어요.
0: 네.
1: 그런 거 여자 옷을 갖다 갖다 꿰매서 또 만들어 주시고 네. 또 이런 거를 또 동포사에다가 또 이렇게 배포하시고 또 그거를 알려서 또 또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또 독립 자금도 만들어주시고
0: 네. 이렇게
1: 실제로 이혜련 여사님은 그 평생을 독립자금 마련에 협조하신 분이거든요.
0: 네. 예,
1: 또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0: 네. 예. 그렇죠. 근데 도산우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그 사모님께서 이혜련 여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는 좀 아직 많이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1: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이혜련 여사님은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냐면은 우리 도산 선생님은 이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꽃을 가꾸고 텃밭에
0: 네.
1: 꽃을 가꾸고 이제 이렇게 집안 환경을 그냥 좋게 꾸미려고 하는 상태가 많으셨는데 우리 이런 여사님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채소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또 그 상당히 그 조금 두 번의 이제 상충된 네. 견해도 있으셨다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상당히 생활력이 강하셔가지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많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교육가로서도 굉장히 또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1: 예, 도산함은 교육이죠.
0: 네, 예, 학교도
1: 자기도
0: 세우시고
1: 이제, 예,
0: 네.
1: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지만은 참담한 우리 한인 사회를 보고 이제 계몽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또 하셨지만은 자기 고향에 점진학교를 만드시고 또 이제 한국으로 2007년, 1907년에 돌아가셔가지고 대성학교를 또 만드십니다.
0: 네.
1: 또 2026년에는 중국 남유경에 점진학교를 또 만드시고 이게 또 모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 학교에서 또 독립 정신, 민족심 이런 걸 또 배워서 독립 운동에 또 투신하는 또 여러 제자들이 또 많으시고요. 예. 예. 그래서
0: 네.
1: 평생을 교육에 힘쓰신 게 큰 보람으로 생각되실 겁니다.
0: 네. 아,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훌륭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미주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또 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1: 예.
0: 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거국가를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 노래를 당연히 우리 지부장님은 잘 아시겠지요.
1: 이런 노래를 들으면 좀 네, 눈물이 나요.
0: 눈물이.
1: 예, 가슴이 웅크려지고.
0: 네, 그러시죠. 예, 네.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요.
1: 예.
0: 그리고 작곡은 이상준 선생님이 하셨는데 미국으로 망명 가는 길 위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지었다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정든 고향 한반도를 떠나며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또 조국 독립을 위해서 분투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우국의 노래인데요. 네, 거국가 제가 들려드리겠는데 가사를 정말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쓰신 작사하신 거국가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때 그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네, 이 시간에 흥사단 워싱턴 지부를 이끌고 계신 박대영 지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흥사단의 활동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고 또 하실 앞으로 계획들도 많으신데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십니까?
1: 예, 이제 저 맨 처음 저희 시작할 때는 저 동포사의 저 공개 강좌를 시작해가지고 네. 동포사의 그 저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의 강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동포사의 그 저 여러 정보를 제공하면서 저 공동체의 여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장이 됐었거든요.
0: 네.
1: 예. 그러다가 이제 저 청소년 캠프를 여름 캠프를 여름마다 이제 제 지부 나름대로 하면서 또 때로는 여러 타 지부와 합쳐서 이제 뉴욕이나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네 개 지부가 주로 여름 캠프를 필라 지역에서 많이 가졌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후원직이랄지 여러 도산의 애국심이나 나라 사랑 이런 그 정체성을 좀 심어주고요. 또 청소년 서로 간의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서 청소년들끼리 희망을 가진 미래를 갖게끔 여러 장을 여러 번 마련해줬고 또 한국 여기 워싱턴에서는 워싱턴 역사 탐방 의회 견학, 뮤지엄 견학, 뭐, 이런 경우도, 한 3년 이상 이렇게 했었고요. 또, 백일장, 글짓기, 도산, 수필, 그런 식으로 이제 도산에 대한 제목, 타이틀로 백일장도, 개최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소 미미한 점이 있지만은 제가 좀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네. 부탁드립니다.
0: 그렇죠. 이 많은 정말 굉장히 차세대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8월 1일부터 2일까지 청소년 여름 캠프가 지금 열릴 계획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소가 어딥니까?
1: 예, 지금 델라웨어에 있는 베다니 비치에 베다니 그 센터가 이제 유스 호텔인데 거기에서 1박 2일 가정으로 침식을 제공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이렇게 차량 제공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이 동행하시는 조건이 되겠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자녀분들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우리 일제시대 때 이야기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좀 잘 전수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8월 1일부터 2일까지 델라웨어 베다니 비치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분들에게 또 조국에 대한 모국에 대한 부모님의 나라죠. 그렇지만 또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교육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연락처 등록할 수 있는 곳을 좀 알려주십시오.
1: 예, 저희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0-888-2475입니다. 박대영입니다.
0: 네, 240-888-2475 240-888-2475 박대영 네, 지부장님의 전화번호를 직접 주셨습니다.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게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저도 알고 있는 게

0: 모실 역행, 충의 용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텐데 이 모실 역행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힘쓰다, 그리고 힘쓰다의 그 참됨, 힘을 다하다, 행할 행, 이렇게 한자로 해서 참되고 실질적인 일에 힘쓰고 말이 하는 행동으로 실천한다. 네, 맞습니까?
1: 예, 네. 제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의 4대 정신, 또 흥사단의 4대 강령, 이게 무실력행 충우 용감인데요.
0: 네.
1: 무실은 거짓없이 정직하자. 역행은 성실하니 일하자. 충우는 신의를 지키며 나라에 충성하자.
0: 네.
1: 용감은 무한한 미래를 용감하게 개척해 나가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실력행 충우용감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흥사단 단우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0: 아, 네.
1: 일하자, 참되자, 일하자, 신의를 지키자, 용감하게 나가자. 이런 노래가 이제 우리 흥사단 단우인데, 이게 이제 해방 후에도 이게 이제 그 도산 정신을 이어받은 여러 사업가나 이런 기업가들이 이 도산의 정신을 이거 많이 이렇게 실천하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도산이 이거 애쳤던 무실력행 충우 영감을 읊히면서 도산 선생님이 그 1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년 후면은 무실력행 충우 용감의 정신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나아가면은 세계 방방곡곡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업체가 있을 것이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면서 용감하니 일 앞으로 나갈 때 또 성실하니 일할 때 이 대한민국은 무한한 그 발전을 이룰 것이며 세계 방방곡곡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금 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이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직과 성실과 신의와 미래에 대한 도전. 이게 지금 우리 사회도 또 도산의 사상이 숨쉬고 또 실천해 나갈 그 덕목인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위인전을 흥사단에서 이거 지금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진리는 반드시 따를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아 정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겉 표지에 나와 있는데 아,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책을 좀 읽고 싶으신 분들은
1: 예, 저희가 이제 도서 보급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0: 네.
1: 저한테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모임에 오시면은 저희가 매달, 지금 올해를 셋째 주 토요일 날, 위튼 도서관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이제 광고가 나가는데 앞으로, 그 모임에 오시면은 저 책을 20불씩에 그래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드렸으면 좋은데
0: 네.
1: 책이란 건 무료로 주면 잘 또, 보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돈을 주고 사야지. 네.
1: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보급을 저희는 꾸준히 해왔거든요.
0: 아, 네. 예. 선물로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예, 예.
0: 네.
1: 예,
0: 우리 자녀분들이 한국어를 좀 읽을 수 있다면은 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
1: 아, 저희가 또 영문책자도 있습니다.
0: 아, 영문책자도
1: 예,
0: 있어요.
1: 예, 예.
0: 네. 그럼 자녀분들에게 예, 예.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매달 모임을 위튼 네일랜드 도서관에서 갖고
1: 예, 예.
0: 계시군요.
1: 예, 예.
0: 네. 그러면 이 흥사단 활동에 책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받으시고 또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지부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1: 예, 예.
0: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흥사단 활동을 통해서.
1: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직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도산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0: 네.
1: 온대한 꿈을 가지고 민족과 국가 또 세계의 평화, 공정, 공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기에타 이 정신이 이거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에 서로 돕고 사는 거. 남을 도우면은 또 내가 도움을 받고 또 남이 알아주면 또 내가 남을 또 알아주고 그 갈등과 분열의 이 현실을 우리 도산 정신으로 극복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도산 사상을 포럼을 통해서 또 여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포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달 그 포럼을 할 수는 없고 이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코로별로 분기별로 이제 포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9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캠프도 꾸준히 이끌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또 여러 동포사회의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도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그 알리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알리려고 합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뭐 청소운동도 처음에는 또 벌렸어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 같아도 청소한다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정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도 어느덧 다 빠뜨리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려서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동포사회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건전한 단체가 되게끔 앞으로 노력하면서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행사단 워싱턴 지부를 이끌고 계신 박대영 지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정말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말을 다 전하지 못하셨어요. 얼마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데 그분의 그래도 정신과 리더십 그리고 행사단의 활동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네, 도산 선생님. 나라의 독립만 꿈꾼 분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또 길러내는 미래를 꿈꾸셨던 그런 훌륭한 공동체의 지도자, 교육자셨습니다. 네, 또 앞으로 청소년 캠프와 장학사업 그리고 도산 포럼을 통해서 차세대들에게 그 정신이 더 잘 이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지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리 김밥이 함께 후원하며 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생각이 나십니까?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김밥으로 알려진 리 김밥이 이 워싱턴 지역, DMB 지역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신선하고 준비된 재료와 가하지 않은 조미료 그리고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한국의 따뜻한 맛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점심 단체 도시락,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가능하고요. 또 함께 프랜차이저로 리 김밥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깔끔한 맛. 리 김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너무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1113K 리 하이웨이 페어팩스에 있는 리 김밥과 함께 하시고요. 한국의 맛이 그리운 날엔 리 김밥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니, 제가 얘기하다.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Q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 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 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4: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정치적 사법 피해자 배상을 위해 추진했던 17억 7천 달러 규모의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진 데다 법원의 제동까지 걸리면서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미 CBS 뉴스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 베테랑 기자 스콧 펠리가 경영진을 공개 비판한 직후 전격 해고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인사 개편과 편집 방향 논란 속에 CBS 뉴스의 내부 갈등과 정치적 영향력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텍사스의 상징적인 고래 벽화가 철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벽화를 그린 예술가는 작품 훼손 책임을 물어 FIFA 등을 상대로 2,5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합니다. 한국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미국은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 사무대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사무대출 운용사 클리프워터는 2분기 환매 요청 규모가 펀드 자산의 17%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성능 AI 모델 출시 전 정부가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기술업계 우려를 반영해 검증기간을 당초 90일에서 최대 30일로 단축하며 AI 안전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서비스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업계 전반에서 과금 경쟁이 벌어지며 가격 인하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술 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보안 취약점 탐지 모델 미토스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한국 주요 기업과 기관도 참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글로벌 사이버 보안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3일 본선거 진출자를 가리는 유저지 예비선거가 어젯밤 8시를 기해 모두 마감되고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각 타운의 시장과 시의원직을 놓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를 비롯해 우리 한인 후보들의 개표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한인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시장의 연임이냐 새로운 후보냐를 놓고 선거 전날까지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졌었는데요. 개표 결과 폴김 현 시장이 승리를 거두며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폴김 후보는 총 770표, 득표율 57.85%를 기록하며 560표를 얻은 민석준 후보를 210표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펠팍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이번 예비선거 승리자인 폴킴 후보의 11월 본선거 당선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입니다. 본선 진출권 두 자리를 놓고 3명의 한인 후보를 포함해 총 4명이 경쟁을 벌였는데요. 저스틴 강 후보가 705표로 1위, 루시양 후보가 619표로 2위를 차지하며 나란히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함께 출마했던 원유봉 후보는 603표를 얻어 아쉽게 3위에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 시의원 개표 결과 전해드립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데니스 심 후보는 타민족 후보 2명과 치열한 3파전을 벌였지만 총 208표를 얻으며 3위를 기록해 아쉽게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해당 지역구에는 프랭크 펠리노 후보와 제임스 콘톨리오스 후보가 각각 1, 2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한인 후보들은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두 명을 뽑는 리치필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사라김 후보는 172표를 얻어 2위로 본선거에 직행했습니다. 또한 3선에 도전하는 노우도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의 김봉준 후보 역시 96표를 획득하며 무난하게 본선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비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사실상 본선거에 직행한 한인 후보들도 있습니다. 노스벨 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케네스 조 후보를 비롯해 포트리 시의원 5선에 도전하는 폴륜 후보, 클로스터 시의원 재선에 나선 크리스 조 후보, 그리고 펠팍 시의원 공화당 후보로 나선 스테파니 장 전 시의원이 오는 11월 3일 치러질 본선거에서 최종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치열했던 예비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선은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선거에 진출한 우리 한인 후보들이 어떤 쾌거를 이뤄낼지 계속해서 한인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유저지 예비선거 개표 결과였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 관련 긴급 법안을 저지한 시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측은 공공안전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조하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공안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미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2일 필 멜델슨 시의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긴급 통행금지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특히 5명의 시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이 지목한 의원들은 제니스 루이스 조지, 트레이언 화이트, 로버트 화이트, 브라이언 나도, 그리고 제커리 파커 의원입니다. 바우저 시장은 서한에서 공공안전에 중요한 이 법안을 시의회가 추진하지 못하도록 5명의 의원이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시의회 다수가 연구법안과 긴급법안 모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의원들이 긴급조치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긴급법안은 시장의 행정명령이 이번 주말 종료되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연구법안이 오는 7월 16일부터 발효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최소 9표가 필요했지만 필 맨델스 의장은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맨델스 의장은 전통적으로 시의회에서는 다수의 결정이 내려지면 소수가 이를 막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로 불리는 청소년 집단 모임이나 소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특정 지역에 한시적인 조기 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비판 대상이 된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역구 의원인 로버트 화이트 의원은 시장의 서한을 무책임한 정치라고 규정했습니다. 화이트 의원은 1년 전 한시적 통행금지 조치를 지지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나였다며 당시 시장에게 종합적인 청소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시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드힐 지역구의 브라이언 나도 의원도 긴급법안과 연구법안 모두에 일관되게 반대표를 던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의원은 통행금지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겉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며 실제로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제니스 로이스 조지 의원 역시 이번 논쟁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방군 병력과 연방기관이 법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통행금지를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커리 파커 의원도 시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위처럼 보인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록 핀토 의원은 시의회가 이미 청소년 통행금지 연구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워싱턴 DC는 주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방의회의 검토가 끝나고 법이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7월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 사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었지만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앨런 의원 역시 긴급법안에 찬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 논란이 정치적 이유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런 의원은 이미 한 달 전쯤 충분히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같은 논쟁이 반복적으로 재개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우저 시장이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른 임시 통행금지구역 운영 권한은 이번 주 토요일 종료됩니다. 시장실은 법적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영구 통행금지법에 따르면 평일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말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통행금지가 적용됩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청소년 통행금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워싱턴 DC가 공공안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16일 워싱턴 DC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공안전과 청소년 정책은 유권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향후 DC의 공공안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제재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최대 규모인 노비텍스를 비롯해 월렉스, 비트핀, 람진엑스 등 이란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인 이란 국가기관들이 서방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또 노비텍스의 공동 창립자 및 전현직 CEO 등 4명을 제재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노비텍스가 지난해 이란으로 유입된 전체 가상화폐의 50% 이상을 처리했으며 이란 정권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연계 랜섬웨어 행위자들과 관련된 지갑 거래를 포함해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왔고 해외 자산통제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들이 이용함으로써 제재 회피를 가능케 했다는 게 해외 자산통제국의 설명입니다. 해외 자산통제국은 또한 노비텍스가 이란 정부의 국민 탄압에 일조했고 공동 창립자 두 명은 이란 전쟁 초기에 폭사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가족과 가까운 관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수년간 이어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달러 기반 금융망 접근 차단 상황과 통화가치 급락으로 인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에 따르면 이란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8억 달러에 달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경제가 급락하는 동안 이란 정권은 제재 회피 및 해외 자금 유출을 포함한 부패한 목적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란의 현재 경제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성공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약속한 대로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을 통하든 디지털 자산을 통하든 자금 흐름 추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2세 아동을 위한 무료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2K 시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캐티오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나니 뉴욕시장은 5개 학군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5개 학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무료 2세 아동 보육 교육 프로그램인 2K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일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가을부터 운영될 2K 프로그램 신청을 2일부터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맞벌이 가정이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2K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며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3: Instead of stressing about how they'll be able to afford childcare come the fall, instead of picking up extra shifts or working overtime, parents can come to this beach with their children without having to worry. As they enjoy the sun, the waves, they'll be able to rest easy. Knowing that their kids will be taken care of in high quality childcare programs and that those programs will be free.
2: 2K 시범 프로그램 신청은 뉴욕시 6, 10, 18, 23, 27 교육학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26일입니다. 무료 2K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은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이누드, 그리고 더 브롱스의 포덤과 킹스브릿지, 브루클린의 카나시와 브라운스빌, 오션힐, 그리고 퀸즈의 오존파크와 라커웨이 지역입니다. 뉴욕시는 첫해 총 2,000개의 무료 2K 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4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K 프로그램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캐티오컬 뉴욕주지사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주정부와 시정부가 공동 발표 추진한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 2K 무상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주는 총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가정들이 처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한 무료 보육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직장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2K 프로그램 대부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또 연간 260일 운영돼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형태의 센터 프로그램은 물론 인가를 받은 가정식 보육시설을 통해서도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2세 아동이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가정이 무료 2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보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뉴욕시 교육국 온라인 사이트 myschools.nyc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718-935-2009 또는 뉴욕시 패밀리 웰컴 센터를 통해 직접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케이레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선골드 키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수 박해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괴한을 난입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이 오는 7월 24일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괴한의 난입 시도 및 총격으로 파행했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WHC의 연례 만찬이 7월 24일 다시 개최됩니다. 위지아 장 WHCA 회장은 2일 X에 올린 글에서 미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폭력 행위가 올해의 WHC의 만찬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WHC의 연례 만찬은 30대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이 호텔 내부의 보안 검색 구역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을 향해서 산탄총을 쏘며 보안을 뚫으려다 현장에서 제압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집권 1기를 포함해 처음으로 WHC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됐던 당일 연설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기념한 취지에 WHC의 연례 만찬은 미 주요 매체 언론인과 정관계 요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만찬 행사입니다. 올해 만찬이 파행으로 끝난 후 이를 재개최할 것을 권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장 WHC의 회장으로부터 참석해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찬 재개최에 대해서 강인함과 불굴의 용기의 증표라며 우리 삶의 방식은 물론 일정을 미치광이로 바꾸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재개최 발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 대해서 적어도 특정 인물과 관련해선 예전보다 다소 고약한 발언을 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아무튼 이번 행사는 굉장히 인기 있을 것이며 장소는 펜실베니아 에비뉴의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로 내가 건물과 연회장을 지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란 전쟁 종결 협상이 막판 난관에 봉착한 듯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공개 일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공개 일정에서 장시간 연설과 문답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좀처럼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백악관이 공개한 2일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책 회의를 비롯해 이런저런 일정이 잡혀 있지만 모두 비공개입니다. 월요일인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인근 골프장에 갔다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마지막으로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 있었던 내각 회의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내각 회의 도중에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원하는 합의를 얻지 못하면 이란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취재진에 공개되는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공개로 바꾸고 취재진을 불러 모으는 일도 평소와 달리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협상에 관련된 회의를 한다고 직접 알리기는 했지만 이 역시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온갖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장시간 연설하기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침묵은 드문 일입니다.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근 100일이 다 됐는데도 내놓을 만한 합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의 비판적 질문에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여론이 꾸준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개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공개 일정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정책에 비협조적인 여야 인사를 깎아내리거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선택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입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본인을 영웅화한 인공지능 이미지도 자주 올리는데 최근엔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라함 링컨 등 미 전직 대통령 4명의 거대 두상이 새겨진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 산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은 AI 이미지도 거듭 올렸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건물 벽에 실물 크기의 수영하는 고래를 그린 예술가 로버트 와일랜드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자신의 벽화가 훼손되자 국제축구연맹 FIFA를 상대로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SPN은 3일 해양환경예술가인 와일랜드가 지난달 작업 인부들이 8층 높이의 대형 고래 벽화를 파란색 페인트로 덮어버리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2,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와일랜드는 FIFA뿐만 아니라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회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담은 이 벽화는 댈러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예술작품 훼손은 예술가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일랜드는 해양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0점의 연작 중 하나로 1999년 오션라이프 또는 고래의 벽 82로 불리는 대형 벽화를 그렸습니다. 벽화가 지워지자 댈러스의 공공예술 작품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600명 이상이 서명하고 나섰습니다. 북텍사스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최근 언론 성명에서 다가오는 월드컵을 축하하고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해당 벽화를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IFA도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개최도시 조직위에 해달라고 발을 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야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에 직면한 사법 피해자 기금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의 상무, 법무, 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멍 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멍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블랜치 대행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간 미 언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금을 백지화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지만 법무부 최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블랜치 대행은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하려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의 무기화에 당한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금 마련 이유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무기화 기금으로 명명된 해당 기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기구를 무기화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며 법무부가 17억 7,60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납세 기록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미 국세청을 상대로 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 지원 대상에 2021년 인륙의회 폭동 가담자들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달 29일 기금 조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배상금 지급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푸른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입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분 섭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도 맑은 하늘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58도, 섭씨 14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입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과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255.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3: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주요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은 실패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이란의 침략에 맞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이 발사한 세 발의 미사일을 바레인 측과 함께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표적에 닿지 못하고 추락했거나 이동 경로 중 공중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부사령부는 2일 이란이 영내 해역을 정당하게 통항 중이던 민간 선박들을 향해 발사한 공격용 드론 3대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통에 레바논 공습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자 중도 성향의 야당 예시아티드의 대표인 야이드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의 공습 중단을 두고 완전한 속국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자 차기 총리직을 노리고 있는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정부가 이스라엘 주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지금은 우리의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를 거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상호 공격 중단을 중지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정치적인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중점을 둔 미국은 이스라엘의 무력 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레바논과의 휴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류에 따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계획을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레바논 남부에서의 군사작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수준보다 87% 감축하는 법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 안보장관은 2일 의회에서 2038년부터 2042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담은 제7차 탄소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확보합니다. 영국은 2008년 통과된 기후변화법에 따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넷 제로를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중간 추진 일정을 담은 5년 주기의 탄소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정부는 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상세한 이행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은 가운데 나와 향후 추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영국 언론은 짚었습니다. 여론조사 1위의 영국 개혁당과 제1야당 보수당 모두 2050년 넷 제로 목표를 폐기하고 노동당 정부가 중단을 선언한 국회 유전 및 가스전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만만만이 뉴욕시장은 5개 학군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5개 학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무료 2세 아동 보육 교육 프로그램인 2K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일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가을부터 운영될 2K 프로그램 신청을 2일부터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맞벌이 가정이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2K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며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2: Instead of stressing about how they'll be able to afford childcare come the fall, instead of picking up extra shifts or working overtime, parents can come to this beach with their children without having to worry. As they enjoy the sun, the waves, they'll be able to rest easy. Knowing that their kids will be taken care of in high quality childcare programs and that those programs will be free.
1: 2K 시범 프로그램 신청은 뉴욕시 6, 10, 18, 23, 27 교육학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26일입니다. 무료 2K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은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이누드, 그리고 더 브롱스의 포덤과 킹스브릿지, 브루클린의 카나시와 브라운스빌, 오션힐, 그리고 퀸즈의 오존파크와 락커웨이 지역입니다. 뉴욕시는 첫해 총 2,000개의 무료 2K 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4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K 프로그램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캣요컬 뉴욕주지사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주정부와 시정부가 공동 발표 추진한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의 2K 무상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주는 총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가정들이 처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한 무료 보육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직장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2K 프로그램 대부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또 연간 260일 운영돼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형태의 센터 프로그램은 물론 인가를 받은 가정식 보육시설을 통해서도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2세 아동이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가정이 무료 2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보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뉴욕시 교육국 온라인 사이트 myschools.nyc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718-935-2009 또는 뉴욕시 패밀리 웰컴 센터를 통해 직접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검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에 발표하려다가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당초의 안과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당초 안에서 90일이던 검증기간이 30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되며 개발사들은 정부와 자발적 협력 체계를 수립합니다. 개발사들은 자사가 개발 중인 모델이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정부는 출시 전에 최대 30일간 먼저 모델에 접근해 보안 결함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AI 사이버 보안을 위한 자발적 협력체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대규모로 스캔 발굴하고 보안 패치 배포를 조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체계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식의 하향식 규제와는 다르다며 AI 면허제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안에 서명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이를 취소한 건 최대 90일로 돼 있던 보안 검증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0: 벤처 캐피털리스트 마크 앤드리슨 등 테크 분야 인사들은 보안 점검의 필요성은 있지만 중국과의 개발 경쟁에서 미국 기업이 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섹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당초 안을 철회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주도로 조율이 재개됐고 이달 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비드 섹스 공동위원장, 스캇 베선트 재무부 장관, 피테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비밀회의에서 검증 기간을 최대 30일로 단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까지 AI 규제 도입을 꺼려왔지만 올해 4월 엔트로픽의 신형 AI 모델 미토스가 개발되면서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보 당국과 금융권의 우려가 커진 것을 계기로 자율 방임 기조를 깨고 보안 검증 절차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2일 행정명령 발표 후 테크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향후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이번 서명과 별개로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3일 백악관을 방문해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크 워너 의원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첫해 성급하게 해체했던 것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발적 협력으로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단체 안전한 AI 행동을 위한 동맹의 브랜단 스타인하우저 대표는 대통령의 뜻이 완고한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 형식을 띠더라도 결국 복종하겠지만 우리는 자율이 아닌 강제적 의무검증 법제화를 원한다며 3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대로 규제 강화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가 논란이 커지자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상과 적용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이민자 사회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의 미국 내 신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둔 발표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민자들과 기업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설명 자료에서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내놓은 발표와는 다소 다른 해석입니다. 앞서 USCIS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해 이민자 사회에 큰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가족 초청 이민자들과 취업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정책 도입이 아니라 이민 심사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재량권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신청자가 미국 밖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류 기간을 초과한 이민자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민 심사 과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USCIS 인터뷰에서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미국 내 신청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합법 이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고용 계획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특히 가족 초청 이민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달리 상당수 가족 초청 이민자들은 별도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 발표의 강경한 해석에서는 다소 물러섰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사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지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통해 약 1조 7,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스페이스X가 공무희망가 등 관련 정보가 담긴 신고서를 금년간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올해 초 인공지능 기업 XAI를 인수한 뒤 약 1조 2,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주당 공모가를 135달러로 고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설명회와 수요 예측에 앞서 공모가를 고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IPO를 앞둔 기업은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 희망가 범위를 먼저 제시하고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최종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스페이스X는 주당 135달러로 전체 지분 중 4.3%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해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대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 IPO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 후반부터 뉴욕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IPO 주간 업무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주도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공모주 배정과 자금 수납 업무를 총괄하고 모건 스탠리는 상장 첫날 주가 안정을 담당하는 안정화 조성기관 역할을 맡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0일 나스닥 시장에서 종목코드 SPCX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에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멧 오즈 미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사람들이 경유하게 될 주요 공항에 검사 도구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월드컵은 이달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공동 주최로 열립니다. 오즈 국장은 정부가 에볼라 확진자나 확진자 접촉자인 미 국민을 곧바로 본국으로 이송하지 않고 아프리카 현지에 머물게 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을 시키는 건 아마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케냐에 자국민 에볼라 환자 격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려다 케냐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오즈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초 취임한 뒤 같은 해 4월과 10월, 올해 5월 등 3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등 모든 수치가 아주 훌륭한 범위에 있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건강 상태가 좋은데 검진을 왜 자주 받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검사 결과를 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매일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은 긴급한 질환이 없는 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반 사이 3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만 80세가 됩니다.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0: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화성은 못 가지만 경기도 화성에서 행사 들어오면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남자 썬킴 역사 스트리틀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뭐 페이만 맞는다 하면은 진짜 화성도 갈 수가 있어요.
3: 아 페이만 맞죠.
4: 페이만 맞으면요.
3: 어, 화성 가서 뭐 지구의 역사 강의.
4: 아 그럼 지구 역사 안에 야. 금성도 가고 일단 페이만 되면 됩니다. 네.
3: 그 정도 페이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동탄신도시 역사 이런 데는 가지만
4: 진짜 화성은. 네. 어렵다. 일단은 약간 그 금액 차이
3: 보류,
4: 때문에
3: 보류, 예.
4: 보류. 네.
3: 언젠간 이루어진다. 예. 오늘의 썸문답 주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4: 영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존 모델이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룬 분입니다. 예. 괴짜란 말도 듣고 천재 사업가란 말도 듣고 있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3: 일론 머스크. 그는 누구인가?
4: 일론 머스크 그는 네, 누구인가?
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뭐 이런 타이틀이 항상 따라 붙는 것 같은데 뭐 자산이 얼마나 된답니까 이 사람? 예.
4: 솔직히 지금 모든 이 부자들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예. 우리 그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자산이 얼마다 뭐 12조다 13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일단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례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그 나온 결과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규모의 주식을 받는다고 해요.
3: 1,400조요? 1,400조?
4: 1,400조요. 그러니까 아하. 이재용 회장이 12조, 13조 예예.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는 1,400조.
3: 아 주주총회가 며칠 후에 열리는데 거기서 보상안이 지금 계획대로 받으면
4: 이 정도면
3: 1,400조라고요?
4: 예전에 한 그 재벌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자가 물었어요. 돈 버시는 재미가 있냐? 그 다 쓰시고 돌아가신 건 아니잖냐? 했더니 딱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나는 통장에 공 찍히는 그 맛으로 돈 번다. 쓰려고 버는 게 아니라.
3: 그 맛 정확히 공감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그 맛?
4: 제가요? 제가? 아이고, 네, 진짜.
3: 1,400조면 뭐 웬만한 뭐 강대국 1년 예산 넘겠다. 야.
4: 아, 그렇죠. 예. 일론 머스크 참, 일단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일론 머스크 공인 전문가입니다.
3: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늘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와 함께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궁금한데. 일단 그 출신 배경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보어전쟁 얘기하실 때 네.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4: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7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박광일 작가와 동갑이죠.
3: 선생님과도 동갑 아니에요?
4: 아 그런가요?
3: 예예. 예.
4: 설마. 네. 1971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버지는 에롤 머스크, 엄마는 물론 지금은 이혼한 상태지만 메이 머스크라고 해서 어머니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니어 모델이에요.
3: 아, 마델이에요?
4: 마델입니다. 마더가 마델입니다.
3: 마더가 마델이에요?
4: 정말 어머니가 아름다우세요.
3: 그래요?
4: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가 그 금광도 갖고 있었던 금수저 집 출신입니다. 에롤 머스크가요. 예. 에롤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죠. 네. 에럴 머스크가 나름대로 그 잘 나가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똑똑했어요. IQ가 네.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금수저긴 금수저지만 아빠 에럴 머스크가 나쁜 남자였습니다.
3: 나쁜 남자였다.
4: 약간 폭력도 쓰고.
3: 아, 진짜 나쁜 남자?
4: 진짜 나쁜 남자예요. 예. 근데 그 메이 머스크가 아,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쁜 남자한테 끌린 거예요. 내가 너랑 결혼하면 절대 그 손 끊고 네. 폭력 행사 안 하겠다.
3: 걔가 똥을 끊죠. 예.
4: 아니 이렇게 좋은 강의, 격정 높은 강의 아니야.
3: 죄송합니다. 아, 공인된 분한테 앞에서 아, 제가 너무 네, 뭐. 사사로운 발언을 했네요.
4: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3: 이미 그게 일론 머스크인가요?
4: 그래서 이제 아들 일론 머스크를 뭐 태어나게 했는데
3: 나왔어요. 예.
4: 처음에는 이름을요. 그 이제 아무리 계산해 보니까 니스에서 이제 탄생한 것 같아요.
3: 네.
4: 프랑스에 신혼여행 갔을 때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일론 머스크 이름을 니스의 영어 발음이 나이스로 지으려고 했어요.
3: 아, 그래요.
4: 그래서 원래는 나이스 머스크가 될 거예요. 나이스. 예. Your name is Nice.
3: 나이스 머스크가 될 뻔했다.
4: 예. 했대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나이스는 좀 약간 오반 것 같아요.
3: 그렇죠. 예.
4: 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일론이란 이름이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이름, 아니 없어요.
3: 아 그래요? 뭐 일론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 일론?
4: 그 아 이게 또 공인 또 일론 머스크 전문가로서 말씀드렸는데. 예, 예. 아 일부 뭐 주장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 일론이란 사람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란 이름이 됐다. 는 것도 맞지만 네. 아버지가 또 공상과학 소설에 완전 빠진 사람이었어요.
3: 네.
4: 에롤 머스크가.
3: 예.
4: 아버지가 빠졌던 공상과학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일론이에요.
3: 왠지 그쪽으로 마음이 가네요.
4: 그렇죠.
3: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4: 여보, 네. 나이스가 싫으면 내가 좋아하는 네. 공상과학 소설의 주인공 일론으로 이름 바꾸자. 그래서 타협을 봐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됩니다.
3: 나이스까지 생각한 사람이면 제가 볼 땐 공상과학 설이 훨씬 설득력이
4: 낫죠?
3: 좀 있어요.
4: 낫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이 변을 못 끊습니다.
3: 아 가정폭력을 하나요 계속?
4: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8살 때 결국엔 둘이 이혼을 해요.
3: 이혼을 하고 뭐 아들한테도 폭력을 하고 뭐 그러기 또 했나요?
4: 그렇죠.
3: 네.
4: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를 챙겨줘요.
3: 네.
4: 근데 결정적으로 완전히 틀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3: 뭡니까?
4: 이거 얼마 안 돼요.
3: 예.
4: 테슬라와 뭐 등등 이런 거를 이제 그 기업을 일군 이후에
3: 네.
4: 아버지랑 계속 연락을 했어요.
3: 예.
4: 근데 아버지가 또 결혼을 해요.
3: 네.
4: 결혼을 해요.
3: 예.
4: 근데 딸이 있었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의붓딸이죠. 의붓딸과 또 불륜을 저질러요.
3: 아버지가요?
4: 아버지가.
3: 아,
4: 그리고 또 저분도... 자녀를 또 낳아요.
3: 아, 이건 진짜 그 신라 시대로 간 것 같은데요. 이제.
4: 신라 시대? 예. 지금 경주역 하시는 겁니까? 아, 에이펙인데 지금?
3: 아, 그렇게 엮지 마시고.
4: 아,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에이펙 파이팅.
3: 예, 파이팅.
4: 그래가지고 요걸 듣고 아버지가
3: 네, 네.
4: 그 의부 딸과 뭐 딸을 막 자녀를 낳았다. 이 소식을 듣고 일론 머스크가 저 사람은 내 아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해서 그때 완전 전련을 했다고 해요.
3: 일론 같은 특이한 사람이 손절할 정도면 진짜 이제 보통이 아닌 겁니다.
4: 그렇죠.
3: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는 학창시절에 좀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이제 얻어맞고 오는 일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좀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4: 그 동생이 킴벌 머스크라고 해서 초기 창업을 했던 동업자 겸 친동생이거든요.
3: 아, 네.
4: 그 킴벌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릴 때 자기 형은 진짜 왕따였고, 그 덩치도 작다 보니까 두들겨 맞고 학교 폭력에도 시달리고, 아버지는 또 저 모양 저 꼴이고, 또 이혼도 했고 하다 보니까 유일한 친구가 책이었다. 그래서 정말 방대한 양의 독서를 했다.
3: 그래요. 예.
4: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도 약간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뭐 테슬라 직원들 해고하는 거
3: 맞아요.
4: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피가 있는 온열 동물인가?
3: 공감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4: 공감능력이 예. 정말 없어요.
3: 예.
4: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어릴 적부터 사람과 관계하면서 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책으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책으로 세상을 배우다 보니까 점점 사회생활과는 담을 쌓게 되고.
3: 네. 어릴 때도 뭐 천재 면모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 소환, 돈벌이 재능 이런 게 좀 보인 순간이 있었을까요?
4: 그 80년대 그러니까 박광희 작가랑 동갑이 비시니까 예, 예.
3: 80... 선생님 박광희 작가랑 동갑이시죠.
4: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엮으십니까? 80년대 때는 이른바 컴퓨터 게임의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3: 그렇죠.
4: 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닌텐도 등등등으로 해서 어린 일론 머스크도 정말 컴퓨터 게임에 심취를 했어요.
3: 아, 네.
4: 그러다가 내가 한번 컴퓨터 게임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러그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선이 가서 미사일에서 뭐 뚝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3: 아, 그때도 우주 게임을 하필 또 개발했네.
4: 그래서
3: 네.
4: 블래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12살 때요. 이거를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3: 아, 그래요? 12살 때?
4: 뭐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됐어요.
3: 천재는 천재다.
4: 네. 저거를 12살짜리 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네. 개발한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판매까지 했다.
3: 50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 잡지에 팔아가지고. 그럼 그 이후에 남아공을 떠나는 건가요?
4: 남아공을 떠난 이유도 네. 도저히 아빠 때문에 안 되겠다. 아빠 때문에.
3: 네.
4: 그럼 어디를 갈까? 당시 남아공이 이제 89년도, 88년도 이때가 이제 아파르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극단적인 그 흑인 차별 정책 때문에
3: 네.
4: 난장판이었어요. 뭐 예. 총격전은 뭐 비일비재였고 아빠를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남아공 지점 이미 개판인데 떠나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엄마가 캐나다 시민권자였거든요.
3: 아, 예.
4: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중국적이요.
3: 네.
4: 그래서 엄마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캐나다로 가자 해서 무작정 캐나다로 갑니다. 무일푼이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서 걸어 해서 육촌 친척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내가 육촌 사촌 동생 일론 머스크를 하는데요. 좀 밥 좀 주시면 안 되냐고.
3: 육촌이면 진짜 남이에요, 남.
4: 육촌이면 예. 육촌? 네. 예,
3: 밥 달라고.
4: 그래서 거의 뭐, 노숙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꿈이 있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자. 그래가지고 캐나다 퀸스 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3: 예.
4: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봤을 때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다. 라고 판단합니다.
3: 네.
4: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내가 망할 경우도 있는데, 그럼 망하면 내가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네. 그 유명한 1달러 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1달러 가지고 버텨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 네.
4: 그, 이 유통기간, 기한이 지난 네. 오렌지와 냉동 핫도그를 잔뜩 사요.
3: 예. 네.
4: 그래서 하루에 1달러 냉동 핫도그와
3: 네.
4: 그다음에 그 유통기한 지난 그 오렌지요. 1달러 어치만 먹고 버텨요.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3: 야.
4: 나중에 보니까 나름 견딜 수 있었다고 해요.
3: 예.
4: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3: 예.
4: 내가 나중에 사업하다 망하더라도
3: 예.
4: 컴퓨터 한 대와 한 달에 아. 30달러만 있으면 내가 살 수가 있다. 다시 재기할 수가 있다.
3: 아, 망해도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다.
4: 내 30달러만 있으면 컴퓨터 한 대와.
3: 그렇지. 아,
4: 좋다. 그... 사업 해보자. 야,
3: 비범하네. 비범하죠. 이거 무슨 체험형 유튜브 요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1달러로 살아보겠습니다.
4: 1달러 팍팍팍팍.
3: 지금 나오면 유튜브 각이에요. 이거.
4: 네.
3: 야.
4: 네. 물론 캐나다 퀸스 대학도 좋은 대학입니다.
3: 아, 예.
4: 근데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퀸스 대학도 자기 성에 안 차더라.
3: 안 차더라. 거기서 이제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4: 그렇죠.
3: 예.
4: 성에 안 차가지고 난 어디 가냐? 나는 아이비리그 가겠다.
3: 아.
4: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트럼프와 동문이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요.
3: 편입. 예.
4: 그래서 경영학과 이제 물리학을 동시 복수 전공을 합니다.
3: 예.
4: 이때 처음으로 뭐라고 할까? 약간 자극을 받았대요. 세상에 천재가 이렇게 많구나.
3: 내가 우물 안에 있었구나.
4: 우물 안에 있었구나.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을 합니다.
3: 예.
4: 그때가 1994년 5년 때였거든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95년도라고 하면 마침 그때가 인터넷 닷컴 열풍이 쫙 불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3: 닷컴 열풍. 예. 뭐
4: 아마존 등등등 생기면서.
3: 예. 아, 비즈니스를 할까?
4: 비즈니스를 할까?
3: 아.
4: 아메리칸 뭐 온라인 뭐 이런 식으로요.
3: 예, 예.
4: 그래서 일단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요.
3: 아, 또 스탠포드로 가요?
4: 서부로 갑니다.
3: 예, 예.
4: 그래서 내가 계속 박사를 하면서 인터넷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구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뛰어나서 들어가 가지고 내가 발전시킬 것인가?
3: 직접 뛰었을 것 같아요.
4: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이틀 만에 자퇴서를 내고 바로 실리콘밸리 들어갑니다.
3: 스탠포드를 이틀 만에 자퇴하네.
4: 아, 스탠포드 진짜. 아.
3: 저는 지금부터 스탠포드를 이틀 만에 자퇴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1억 뷰예요, 지금. 네.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4: 그래서 뭐 하냐면은 네. 동생 그 킴벌 머스크랑 네. 이리 와봐, 동생아. 왜 형? 우리 사업 뭐 할까? 하고 있다가 아! 어떤 거를 발견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 스탠포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그 위성 도시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피자 가게를 찾는데 피자 가게가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 있는지 막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피자 가게가 어디입니까? 전화번호 보세요.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 주소 감이 안 잡힙니다. 어디 얼마큼 먼지.
3: 예.
4: 이거다. 인터넷 두드려가지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자.
3: 90년도면 아무리 미국이어도 그 막 전화번호부 책으로 봤을 것 같은데.
4: 그때가 예. 마침 예. 그거였어요. 터미네이터 2가 개봉했던 때였거든요.
3: 예.
4: 터미네이터 2 보면은 예. T-1000
3: 예.
4: 그 미래에서 온 그 로봇가
3: 예. 예.
4: 그 코너, 존 코너 어딨냐? 저쪽 코너 있냐? 저쪽 코너 있냐? 존 코너가 어딨냐? 물어본 다음에 예, 예. 찾는 게 전화번호를 주죠. 로봇가, 사이버그가.
3: 지금이야 뭐 인터넷 검색이 너무 쉽지만.
4: 그 존 코너가 있는 페이지만 쭉쭉 찢어가잖아요. 사이버그가.
3: 예, 예.
4: 그때 그 일론 시절에. 머스크는 지금의 카카삐 맵, 네이삐 맵을 생각한 거예요.
3: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예.
4: 그래가지고 집2라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요.
3: 야.
4: 집이요. 우리 집, 너희 집이 아니라 미국의 우편 번호를 집 넘버라고 하거든요.
3: 예, 예, 예.
4: ZIP. 이게 존 임프루브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뭐 이게 집 넘버가 뭐냐 하면 우편 번호가 몇 번이냐 그렇죠, 물어보는 그렇죠, 거예요.
3: 예.
4: 그 집2. 여기에 검색을 치면은 우편 번호가 바로 너의 목적 장소까지 보내준다. 집2 그렇죠. 서비스를 만들어요.
3: 이건 진짜 약간 지도앱 플러스 배달앱 느낌도 나고.
4: 지금 서비스를 예. 거의 30년 전에 만든 거예요.
3: 그러네. 천재다, 천재.
4: 이게 대박이 납니다.
3: 아.
4: 대박이 나요.
3: 대박이 나고.
4: 그래서.
3: 네.
4: 컴팩 있잖아요. 컴퓨터 회사.
3: 예.
4: 컴팩에서 이거를 인수를 해가요. 이거 우리한테 팔라고.
3: 아, 그래요? 팔아요?
4: 팔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당시에 99년도, 98년도니까 아직 20대잖아요. 처음으로 우리 현재 환율로 250억의 현찰을 손으로 얻습니다.
3: 야, 진짜 물푼이었는데 미국 왔을 때 그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집2를 팔고요. 그 뒤에 이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설립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업에서 완전히 빛을 보게 됩니다. 예.
4: 그렇죠.
3: 페이팔.
4: 250억 현찰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야, 이거 거기 이자율 몇 퍼센트입니까? 은행 넣고 편하게 살 수가 있어. 250억이.
3: 탱자탱자.
4: 탱자탱자. 예,
3: 파이어족.
4: 그거죠. 250억을 종자 돈으로 다시 사업하자.
3: 그렇지.
4: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일론 머스크 은행에서 그 창구 직원으로 알바를 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지금 인터넷 WWW 시대인데 왜 사람들이 일일이 은행까지 와가지고 은행 업무를 봐야 되냐? 집에서 컴퓨터로 또또또 치면은 은행 업무가 되지 않냐. 그 생각을 90년대 말에 했다 이거죠.
3: 몇수 어필 본 거야, 진짜.
4: 그렇죠.
3: 진짜 미래를 보네, 이 사람은.
4: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집에서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X.com이라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3: X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4: 지금 스페이스 X와 예. X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3: 트위터도 X가 됐고.
4: X가 예, 되고 그렇죠. 아들내미 이름도 X로 시작하고.
3: 아들내미 이름도 X.
4: 많은 분들이 예. 왜 X를 좋아하냐. 엑스맨이냐가 아니라
3: 예, 예.
4: 그 일론 머스크 어렸을 때부터 화성에 관심이 많았고 약간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3: 네.
4: X가 미지의 세계잖아요.
3: 아.
4: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일론 머스크를 만든 것이 X.com 때문이거든요.
3: 네.
4: 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
3: 아.
4: 그래서 X를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3: 그렇구나, 그렇구나.
4: 그래서 다 X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3: 네.
4: X.com을 성공을 시켜요.
3: 네.
4: 그런데 바로 옆에 똑같은 결제 시스템 회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경쟁 회사가.
3: 네.
4: 콘피니티라고 해가지고 하필이면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3: 그래요. 예.
4: 저기 우리 X.com인데 옆방에 콘피니티라고 똑같은 서비스 하고 있다 하자. 그 콘피니티의 대표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3: 예, 예.
4: 어떡하지? 어떡하지? 쟤랑 경쟁해가지고 쟤 없애버릴까?
3: 네.
4: 하다가 차라리 우리 둘이 손을 잡자.
3: 합병.
4: 똑같은 서비스 둘이 손을 잡아가지고 오. 파이를 키우자. 규모 경제를 만들자. 야. 그래서 옆방을 찾아갑니다. 누구슈? 나 옆방에서 그 엑스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데 당신이 똑같은 서비스를 한다고 들었다. 우리 손 합치자. 그래? 좋다. 오. 그럼 우리 뭐 공동 그 CEO가 돼가지고 네. 우리 한번 회사를 운영해 보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컴피니티랑 엑스닷컴이 합병을 해요. 예. 합병한 다음에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페이팔이에요.
3: 아, 그게 페이팔이 되는 거구나. 예. 스페이스X를 그 뒤에 차리는 건데 뭐 스페이스X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꿈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인류는 언젠가는 망한다. 아. 그래가지고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자. 달은 너무 작다. 공기도 없고 자원도 없다. 그러면 가장 현실적으로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화성. 마스다. 그래서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를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스페이스X를 이제 그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때 네. 대한민국 할 때 저 친구는 저걸 창업을 했거든요.
3: 아, 네네네.
4: 그런데 결론은 뭐 중요한 거 뭐냐면 로켓트가 필요하잖아요.
3: 필요하죠. 뭐 한두 푼드나. 네.
4: 그러니까 나사에 처음에는 제안을 해요. 네. 이런 화성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투자를 해달라고 나사가. 또 나사 풀렸냐?
3: 아, 왜냐면 저런 건 나사가 하는 거니까.
4: 나사가 하는 거니까.
3: 이건 민간 기업이고.
4: 너 민간 기업인데 예, 무슨 그렇죠. 네가 로켓을 쏘냐?
3: 그렇죠. 예.
4: 해요. 그래가지고 됐고, 네. 그럼 내가 러시아로 가겠다. 네. 해서 실제로 모스크바로 가요. 그럼 러시아 발사체를 좀 이용을 하자.
3: 예.
4: 아, 어쨌든 거래. 나한테 로켓 팔라고. 나 화성 가야 된다고. 경기도 동탄 화성이 아니라.
3: 진짜 화성 간다고.
4: 그랬더니. 러시아 측에서 견적서를 딱 냈대요. 이 정도 돈을 내라스키. 그러면 우리가 로켓 반다스키. 된 거예요. 이 도스토옙스키. 딱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이걸. 야, 이거 뭐냐고 이거.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론 머스크가 노트북 갖고 오라고 하면서 막 계산기를 뚫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 그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이걸요. 네. 보라고. 이게 뭐냐 했더니 나사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로켓을 만드는 것이 더 싸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라는 구상을 그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3: 아, 직접 만들자. 예. 그리고 스페이스X가 획기적인 거는 로켓을 그 재활용하는 데 있다고 하던데.
4: 그게 정말로 획기적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그걸 보면서 올라갔던 로켓가 다시 내려와?
3: 그래서 로켓은 그냥 끝없이 날아가잖아요.
4: 1단, 네. 2단, 3단 분리가 되면서 네. 다 우주에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우리가 수익 타산이 낮다. 재활용하자.
3: 예.
4: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환경도 커요. 이거 갖다 버리면 우주 쓰레기 된다. 그래서 재활용해가지고 환경도 지키자 해서 쐈던 거를 다시 내려오게 만들자. 이건 진짜 야, 천재예요. 진짜.
3: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2025년에는 한 로켓이 30번 써먹었답니다. 한 로켓을. 예, 그러니까. 그런 기록까지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언제 창업해요? 예.
4: 테슬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3: 예. 아, 그래요.
4: 마틴 에버하드라는 그 미국 기업가가 이미 만든 회사였어요. 왜 테슬라냐? 이 마틴 에버하드라는 테슬라의 진짜 창업주가 니콜라 테슬라라는 천재 과학자를 존경했거든요.
3: 에디슨 라이벌. 예.
4: 어떻게 아세요?
3: 제가 막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4: 아, 그렇군요. 예. 잡지사에서 한 건 아니죠?
3: 잡지사에서 했죠.
4: 아, 진짜? 아,
3: 네네.
4: 그 니콜라 테슬라 이름을 따서 테슬라란 전기차 회사를 만들어요.
3: 네.
4: 근데 마틴 에버하드가 처음 만든 테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배달만 갔다 올 수 있는 바퀴 4개 달린 오토바이. 조그만 경차요.
3: 아, 그렇구나. 예.
4: 이걸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외면 받았겠죠.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고 있었어요.
3: 네.
4: 마틴 에버하드가. 그때 일론 머스크가 네. 돈 필요하죠? 얼마요? 그때 한 700만 달러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600만 달러를 지원을 해줘요. 거의 다 지원을 해줘요. 그게 제1 투자자가 됩니다.
3: 예.
4: 그러면서 이 마틴 에버하드가 창업을 한 테슬라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발상의 전환. 이런 경차 만들면 안 된다고 지금. 사이즈를 키우자고.
3: 네.
4: 거기서 마틴 에버하드와 약간 의견 충돌이 있어요.
3: 그래요.
4: 아니, 경찰을 예. 사이즈를 키우시면 어떡하냐고. 봐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타고 싶다? 독특한 차 타고 싶지.
3: 그렇지.
4: 그리고 예. 빠른 차 타고 싶지.
3: 예.
4: 이거 내가 로드스터라고 해서 전기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겠다. 큰 스포츠카를. 이건 성공할 것이다. 마틴 에버하드는 안 된다고! 일단 내가 투자했잖아.
3: 그렇죠.
4: 내 말대로 하자고. 해서 2007년도에
3: 예.
4: 로드스터라고 해서 전기로 가는 스포츠카를 인류 최초로 만들어요. 그리고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그다음에 저와 비슷한 조지 클루니, 그렇죠.
3: 셀럽들한테
4: 마케팅을 해요. 이거 전기로 가는 스포츠카입니다. 다른 친구들 뭐 할리우드의 친구들은 뭐 내연기관 차를 몰 때 당신들은 이 전기 스포츠카 한번 타고 다니라고 튀어
3: 그렇죠,
4: 보인다고.
3: 그렇죠. 예, 주목받.
4: 그래가지고 셀럽들한테 이제 입소문이 난 거예요.
3: 예,
4: 야,
3: 예,
4: 저 차
3: 예.
4: 튄다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맞은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사이즈 키운 거 팔리지 않냐.
3: 그렇지. 내 방식으로 가자.
4: 그렇죠.
3: 아.
4: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틴 에버하드를 해고시켜버려요.
3: 아, 해고시키고 자기가 CEO가 된 거예요.
4: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제 그 테슬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모델 S.
3: 아, 모델 S. 예.
4: 그런 다음에 만든 것이 모델 3.
3: 아니, 공인 해설사니까 이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4: 네.
3: 일론 머스크가 그 한간에는 자녀가 최소 14명이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이거 뭐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4: 그쵸.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14명이고,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에서 다산주의자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인 해설사지만,
3: 네.
4: 나같이 좋은 DNA는 많이 남겨야 돼요.
3: 아, 그런 생각이에요?
4: 그런 생각으로.
3: 아.
4: 그래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저거고, 네. 뭐, 여러, 지금 썰들이 많아요. 여비서와 사이에서 뭐 또 자녀가 탄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자기와 같은 좋은 DNA는 많이 후손을 남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3: 예, 그렇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한 명인 건 우리가 뭐 다 알지만요. 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가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인가? 항상 좀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모든 것, 썬킴 선생님과 공인 해설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문제적 남자 일론 머스크가 태어나고 불과 12일 후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아주 비범한 인물이 태어났는데요. 바로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이야기를 또 다른 천재가 스토리텔링 해주는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커피 원두 세 곳을 저희 둘 다 입고 있네요. 이 아름다운 경복궁 한복판에 한때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거대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실 거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총독부는 어떤 건물인가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예. 네, 조선 총독이 머물면서 한반도를 지배하는 그리고 한국인들을 통제하던 그 지배 권력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되었을 때는 당시 고종 황제도 있었고 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서 외교 업무나 사법 업무라든지 나중에 이제 일정한 행정 업무까지 관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한적이었었는데 그 통감부 건물이 당시 서울의 중심 부분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찾다가 남산 일대. 그래서 당시 이제 외성대라고 불렀던 곳에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시기에 예. 이제 국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8월 29일 1910년에 예. 그러면서 이 통감이 총독으로 역할을 바꾸게 되는데
3: 데라우치 총독이 된
4: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통감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한반도에 간섭을 했다면 그렇다면 총독은 아예 한반도의 왕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정치, 군사, 나중에 군사는 일부 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시 뭐 황제나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그대로 갖게 되는 존재가 총독입니다. 당연히 기구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어떻게 보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 통감부를 그대로 총독부로 쓰고
3: 남산에 있던 건
4: 남산에 있던 걸 쓰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주변에 몇 개의 건물을 새롭게 이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사를 여러 곳에 놓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좀 좁다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총독부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논의 속에서 1911년경에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종 결정된 곳이 바로 고약하게도 경복궁 안쪽.
3: 진짜 조선의 왕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경복궁이 대략 이제 그 평수로 제곱미터가 아니라 평수로
3: 수요일 그분은 예, 오늘 잠깐 배제하셔도
4: 네네네.
3: 좋습니다.
4: 네네네. 그래서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주변 영역 포함해서 한 20만 평 정도를 일단 총독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5년에 박람회를 경복궁에서 열게 되는데요. 네. 널리 알려진 시정 5년 기념 물산 공진회라는 박람회를 여기서 개최를 합니다.
3: 예, 총독부 관할이니까 이미 가능한 거죠.
4: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예. 이 박람회가 이름만 들어보면은 총독부가 통치를 하기 시작한 지 5년을 기념하는 박람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전 작업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박람회를 하려면 예. 기존에 있었던 한옥 건물들이 좁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개조를 하거나 철거를 합니다.
3: 이때 박람회 때 철거를 해버린.
4: 그래서 경복궁 건물 상당수가 이때 철거를 당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람회 가면은 메인 그 전시관이 있죠. 네. 당시 이제 1호 전시관이라고 불렀는데 이 1호 전시관이 광화문 바로 뒤쪽에 들어서게 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호 전시관 면적이 1,490평인데 나중에 들어서는 총독부 건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건평 면적이 2,115평입니다.
3: 뭐 얼추 뭐 맞네요.
4: 얼추 한 6, 70%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 그 위치에 전시관이 들어섰으니 이 일대가 이미 어떻게 보면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그러네. 뭐 그러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작업이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 예.
4: 이런 가운데 총독부 건설을 위한 경복궁 일대 마스터 플랜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3: 네.
4: 이때 이제 총독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 경관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하잖아요. 그들의 기준에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였냐면 히비야 공원이에요.
3: 히비야 공원
4: 도쿄에 있는
3: 아 도쿄 히비야 공원.
4: 네, 일본에 있는 최초의 서양식 공원입니다.
3: 네.
4: 이 히비야 공원을 총독부 주변의 모습으로 꾸미자 여기처럼.
3: 경복궁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4: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넣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수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조각공원도 만들고.
3: 아 그래요.
4: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저기 체육시설도 만들고
3: 야.
4: 이런 개념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총독부 건설 계획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만 좀 규모가 있는 건물, 근정전, 이제 경회로 같은 건물들은 총독부의 부속 건물로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이거는 존치시키는 남겨두는 방식으로 계획이 진행이 야. 됩니다.
3: 근정전이 사실 중심 건물인데.
4: 중심 건물이 아니라 조선을 상징하는 건물.
3: 조선을 상징하는 건물이 그걸 부속 건물 정도.
4: 부속 건물 정도로 쓰고 실제로 경회로는 나중에 연회장으로 많이 쓰거든요.
3: 아니 근데 이제 박람회 때만 해도 뭐 1,490평이었잖아요.
4: 네네.
3: 1 전시관이.
4: 네네.
3: 거기 들어설면 기존 거를 다 철거를 한 건가요?
4: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 광화문 우리가 들어가면
4: 광화문 들어가면은 네. 이제 보통 조선시대의 궁궐은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세 개를 지나야 됩니다.
3: 네.
4: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을 통과해 근정전을 가거든요.
3: 지금 그래서 광화문이랑 가보면은 흥례문 사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셀카 찍고
4: 맞죠.
3: 이러는
4: 거죠. 거기가 이제 매표소 네. 역할도 하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4: 흥례문이.
3: 예, 예.
4: 근데 그 공간이 싹 밀려버렸기 때문에 흥례문 영역이 사라졌고 흥례문도 그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례문은 완전히 새롭게 지은 건축물이라고 그러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예.
4: 이제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전 작업은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어떤 모양새라고 볼 수 있고 별도로 이제 그 총독부 설계가 들어갑니다.
3: 설계. 설계에는 뭐 누가 맡았나요?
4: 당시 이제 조금 유명했던 사람한테 촉탁을 하게 되는데 예. 당시 프로아시아계 독일이었던 게오르그 델 아란데라고 하는 인물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게오르그 델 아란데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당시 대한제국을 상징하던 원구단은 헐고 지은 철도 호텔을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3: 철도 호텔?
4: 네. 거기 호텔을 지었어요.
3: 예.
4: 대한제국의 상징 공간을 무너뜨리고.
3: 아, 원구단 있던 자리에?
4: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델 아란데 설계에 보면은 이제 당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의 설계가 채택이 되는데
3: 네.
4: 완벽한 비례 대칭. 그렇게 딱 보면은 아, 권위적이다. 얘는 빈틈이 없구나.
3: 약간 부다페스트 호텔 느낌인가요?
4: 맞아요, 맞아요.
3: 네, 완벽한
4: 그
3: 대칭.
4: 느낌 네. 그대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고요.
3: 자재는 어디서 공수였나요?
4: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굉장히 많이
3: 그렇겠죠.
4: 여러 곳에서 소용이 되는데,
3: 예.
4: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 한반도에서 조달을 합니다.
3: 아, 우리나라 안에서 다.
4: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압록강에 있는 낙엽성 16만 그루를 가져옵니다.
3: 압록강에서?
4: 네. 그러니까 거기 큰 나무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건물을 짓다 보면은 건물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3: 네.
4: 그 건물 기초를 다지는데 이 낙엽성이 들어간 것으로
3: 네.
4: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리석이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나는데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일대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자갈 모래는 한강에서.
3: 한강에서.
4: 네. 그래서 이 자갈 모래를 광화문 안쪽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전차까지 설치합니다. 이 건물을 이제 완성하는 순간, 뭐 영국의 뉴델리라든지 뭐 대만 총독부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 이 나라는 이제 이전과 다른 역사를 지닌 외부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이 통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3: 아, 영국이 인도 뉴델리에 세운 것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4: 그렇죠.
3: 아.
4: 그런 느낌의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3: 예. 그러면 총독부와 그 부설 공간 합치면 그 면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4: 경복궁 전체 면적이 아까 이제 한 12만 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 예.
4: 총독부가 차지한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를 그 면적을 일단은 자기

0: 있고요. 더불어서 이때 야 이거 총독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낡은 대문이 마음에 안 든다.
1: 광화문.
0: 늘은 논의가 있어서 이 광화문 철거 논.
1: 아 광화문까지.
0: 없애자. 네 이루어집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1: 예.
0: 그런데 이제 당시 대부분의 그 한국 사람들은 경복궁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광화문이 예. 경복궁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1: 아 그렇죠. 예.
0: 예. 근데 광화문을 철거한다?
1: 예.
0: 그러니까 앞에 막 안에 건물들이 헐리는 거는 우리가 몰랐다가
1: 그렇지.
0: 광화문을 철거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경복궁이 없어지는구나 라는 심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유종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1: 예.
0: 그 잡지에다가 에세이를 씁니다. 그래서 광화문이 사라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1: 이거는 민심이 흔들린다.
0: 흔들린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총독이 발칵 뒤집혀서 이름이 유종렬인잖아요.
1: 예.
0: 잡아와라.
1: 이 사람 어떤 분이에요?
0: 그래서 뭐 문화유시냐, 어디 기계유시냐, 잡아와라. 예. 라고 했더니 일본 유시였던 거죠. 야나기 문에요시.
1: 아, 일본 사람이요?
0: 예, 미니학자이고 한국 그 미술품에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한국의 고유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 총독부 건물 관련해서 좀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3.1운동 당시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탑골공원을 나왔던 시위대가
1: 네.
0: 마지막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조선 총독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이냐 조선인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그럼 선언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일본 총독부거든요. 조선 총독부, 일본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까지 가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남산으로 갔습니다.
1: 그렇지. 19년이니까요.
0: 19년이니까.
1: 근데 총독부 저기 경복궁 안에 세워진 건
0: 언제? 26년.
1: 아, 그렇지. 예,
0: 그러니까 예. 이제 이 횟수가 26년에 세워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26년 이전에 총독부 관련 기사들은
1: 예.
0: 남산 총독부를 가리키는 거고 경복궁 총독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1: 3.1운동은 결국 남산이 중심이었다.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익상 의사라는 분이 예. 계신데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1: 아, 예.
0: 21년의 일입니다. 1921년.
1: 그럼 그분도 남산에
0: 남산이죠. 그런데 가끔 그 어떤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데 재현을 할 때 그
1: 네.
0: 폭탄을 던진 모양이 그 남산에 있는 총독부는 나무 건물처럼 막 생겼거든요.
1: 네.
0: 그런데 석조 건물로 지은 경복궁에다 폭탄을 던진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들은
1: 네.
0: 이제 그 시기상의 문제와 봐서 이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1: 김익상 의사의 의거는 남산 외성부의 총독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경복궁에 지어지던 이 총독부 공사가 또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0: 네, 설계가 이제 11년, 공사가 한 15년부터 이제 시내 진행이 됐으니까
1: 네.
0: 굉장히 긴 한 10년, 11년 정도의 그 건설 속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두 번 공사를 멈춥니다.
1: 언제였을까요?
0: 1919년 3.1운동. 그다음에 1926년 60만 세 운동.
1: 아, 60만 세 운동 때 중단.
0: 그러니까 이 총독부 청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네. 것인지 그리고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지배기구의 상징이다라는 것들을 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예. 자, 아예 뭐 연구 중단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예, 기어코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는 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하연 자리에 당시 이제 156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0: 네, 이 1560명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총독부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썼을 때 그 마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한 만 명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560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 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를 벌인 장소가 총독부 바깥이 아니라
1: 네.
0: 안에 있는 중앙홀 실내에서
1: 홀에 1560명.
0: 홀에서 1560명.
1: 그건 많은 거지.
0: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을 네. 볼 수가 있고요.
1: 예,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일제 침탈의 거점이 마련되는데요. 일제 지배 상징이었던 새로운 총독부 독립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됐을까요?
0: 네, 일단 광복을 맞았을 때는 일제는 이 식민 지배의 상징 공간이 항복의 상징 공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9일 이제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1: 네.
0: 미국의 이제 하지 중장에게 제1회의실에서 항복 문서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로 볼 때는 한반도의 미군에게 항복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조선 총독부 건물.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3년 동안은 이 건물을 미군이 씁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쓰다가 미군정이 물러나고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에 이제 이양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 이제 미군들이 여기에 머물 때 야 건물

0: 요거 뭐 크다, 홀이 크다, 캐피털 홀 이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되는 중앙청이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이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건물이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 정도 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건물도 없었고 또 위치 자체가 이렇든 저렇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곳에 예. 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에서도 이 건물을 국회의사당으로 단장을 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1: 국회의사당으로 썼구나.
0: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배를 받던 피압방 민족이 그 피지배 민족이 그 지배하던 공간을 활용했다라는 상징성은
1: 그런 의미도 있긴
0: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이제 광복 이후에 저 건물 그대로 둘 거냐라는 논쟁은 계속해서 벌어졌고
1: 네.
0: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이거 헐어야 된다.
1: 아, 그래요?
0: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헐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 건물을 대체할 다른 큰 건물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건물 허는데도 엄청 비용이 들어요.
1: 철거 비용.
0: 철거 비용과 굉장한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1: 네.
0: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 건물을 허는 거는 이상이고
1: 네.
0: 저 건물을 놓아두는 것, 존치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1: 아.
0: 우리의 이상과 현실하고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1: 이해가 갑니다.
0: 네, 네.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은 국회 헌법 공포 이런 장면들을 저기 중앙홀에 이제 계단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1: 네.
0: 양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제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 장면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얼마 못 씁니다.
1: 전쟁 나서.
0: 네, 1950년에
1: 그쵸.
0: 일단 이 건물을 인민군이 점령을 했다가 퇴각하면서 여기다 불을 질러요.
1: 아, 불을 질러요?
0: 네.
1: 예, 예.
0: 그러면서 이 건물은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석조 건물이지만 안에 불을 지르고 하면은 뭐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한 10년 동안 비어 있었고요. 당시
1: 예.
0: 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로 돌아와서
1: 예.
0: 부민관,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건물에다가 국회를 지금 옮기게 되고요.
1: 지금 아, 국회는 부민관으로
0: 예, 예. 옮기게 되고.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반도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농기입니다.
1: 아, 그게 정부.
0: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반도호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때 정부 청사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그렇게 1961년까지 청독부 건물은 방치되어 있었다가
1: 61년까지.
0: 네, 네. 이제 6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국가 최고 재건 최고 회의에서
1: 네.
0: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박정희 위원장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거 수리하자. 그래서 1962년부터 수리해서 다시 쓰기 시작했고
1: 예.
0: 공식적으로는 정부 중앙청사.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는 저건 중앙청. 캐피털 홀.
1: 그래서 중앙청.
0: 이라고 불렀던 건물로 쓰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1968년에는 이쪽에 가 있었던 광화문, 동쪽에 가 있었던.
1: 다시 데려오고.
0: 다시 데려옵니다.
1: 네.
0: 데려오는데, 다만 이제 목조 건축물로 새로 짓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1: 네.
0: 석가래며 거기 들어가는 뭐 첨차 같은 공포 부재들이 있습니다. 목조 부재들이 있는데
1: 네.
0: 그 부재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1: 아, 콘크리트로요?
0: 네.
1: 예.
0: 그래서 한때 저 광화문을 볼 때마다 한동안은 저거는
1: 네.
0: 나무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1: 아, 지금은 다시 바뀐
0: 지금은
1: 거죠?
0: 지금은 다시 바뀌었어요.
1: 예, 예.
0: 이제 그렇게 하면서
1: 네.
0: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청 시대. 그러니까 조선청독부 시대에서 건물 이름이 바뀌어서 중앙청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1: 지금 광화문 옆에 서울중앙청사도 있잖아요.
0: 그건 70년대 다시.
1: 그건 나중에
0: 훨씬 더
1: 그 기능을 옮겨간 거죠.
0: 일부 기능을.
1: 아, 일부 기능을.
0: 네.
1: 아, 네. 나 아까 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던 시절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건 중앙청으로 있다가 다시 옮긴 건, 그
0: 그렇죠.
1: 기능으로 옮긴 건가요?
0: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중앙청으로 쓰는데
1: 네.
0: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 시절에는 역사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야, 우리가 총독부 건물을 써야 되냐? 그리고 그 경복궁도 망가뜨린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 네네.
0: 그러면은 야, 지금 있는 정부가 그럼 총독이 있는 정부야? 요런 뉘앙스까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1: 그럼 이건 안 되겠다.
0: 그건 민주정부인데 우리는 민주국가인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1: 예.
0: 마침 이때 그때 그 정부 청사 분산 정책이 일어나면서 과천종합청사가 완공이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과천의 종합청사가 완공이 되니까 정부 청사를 여기 지금 서울에 있는 종합청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그 곳이 또 이제 일부 종합청사로 쓰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과천청사, 대전은 이제 조금 뒤에 있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옮기는 게 가능.
1: 중앙청으로 안 둬도 되죠.
0: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허는 게 문제다라는 판단을 했고 아. 또 한편으로 아깝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1: 건물 자체가?
0: 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서양식 건물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 건물이. 또 우리가 뭐 상하이라든지 크리죠. 난징이라든지 뭐 칭다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큰 서양식 건물인데 그렇죠. 예. 규모만 놓고 보면은 얘가 제일 큽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럼 지배기구인 정부, 그러니까 총독부 건물을 정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다른 용도로 쓰자. 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빈약했던 게 뭐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지금 아. 민속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 경복궁 안에 예, 그 들어가면 예. 동쪽에 있는
1: 민속박물관. 예.
0: 네, 그래서 그 건물의 수장구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도 필요한데 그거를 여기로 옮기자.
1: 아, 그랬구나.
0: 라고 하면서 예. 1993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99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 1983년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고 예. 198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87년, 88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역사 올바르게 정리를 좀 해나가자. 그래 뭐 친일파도 청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기념관도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런데 조선총독부청사가 떡하니 경복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야, 이런 복합적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1: 그렇지,
0: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 철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 네. 지금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러면 당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누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 결단을 아무도 못 내린 상황에서 이제 몇 년이 흐르는 거죠.
1: 네네.
0: 그러다가 그 결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YS
1: 김영삼
0: 대통령이 예. 1993년 4월에 총독부 건물 철거를 전격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1: 아, 그래.
0: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새로 지어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자. 한때 이제 이 건물을 이전해서 식민사 박물관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1: 아, 네네.
0: 그러니까 이거는 헐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거나
1: 그렇죠.
0: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약간의 시간차는 있어요.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죠.
1: 지금 용산에 있는.
0: 네. 예. 그래서 이 격차가 한 10년 정도 아. 나서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이 한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역할을. 쓰였던 적이 아. 있었고요.
1: 예.
0: 그리고 1995년 광복절에 기념비적인 첨탑 부분을 해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 아, 첨탑 제거하는 거?
0: 네, 첨탑을 예. 제거하는.
1: 예, 그렇지, 그렇지.
0: 네, 그래서 저 첨탑을 제거하는 게 일종의 머리를 뚝 잘라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체를 하고 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조금 더 지나서 1996년 11월에 완전히 이제 철거를 하게 돼서 빈터로 그 남게.
1: 폭파시키는.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998년 8월 달에는 그 건물을 이제 해체하고 일부 부재가 남아있잖아요. 아까 첨탑 부분 포함해서. 네. 그거는 독립기념관 영역에 철거부재 전시공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 근데 그 공간을 밑으로 팠어요.
1: 밑으로 팠어요?
0: 네. 왜냐하면 평지에다가 이렇게 첨탑을 올려놓으면 우러러보게 되잖아요.
1: 아.
0: 그거를 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극장처럼 파서 예. 그 안에 내려놔서 그래서 평지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게끔
1: 예, 예, 예.
0: 이제 그런 의미로서 철거부재 전시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 아.
0: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광화문 뒤에서부터 흥례문 그다음에 근정문 바로 앞까지 이어졌던
1: 네.
0: 그 조선 총독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게 되고 사실은 이 시기에 동시에 진행된 게 경복궁 복원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1: 지시겠구나.
0: 흥례문도 네. 다시 짓고 저쪽으로 가 있었던 영재교도 옮겨오고
1: 네.
0: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 지나서 흥례문 지나서 영재교 지나서 근정문이라고 하는 일목요연한 우리가
1: 아,
0: 알고 있는
1: 속시원해요.
0: 네, 궁궐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뒤에 백악이 있고 인왕이 있는 네. 그런 어떤
1: 너무 잘생긴데요 저기가 진짜
0: 맞죠.
1: 잘생긴 공간인데
0: 맞아요.
1: 되게 앞머리 같은 걸로 일단 덮어놨었어
0: 그렇죠.
1: 그동안 예.
0: 그 만약에 네. 지금 캐대원이 그 총독부 건물이 있을 때 나왔으면은 거기서 가장 눈에 띄었어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것도 좀.
1: 저기 산 보이고 저기 기가 막힙니다, 저게. 맞습니다. 예.
0: 분명히 아픈 역사의 흔적, 총독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내내 중심이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대한민국이 수립한 이후에도 광화문 일대하고 그 뒤에 청와대까지 연결된 공간, 그다음에 그렇죠. 한국의 궁궐들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고려해 보아도 적절하지 않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런 논쟁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픈 역사도 남겨놓아야 되지만 그 아픈 역사가 다른 역사를 찍어 누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좀 와닿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1: 네.
0: 한 나라의 중요 역사가 축적되는 공간에 특정 시기가 영원히 점유되는 것도 점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 그러네.
0: 그러니까 거기는 조선도 있고 네. 일제강점기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는데 그걸 일제강점기가 조선과 대한민국 앞뒤를 점유하고 있어서 마치 그게 전체 역사에 또는 상당수의 역사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1: 앞에 500년과
0: 그렇죠.
1: 그 계속 서 있었다면 뭐 언제까지 또 뒤를 가릴지 모르는
0: 그렇죠.
1: 거니까요.
0: 예, 그렇죠.
1: 네. 예. 아, 경복궁 한가운데 서 있던 충독부 건물, 그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충국부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21년 전기수리공으로 변장해 남산에 있던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김익상 선생은 이제 곧바로 붙잡히진 않으셨고요.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향해서 총탄을 발사했지만 아쉽게도 거사에 실패하고 결국 체포가 돼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뭐 옥중 순국을 하셨는지 아니면 출소 후에 돌아가셨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고요. 현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요. 자, 독립운동가 김익상 선생 후손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참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 말이 떠오르죠.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라. 이겨서 듣는 건 원망이고 얻는 건 이별이며 남는 건 외로움 뿐이다. 오늘은 굳이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끄덕이며 미소 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기는 것보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YB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행복의 나라로 왔어요. 김동임 씨.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도 좋은 음악들 그리고 좋은 사연들로 스트레스 받은 이 영혼, 이 몸을 편안한 시간으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신형원 씨의 노래 사람들, 김수미 씨 0707번으로 신형원 씨 노래 신청하셨네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은 이병호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저의 애창곡이 나오다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경분 씨가 마법의 성 나올 때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그래요. 나의 애창곡이 신청을 안 했는데도 딱 흘러나오면 기분 좋을 거예요. 조창식 씨, 투표 마치고 집 앞 공원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뿌듯하시겠네요. 날이 조금 해가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덥긴 더워요. 그렇죠? 노용식 씨,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단지 내 벤치에 앉아 하드 먹으며 듣습니다. 하드. 하드라고 적어주셨는데 야, 이거 참 오랜만에 발음하네요. 야, 하드 먹을래? 이거 정겹다, 그쵸? 저도 이따가 저녁에 달달한 하드 하나 먹고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로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요. 선정되신 분께, 그분께는 디저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명옥 씨 1415, 9509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예민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원업이 사랑해 1202번 그리고 6678번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SG원업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닉네임 우하하하로 들어오셨네요. FM팝스의 한동준씨네요. 닉네임이 우하하하야. 양천 01 마을버스에서 가요 속으로 나와요. 한동준입니다. 퇴근길에 댁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네요. 우리 한동준 DJ님이. 아, 우하하. 그럼 저도 이 닉네임을 바꿀까? 저는 킥킥킥 이런 걸로 바꿀까? 잘 들어가세요, 형. 이준호 씨가 신청하셨어요. 윤미래, Always.

0: 만나보세요.
1: 빛날 테니까 이렇게 끝이 나네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016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2498번 오늘 투표장에서 참관인으로 일하는 딸이 아침 5시까지 가서 준비해야 하는 바람에 4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려니 엄청 졸리네요. 2498님도 오늘도 근무를 하시는군요.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쿠폰 제가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십시오. 서정숙 씨, 남편이랑 같이 앵두 따고 오는 길입니다. 올해도 앵두가 풍년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앵두청을 담가야겠어요. 앵두청. 그 병에 들은 그 앵두청이 막 상상이 되네요. 앵두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예쁘고 좀 철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도 괜찮은 듯 합니다. 서정숙 씨도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647번 염창동에 있는 미용실에 왔습니다. 여기는 항상 승화 형님 방송이 나오네요. 디자이너분이 김건모 씨의 노래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신청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분과 3647님 함께 들으실 수 있겠네요. 김건모 씨의 노래 중에서 잘못된 만남 들려드릴게요.

김정수 씨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6341-909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인순이 씨의 거위의 꿈은 7769, 임경신 씨 7673번으로도 인순이 씨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거위의 꿈 오늘 선곡 최고예요. 서정희 씨. 예, 감사합니다.

이 나무 길 잃은 아이처럼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6947번으로 안 들려줄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드는 흐린 날의 오후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신청합니다. 예, 저 들려드렸잖아요. 예. 힘찬 리듬이죠.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249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박승화였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상하게도 반대가 맞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인정받고 싶을수록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인정받게 되고요. 사랑받고 싶을수록 먼저 주려 할 때 돌아오고요. 잠이 안 올수록 자려고 애쓸수록 더 자고요. 말하고 싶을수록 들어줄 때 더 신뢰를 받고요. 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고 서두를수록 실수가 많아져 오히려 늦어지고요. 행복해하고 싶을수록 너무나 평범한 오늘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0: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오늘 첫 곡으로 이문세의 행복한 사람 들려드렸습니다. 요새 날짜 이야기 안 하면 며칠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날짜는 고사하고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심지어 연도까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날짜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요즘 라라랜드 들으시면 날짜는 물론이고요. 계절,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여기는 K-Radio, 저는 송은경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라랜드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듣고 싶은 곡이나 축하하실 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는 좋은 글 있으시면 카톡으로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친구 맺는 방법, 일단 카톡으로 들어가신 다음 맨 아래 왼쪽으로 사람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오른쪽 맨 위로 올라가시면 사람 모양이 보입니다. 그걸 또 클릭해 주세요. 그럼 또 맨 위에 세 번째 칸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보일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신 다음 그 자리에 카카오톡 아이디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글자 위에 K-Radio DC, K-R-A-D-I-O-D-C 영문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클릭하세요. 노란 글씨로 1:1 글자가 보이면 바로 클릭하신 다음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때요? 심플하죠? 그래서 들으시면 뭐가 헷갈릴 것 같은데 막상 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분들도 카톡 친구 맺으실 때 요거 이용해 보세요. 아주 쉽고 간편합니다. 자, 여기서 또 오늘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사탕을 좀 전에 먹었거든요. 목이 자꾸 마르는 것 같아서 침이 자꾸 고이네요. 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날씨 이야기. 세계 4위 산유국 캐나다의 핵심 원유 생산지인 앨버타 북부에서 산불이 주요 오일샌드 시설 인근까지 번지며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캐나다 앨버타 북부의 주요 오일샌드 생산지 주변에서 산불 7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는 세계 4위 산유국입니다.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은 앨버타 북부 침엽수림 지대에 몰려있는데 이 지역 산불은 과거에도 반복이 됐지만 기후변화로 더 자주 발생하면서 캐나다 원유 생산의 상시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자주 발생하면서 올해 들어 산불로 인한 캐나다 석유 회사들의 대규모 생산 차질은 아직 발생하진 않았으나 지난달 31일 7건의 산불이 일어났고 일부 산불은 주요 오일샌드 시설에서 20km 안팎까지 접근을 했는데요. 만약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 원유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도 산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비 예보가 산불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기존 산불로 위협받는 다른 지역사회는 없지만 포트맥머리 일대는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새해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극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산불로 캐나다 석유회사들은 하루 약 34만 4천 배럴의 오일샌드 생산을 일시 중단했는데 이는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023년 5월에도 앨버타에서 산불 100건 이상이 발생을 하면서 기업들은 하루 최소 31만 9천 배럴의 석유 환산 배럴 생산을 중단했었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2016년에 발생을 했는데 당시 대형 산불이 포트맥머리 일부 지역을 집어삼키면서 수천 명의 오일샌드 노동자가 대피했고 석유 회사들은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은 단순한 지역 재난을 넘어 국제 원유 공급 불안 요인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직 올해 대규모 생산 차질은 없지만 산불 처리 본격화할수록 원유 시장도 앨버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반면 현재 일본에서는요 제6호 태풍 장미가 일본 규슈 남부로 접근을 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오키나와에서는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장미는 어제 오후 2시께 가고시마현 서북서로 40km 떨어진 해상 위를 지나고 있었으며 시속 35km로 북동쪽으로 전진 중이라고 합니다. 태풍 장미의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로, 최대 풍속은 25m이며 최대 순간 풍속은 35m라고 합니다. 규슈와 시코쿠 등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무려 51mm의 폭우가 관측이 됐고 근처 지역에서도 34.5mm의 강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이미 장마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태풍 장미는 오늘까지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는 큰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 남부 이즈 제도에서는 9m의 파도가 관측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후까지 24시간 동안 도카이와 긴키에서는 350mm, 이즈 제도에서는 300mm, 시코쿠에서는 252mm 등 강우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산사태,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또 높은 파도를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촉구하면서 강풍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태풍 장미로 인해서 최소 1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가벼운 부상이지만 어쨌든 더 이상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와, 오늘 같은 날 정말 매일매일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 DMB 지역은 정말 미안하리 많지 풍부한 햇살과 낮은 습도 정말 계절에 맞는 너무나도 화창하고 맑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지만 산간 지역은 다소 선선할 수 있습니다. 약한 북풍과 40도대의 이슬점은 하루 종일 쾌적한 날씨를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조용하고 쾌적하겠습니다. 기온은 저녁 동안 70도대에서 60도대로 떨어지고 새벽에는 50도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6월 초치고는 또 한 번 서늘하면서도 기분 좋은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늘보다는 다소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간간이 구름 끼는 날씨로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습도는 쾌적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여름 같은 날씨를 느끼시겠지만 6월의 무더위에서 흔히 나타나는 끈적거리는 느낌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밤 최저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겠습니다.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의 기온이 93도, 섭씨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높은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습도는 비교적 낮아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 지수 역시 9로 매우 높습니다. 토요일 역시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간 중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후 기온은 다시 한번 90도 초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하루 종일 풍부한 햇살이 비추겠습니다. 습도 또한 계속 증가하면서 6월에 전형적인 날씨를 느끼게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은 없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 꽤 있네요. 일요일은 강한 한랭전선이 서쪽에서 접근함에 따라 따뜻하고 습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비추다가 오후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일요일날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겠고 오후 늦게나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번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강수 시각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요일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전선이 중부 대서양 지역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월요일까지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화사입니다. Good goodbye.

팝스 팝스. 현재 전 세계가 스크린으로 보아란 팝의 황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이 8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인데요. 북미와 유럽에선 대표적인 곡인 빌리진 등 잭슨의 음악까지 차트 역주행하는 등 마이클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팝스 팝스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입니다.

마이클 잭슨 하면 춤을 잘 추고 노래를 리드미컬하게 잘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본인 곡의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했습니다. 빌리진의 경우도 마이클 잭슨이 기본적인 드럼 머신을 사용한 편곡까지 모두 맞춰온 상태에서 퀸시 존스가 그것을 듣고 지금의 음반을 함께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음반 작업 이후 두 사람은 빌리진의 완성본이 마이클 잭슨 본인이 작업한 것에서 거의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프로듀서 크레딧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한동안 퀸시 존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음반에 빠질 수 없는 두 사람 바로 프로듀서인 퀸시 존스 그리고 엔지니어인 브루스 스웨디언인데요. 퀸시 존스야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인이지만 브루스 스웨디언은 음악 제작 관련 사람들에게 특히 팝 음악 레코딩 엔지니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특히 듣고 계시는 이 빌리진 음악의 경우 무엇보다도 드럼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퀸시 존스는 이 곡의 녹음을 시작하면서 브루스 스웨디언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드럼 사운드로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빌리진에서의 드럼 녹음은 연주할 때 바닥과의 진동을 피하기 위해 목재 플랫폼을 지상에서 30cm 높게 한 드럼 라이저를 만들었습니다. 드럼을 이렇게 바닥과 띄워서 설치하는 이유는 드럼의 저역 악기인 킥 드럼과 탐탐 등의 저역의 울림이 다른 스네어 마이크나 하이햇 마이크 그리고 드럼의 전체 사운드를 녹음하는 오버헤드 마이크에 불필요한 저역의 울림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어쨌든 소리를 들어보면 가슴이 후련해지는 킥 드럼 사운드는 전면에 드럼 헤드를 뜯어서 안에 콘크리트 블럭을 넣은 다음 담요를 덮고 지퍼를 열어서 마이크를 그 안에 넣어서 녹음을 해 아주 타이트한 사운드로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보컬 녹음 시 한 번 사용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녹음 때마다 새 마이크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는 사용할수록 침이 마이크의 다이어프램에 튀면서 다이어프램의 성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빌리진 노컬 복음을 할 때는 보컬 마이크 주변으로 골판지를 두고 골판지 안에서 반사하는 소리와 함께 마이크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되도록 했다는 것 역시 전설로 남아있는 사실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거의 모든 음반이 보컬이 여러 차례 더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 역시 단순히 마이크 앞에서 똑같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한번 완성본은 마이크에 가깝게 녹음을 하고 이후에는 마이클 잭슨이 마이크와 거리를 몇 발자국 뒤로 이동한 후 더빙을 해 두 목소리를 섞어서 독특한 공간감이 생기도록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보컬의 녹음은 마이크와 아주 가깝게 녹음을 하는 반면 세 번째 더빙부터는 마이크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스테레오로 녹음을 해 이 마이크들을 보컬 사운드와 섞어서 최종적으로 음장의 자연스러운 깊이감이 생길 수 있는 보컬 사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세계적으로 히트된 노래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 Bad 이후 마이클 잭슨의 거의 모든 음반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보컬 사운드가 녹음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완벽한 또 완벽을 기해 만든 음반. 지금 다시 들어보아도 소리가 마스킹 되지 않고 모든 악기들의 소리가 생생하게 잘 들리는 멋진 사운드의 음반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사실 중에 하나는 퀸시 존스와 브루스 스웨디언 모두 소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스튜디오 조종실의 불빛을 대단히 낮게 하고 믹싱 작업을 했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빌리진, 1983년 1월에 발매된 음반 스릴러에 포함이 된 곡으로 마이클 잭슨은 이 곡으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처음으로 선보인 문워크,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기존에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의 시대로 열었다는 점에선 대중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곡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 잭슨은 음악을 통해 인종차별을 완화시킨 선구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기존 흑인 가수의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국 대중음악계에 마이클 잭슨의 등장으로 흑인이 팝 음악계의 주류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흑인은 소울, 백인은 락이라는 공식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까지 한 이 빌리지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당혹스럽기까지 한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요. 빌리진의 진짜 뜻은 거짓된 주장에 시달린 이야기에서 나온 경고의 메시지로 마이클 잭슨은 당신이 내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한 팬의 일화에서 이 곡의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녀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인이었지. 나는 신경 안 쓰는 척했지만 어찌된 영문이야? 그녀가 무대에서 나와 춤을 추겠다니. 그녀는 무대 위에서 함께 춤출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했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빌리진이라고 밝히자 모두들 자신이 파트너로 선택되고픈 열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 그녀가 무대에서 나와 춤을 추겠다니. 사람들은 항상 말했지. 행동을 조심하라고. 어린 소녀들 마음을 상처주며 다니지 말라고. 어머니께서는 연인은 조심해서 사귀라고 언제나 조언하셨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셨지. 왜냐하면 거짓이 진실이 되곤 하니까. 빌리진은 내 연인이 아니야. 단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일 뿐이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녀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마흔 낮과 마흔 밤 동안 법은 그녀의 편이었지. 그 누가 그녀가 내뱉은 위증과 계략을 의심할 수 있었겠어. 왜냐면 우린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췄으니까. 그러니 부디 내 깊은 충고를 들어 한 번, 두 번, 항상 두 번 이상 생각을 해봐. 그녀는 3시까지 춤을 추다 아이 이야기를 꺼냈지. 그러고 나를 보더니 우는 아기의 사진을 보여줬지. 아이의 눈은 나와 닮았다고 했지. 왜냐면 우린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췄으니까. 빌리지는 내 연인이 아니야. 단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일 뿐이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빌리진이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올랐었죠.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인 빌리진 킹은 이 소문 때문에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본인이 아님을 해명했고 당시 연문설이 나돌았던 브룩실주가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리진은 마이클 잭슨의 상징인 문워크가 처음 공개된 무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1983년 방송에서 빌리진을 라이브로 처음 선보이며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문워크가 등장했으며 한 손에 끼는 흰 장갑을 착용한 것도 이 무대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곡 자체 기록도 대단했습니다. 빌보드 핫 100에서 7주 연속 1위, 빌보드 R&B 차트에서는 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재밌는 건 2026년 지금도 차트에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 마이클 효과로 빌리진이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발매 43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차트 진입 144주 만에 1위로 정상까지 가장 오래 걸린 곡 기록을 새로 썼다는 빌리진. 음악과 무대 두 가지가 함께 전설이 된 곡 빌리진. 경쾌한 멜로디 뒤에 거짓 친자 주장이라는 당혹스럽고 무거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제 가사의 뜻을 알고 나면 후렴구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리실 텐데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멜로디로만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스토리까지 알고 들으면 곡의 기프가 사뭇 더 느껴지실 겁니다. 무려 8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 북미와 유럽에서는 대표곡인 빌리진 등 잭슨의 음악까지 차트 역주행하는 등 마이클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미성과 인간의 그리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눈동자와 끝없는 매력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크 후코이단.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에베레스트산 정상 인근 캠프에 버려진 텐트와 산소통 등이 방치된 모습이 공개가 돼 논란이 또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등산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에베레스트산 최고 캠프인 캠프4에 각종 쓰레기가 각종 쓰레기로 뒤덮인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강풍에 흔들리는 낡은 텐트와 빈 산소통, 음식캔, 찢어진 등반 장비 등이 눈밖 곳곳에 방치된 모습이 담겼는데 해발 약 26,247피트, 약 8,000m 높이에 있는 캠프4는 에베레스트산 최종 전진기지로 등반객들이 정상 등정을 시도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는 장소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가 에베레스트 상업화의 가장 추한 모습 중 하나가 됐다며 버려진 텐트, 빈 산소통, 음식캔, 각종 쓰레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캠프를 등반 장비의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논란은 올해 에베레스트 등반객이 급증한 가운데 불거진 것으로 지난달 20일에만 하루 274명이 정상 등정에 성공을 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론 영상에는 수백 명의 등반객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정상으로 향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네팔 정부는 올해 외국인 등반객 492명에게 입산 허가를 발급했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업화와 과밀화가 쓰레기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준비가 부족한 등반객들이 등반 안내를 돕는 고산 민족 세르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한편 2024년 세르파와 네팔군으로 구성이 된 정화팀은 에베레스트에서 쓰레기 11톤을 수거하고 시신 4구를 수습했는데 당시 수거된 쓰레기 중 일부는 69년 전에 버려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그게 그걸 왜 돈까지 쳐들이고 키올라가냐고요. 아,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 가봐요. 에베레스트 산 못지않은 크고 작은 등산로가 얼마나 좋은디. 여기 산부터 마스터한 다음에 가던가 허란 말이 주지 말은 항상 넘것은 크고 좋은 법이니까. 감자 튀김의 시초인 벨기에가 감자 풍작을 맞았지만 미국발 트럼프 관세와 중동 위기 영향으로 수출길이 막혀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야말로 유럽은 8년 만에 감자 수확량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감자튀김 냉동식품 산업 호황에 발맞춰 재배 면적을 늘리고 기상상황에 양호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재배량을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럽 내에서만 튀김용 감자가 500만 톤 남아돈다고 합니다. 이에 벨기에에서는 팔리지 않는 감자들을 땅에 묻고 있고 독일에서는 감자 무료 나눔 행사까지 열었으며 여기에 정치적 요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덮쳐 사태가 악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대미 수출의 타격,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냉동 감자튀김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0: 이놈의 전쟁 때문에 참말로 여러 사람 죽어나네요. 아이고 징글징글이요. 결국은 무기 팔아먹으라고 전쟁하는 거 아니오. 정신질환이 암과 심혈관 질환을 제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퀸즐랜드 정신건강연구센터와 미국 워싱턴 대학교가 주도한 이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는 1990년에 기록이 된 수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정신장애에 대한 부담은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고조에 달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불안, 우울증, 양극선장애, 조현병,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일명 ADHD, 그리고 섭식장애 등 12가지 질환의 건강 부담을 조사하고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적인 추세를 추적했는데 연구자들은 정신장애 부담을 분석했으며 여기서 하루는 건강한 삶을 잃은 1년과 같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1990년 12위에서 2023년 5위로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불안장애와 주요 우울증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러한 추세가 데이터 품질 및 가용성과 함께 아동학대, 가정폭력, 유전적, 또 유전학,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팬데믹 및 분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네요. 미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의 시상이 되어버렸소.

마리오 등 인기 캐릭터 의상을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일본의 관광 상품 공도 카트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는 일본 내 소식입니다. 최근 도쿄에서는 공도 카트 이용객들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주인과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도 카트는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한 소형 레이싱 차량 고카트를 이용해 도심을 관광하는 체험 상품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시부야, 신주쿠, 긴자, 아사쿠사 등 도쿄의 이색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현지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도로 위에는 공도 카트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모패드라고 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이 한 대 뒤섞이면서 혼잡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도쿄 인근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전자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어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으며 자동차 업계 또한 한손 운전이나 신호대기 중 촬영 등 위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023년 이후 공도카트 관련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외국인이 관련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시청도 공도카트와 전동킥보드의 운행 규칙을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고 하네요. 당최 AI가 판을 치니께 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인간들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마리오가 언제적 마리오요. 인도에서 10세 소녀가 성폭행 끝에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경찰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10세 여아 성폭행 살인 사건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주민들이 긴장과 슬픔 속에서 기자회견을 기다리던 중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나란히 앉아 웃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인데요. 문제의 장면을 담은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대중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린 딸을 잃은 부모와 유가족은 슬픔을 채 표출하기도 전 새로운 분노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이 기자회견장에 있던 경찰들의 동의 없이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에 촬영됐다는 점에서 비판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산업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던 중 미소를 짓는 모습의 영상이 별도로 공개가 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해당 사건은 정치권까지 번졌는데 이번 사건은 저녁에 집 근처 식료품점으로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10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은 실종신고 다음 날 오전 현지의 한 호수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초기 부검으로 성폭행 정황과 외상이 확인이 되면서 실종사건은 강간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용의자 남성 2명을 체포했는데 주범으로 지목이 된 33세 남성은 피해 아동을 유인해 외진 장소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범은 범행, 은폐 등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한 용의자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다리와 팔에 골절상을 입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의 가족은 경찰이 초기 대응에 늦었다고 비판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실종 직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주민 수백 명이 경찰서와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백날 첫날 시위 벌이면 뭐여. 이 죽고 난 다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디. 하여튼 인도는 말이여. 이 인도적으로다 말이여. 이 아이고 참 괜히 관광공화국이여. 이 두두두.
아르헨티나 지방도시의 현직 시장이 월드컵을 직관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와야 한다며 휴가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타페주의 한 지방도시 시장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직관을 위해 낸 휴가 신청을 시의회가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은 미국을 방문해 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아르헨티나 월드컵 대표팀의 조별리그 3경기를 직관할 예정이며, 그의 부재 기간에는 시의회 의장이 시장을 대행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월드컵 때문에 휴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휴가를 내고 카타르로 날아가 아르헨티나 월드컵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를 모두 직관했다는 그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등 지금까지 총 6번이나 조별리그 경기 원정 응원을 다녀왔으며 이번이 7번째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시정을 맡고 있는 부네스라는 곳은 아르헨티나가 배출한 세계적인 축구선수 39살의 리오넬 메시의 고급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메시를 푸네스의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월드컵 직관을 고집하는 건 메시와의 인연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장. 인터뷰에서 15일에서 20일 동안 모든 것을 잊고 친구들과 함께 월드컵을 직관하면 정말 행복하다며, 함께 월드컵을 직관하는 친구 중 몇몇은 이미 미국에 들어가 나머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직관을 위해 휴가까지 내는 시장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인터넷에는 월드컵 직관 때문에 휴가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세상에서 최고의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등 비판적인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돈이 정말 많은 것 같다. 비리는 없는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엉터리 시장, 무급 휴가라면 다녀와라.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드컵 구경을 다니는 것이라면 지금 열심히 다녀라. 나중에 감옥에 가면 못 다니니까 등의 경비의 출처를 놓고도 비판적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제패한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통산 3회 우승국으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2연패를 노리고 있는데요. 특히 북중미 월드컵은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으로 보여 국민적 관심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월드컵 직관은 사치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이 문제인데, 조별리그 세 경기를 기준으로 월드컵 직관에는 항공요금과 입장권 구입비,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해 적게는 $7,900, 많게는 $12,000가 들어 대부분의 축구팬은 월드컵을 직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축구에 진심이 있지만서도 이 남미 사람들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더만, 지팔아 간다고 안 하는 게 용이요. 그나저나 이번에 버지니아 한인회를 중심으로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 한다는데, 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열심히 응원하자고요.

수요일 찾아뵙고 있는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잠시 후 안내 말씀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죠. 자, 오늘 수요일 라라라 퀴즈 정답자 발표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역시 우리 애니님께서 보내주신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어떤 일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원하는 바 성취되는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신청해 주신 곡은 강문경이 부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아마 이 성경 구절은 거의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평안이 깃들길 하시면서 아침에 보는 이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쁘게 시작하려고 마음에 위안을 갖고 커피 한 잔 들고 즐겁게 출근하려 합니다. 새벽 5시 36분에 보내주셨어요. 요새는 뭐 일찍 해가 떠서 새벽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아침 일찍.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출 때 우리의 마음도 따뜻히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 잘 풀리면 하루가 피곤치 않고 술술 잘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기를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듣고 싶은 곡은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신청해 주셨어요.

골든님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 다른 얼굴로 모여 사는 세상. 아픈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상처 주지 않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좋다. 서로를 위로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나는 좋다. 단점이 있어도 덮을 줄 아는 사람. 장점만을 골라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는 좋다. 작은 것이라도 배려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는 좋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훈훈한 정으로 마주앉아 웃음 지으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다.

신청해 주신 곡은 SG 워너비의 라라라 신청해 주셨습니다. 골드님 듣고 계세요. 파란 하늘이 무척이나 높게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옷깃에 스치는 바람이 고마운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VJ님께서 날씨 선선하다고 하지 마세요. 온도 84도 나오는데 햇볕이 워낙 뜨거운데다가 타고 다니는 회사차가 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한증막 수준이네요. 여기서 더 더워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할 텐데 하셨어요. 글쎄요, 스튜디오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정말 선선한 것 같아요. 84도면은 글쎄요, 뭐 약간 덥다 정도지 막 그렇게 무덥지는 않은데, 사실 저도 방송국 오면서 차 안으로 들어오는 그 햇볕 때문에 에어컨을 켜기는 했어요. 아, 이제 좀 있으면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90도는 뭐 좋게 될 거고, 아, 차 안으로 들어오는 그 햇볕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양손 여름 끝나면 보세요. 손이 달라요. 왼쪽 손이 더 많이 까맣죠. 특히 여성분들은 이 왼쪽 뺨에 김이 주근깨도 생기고 햇볕이 왼쪽으로만 받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선글라스도 반드시 중요하지만은 이 왼쪽 뺨과 또 왼쪽 손등,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햇볕은 우리에게 바이타민 D를 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또 우리에게 노화를 주기도 합니다. 항상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뭐 왼쪽 얼굴이나 손등에 토시 같은 거 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연미님도 안녕하시오. 라라랜드 송프로님 쫙가 덥네요 하시면서 시간 되시면 들려달라고 하시며 라이언의 그 집 앞 신청해 주셨습니다. VJ님 어떡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사실 에어컨 바람 좋지는 않거든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요 절대 에어컨 안 켭니다. 100도가 돼도 에어컨을 안 켜요. 창문 열고 다닙니다.

어제는 이 곡 스페니쉬로 번안한 곡 들려드렸는데 어우 느낌이 다르죠? 연미님 어떻게 살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라이언이 부릅니다. 그 집 앞.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703-354-195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여러 가수들과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랄랄라 퀴즈. 먼저 퀴즈부터 들어보신 다음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곡은 바로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곡 들려드렸는데요. 지난주 랄랄라 퀴즈 우리 복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였습니다. 일단 상품권은 보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정답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스텔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카톡 친구 중에 스텔라님이 두 분 계세요. 그런데 어떤 스텔라님인지 궁금하실 텐데 예, 다른 한 분은 정답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게인스빌에 사신다고 그랬죠? 우리 스텔라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스텔라님도 가끔 이렇게 퀴즈 정답자에 참여를 해주고 계셨는데 번번이 제가 드리지를 못해서 조금 죄송했었는데 이번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퀴즈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드디어 또 새로운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스타벅스에서도 상품권을 주셨는데 예,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아시죠? 왠지. 패스. 자,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번 주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분이 나중에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엔 박상민 씨 음악을 넣었다가 그분은 탈모지 대머리가 아니었대요. 예, 이번 주 정답은 바로 가수들 공통점이 다 대머리였다는 거. 자, 이장희가 부릅니다. 그거.

라라라 퀴즈, 이번 주 새로운 또 퀴즈 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다섯 곡입니다.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공통점 찾으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우리 곡별님처럼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우리 복별님께서 퀴즈를 내주십니다. 와, 우리 복별님 연타로 우리 H마트 상품권 받으시겠는데요. 원하시면 리 김밥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 강정까지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들어보시고 공통점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곡 인순이, 두 번째 곡은 김한선이었고요. 세 번째 곡은 비, 네 번째는 박진영, 마지막 듣고 계신 곡은 바로 고요태의 김종민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번 주 랄랄라 퀴즈 공통점 무엇일까요?

백 보컬을 하다가 음반을 내서 진짜 스타 반열에 오른 가수죠. 우리 엄정화 노래 듣겠습니다. 초대.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린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린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린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린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제니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오늘 글쎄 이 곡을 과연 들려드릴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끝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탁의 주시고.

2026년 6월 3일 수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 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3일 본선거 진출자를 가리는 뉴저지 예비선거에 총 12명의 한인 후보들이 각 타운의 시장과 시의원직을 놓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인 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펠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우리 한인 후보들의 개표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 결과 한국계 현역 의원 2명의 본선 진출이 전망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외교 긴장설과 관련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을 부인하며 양측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경력과 사기 혐의로 연방의회에서 제명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으로 조기에 석방된 조지 산토스 전 연방 하원의원이 이번에는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2021년 16 연방의회 난입사태에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기밀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국방부 부서에 정무직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가 보안 취약성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이 선거로 선택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비자와 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 정부의 협의가 이어진 가운데 현재는 입국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 관련 긴급 법안을 저지한 시의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대규모 교통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자신과 통화해서 욕설했다고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전화로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발언한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최고의 가족도 그렇듯 때로는 전술적인 견해차가 생기기도 한다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친구로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오전에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오후에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한다면서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1일 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할 때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이 멈추지 않아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악영향을 받는 데 불만을 전하며 욕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 모두의 실존적 위협이 되는 이란에 맞서 선한 편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리가 이란과 그 대리 세력과 싸울 때는 단지 우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 유럽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등을 겨냥해 유럽 지도자들이 자국 내 급진 이슬람 소수민족에게 아첨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전술적인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군사행동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미국군은 준비돼 있다며 이란은 자신들이 불장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발발 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미국이 역봉쇄에 나선 것을 두고서는 매우 효과적이라며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 때문에 발생한 에너지 공급 부족을 메울 대체 항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에 대해서는 그런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들이 엄청나게 약화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가리는 뉴저지 예비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12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서는 폴 킴 현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자세한 선거 결과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저지 예비선거가 2일 화요일 밤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벌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인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한인 사회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특히 가장 주목받았던 선거는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였습니다. 현직 시장인 폴 킴 후보 그리고 현직 시의원인 민석준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개표 결과 폴 킴 시장이 770표 57%의 득표율로 210표 차로 민석준 후보를 따돌리며 승리했습니다. 민 후보는 560표 42%의 지지를 얻으며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 폴 킴 시장은 11월 본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폴 킴 시장은 쉽지 않은 선거였다며 얼룩진 모습을 주민들에게 많이 보여 죄송하다며 끝까지 믿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인사회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제일 먼저 우리 팰팍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한국 분들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참 친동생처럼 인기가 있는 그 민현님이랑 아주 힘든 선거를 하기 때문에 마음 아픈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해결이 됐고 다행이라도 주민들이 저를 뽑아줬고 저를 더 알고 이번에 저를 더 믿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 분열된 걸 다시 단합시키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안정을 주고 그 다음에 본선거 공화당을 이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두 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출하는 시의원 선거에서는 저스틴 강 후보가 705표, 28%의 득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루시 양 후보가 619표로 2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원유봉 후보는 603표로 루시 양 후보와 16표 차이로 2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저스틴 강 후보는 정말 쉽지 않은 선거였다며 다만 우편 투표로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귀신하고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실체가 없는 거짓말을 우리가 봉변을 당하고 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왜 돈 받아먹고 이랬다면서 아니다. 그러면 제 얘기 왜 나? 그러고 막. 그래서 그걸 해명을 해도 폴 줄리아노라고 그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폴 줄리아노가 수행원들 우르르 데리고 갑자기 들이닥치더라고요. 분명 숫자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더니 오자마자 폴킴 시장님한테 악수하고 쉽게 하는 것은 콩그레츄레이션 하고 저 보더니 악수하고 또하는 것은 콩그레츄레이션 하더라고요. 우리 루시 후보님이 지금 원유봉 후보랑 16표 차이에요. 현재. 그게 너무 근접해서 편표가 집계가 됐을 때 혹시 결과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후원금 없이 해서 3명 다 당선시키는 거니까 깨끗하게 선거 치렀고 저희가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분열을 추스리고 예예 저희는 그러려고요. 누구를 위한 분열이겠습니까?
1: 다른 지역 한인 후보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데니스 심 후보는 208표 27%의 지지를 얻어 3위를 기록하며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한인 후보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예비선거를 통과했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사라킴 후보가 172표 46%의 지지를 얻으며 본선 진출을 확정했고 노우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봉준 후보도 96표 48%의 지지를 기록하면서 3선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노스베일 시장 선거에 출마한 케네스 조 후보를 비롯한 포트리 시의원 5선에 도전하는 폴 윤 후보, 클러스터 시의원 재선에 나서는 크리스 조 후보, 그리고 팔리세이즈 파크 공화당 시장 선거에 출마한 스테파니 장 전 시의원도 오는 11월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한인 후보 상당수가 본선 무대에 진출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11월 3일 치러질 본선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오늘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 결과 한국계 현역 의원 2명의 본선 진출이 전망됩니다. 3일 MBC 방송 개표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47선거구에서 데이브 민 의원은 55.3% 개표 기준 42.7%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2위인 제니레이 르르 후보는 26.8%를 득표 민 의원과 함께 본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40 선거구의 공화당 소속 영킴 의원은 53.2% 개표 기준 21.6%를 득표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켄 켈버트 의원이 36.2%로 1위를 달리며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과 켈버트 의원은 선거구 재획정으로 이번에 한 지역구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김 의원 역시 2위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1위 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현역 켈버트 의원과 본선에서 최종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시 한국계인 에스터 김, 바렛 후보는 15.5%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후보가 동일한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득표율 상위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이른바 정글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위 2명이 같은 정당 소속이더라도 예외 없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주 선거구 재획정에 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획정 법안 프로포지션 50의 효과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공약 대상으로 삼은 샌디에이고 지역 선거구는 현역 데럴 아이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민주당 후보가 9명 난립하면서 표 분산으로 민주당 후보가 2위 선거에서 모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 후보도 2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반면 제6선거구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에 반발해 공화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빈 카일리 후보가 47% 개표 상황에서 26.9% 득표율로 1위를 달리는 이변도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스탠스필드 후보 그리고 민주당 소속 리처드 펜 후보가 각각 22.1%와 21.2%로 2, 3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만약 개표 결과가 마지막까지 뒤집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본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기 제한으로 재출마할 수 없게 된 개빈 뉴섬 현 주지사의 후임을 가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5% 개표 기준 공화당의 스티브 힐턴 후보가 27.6%, 민주당의 하비어 베세라 후보가 25.5%를 얻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지만 개표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힐턴 후보가 주지사가 되면 아놀드 슈어제네거 전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2006년 이후 20년 만에 공화당 주지사가 탄생하게 되고 베세라 후보가 당선되면 약 150년 만에 라틴계 주지사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선거운동에 2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운동 사상 최고 지출 기록을 세운 스타이어 후보는 19.6% 득표에 머물며 본선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에서는 현역 캐런 베스 시장이 36.5% 득표로 본선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리얼리티 TV 스타 스펜서 프렛이 29.2%를 기록하며 2위에 올라있습니다. 서부의 맘단위로 불렸던 니티아 라만 후보는 21.4%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온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래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9: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1분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1: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오늘은 6월 3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Out of time to delay, House to vote on directing an end to the war in Iran. 더 이상 표결을 미룰 수 없게 되자 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을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현재 4개월째 접어든 이란 내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대를 철수하거나 아니면 의회의 정식 승인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전쟁 종식 결의안 표결을 전격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공화당 지도부가 그동안 표결을 미루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내용, 기사의 주요 문장을 함께 살펴보시죠. The House on Wednesday was set to vote on a measure directing President Trump to withdraw U.S. forces from Iran or win approval from Congress to continue the war. 미 하원은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direct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일 때 흔히 방향을 가리키다를 의미하지만 법안이나 행정문서에서는 누구누구에게 명령하다 또는 누구에게 지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directing to withdraw U.S. forces, 즉 미군 철수를 명령하는 아주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 편에서 표결을 어떻게든 지연시켜온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왜 하필 오늘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And GOP leaders are unable to delay the vote any longer because Democrats have invoked the War Powers Resolution, which requires consideration of such measures within a limited period of time. 공화당 지도부는 더 이상 이 표결을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War Powers Resolution,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안건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의회에서 논의하고 표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GOP, 즉 Grand Old Party의 약자로 미국의 공화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Invoke the War Powers Resolution인데요. Invoke란 법이나 권한을 발동하다 라는 뜻이고 War Powers Resolution은 전쟁 권한 결의법 또는 결의안입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가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강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법적 무기인데 야당인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이란 분쟁이 넉 달째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In a sign of growing opposition to the military campaign, now in its fourth month, a majority of Americans say is not worth the costs. 현재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미국인 다수는 이 전쟁이 치르는 비용과 희생에 비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ilitary campaign은 군사적 홍보나 선전이 아니라 문맥상 군사작전이나 군사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not worth the costs는 비용이나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미군의 희생과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들여가며 이란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미국 대중의 과반수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에 치러질 미국의 의회 midterm election,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he vote comes as divisions between Republicans in Congress and the president have surfaced on a range of issues as their interests diverge in the run-up to the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2: 이번 표결은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의견 차이가 여러 현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점차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뉴스에서 정말 단골로 등장하는 고급 시사 표현 두 가지만 잡고 가겠습니다. In the run-up to는 무엇 무엇의 준비 기간에 또는 무엇 무엇을 앞두고라는 뜻입니다. 선거 직전 고조되는 시기를 말할 때 100% 쓰입니다. In the run-up to 기억해 두시고요. Interest diverg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Interest는 이자라든지 흥미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diverge는 갈라지다 또는 나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운 공화당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전쟁을 지속하려는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As public opposition grows and the midterm elections approach, the House is forced by the War Powers Resolution to vote on a measure directing an end to President Trump's war in Iran.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중간선거도 가까워지면서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것은 전쟁권 한결의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미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워싱턴 하원 본회의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New York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이 82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역시 오늘처럼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퀸즈에서 뉴욕주 최초 한인 연방 하원에 도전한 척박 후보자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K-Radio가 다녀왔습니다.
5: 2일 화요일 저녁 뉴욕시 퀸즈에서 뉴욕주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입성에 도전하는 척박 후보자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모여 척박의 승리를 지지했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은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지지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척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당시에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연방 하원의원이 퀸즈 민주당 위원장이자 연방 하원의원 서열 3위였던 조셉 크롤리 하원의원과 맞붙었을 때 아무도 오카시오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29세의 젊은 여성 후보였던 오카시오가 약 10% 차로 당시 거물 정치인이었던 크롤리 후보를 쓰러뜨렸듯 척박도 변화와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 뉴욕 한인회장으로 공식 지지를 뭐 하지는 못하지만 뭐 마음속으로 우리 척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201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죠? 현재 지금 뭐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연방 하원의원이 바로 당시 2019년에 퀸 더민스 민주당 위원장이자 연방 하원의 서열 3위인 조셉 크라운이 연방 하원의원과 붙었을 때 아무도 오카시오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거 자금도 없었고 여러가지 조직도 열악한 29살의 여성 오카시오 후보가 거의 10% 차로 조셉 크라울리 당시 거목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촉박 후보가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일반 유권자 젊은 층들이 지지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 상대방 후보 측에서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우리 한인 연방 후보 촉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박광민 뉴욕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은 뉴욕에 약 50만 한인 동포가 살고 있는데 정치 참여도가 너무 낮다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척박 후보의 아버지도 자영업을 하는 한인 이민 1세인데 그 밑에서 자란 척박 후보는 우리의 애환과 삶의 어려운 환경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인들의 열망을 담아 척박의 승리를 기원하며 척박 후보를 통해 우리 2세, 3세 정치인들이 꾸준히 배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7: 저희들이 숫자상으로는 50만이라고 하죠. 뉴욕에. 그런데 그 50만에 비해서는 너무나 열악한 우리 정치인의 숫자가 아닌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척박이 척박의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는 자영업자로 알고 있는데 자영업에 부모를 둔 우리 그 1.5세, 2세들의 정계 진출이 그분들은 우리들의 애환과 척박한 삶의 환경들을 아마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이 되셔서 또 제2의 척박, 제3의 척박 같은 그런 한인 새내기 정치인들이 배출에 있어서 가격을 해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한인들의 여망을 모아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석박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영광으로 해주십시오. 자, 석박을 영광으로!
5: 김영환 공동후원회장은 그레이스맹 후보가 뉴욕 6선거구 터줏대감 연방 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맹 후보는 한인 보좌관조차 없어 영어를 못하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척박 후보가 여러 차례 맹 의원에게 토론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척박 후보는 자금이 부족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맹 후보는 두 번이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척박 후보가 반드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8: 그리스맹은 한인 보좌관도 없어요. 저같이 영어가 짧은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척박이 나타나니까 부랴부랴 보좌관을 뒀습니다. 한국 사람을. 또 척박이 도전장을 낸 걸 몰랐는가는 나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하자 하는 걸 몇 번을 요청을 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했고 돈이 없어서 사전 그 조사를 못했어요. 한 15,000불, 20,000불 정도 한번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맨은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하고 실시했어요. 두 번째 또 한 것은 뭐냐. 야, 정말 이렇게 나왔을까? 한 어떤 의구심에서 두 번째 또 대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우리 척박 하원 의원 후보를 꼭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마지막으로 척박 후보자는 한인 사회의 지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퀸즈 출신이라는 사실이 모두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국회로 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를 위해 싸우려고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이민자들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민자들이 세운 도시이자 이 나라에서 ICE에 의해 한국인들이 추방당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보육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볼 때 이들을 위해 싸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자신은 두려움 없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인 최초로 뉴욕주 연방 하원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 자랑스러우며 6월 23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9: 제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먼 나라에 빈손으로 와서 가게를 만들고 가게에서 가족을 키우고 가족이 모여 지금의 큰 강한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And I'm so proud, an American and a Korean. And I'm proud to be running for Congress because I'm here to fight for your story, to fight for our story. When you see ICE trying to deport Koreans in Georgia, when you see Koreans with DACA here in Queens scared to work, then our communities are under attack. When you see Korean small business owners losing their health care because they can't afford the premiums, when you see Korean nurses afraid not up to be unable to pay for child care for their babies, we need leaders who will fight for universal health care to take care of every single one of us. We need leaders who will fight for universal child care. We need a pathway to citizenship for every single immigrant in this country. That's what we need right now. And we need leaders who are unafraid to fight for that. Now, I am a proud Korean, as I said. I'm a proud American. I'm a proud son of Queens. And I'm proud that I will be the first Korean member of Congress from New York State when I win on June 23rd. I will be.
5: K-Radio 이하예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2: 벤쿠어퍼 홈모기지.
3: 벤쿠버 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드.
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치매는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베 주얼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6: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고베 고베 주얼리 주얼리
7: 다다다다다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9: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8: 703-354-1950 703-354-1950.
1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2: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과 사기 혐의로 연방의회에서 제명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으로 조기 석방된 조지 산토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에는 예측 시장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연설에 참석

0: 참석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에 실제로는 불참한 뒤 불참할 것에 스스로 베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연방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뉴욕주 출신의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조지 센토스가 이번에는 온라인 예측시장 거래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측시장 플랫폼인 켈시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참석 여부를 둘러싼 베팅에서 산토스와 관련된 수상한 거래를 적발해 연방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켈시 이용자들은 산토스를 비롯해 배런 트럼프, 하키스타, 잭 휴즈 등 유명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참석할지 여부에 거액의 베팅을 걸었습니다. 산토스는 연설 전 여러 차례 자신이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연설 전날 켈시 시장에서는 그의 참석 가능성을 75%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설이 시작되자 산토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항에 발이 묶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산토스가 자신의 불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측시장에 참여해 자신의 불참에 베팅을 걸었고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켈시는 자체 조사 결과 문제의 거래 계정이 산토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정을 동결한 뒤 연방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예측시장 감독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현재 해당 거래가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산토스는 연방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스캔들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그는 자신을 월가 금융 전문가로 소개하는 등 허위 경력과 이력을 내세워 연방 하원에 당선됐지만 이후 각종 거짓말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2023년 연방 하원에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이후 사기와 신원 도용, 자금 관련 범죄 등 모두 23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산토스에 대한 감형 명령에 서명하면서 조기 석방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작년 7월 수감됐던 산토스는 3개월 만에 사면 석방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산토스가 무법자 같은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7년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그는 독방 수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도 대통령은 헌법상 사면과 감형 권한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고 산토스가 두 번째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토스 내부 거래 사건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측시장 베팅 산업의 규제와 내부자 거래 기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프로농구 NBA의 왕좌를 가리기 위한 가장 뜨거운 무대가 마침내 열립니다. 미 프로농구의 뉴욕 닉스가 2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 샌 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서력 기회를 잡으면서 뉴욕시 일대가 흥분과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닉스가 최초 우승 챔피언이 된 것은 1973년으로 53년 만에 다시 NBA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 닉스가 NBA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는 것은 1999년 이후 27년 만인데다 당시 뉴욕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 바로 샌 안토니오였습니다. 뉴욕으로서는 27년 만에 샌 안토니오와의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닉스는 오늘 밤 8시 30분에 열리는 샌 안토니오 스퍼스와의 NBA 파이널 1차전을 앞두고 팬들을 위한 다양한 워치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원정 경기 관람을 위한 공식 워치 파티를 개최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10이며 판매 수익금은 가든 오브 드림스 재단에 기부됩니다. 하지만 티켓은 판매 시작 직후에 매진됐고 일부 재판매 사이트에서는 $40에서 $200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닉스 구단은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 매디슨 스퀘어 가든 외부 플라자에서도 추가 워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센트럴파크 서머 스테이지에서는 무료 응원전도 진행됩니다. 다만 무료 행사 역시 사전 온라인 등록을 마친 팬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NBA 파이널 1차전은 오늘 밤 샌안토니오에서 열리며 뉴욕 곳곳에서는 닉스의 우승 도전을 응원하는 대규모 관람 행사, 워치 파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이준호 총영사는 2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서베나 한인회 및 지역 동포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영사는 지난해 한국인 구금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한미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해 비자

0: 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omise414.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송영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 헬스 섹션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해서 요즘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프 페이지에서는요. 우리 동네에 법을 만드는 시의원들, 과연 이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또 각 도시마다 몇 명이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이름 자주 들립니다. 감염이 되면 전신 출혈 그리고 장기 부전을 일으키면서 치사율이 자그마치 최고 90%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알려진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바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근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시 무서운 기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지난 5월 17일을 기해서 이 지역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경보인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COVID-19이나 또 전 세계를 돌았던 M폭스 사태 때와 동일한 그런 최고 등급의 경고입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 이번 에볼라 사태가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과거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왜 지금 전 세계의 과학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 세계적인 대응,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사태의 시작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5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프리카 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성의 몽부왈로라는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열 그리고 심한 구토, 신체 곳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환자들이 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을 치료하던 현지 의료진 다수가 연쇄적으로 사망을 한 겁니다. 비상에 걸린 민주콩고 보건부 그리고 국립바이오메디컬연구소가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긴급 분석을 했는데 지난 5월 15일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였죠. 그런데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이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균주로 나뉜다고 해요. 과거 2014년도에 서아프리카를 초토화하고 약 1만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바이러스는 자이르 에볼라라는 균주였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류는 그동안 과학적 노력을 통해서 이 자이르 균주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대단한 백신인 얼비보 그리고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들을 개발을 해냈고요. 덕분에 최근 몇 년간은 에볼라가 발생해도 조기에 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역사상 단 두 번, 2007년에 우간다, 2012년도에 민주 콩고에서 이렇게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희귀 균주, 바로 분디부교 에볼라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에볼라 백신도 그 어떤 치료제도 이 분디부교 균주에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백신이라는 방패도 또 치료제라는 칼도 없이 맨몸으로 치사율이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이 원시적인 공포의 바이러스를 맞닥뜨리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걸까요? 민주콩고 정부가 17번째 에볼라 아웃브레이크를 공식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상황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이 이투리 성을 다녀온 환자들을 통해서 이웃나라인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까지 확진자가 연이어서 발생을 한 겁니다. 확인된 의심 및 확진 케이스가 순식간에 1000건을 돌파를 했고요.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이미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유행이 번지고 있는 지리적, 사회적 환경인데요. 이번 발병의 중심지인 민주콩고 동부 지역은 수많은 민간인 무장단체들의 갈등 그리고 내전이 끊이지 않는 극도로 불안정한 분쟁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구호단체나 의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한다거나 환자를 격리하는 이런 방역작업이 물리적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방역요원들에 대한 현지 무장세력의 공격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금광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피난민들이 빽빽하게 얽혀서 이동하는 이동의 허브라고 해요. 정식 국경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밀림 그리고 산림도로를 통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유동인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접촉자 추적이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환자들이 도심의 대형 병원으로 유입이 되면서 병원 내부에서의 2차 감염, 즉 의료체계 붕괴 리스크까지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전 세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긴급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일시적 권고 조치를 내리고요. 대규모 자금 또 전문가들을 현장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면서 서방의 선진국들의 재정적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동부 민주 콩고 지역의 방역을 돕기 위해서 최대 2천만 파운드, 달러로는 약 2,7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국무부,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개인보호 장구를 공급하고 진단 키트를 확충해주고 그리고 국경 스크리닝을 통해서 1억 1,2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양자 지원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세네갈 다카르의 물류 허브를 통해서 방역 물자 수천 톤을 현지에 수송을 하고 또 전문가 팀을 급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물자가 아니라 결국 백신 그리고 치료제입니다. WHO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제약사들을 소집을 해서 분디부교균주의 표적 후보 물질 선별 연구를 가속화하는 것을 착수를 했습니다. 비록 아직 정식 승인된 치료제는 없지만 과거에는 실험실 단계에만 머물러 있던 이 유망한 후보 백신 그리고 항체 치료제들을 현재 환자들에게 긴급 임상시험 형태로 투입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선정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때 긴급 임상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을 비롯해서 주요 전염병 모델링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현재 열악한 현지 치안 그리고 통제 불능의 인구 이동 속도를 감안할 때 숨겨진 실제 감염자 수가 현재 공식 발표된 의심 수치를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높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그리고 보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향후 몇 달간은 아프리카 중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코비드-19처럼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ECDC 등은 그럴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로 전파되는 코비드-19과는 다르게 에볼라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현된 환자의 혈액, 땀, 구토물 이런 체액과 직접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진적인 방역 체계와 철저한 격리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2차, 3차로 대규모로 확산이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낮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번 분디부교 에볼라 사태의 종식 여부는 아프리카 현지의 비극을 전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결속해서 막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고 지구 반대편의 인도주의적 위기 그리고 방역 공백은 언제든지 변종 바이러스의 탄생이나 예상치 못한 국제 유통망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지 의료진들과 국제 구호단체들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하루빨리 효과적인 치료 단서가 찾아지기를 전 세계와 함께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아이들아, 오늘 밤만은 잠들지 않아도 좋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 역사상 가장 달콤하고 파격적인 통행금지 폐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직접 서명한 이 행정명령의 정식 명칭은 닉스 파이널 기간 어린이 취침시간 폐지령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명가 뉴욕 닉스가 무려 2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인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6월 3일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열리는 이 챔피언십 1차전을 시작으로 밤늦게 끝나는 경기 일정 때문에 어린이 팬들이 역사적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시장이 직접 위트 있는 공식 허가를 내린 셈입니다. 이번 파이널은 뉴욕 닉스에게 단순한 결승전이 아닌 역사적인 복수극입니다. 하필 27년 전인 1999년 파이널에서 닉스에게 쓰라린 준우승의 눈물을 안겼던 전통의 강호 샌 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닉스는 이번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4-0으로 완파하며 11연승이라는 압도적인 페이스로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1973년 마지막 우승 이후 무려 53년 만에 챔피언 반지를 노리는 뉴욕 닉스의 광풍에 뉴요커들은 완전히 매료되고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홈구장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 지하철역의 초록색 가로등을 농구공 모양으로 전격 교체했고 난간들은 닉스의 상징색인 오렌지와 블루로 도색하는 등 도시 전체가 거대한 닉스 테마파크로 변모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티켓 가격은 현지의 열기를 그대로 방증합니다. 리셀 플랫폼 스텝허브에서 꼭대기층 좌석조차 무려 최저 4,0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코트 근처 명당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뉴욕 전역에서 공공 공동 관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파이널 현장 직관 계획을 밝히는 등 뉴욕은 스포츠가 지닌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공동체적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일각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만단위 시장의 고도의 정치적 자가 홍보라는 냉소도 존재하지만 이 오렌지색 광풍이 뉴욕 전체를 하나로 묶는 사회통합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음 월드컵 소식입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해발 1500m의 고원지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운명의 최종 시험대에 오릅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BYU 사우스필드에서 치러지는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은 전술적 완성도를 넘어 생체 역학적 한계를 또다시 시험해보는 무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미국 유타의 프리캠프를 차린 근본적인 이유는 조별리그 1, 2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해발 1571m의 고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희박한 공기 속에서 저산소증을 예방하고 기압 저하로 인해 공기 저항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볼 궤적에 적응하는 것이 이번 엘살바도르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비록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고지대 환경에 매우 익숙해 스파링 파트너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클럽 축구 최고의 권위인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기세등등하게 합류한 이강인의 선발 복귀입니다.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 줄기와 스페이싱 능력은 상대의 로어블록 수비를 무너뜨릴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에 주장 손흥민의 역사적인 대기록 수립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통산 A매치 56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릴 경우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근이 보유한 역대 A매치 최다골 기록인 58골과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 트리드바고 토바고전 5-0 대승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득점 감각이 이번에도 재현될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별리그 통과에 사활을 건 경쟁국들의 움직임도 긴박합니다. 대한민국이 본선 첫 경기에서 맞붙을 상대인 체코는 유럽이 인정할 만큼 세트피스와 190cm를 넘나드는 선수들이 즐비한 고공 플레이에 강한 팀으로 UEFA 플레이오프에서도 아일랜드와 강호 덴마크를 승부차기까지 혈투 끝에 누르고 올라온 끈질긴 팀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강호 남아공 역시 벨기에 출신 휴고 브로스 감독의 지휘 아래 해발 2400m의 고지대인 멕시코 파추카의 캠프를 차리고 니카라가 자메이카와의 잇따라 친선전을 벌이며 독이 바짝 오른 상태로 적응을 마치고 북미 대륙에 입성합니다. 조별리그 1-3차전 체코와 남아공전에서 붉은색 홈 유니폼을 입게 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는 오늘 엘살바도르전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전술카드를 숨김없이 시험하고 선수의 심폐지구력과 조직적 압박의 타이밍을 칼같이 조율해야만 본선 무대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3: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2: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3: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2: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3: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2: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6: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 최애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0: 지금 여러분은 6월 3일 수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세탁소나 식당의 뭐 허가 문제라든가 집 앞 도로에 주차 구역을 설정한다든가 혹은 치안이나 로컬 세금 문제까지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법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법들을 연방의회나 주의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 시의원들이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미국 정치는 내 집 앞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방자치의 힘은 아주 막강합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미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미국 시의원들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도시마다 이런 시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고 임기는 또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사례로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시의회, 그러니까 시티 카운셀은 각 지방의 자치단체의 최고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정부에 국회가 있다면 도시에는 시의회가 있는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례 제정과 법률 감독입니다. 시의원들은 시 전역에 적용되는 로컬 법인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상업구역과 주거구역을 나누는 조닝을 변경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직결된 그런 법들이 모두 시의원들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시 예산의 심의 그리고 승인을 합니다. 시장이 매년 도시를 이끌어갈 예산안을 짜오면 시의회는 이 돈이 주민들의 세금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는 않는지 철저히 심의를 하고 그 예산안을 승인을 해줍니다. 경찰력 배치라든가 소방서 지원이라든가 공원 관리, 쓰레기 수거 이런 도시 살림살이에 돈줄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미국의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대변인이거든요. 집 앞 가로등이 꺼졌다거나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혹은 지역의 치안이 불안해질 때 주민들이 시의원의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넣습니다. 시의원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또 강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도시에는 이런 시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미국 전국 도시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도시들의 시의원 수의 전국 평균은 약 7명 정도라고 합니다. 인구가 수만 명 수준의 소도시들은 5명에서 9명 정도의 이런 소수 정예 의회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대도시로 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시의회를 가진 도시는 바로 뉴욕시인데요. 뉴욕시의회는 무려 5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시의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51개의 세부 지역구로 쪼개서 각 지역구당 약 16만 명의 주민을 시의원 한 명이 대변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우에는요, 인구 규모에 비해서 시의원이 단 1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원 한 명이 무려 25만 명이 넘는 주민을 담당하다 보니까 의원 한 명의 권한이 웬만한 주 의원보다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경우에는 50명, 텍사스주 휴스톤은 16명의 시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뉴저지와 버지니아의 한인 밀집 지역들은 어떨까요? 뉴저지 팰리사이즈 파크나 포틀리의 경우에는 시장과 6명의 시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되는 전형적인 소도시 형태를 띠고요.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시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6명의 시의원이 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들의 임기 그리고 연임 제한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시의원의 임기는 전국적으로 4년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2년 임기제를 채택한 도시들이 뒤를 잇고 있고요. 임기 방식은요, 한 번에 모든 의원을 다 바꾸게 되면은 행정의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씩을 나눠서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선거를 치르는 시차 임기제를 쓰는 도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년 임기고요. 연속으로 최대 2회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한다고 해도 총 8년까지만 임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구조사에 따른 선거구 조정 시기가 겹칠 때는 예외적으로 2년 임기가 주어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또 LA 역시 4년 임기에 이곳은 최대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많은 자치구 시의원들은 보통 3년 아니면 4년의 임기를 수행을 하고요. 매년 또는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와는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면 10년 혹은 20년씩 장기 집권을 하는 시의원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시의원들은 단순히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우리 동네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그런 가장 가까운 이웃에 가깝습니다. 대도시의 시의원들은 몇십만 달러씩 연봉을 받는 이런 전업 정치인이지만 중소도시의 시의원들은 본업을 따로 두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의회에 출석을 해서 소정의 거마비만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시민 시의원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물론 연방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요. 당장 내 집 앞에 법을 바꾸는 시의원 선거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좀 내셔서 우리 동네를 담당하는 시의원이 누구인지, 이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선관위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현 기자.
2: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사과 장면 직접 보시고 오시죠.
3: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해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서울 송파구 잠실 7투표소 등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모두 14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투표소에서는 실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훌쩍 지나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에 선거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을 고려해 투표용지 매수를 결정한다며 이번 사태가 빚어진 곳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송파구에서 준비됐던 투표용지가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야당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각 당의 반응 전해주시죠.
2: 네, 우선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우선 밝혔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그러면서 선관위의 사과만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진상을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이나 재투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일제히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직접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5: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입니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됩니다.
2: 또 앞서 있었던 선관위 해명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진상 파악과 적절한 해명 그리고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6: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7: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6: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7: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수 박해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 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장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져 논란입니다. 잠실 7동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 마감 시간이 연장됐습니다만 투표함 반출을 두고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등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송채연 기자.
7: 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이곳 투표소는 투표 마감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했는데요. 마감 시간으로부터 1시간 반가량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러 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은 투표소 앞에 모여 이번 개표를 중단하라며 단체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투표소 측에서도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굳게 문을 잠근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혹시 모를 인파사고에 대비해 경찰과 소방도 현장에 출동한 상태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대기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대기표를 받지 못한 채 용지가 없어 되돌아갔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잠실 7동 투표소 외에도 잠실 2동과 가락 2동 등 송파군의 투표소 곳곳에서 부족 사태를 빚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잠실뿐 아니라 강남구와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송파 12곳, 강남 1곳, 광진 1곳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에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러온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6: 경기지사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추미애 후보의 소감 들어보시죠.
8: 원칙, 소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바로 경기도민께서 그런 저 추미애의 진심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우리 경기도의 큰 변화를 바라는 우리 경기도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이고 또 우리 경기도민께도 결코 후회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교통 문제, 또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또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51분의 국회의원님들과 또 함께 당선되실 31개 지역에 있어서의 단체장님들과 또 도의원님들 또 기초의원님들까지 아울러서 늘 소통하면서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기 대전환 당당한 경기 주미애가 책임지고 성실하게 우리 도민이 바라시는 대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예, 추미애 후보의 당선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의 승리다. 이런 이제 소감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소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가 앞서도 뭐 잠시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여성으로서는 이제 첫 광역단체장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습니다. 여성으로서 첫 광역단체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0: 네.
1: 우리나라의 16개의 시도가 가운데 가장 큰 자치단체의 장이 되었다라는 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0: 네네.
1: 지금 경기도가 1420만 정도의 인구가 이제 모여 사는 곳이고요. 경기도, 경기 남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이 좀 이 발전 속도가 상당히 다른 그런 부분이고 또 이 접경 지역을 우리나라에서 강원도만큼 가장 길게 가지고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 중앙정부의 한 4분의 1이 집약되어 있는 그래서 농어촌 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

0: 지금 이주 나오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주택난이라든지 또는 뭐 분당 또는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들을 다시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는 부분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그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현안들을 추미애 후보가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이 경기도의 발전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인수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뭐 그동안 저희 당에서 당 대표 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번에 또 법사위원장까지 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후보시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경기도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네, 경기도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건대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 이끌듯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권 뺏은 그 기억들이 생생한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 정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2: 예.
1: 지방 정부를 운영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지방 정부의 그 구성원들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서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시겠지만은 통합과 화합을 하면서 좀 두루두루 좀 원만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오늘 선거의 총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고 저희가 대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도별 투표율. 네, 전국 투표율은 6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63.6%, 부산이 62.1%, 대구가 64.2%, 인천이 58.2%, 그리고 이번에 통합해서 치러지는 지역이죠. 전남 광주가 60.8%, 대전이 59.7%, 울산이 64.2%, 세종이 62.5%, 경기가 58.4%, 강원이 64.5%로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충북은 59.6%, 충남은 58.8%, 전북이 62.7%, 경북이 60.8%, 경남이 64.4%, 또 제주가 56.4%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뭐 다른 때보다는 조금 이 총 투표율이 좀 늦게 이제 집계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두 분께서는 좀 투표율에서는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번 이 투표율이 60%를 넘기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강원 지역이 64.5%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긴 합니다. 예.
0: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첫 번째를 제외하고 지금 한 30여 년 동안의 선거 기간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인 61%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 예.
0: 이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바꿀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 때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 예.
0: 어쨌든 사전투표율도 늘어나고 있고 또 총투표수도 총투표율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굉장히 성숙했다. 국민주권의 시대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준비 이런 부분들은 네네. 상당히 옥의 티로 남을 것 같습니다.
2: 예. 투표율이 높았던 거 어떤 점 의미라고 보시는지 오늘 투표율 어떻게 좀 어떤 점을 눈여겨보시는지요?
1: 네, 이제 역대 선거로 봤을 때 이제 대선 이후에 1년 이내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2018년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60.몇%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안정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0: 초반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1: 예.
0: 왜냐하면은 당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당을 좀 혼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찍을 수 없으니까 투표장 안 가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분위기 완전히 반전이 돼서 우리도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다, 민주당의 독주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렇게 해서 아마 보수 지지층들도 이번에 막판에는 굉장히 결집을 한 것 같아요.
1: 예, 예.
0: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지원 유세를 하면서 보수 결집의 동력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보수들이 이제 굉장히 좀 투표장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 그 보수들의 결집력이 민주당의 결집력보다도 약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 출구조사 결과가 아마 전체 개표 결과 거의 뭐 같이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공천 과정에 있었으라든가 당내의 내홍에 있었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돌이켜볼 여지가 굉장히 많겠구나. 좀 당이 좀 복잡해지겠구나, 혼란스러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투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르면 한 12시쯤 당선자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인천 재보궐선거 두 곳에서도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후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갑 지역구에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송영길 후보의 소감을 좀 들어보죠.
2: 존경하는 연수갑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양구에서 이곳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박찬대 시장, 정리열 구청장, 그리고 우리 시의원, 구의원 여섯 분을 함께 이렇게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팀이 돼서 제 슬로건대로 인천을 바꾸님 연수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국회에 가서는 제가 처음 국회 시작 때부터 제가 이 선거운동 시작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구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송영길 후보의 소감을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김남준 후보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진행하는 동안 정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여기에 참여하진 못하셨지만 함께 해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느꼈던 것, 우리 계양이는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힘으로 우리 계양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의 성원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 약속하셨던 그 공약들 잘 지켜내겠다 선거 기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김남준 후보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두 후보의 소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4: 일단 뭐 개항의 김남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불렸던 분 아닙니까?
1: 예.
4: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전에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지역구를 하셨던 개항 지역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뭐 처음부터 그 강하게 어필된 부분이 있어서 당선이 상당히 뭐 처음부터 유력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 자리를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줬던 송영길 후보는 지금 바로 옆 지역인 연수 지역에 가서 또 당선이 되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져가면서
5: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K라디오
7: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넷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 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넷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6: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리고 더 잘하는 법에 집중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일지도 몰라요. 유도 선수가 낙법부터 익히고 보더가 엉덩이로 주저앉는 연습부터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화 인턴을 보면 70세의 베테랑 인턴은 성장의 한계와 두려움에 부딪혀 흔들리는 젊은 CEO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죠. 작은 못 하나 빠졌다 그래서 마차 전체가 주저앉지는 않아요. 그의 말처럼 넘어짐은 개인 인생 여정의 일부일 뿐, 잘 넘어지는 것 또한 인생 베테랑만의 훌륭한 기술이 아닐까요?

going down this time. 어린아이였을 때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고는 조금 달라지죠. 넘어지면은 몸의 회복도 더디고 아프기는 더 싫으니까 가능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죠. 누구나 깨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넘어져서 덜 다친다면 그만큼 마음의 회복도 다음 기회도 더 빨리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면 아, 넘어지는 연습이구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밤밑으로 개망초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매혹적인 장미철에 피어 비교가 됩니다. 꽃이 적은 여름철 내내 피어 있어 고맙고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 친근하고 물이 지어 있을 때 더 예쁜 꽃이지요. 태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메이우드의 노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Julio Iglesias. Hey, yes.

수요일에 웃음 활력소 넌센스 퀴즈. 오늘은 아재 퀴즈. 코가 못생기기로 유명한 나라는 모나코. 황제균과 반대되는 연예인은 신하균. 바른 생활만 하는지 쥐는 건전쥐, 건전지. 미국 깡패는 양갱, 양갱.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 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저크맨지온의 Feel So Good 조윤진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첫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뜻깊은 날이네요. 그리고 또 아들이 내일 생일입니다. 치즈케이크 만들러 달라고 해서 준비 중이신가 봐요. 자욱 조아님 아드님 첫 투표 축하드립니다. 내일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투표 마치고 식구들 먹을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 초절임, 미역줄기, 볶음, 오이, 고추, 된장, 무침, 알배기, 배추, 김치 등 전부 싸고 신선한 채소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9507님 문자 보내셨습니다. 오늘 런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 코가 못생기기로 유명한 나라 모나코, 황제균과 반대되는 연예인 신하균, 바른 생활만 하는 쥐는 건전쥐, 건전쥐, 미국 깡패는 양깡.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힌트 드렸죠. 참깨를 짜면 참기름, 참기름. 세상에서 제일 긴 음식 참으로 기름. 8453님 오늘 하루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5110님 을왕리 하루 놀러 왔다 가는 길에 셋이서 차에서 들으며 갑니다. 5838님 참 기름이죠. 3256님 매일 저녁 스케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버스 기사로 첫 승무하는 날입니다.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버스 기사로 전직한다고 했을 때 진짜 많이 걱정스러웠는데 이제는 믿어주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939를 들으니 남편도 들으면서 운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듣고 계시죠? 부천 59번 버스 기사 우리 남편 김영민님 파이팅 사랑해요 하고 아내분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4950님 존 레논의 노래 Oh My Love 30대 초반부터 들었던 저녁 스케치 어느새 40대 중반이 됐네요 하셨습니다. 8277님 카니 프란시스의 노래 웨딩 케이크였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신청곡을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갑니다. 남편하고 결혼 30년의 추억이 또 하나 생기겠네요. 그러셨나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713님 정하신 능력운의 노래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영국에 있는 이것은 사실 종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시계탑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기계식인데 정확도가 1초 이내일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15분마다 4개의 작은 종이 울리고 정각에는 큰 종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런던 시내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런던 아이와 함께 런던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영국 국회의사당 북쪽 끝에 위치한 이 시계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프라미스 교회가 준비한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수학 박사가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특별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UC 버클리 수학 박사 과정을 거친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데스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성도의 삶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떠남의 원리. 6월 6일 토요일 새벽 5시 25분, 돌파의 원리. 토요일 저녁 7시, 시대와 사명. 그리고 6월 7일 주일 예배에서는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집회 시간 동안에는 유치부와 주일학교, 중고등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신 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성준 목사 초청 말씀 부흥회 데스티니, 6월 5일부터 7일까지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718-321-7800 또는 www.promise414.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헬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1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18번째 페이지. 니가 가라 하와이. 장동건 배우를 잇는 곽경택 감독의 뉴 페르소나, 썬킴 역사 스피틀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알로하.
4: 알로하. 방금 니가 가라 하와이 이거잖아요.
3: 다르다.
4: 예. 이게요. 그 장동건 씨가 이제 그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면서 이렇게 니가 가라 하와이.
3: 네. 그렇죠.
4: 이거잖아요. 응.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곽경택 감독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3: 그렇죠.
4: 그 네. 친구가 개봉했을 때만 하더라도 장동건 씨가 나름 그땐 상대적으로 젊었기 때문에 주름살이 없었어요. 근데 이 주름살을 만들기 위해서 곽경택 감독님과 장동건 씨가 2개월 동안 합숙을 했대요.
3: 어떻게?
4: 그러니까 장동건 씨가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주름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곽 감독님은 주름살이 있으면 싶어가지고 2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주름살 이마에 만들려고. 이걸 2개월 동안 연습했대요, 이걸.
3: 와.
4: 그래서 이걸 이게 딱 되니까.
3: 진짜 선명하거든, 영화에서.
4: 이게 되니까 슛 들어간 거예요. 니가 가라, 하와이. 이게 한 장면 만드는 거지.
3: 역시 페르소나라는 것은. 아니 근데 곽 감독님이 삭발 요구했는데 거절하셨잖아요.
4: 삭발은 아니라 그냥 좀
3: 머리 깎아보라 그랬는데 싫다하셨잖아요.
4: 머리를 좀 짧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길게 약간 멍청하게 보여라.
3: 아 그래요?
4: 예?
3: 지금 30대 후반 멍청한 사람까지 갔어요? 배역이?
4: 아, 그 원래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원래 극 중에서는 제 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었어요.
3: 그래서 염색하신 거고.
4: 염색했는데 어제 촬영 때 카메라를 딱 잡아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제가 30대 후반이야. 즉석으로 쳐서 바꿨어요.
3: 어떻게?
4: 7, 9년 양띠로.
3: 7, 9년. 7, 9년이면 가능하죠. 소화 가능하죠.
4: 그러니까요.
3: 소화 가능하죠. 7, 9년 양띠로.
4: 약간 씁쓸했습니다.
3: 아무튼 크랭크인 축하드리고요.
4: 감사합니다.
3: 응원합니다.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여러분이 저희랑 좀 하와이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섬 하와이. 한때는 원주민들의 섬이자 독립된 왕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하와이가 어쩌다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 것인지 하와이의 역사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와이는 미국 땅이 전에 원래 어떤 뭐 나라였나요?
4: 뭐 하와이 왕국이었죠. 독립왕국이요. 류큐 왕국, 지금의 오키나와와 똑같이요.
3: 네.
4: 하와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미국에 있었다만 하더라도 결혼식 축가 넘버원은 뭐였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르는 그 하와이안 웨딩송이었어요.
3: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4: 고아우아.